0: 네, 레이리 선생님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1: 안녕하십니까?
0: 네, 반갑습니다. 오늘도 자세한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1: 네, 오늘 역시 우리 여러 가지 기혈 부족을 치료하면서 오장육부의 생리평형을 잡아줄 수 있는 약이면서 25가지나 되는 진귀한 약재가 들어간 건내보시환을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우리 약이 이름에서도 알 수 있는 바 우리 뇌가 건강하고 콩팥이 문제를 치료하는 약이다 하는 걸 직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뇌가 건전하자 하면은 오장육부가 병이 걸리면 뇌가 건전할 수 없습니다. 뇌조직은 우리 몸에서 대뇌는 중추신경이 직결된 사령부입니다. 이 사령부에는 많은 혈액이 공급돼야 되고 많은 이 뇌수를 통해서 많은 영양성분이 공급돼야 되고 또 우리 대뇌에서 진행되는 모든 대사, 이 대사가 만만치 않습니다. 예를 들어 본다 할 때 우리 대뇌 무게는 우리 체중이 2%밖에 안 됩니다. 대뇌가의 사람이 뇌가 자기 체중이 100근이라 하면은 두 근 간다 이 말입니다. 150근 가는 사람들 서근 가고 이 2%밖에 안 됩니다. 전체 체중이 무게의 2%밖에 안 됩니다. 그런데 혈액은 20%를 수혈을 합니다. 우리 몸에 있는 혈액이 20%가 대뇌에 가서 순환합니다. 그와 같이 대뇌는 많은 일을 한다. 다시 말하면 많은 신진대사를 진행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와 동시에 찌꺼기도 많습니다. 대뇌에서 산성되는 찌꺼기가 아주 많습니다. 이런 찌꺼기는 주로 뇌수를 통해서 빠집니다. 뇌수를. 그런데 대뇌의 뇌수는 사람이 늙어가면서 많이 줄어듭니다. 정상적인 성인이 날 때는 약 150 호성 좌우 이렇게 성량 정도 비슷하죠. 이래야 되는데 그것에나 우리가 늙어가면서 많이 줄어듭니다. 그럼 어떻겠습니까? 대뇌세포에 충분한 영양성분을 공급하지도 못하거니와 대뇌에서 진행되는 이렇게 20%나 되는 혈액이 대사를 걸치는데 거기서 나온 찌꺼기를 배출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노화 과정에서 많은 사람들이 기형적이 나는 갑자기 뚝 떨어졌어, 어지럽소, 머리가 이상하게 소리가 나오, 무겁소, 많은 이런 질병들이 나오죠. 예?
0: 네, 알겠습니다.
1: 우리 혈관이 막혀 뇌세포가 우리 그 MRI 해보니까 싹 그 뇌조직 위축이 왔다. 이게 다 문제가 크단 말입니다. 예?
0: 네, 문의전화 문자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2: 네, 안녕하십니까.
0: 네.
2: 예, 두 분 선생님 수고하십니다. 저도 이 건네보시 나는 지금 쓰고 있습니다.
1: 네.
2: 죄송나 맞습니까?
1: 네. 맞습니다. 계속 얘기하지 않을까.
2: 예, 예. 그랬는데 어제 썼는가 뭐 예. 예, 혈압이 조절한다면서 예. 혈압이 예.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면서 이래고 예. 도는 녹음도 있고 이랬습니다. 그래서 예. 예. 이거 먹었는데 예. 골이 침침하고 어지럽고 예. 골이 아프고 이랬습니다. 그랬는데 이 약을 먹은 게 영이 효과 좋습니다. 그래 그 머리에서 소리 나는지 귀에서 소리 나는지 소리 자꾸 나면서 예. 밤이면 다시 잘 못했습니다.
1: 네.
2: 그랬는데 이거 쓴 다음에 지금 많은 효과를 보면 잠을 제대로 잘 수 있습니다.
1: 이 약 쓰면 특수하게 잠을 자는데 많이 도움이 됩니다.
2: 예.
1: 잔소인이 들어가고 원지가 들어가고 룡골이 들어가고 사인이 들어가고 이렇게 실면증을 치료하는 약이 많이 들어간 약이 없습니다.
2: 그치, 그래, 예. 그러는지, 이거 먹을까 되나, 이, 잠을 잘 잘까 되나, 아침에 깨나면, 이, 정신하는 게, 잘 것 같습니다.
1: 네.
2: 그리고 심장도 안 좋아가지고, 예, 항상 가슴이 두근두근하고, 답답하고, 예, 속이 침침하면 이랬댔습니다.
1: 네.
2: 그런데 지금은, 예, 속이 침침하고, 두근두근하던 게 없어지면서, 예, 속이 편안한 게, 요, 그 마음도 가벼운 게 용서 없습니다.
1: 네.
2: 예, 그리고 예, 몸도 되는.

0: 서리도 놀라가지고 깜똑같이 이렇게 후들후들 떨며 이랬다는데 이증상이 지금 없어졌습니다.
1: 네, 그럴 겁니다.
0: 예, 이렇게 예, 혀가 돋고 이러니까 나는 예, 그리고 예, 밥을 못 먹었다는데 지금은 밥을 잘 먹습니다. 네. 다 잘 됩니다. 네. 예. 그래, 예, 내가 이렇게 혀가 더우니까 하더나, 우리 언니, 니 뭐 먹고 이러는가? 그래, 내일 건이 보신, 뭐 먹고 있는다가 할까 하더나, 우리 언니도, 따겠단다. 그래, 예, 지금 할 거 있지 않습니까? 예. 네. 그러니까 하더나, 내가 언니 같이 살려고 합니다.
1: 예. 이번 우대 활동에는 직접적으로 우리 심장에 좋은 후메큐 10을 드립니다. 예. 예. 그 다음에 이렇게 자문 한 분들 9통 드립니다. 참가하십시오.
0: 예, 수고하세요. 감사합니다.
1: 네.
2: 안녕히 계십시오. 계속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1: 네. 이제 분도 얘기했지만, 우리, 머리에 와서 뇌 조직에 문제 생겼다 할 때는 심장도 다 문제 생깁니다. 이게 심뇌혈관이라고 부처 말하는 데는 그만한, 도리가 있습니다. 예.
2: 네.
1: 때문에, 우리 근뇌보시환을 쓰면서, 머리가 어지럽다, 귀에서 소리가 난다, 머리가 아프다, 실제적으로 노바에서 빙변이 왔다는 진단을 받은 분들, 우리 그 다음에 또 건망증이 심해서 예, 이게 치매가 오지 않겠는가 하고 근심하는 분들, 다 무슨 증세했는가 이제처럼 쉽게 놀라거나 잠이 아예 오거나 관심병이 있어서 심주문란이 있거나 많은 이런 심내혈관계통 질병으로 고생합니다.
2: 잠시만요.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3: 네, 안녕하십니까.
2: 네.
3: 네, 문의합시다. 우리 집에 아저씨가 예, 그 경력이 하나 덥단 말입니다. 돌아서기도 부르고 예.
1: 네.
3: 경력이 없어서 이 건망증과 치매는 저긴가 이렇게 고심할 정도 됐습니다. 예.
1: 네.
3: 그리고 전열선이 비대가 있어가지고 호흡을 참지 못하고 실수를 자꾸 하고 예. 특히 그 밤에 이렇게 뭔가 서빙 차수가 잦아가도 가대 불길을 나타지 못해서 이런 그런 고리 아프고 힘들어 했는데 이 약을 좀 얼마 안 썼는데 지금 예, 경력이 좀 돌아온 것 같고 예.
1: 네.
3: 밤에 서빙 차수가 떨어들어가지고서 잠이 좀 괜찮으신다고 보탄다고 합니다. 네. 예, 그래서 지금 오늘도 배달받아 쓰자고 그랬어요.
1: 네. 배달 전화번호 불러드리겠습니다.
3: 예, 예, 예.
2: 네, 배달 번호 5012797번입니다.
3: 5012797번이요?
2: 네.
3: 네, 감사합니다.
2: 네, 안녕히 계십시오. 말씀 주시죠.
1: 네. 이렇게 기억력 감퇴증이다, 치매 효과와 근심했다는 분들, 또 같이 나타나는 증상이 뭔가? 남성분들이라 할 때는 전립선염, 전립선비대, 여자라 할 때는 여실금, 방광염, 여도염, 신염, 예, 그 다음에 골과병, 이게 같이 나타납니다.
2: 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4: 네, 안녕하세요.
2: 네.
4: 이, 두 분 선생님 수고하신다.
1: 네.
4: 이, 제 근래 보신 환수는 한답니다.
1: 네.
4: 이, 제 이거 어떻게 됐었는가 하면, 예. 자관에게 건망증이 대단히 심한지 무슨 한 일도 잊어먹고 무슨 가지러 갔다도 잊어먹고 이 자관 이름이 심장도 후들거리지 밤에 잠도 아여지 혈압 조절도 잘 안 되지 자관 이래 약을 많이 썼단 말입니다.
1: 네.
4: 이 그 진짜 이 미네 기억력이 미네 없습니다. 머리 자꾸 아프면서리.
1: 네.
4: 이 그래 고생 많이 했습니다 진짜. 특히 쟨 이렇게 힘든다는 건 이 가슴이 후들거림이 잠이 아예 오더라 말입니다. 잠은 못 잤습니다.
1: 맞습니다. 예.
4: 예, 이래
1: 영역이 떨어졌다는 사람들 그런 증상이 다 있습니다.
4: 예, 여러 해를 진짜 이래 고생했습니다. 약을 많이 썼는데 크게 효과를 못 받다가 또 이러고 것처럼 하면 자꾸 반복이 오더라 말입니다. 어떻게
1: 됐지? 계속 점점 또 해지죠.
4: 예, 그래 반복이 와가지고 소리 이약저약 자꾸 바꿔쓰고 하다가 이 건의 보신 하는 방송 내 들어보고 소리니 처음에는 많이 안 있었습니다. 좀
1: 네.
4: 먹어보자고 소리 또 예. 근데
1: 네.
4: 이거 먹은 게 좀 별로 나사지는 것 같단 말입니다. 예.
1: 이약이 예, 흡수가 수미완이 돼서 흡수가 빠릅니다. 딱 녹발처럼 예. 그렇게 한 약 15살 약이 농축돼 있는 약.
4: 예, 자관이 수선이 가슴이 후들거리던 게 조금 이게 낫고, 예, 잠이 좀 오더라 말입니다. 잠 잘 자게 되더라 말입니다.
1: 맞습니다.

0: 예, 그리고 요, 이 머리 남때 해가 빠개지게 아프던 게 그 증상도 잠시 해결보고, 예.
1: 예.
0: 자원 이렇게 좀, 이제 잠시 해결보는 것 같으니까, 예, 조금 더 사서 계속 복용해 보려고 그래도 나였습니다.
1: 네. 우대가.

0: 이 사람이 내 조직은 이렇게 빨리 위축이 오고 노바이즈 빙변이 와서 기억력이 떨어졌다 하고 머리가 어지럽다 하고 집은 나가 집 찾는 것도 잘 찾지 못해 한두 번 실수도 하고 그 원인이가 다 간하고 콩팥이 있습니다.
1: 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2: 좋은 선생님 안녕하십니까.
1: 안녕하십니까.
2: 네, 이 건네보시면 좀 반납시다.
0: 네.
2: 네, 저기 방송 들어보니 지금 맥이 맞는 것 같아서 질문이었다고 했다.
0: 네.
2: 저기 저기 공주 부주가 심하고 예. 그리고 그 혈압이 높고 심장이 항상 두근거리고 강한거리고 이렇게 놀란단 말인다.
0: 네.
2: 그리고 예, 저기 기억력이 미네 없고 하루 미네 못 잔다.
0: 그럴 겁니다. 맥이 똑 떨어지고.
1: 네.
2: 터진하게서 네. 한잔 자고 나면 그다음에 다시 잠이 못 자면 그다음에 꼬꼬치 밥 된단 말입니다.
0: 네.
2: 예, 네, 그리고 소변이 자자히 불편하고, 예, 허리도 아프고, 이렇게 여러 가지로 지금 잠도 못 자고 이랬다나, 좀 고통스럽단 말입니다. 약들이 그쪽을 많이 써봐도 크게 낫죠?
0: 거의 없습니다. 효과를 다 못 봅니다. 지금 네, 약들이, 그... 인간의 약들을 써서 효과 못 봅니다.
2: 예, 이 건네 보시면 합니다. 들어볼 맞는 것 같아서
0: 예.
2: 이거 쓰면 어떻습니까?
0: 이 약을 쓰고는 대부분 그런 사람들이 벌써 맥이 난다, 정신 난다부터 효과를 보면서 잠이 잘 오게 됩니다. 예. 에, 잠이 잘 오고 가슴이 후들후들 떨리고 이러던 게 에, 많이 나사지면서 그 다음에 정신 난다는 게 이게 그 다음에 기억력이 돌아온단 말입니다. 예. 기억력이 너무 없어서 정말 내일에다 짐에 들어가겠다 하는 분들 확실하게 효과 보는 약 써야 될 것 같습니다.
2: 네, 알았습니다. 그러면 약을 배달 받겠습니다.
0: 네, 그렇게 하십시오.
1: 네, 안녕히 계십시오.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0: 네. 내 조직에서 나타나는 뇌경색이요, 내 조직 위축이요, 치매요, 또 특히 파킨슨병이요. 이게 다 우리 간하고 콩팥이 문제가 생긴 걸 오래 치료 아이하고 더두면 오는 질병입니다. 이거 아셔야 됩니다. 고혈압 환자들, 고혈압이 그저 오는 것 같으니까 다 간하고 콩팥이 때문에 옵니다. 특히 그 뇌독증 환자들이란 보시오. 다 고혈압입니다. 신염 있는 환자들 다 고혈압입니다. 왜 그런가? 콩팥이 나쁜데 왜 고혈압이 오는가? 간이 나쁜데 왜 고혈압이 오는가? 이런 원인 제가 많이 말씀드립니다.
1: 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3: 안녕하세요.
0: 네.
3: 예, 저는 50도를 쓰면 한 번도 들어. 이제 얼마 안 썼는데 예, 그 머리가 허리터분하고 항상 거듭 터지는 것 같고 어린 뜻이 심하고 예, 밤잠 자지 못하고 그리고 소화 아이들도 그렇습니다. 그랬던 사이에 이 낯을 줄 써서 지금 어린 뜻이 나는 건 다 가져지고 예, 결합도 다시 잘 되고 그리고 정상으로 예, 알 긁지 못하던지 예, 일어나 활동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 이래 좋아했을 때 예, 조금 배달 받을까 해서 전화드렸습니다.
0: 네, 요즘에는 우대도 좋으니까 배달 받으십시오.
3: 네,
0: 네, 치료 잘 하십시오.
1: 안녕히 계십시오. 설명 주시죠.
0: 이런 분들 따라서 무슨 증세 나타나는가 기혈 부족이 꼭 옵니다. 콩팥이하고 간이 나쁘니까 사람 기혈 부족이 온다 말입니다. 예. 벌써 이렇게 콩팥이 나빠지는 주요 원인은 어디에 있는가? 우리 시향성 시향커의 도리에 근거하면은 비위가 나쁜 걸 오래 두게 되면은 콩팥이 허해집니다.
1: 네,
0: 콩팥이 오는 문제 생긴다.
1: 네,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4: 안녕하십니까.
0: 네.
4: 나도 건네보시면 쓰고 있습니다. 나는 기억력 혈압도 높고니와 기억력이 없고 소변이 영 잦습니다. 그래가지고 신염에도 걸릴 때도 있고 방광염에 걸릴 때도 있고 예, 굳이 기억력 때문에 선생님 설명 듣고 소리 그니 보시오 하는 썼는데 효과 이제 한 얼마를 안 먹은데 효과 있는 것 같습니다.
0: 알겠죠? 예?
4: 예, 잠이 아니었더니 잠이 잘 오지 기억력도 좀 돌아오는 것 같습니다.
0: 네.
4: 예, 그래서 내가 전분이 먹어보느라고 조금 쌌는데 이제 저 계속 먹길래서 오늘이 주문하자고
0: 그랬다. 네, 그렇게 하십시오.
4: 수고하십시오.
1: 네. 안녕히 계십시오. 네.
0: 네. 이래서 저희들 소개해드리고 있는 건네보신환에는 25가지나 되는 약재가 이렇게 잔존 가격이 올라가고 비싸고 한데

0: 어떻게 이렇게 중요한 약재가 많이 들어갈 수 있는가? 25가지면 이게 큰 처방약입니다. 예. 바로 이런 콩팥이나 간이나 문제 생기는 좀 비위 문제 것은 치료하고 종합적으로 우리 뇌를 건전하게 할 수 있는 종합적인 약이기 때문에 한에 10배까지 들어가도 아이 됩니다. 이렇게 20가지 이상이면 다 됩니다. 20가지 이상 30가지를 또 초과하면 아이 좋습니다. 아, 이래서 25가지로 된 건뇌 보신환이라는 약입니다.
1: 네, 잘 알겠습니다. 오늘도 좋은 말씀 주셨는데요.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방송 외로는 501-2797번, 501-2797번입니다. 장수시대 건강 프로 여기서 이만 줄이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매주일과 시간입니다. 황혼의 언덕에서 어제를 돌아보니 참으로 그 많은 날들 사이에 행복이 스며들어 있었음을, 그리고 우리의 삶이 이토록 아름답고 다채로움을 느끼게 되겠죠. 지나온 행복을 발돋움으로 삼아 오늘도 내일도 행복의 노래를 엮어가시길 바라면서, 이번 주에는 김광룡 작사, 황영하 작곡의 독백을 보내드립니다. 마영주 가수의 노래로 보내드립니다.

0: 신선한 공기, 푸른 하늘, 맑은 물. 이는 연결시 경농양로원에서 느낄 수 있는 대자연의 매력입니다.
1: 농촌의 흙냠을 만끽할 수 있는 이 양로원에서 합리한 가격으로 로인분들을 모시고자 합니다.
0: 아담하고 깨끗한 환경에 방마다 텔레비전, 냉장고가 설치되어 있고 화장실도 마련되어 있습니다.
1: 가족 밥상이 주는 행복, 마당에 직접 재배한 야채 과일로 건강과 맛을 모두 지켜드립니다.
0: 32여 년 운행 경력을 지닌 조순족 원장님이 함께 거주하면서 맞춤 서비스를 제공하고 중서의 진찰 시스템도 갖춰져 있기에 믿고 선택할 수 있는 양로원입니다.
1: 특별 빈곤호에 한해서는 특수 우대도 해드립니다.
0: 지점은 연결시 47선 대암촌역 바로 앞입니다. 문의 전화는 138-4433-7517번, 138-4433-7517번입니다.
2: 일상의 여유로움, 그리고
3: 듣고 싶은 연면노래.
4: 듣고 싶은 연면노래, 들려주고 싶은 연면노래. 안녕하십니까, 안호선입니다. 작곡은 박영일 작사, 최학산 작곡의 꽃동네 내 고향 연변입니다. 꽃피는 아름다운 동네가 바로 우리 고향 연변입니다. 이 노래를 통해 연변의 아름다운 풍경과 고향에 대한 깊은 사랑을 느껴보시길 바라면서 이영광 가수가 불러드립니다.

다음으로 들려드릴 곡은 최미영 작사 백인환 작곡의 내 고향입니다. 강렬한 가수와 감미로운 멜로디로 고향에 대한 그리움을 솔직하게 표현한 이 노래를 유려본 가수가 불러드립니다.

다음은 한동네 작사 림정승 작곡의 우리 연변 좋아라입니다. 이 노래는 연변의 아름다움과 주민들의 행복한 모습을 노래한 곡으로 들으면 기분이 환해지는 아름다운 멜로디가 특징입니다. 임영숙 가수가 불러드립니다.

때로는 필요가 쌓이기도 하고 위로워질 때도 있습니다. 그때마다 찾아갈 따뜻한 쉼터가 있으면 좋겠죠. 다음으로 들려드릴 곡은 박규만 작사, 김창근 작곡의 쉼터입니다. 김홍련 가수가 불러드립니다.

다음은 한하나 작사 정연한 작곡의 나만의 사랑입니다. 각자의 마음속에 간직한 독특하고 소중한 사랑을 노래한 이 곡을 통해 사랑의 아름다움을 느껴보시길 바랍니다. 안용수 마법자 가수가 불러드립니다.

삶에서 가장 소중한 존재 중 하나는 바로 친구입니다. 친구와의 따뜻한 추억, 함께 나눈 이야기들을 담은가요? 진순여 작사, 김홍일 작곡의 친구야를 이상길 가수가 불러드립니다.

세뇌에 들어가면은 심장 노폐물을 빠르게 제거하고 손상됐거나 위축된 심근세포를 활성화시키며 막힌 심내혈관을 개통시켜 심장의 펌프 기능을 회복시켜줍니다. 뇌경색, 관상동맥 질환, 협심증, 가슴이 답답하고 숨이 가쁜 증상, 심낭염, 심박수가 고르지 않으며 가슴 통증과 식은땀이 나고 기력이 없으며 심방세동과 기외수축 등 치료에 효과적입니다. 국약 혈배강 문의 전화는 288-0018번, 288-0018번입니다. 판매 지점은 중관촌 1층 우기대약방 5호

안녕하십니까. 장수시대 건강 자문 프로 시간입니다. 방송을 들으시면서 각종 건강에 관한 문의가 필요하신 분들은 생방송실 전화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256-1111번, 256-1112번입니다.

0: 아래 전 선생님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1: 예, 안녕하세요.
0: 네, 오늘도 좋은 말씀 부탁드립니다.
1: 예, 우리 혈배강이 이번에 특대우대 활동하고 있습니다. 6세트에는 4세트를 더 드립니다. 이 세트라는 것은 두 가지 약 조합이기 때문에 이래 세트로 나옵니다. 예, 그래서 10세트게 되면 기본에 우리 약과를 따지게 되면 20억 간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10세트에는 10세트를 더 드립니다. 그러면 한 400날 복용할 수 있는 양이죠. 6세트도 좋습니다. 6세트, 4세트를 더 드릴까나 한 반년 쓸 수 있습니다. 16세트부터 좋습니다. 24세트를 더 드리고 거기에 따라서 환자분들이 이런 한몸에서 여러가지 질병 나타나는 거 제가 통틀어서 같이 침구를 해드립니다. 예. 그래서 10세트부터는 우리 지금 전화해서 예약하시는 앞에 10명 환자분들한테도 혈배강 10곽을 더 드립니다. 네, 예, 공장 측에서 드리는 겁니다. 예. 그리고 우리 우대활동에 일단 참가하는 분들은 장례통하고 정밀의료방 다 드립니다. 병을 치료하는 과정에서 많이 구분기를 걸었다는 분들, 다른 데 가서 치료를 받았는데 효과는 없고 어떤 질병들은 점점 더 심해지고, 예를 들어서 제프이라면 왔다거나 또는 요실금이라면 막 없던 게 생겼다거나, 그 다음에 요추간판 탈출을 치료했는데 마지막에 이러도 못나고 위장실 생긴다는 게 좀 벌벌기에서 생기거나, 예, 이런 분들이 우리한테 수두룩 합니다. 다 우리한테 찾아옵니다. 예, 그래서 이런 분들을 제가 하나하나 다 설명해 드립니다. 왜서 그런가, 그리고 치료를 잘못 받은 거기에 따라서 침과주구설이, 우리 침구란 거는 딱 병을 치료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예, 우리 고명한 중이들은 침가주구설이 그 감각가주구설이 병을 진단합니다. 그러니까 파괴 정도가 어느 마에 심한가, 이것을 우리 알 수 있습니다. 침가주구설이 기다만 침가주구설이 이래 들어가서 이래 감각 보면서 이런 질병의 유해성 이걸 진단 다 할 수 있습니다. 예. 그래서 모르겠다는 분들, 예, 개인적으로 저한테 직접 문의해도 됩니다. 자꾸 이렇게 헛돈 팔지 말고, 예, 288-0018번 전화치게 되면 저를 직접 찾을 수 있습니다. 우리 지금 보게 되면, 예, 콤파치 우리 그 뇨독증이라 먹게 되면 병원에 가서 시선하죠. 예. 특히 이런 투석이라 한다 그 뜻입니다. 우리 옛날에 어떤 환자 받는가 하면, 예, 10년 전에 병원에서는 뇨독증이 왔다고 콤파치를 시찰해 했습니다. 투석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10년 동안 계속 투석하여 했습니다. 이런 말하게 되면 어떤 분들은 그럼 운영 잘못됐지 이런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황제의 내경

0: 입장에서는 어떻게 말하는가 하면 신외진주지관이랬습니다. 심장이라는 거는 다른 그 장기에 피해를 안 봤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심장이 정말 급성 이런 심장병 특히 급성 심근경 색으로 팍 돌아간다. 예, 이런 사람들은 마지막에 정말 오장육부가 다 잘못돼가지고서리 심장도 우선은 마지막 이 길을 내가 딱 거기를 지키지 못한다. 예, 이래가지고 잘못되는 겁니다. 그 외에 내치는 아무래나 잘못되는 게 아닙니다. 근데 곰팡이를 말하는데 왜 심장을 말하는가? 기실은 곰팡이를 씻어낸다. 피를 씻어내는 게지 않습니까? 피를 씻어내는 거는 기실은 심장을 씻어내는 거와 마찬가지입니다. 곰팡이를 씻어낸다고 생각하면 많이 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깨끗하게 함으로써 심장경에 가는 이런 피가 깨끗해라 이 뜻이죠. 그 보기에는 별로 뭐 우리 노덕증 환자들이 투석이라 하게 되면 괜찮다 이래 생각하는데 기질은 중의각도에서는 그렇습니다. 무슨 장기나 오랫동안 쓰지 않게 되면 그 장기는 퇴화되게 되어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원래 곰팡이가 자기 공룡을 잘 못한다. 제가 말하는 건 잘 못한다 했지 완전히 못한다는 뜻이 아닙니다. 예? 잘 못한다. 예를 들어서 하루에 우리 일을 다 하는 량이가 100% 돼야 되는데 이 곰팡이가 좀 약함으로서 이 곰팡이도 그렇고 우리 당뇨병 환자들 다 한 가지 돌입니다. 이것이 다 혈당을 공제한다, 뭐 혈압을 공제한다, 그 다음에 뭐 시선한다. 이것이 몽땅 그 김에 대한 장기를 휴식시켜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 100%를 일해야 되는데 지금 50%밖에 일을 못한다. 그럼 나머지 50%를 가지고서리 이거 우리 그 시선 그러니까 나 투석을 해가지고서리 그 50%를 완전히 깨끗하게 한다 이런 뜻이죠. 그런데 나머지 그 50%는 시간이 길어짐으로써 그 50%가 30%를 되고 20%를 되고 10%를 되고 마지막에 완전히 쏴이지가 오는 겁니다. 예, 그래서 우리 척감이 이 사람 위해서 10년 동안 아무 일도 없었는가 이런 치료를 아예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환자들이 또 어떤 환자를 받는가 하면 37년 전에 이 루시아이 루시아이 용 위험하죠. 루시아이라고 진단받았는데 이분은 화려해라 했는데 화려아야구설이 37년 동안 계속 살아있었습니다. 그러나 이거는 우리 사람이 오장육부라는 거는 항상 마지막 끝까지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서 최종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곰팡이가 지금 못해진다. 이렇게 되면 다른 장기가 같이 협조를 해가지고 곰팡이가 할 일을 같이 해줍니다. 예, 이럴 때일수록 우리 뭐 해줘야 되는가? 심장을 든든하게 해줘야 됩니다. 심장이 이런 지혜치가 가지 않을 수 있게끔. 네, 그래서 우리 신 개가나 곰팡이는 신수입니다. 물에 속하는 게죠. 오행하게 놓고 말하게 되면 신수의 크신호를 했습니다. 그러나 곰팡이 무리가 막 올라와서 심장이 불을 꺼주는 겁니다. 그러나 심장이란 건 불을 꺼주면 됩니다. 지금 대부분 심장 약들을 보게 되면 뭐 주심화도 그렇고 이런 약들을 보게 되면 대부분 심장 열을 꺼주는 겁니다. 그러나 심장을 차갑게 만들어낸다 그 뜻입니다. 그러면 신호 심장의 부리가 너무 작게 되면 그러면 不能生 비투랬습니다. 걔는 비상의 토지를 든든하게 못합니다. 그러면 심장이 차갑다는 뜻이죠. 그래서 심장 안에 많은 이런 물이 들어찼다. 예, 그래서 우리 현대의학에서도 볼 수 있지 않습니까? 뭐 胸腔积液, 뭐 심장의 지혜가 생겼다. 이게 다 곰팡이가 나빠짐으로써 원리 이래 심장이 잘못되는 겁니다. 그런다고 사람이 죽는 게 아닙니다. 우리 심장 거체는 심보라는 게 있기 때문에 항상 심장을 보호해줍니다. 그러면 점차적으로 비상의 토질에 이런 암벽이 점점 커집니다. 그러면 자연적으로 막 토하고 메스껍고 어지럼증하고 이런 현상이 나타나죠. 그러면 현대의학에서는 직접 진단할 수 있죠. 이게 신쇠시의 전조 증상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독소가 계속 올라가서 머리까지 올라간다 할 때 그래서 어지럼증 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중풍 치료하는 것도 그렇습니다. 우리 제가 이 중풍 환자들을 치료하면서 보게 되면 대부분 중풍 환자들은 뭐 있는가 하면 변비 있습니다. 이 변비부터 먼저 해결해 줘야 됩니다. 열흘 씩 변은 못 봄. 여러분들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우리 그 황제 내경에서 이렇게 썼습니다. 두치 깨거나 변비에 그 독소가 머리로 올라가서 머리 혈관을 막아놓는다. 이래서 중풍이 오는 사람들이 수룩수룩 합니다. 예. 그래서 어째서 변비 오는가? 이 중풍이라면 반시나 머쓰게 되면 잘 움직이지 못하지 않습니까? 이, 뭐, 장도라는 건 자꾸 움직여야 되죠. 예. 대부분 중풍 환자들이라면 전조 증상 보게 되면, 예, 손발이 찬 증상이 많이 나타납니다.
1: 네, 문의전화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2: 예, 안녕하십니까?
0: 네, 말씀 주세요.
2: 혈병왕순 환자입니다.
0: 네.
2: 저는 이 약술 이전에 기억력이 없어서 금방 한 일도 잊어버리고 뇌경색도 있고 그리고 이 금방 한 일도 그냥 잊어버려서 돌아서면 잊어버리고 했습니다.
0: 예.
2: 뇌경색이 있으니까 내 한국에 작년에 갔다 왔는데 부시 이게 찬바람 맞아서 그런지 이게 맹풍이 와서 잘한다는 자들을 침도 많이 맞아보고 약도 많이 쓰고 주원도 하고 했습니다.
0: 네.
2: 그러다 안 되니까 나 선생님이 혈배강을 강의하시는 거 듣고 이야기를 썼는데 많이 나사졌습니다.
0: 네.
2: 그리고 선생님 찾아가서 이러고 입하고 눈이 그냥 이게 비뚤어진 게 내려야 하고 밥 먹을 땐 흘리고 해서 선생님 찾아가서 이 뇌지 있을까 난 가서 한 일주일 있으면서 친구를 했습니다.
0: 네.
2: 약간 친구를 개입하니까 난 눈이 엄청 이제 돌아왔댔습니다.
0: 아, 예.
2: 그리고 이 약속이니까 난 항상 심장이 빨리 뛰다 늦게 뛰다 하면서는
0: 맞습니다.
2: 심률이 고르지 못하면 네. 밤에 잠을 하룻밤에 2시간, 3시간밖에 못 자고 하면서 네, 잠 못 자니까 낮에는 정신이 안 나고 머리 흐리멍텅 하면서 우울증이 심해서 걷다가는 우울증이 있어서 택시에 병원을 갈 때만 했습니다.
0: 네.
2: 이약 쓴 다음부터는 심장도 좋아지고 밤잠을 잘 자니까 정신이 나고 밥 맛이 없어서 밥을 하루에 무슨 저기나 두 양이나 먹으나 이랬습니다.
0: 네.
2: 그런데 이거 이약 쓰니까 밥 맛이 돌아오고 밤잠 잘 자고 맥도 나고 신체도 벌레 82등에 5근에 올랐습니다.
0: 네.
2: 예. 그래 지금은 정말 맥도 나고 정신이 나고 정말 어디나 다 다닐 수 있고
0: 네.
2: 예. 저에게는 이게 정말 특별하기도 생명을 구한 것 같습니다.
0: 특효약 맞습니다. 우리 중국 중약 이런 연구소에서 직접 우리 그 특효약이라는 이런 증서를 받았습니다. 예.
2: 예, 수탄약수도 아이리동기 이약을 먹었는데 지금 영 좋아졌습니다.
0: 네.
2: 그리고 이 얼굴 색도 많이 좋아지고 어디나 좋아져서 모두 나를 이용하는가 합니다.
0: 네. 그래서 우리 특효약 이런 증서, 특허 증서에 거기에다 쓴 거는 전문 혈전을 녹이고 그 다음에 호신지, 그러니까 심장 근육을 활성화시켜 놓고 그 다음에 시후후신진, 그러니까 신경을 수복해주는 이런 재정된 특효약이라고 딱 썼습니다. 예.
2: 네. 선생님 좋은 약을 알려줘서 감사하고 고맙습니다.
0: 네. 네. 건강하세요.
1: 네.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3: 예, 전 선생님 오늘도 수고합니다.
0: 예, 감사합니다.
3: 예, 우리 가정에서는 국약 혈배강을 쓰고 있는데
0: 네.
3: 참 좋은 효과가 있습니다.
0: 네.
3: 예, 남편이 혈압이 조절했는데 선생님 댁에서 진맥하고 혈배강을 쓰고 얼마 안 돼서 혈압이 정말 정상 수치로 돌아옵니다.
0: 네.
3: 그랬거나 예, 정말 이 약이 혈압 조절하는 중약이 들어갔음을 실감했습니다. 정말 네. 선생님 이야기 맞다는 거예요.
0: 네.
3: 그러니까 심장이 편해지니 주시왕 같은 약은 응용된지 오랍니다.
0: 될 수 있습니다. 예.
3: 예, 특히 우리 남편이 심장이 병원에서는 심장 조절을 하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나이도 많지 몸이 허약하지 더구나 조절하면 호기 관리가 너무 어렵고 또 주절에서 끝인 게 아니라 또 주절할 수 있다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래서 선생님께 가서 정말 진맥하고 도로 하는데 선생님이 혈배강을 자세히 설명하고 특적이라는 거 얘기를 하고 이러고 하셔도 된다는 게 정말 이날이 있다고 쓰지 않고 혈배강을 열심히 쓰고 있습니다.
0: 이렇게 네. 주자를 병원에서 해야 된다. 이런 네. 분들이 찾아오는 분들이 수두룩합니다. 어제 찾아오는 가면이 한방면은 네. 내가 우선 연세도 많고 그래서 그 네. 주자가 아슬하다. 그다음 주위에 사람들이 주자를 한 다음에도

0: 해였고 또 주자를 해였고 해였고 예, 이런 분들 너무 많이 봤기 때문에 주자를 하기 싫어합니다. 그래서 저한테 와서 제가 당당하게 말합니다. 우리 혈배강 써주게 되면 예, 일단 그 혈관이가 70% 이상 막혀서 증밖에 없다. 이것도 몽땅 그 녹여서 없애주면서 예, 주자를 안 할 수 있습니다. 예.
1: 예, 걔도 그랬거나 우리 남편도 그 중에 한 사람 알고 뭡니까?
0: 네, 예.
1: 심지어 아이 좋아서 이 새벽강 잡수기 전에는 급한 일만 있으면 낮에 세타야지만 자기 머리를 막 두드리면 그래서 얼마나 오는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이런 현상도 언제 간데 없습니다.
0: 네.
1: 그것도 이야기 혈배강의 육사영지가 들어가서 수면이 대단히 잘 개선돼서 항상 정신이 팔팔하고 건강합니다.
0: 네.
1: 내 생각한 게 지금 아픔보다 건강이 찾아오니 슬픔보다 행복이 우리 가정에 잘 넘친다.
0: 네.
1: 선생님 정말 나는 이 혈배강의 선생님 내 마음에 얘기를 하기 그래도 나도 심률이 다 그래서 받아있던 게 다 좋아졌습니다.
0: 네.
1: 그러니까 이 혈배강은 모든 약보다 특별약이라는 거 예수님에서 절실히 느낍니다. 선생님 정말 러인들을 위해서 좀 러인들이 환자들이 모든 병을 위해서 많은 고생하고 좋은 약을 아시면서 정말 감사합니다.
0: 네.
1: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0: 네.
1: 수고하세요.
0: 네, 건강하세요.
2: 네,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3: 예, 조수지 안녕하세요.
0: 네, 예, 말씀 주세요.
3: 조수지 안녕하세요.
0: 네, 예.
4: 조수지 해요.
0: 네, 예. 예, 아버님, 예.
2: 네, 말씀하세요.
4: 예, 노고인데, 예.
0: 네.
4: 60번도 넘은 사람.
0: 아, 60번 넘어가고,
4: 예. 말했어요.
0: 네.
4: 네. 그 다음, 긴걸 하고,
0: 예.
4: 이 약을 먹고,
0: 예.
4: 이거 지금 막 끊는 것도 다 떨어졌어요.
0: 다리도 영 헷갑아졌죠, 아버님.
4: 예, 예. 헷갑아서.
0: 예, 예.
4: 그래, 이렇어요. 근데 약을 뭐, 근데 이 약을, 예. 예. 야, 정말.
2: 네.
0: 예. 예. 예.
4: 예.
0: 예.
4: 예.
0: 아, 알겠습니다. 예.
4: 네.
0: 다음에서 나지.
4: 예.
0: 예. 예. 예.
2: 네, 안녕히 계십시오.
0: 이제 환자분도 부부가 같이 저한테 와서 치료하는데 예, 어머님은 이 심장이 좀 나쁘고 자꾸 숨이 차고 예, 그리고 아랫다리가 자꾸 아파나고 그래서 잠도 못 자고 이러는데 기실은 우리 심장이라는 게 영 중요합니다. 우리 그 마득하게 했으면 우리 전 세계적으로 또 많은 사람들이 평생 동안 자꾸 심장 바꾸는 이런 거 하지 않습니까?
2: 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5: 여보세요. 안녕하십니까?
0: 네, 말씀 주세요.
5: 예, 저는 예, 이 전문의과 여러 가지로 예, 이전에 저 다발성 유기 때문에 영 오래 고생하고 다른 사람한테 더 심하게 저 고생한 것 같습니다. 특히 이 머리 아픈 게 앞으로 한몸이 되니까 이것도 정말 진탈될 정도로 그리 아프고 그러나 계속 오지럽고 예, 그다음에 또 어떻게 됐어요? 예, 눈도 꿀꿀하고 그다음 계속 이렇게 말 목이 마르고 예, 그렇더란 말인가 이렇게 여러 가지로 일어가서 입원해서 치료하고 그다음에는 뭐 약도 이제 먹고 이랬는데 그때 불구 그다음에 또 이렇게 다시 개발하고 하더란 말입니다.
0: 네.
5: 예, 어머니가 예, 선생님 강의를 듣고 예, 제가 썼습니다.
0: 네.
5: 썼는데 저마의 안개라에 이전에 터키에 이제 치료하다 하다 아이들니까 뭐니까 그 또 광고약도 먹고 이런데 어제 다 그렇게 효과 없더란 말입니다.
0: 네.
5: 예, 선생님 이 약을 쓴 다음부터 특히 내 친구고 결합해서 예, 이렇게 썼는데 그렇게 효과가 생각하기에는 야 정말 안개라에 예, 전체 이렇게 약을 소개한 이기가 정말 정말 예, 약품이 있어서 맡아요 약이라 하고서 그렇게
0: 욕심
5: 느꼈단 말 예, 예. 하여튼 예, 그러다니까 예, 여러 가지로 예, 그렇게 불편하고 하던 게 이런 게 다 진짜 특히 내 부모가 그 신고까지 같이 쓰니까 더 좋은 것 같습니다.
0: 혈압약을 끊을 수 있고 당날부터 끊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심장 주자를 안 할 수도 있고 그리고 이미 심장 주자를 한 사람들도 여러 가지 이런 서약을 평생 달고 있어라 하지 않습니까? 환자분도 아시다시피 서약이라는 건 독성이 엄청 셉니다. 오장육부가 다 잘못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서약

0: 것들을 다 끊을 수 있고 어제 그러면 우리 여김의 공농수치에 명백하게 썼습니다. 혈지를 낮춰준다 이걸 다 써놨습니다. 그래서 이런 방면이 혈전을 녹이고 혈관 탄력을 회복해주고 오장육부를 든든하게 해주고 이런 방면이 500돌돈 가진 이런 특허증서를 받은 겁니다. 예.
1: 그래가 그렇죠. 예, 머리 아프고 이런 것도 좀 많이 개선되고 예,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습니다.
0: 네. 예.
1: 계속 예, 그러려고 예. 감사합니다.
0: 네, 건강하세요.
2: 네,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3: 네, 안녕하십니까.
0: 예, 말씀 주세요.
3: 예, 우리도 예, 이 혈배강 쓰는 집입니다.
0: 네.
3: 예, 우리는 둘 다 두 부부간에 다 쓰고 있는데 우리 남편도 효과 잘 보고 나도 효과 용 잘 봤습니다.
0: 네.
3: 예, 우리 남편은 한일로 고혈압을 해서 20몇 년 앓고 그 고혈압이 하고 그래서 떨구지 못해서 그랬던 게 이 등촌 이야기 나온 다음부터는 이 약을 뭐 복용한 다음부터는 그 혈압이 하고 어떤 떨군 지 1년도 남아야 된다.
0: 네. 예, 혈압 예. 조절되죠. 예.
3: 예, 조절이 용 아주 용 좋습니다.
0: 네.
3: 그리고 그런 모습이니까 그 화를 쉽게 내준 것도 용 좋아지고 이 혈배가 용 특별합니다 정말.
0: 네.
3: 예, 약이 용 좋습니다. 그리고는 예, 이래 자꾸 음식을 먹으면 깨끼던 것도 그거는 없습니다.
0: 네. 예, 깨끼는 게 해결됐죠. 예.
3: 예, 무릎, 맨무릎 할 때도 자꾸 깨끼나 말입니다.
0: 맞습니다. 예.
3: 예, 그것도 좋아지고 예. 그리고 그 다발성 내경 세기관을까나 어지럽고 매겼고 이랬던 게 아우 지금은 용 정신화 해서 용 놀라금 잘 댕긴다.
0: 네.
3: 예. 그리고 나도 이 용 좋은 효과 봤습니다. 나는 얼마 심했으니까 우울증이 와서 예.
0: 네. 예. 말하기도 예. 싫어하고. 예.
3: 예. 말하기도 싫어하고 겁이 나하고. 예.
0: 네. 남들이 자기를 어떻게 보는가 자꾸 이랬죠. 예.
3: 예. 네. 예. 용 그런 심상이 그럼 용 나빴습니다.
0: 맞습니다. 예.
3: 제가 싹 소리에도 예. 막 놀랐댔습니다, 막.
0: 심합니다.
3: 예. 예. 엄청나게 심했습니다. 그리고 예. 가슴이 아프다 하면 그랬던 게, 지금 예, 내 선생님 친구로서는 뭐 쓰겠까 하고 이 혈배강 쓴다 못하는 예, 이런 증상이 싹 사라졌습니다.
0: 네.
3: 예, 가슴도, 예, 줄이 아이 뻗친다. 아이 예. 아픈다. 예, 뒷단도리도 막 뻗치고, 앞단도리도, 앞가슴도 막 뻗치고 하던 게, 그것도 이롭지. 땀 한번 머리에서 흘리던 것도, 그것도 다 사라졌습니다.
0: 네.
3: 예, 혈배강이 확실히 특허약이라 되면, 예.
0: 네.
3: 정말, 일이 좋은 약이 나와 나서리.
0: 네.
3: 우리한테는 얼마 좋은지 모른다. 그리고 선생님 친구를 한다 못하는 선생님이 항상 한 개려성 맞고, 두 개려성 맞고 하면, 용, 네. 이렇게 순리롭게 된다 하더만,
0: 맞습니다.
3: 예, 예, 정말, 예. 저번에 내 큰 활동에 참가해서 이번에 내 지금 계속 침을 맞고 있지 않까 선생님?
0: 맞습니다. 예.
3: 예. 그런 게 예. 우선 그렇게 맞은 게 예. 진짜 좋습니다. 막 정심하게 예. 말수간다.
0: 예. 식사도 잘하고. 예.
3: 예. 밥도 잘 먹고 예.
0: 네.
3: 얘기도 나고. 그래서 예. 머리 환한 것 같습니다.
0: 예.
3: 예. 용 좋습니다. 그리고는 그런 소화 아이디어에서 내 좀 소화를 해서 많이 엄청 고사했지 않까.
0: 예.
3: 예, 근데, 예, 그게, 예, 소화 잘 되고, 예, 너무, 그, 배꼽인데, 뜬뜬한 그, 적이라든지.
0: 적이, 예, 풀렸죠.
3: 예, 선생님, 내 친구 맞아서 이렇게 풀렸습니다. 네, 이번에, 예, 돌고 돌고 하는 약이란 건 다 써봐도 점점 더 하던 게, 예,
0: 네.
3: 내 선생님, 내가 서 이 약 쓰면서 우리 친구를 전날부터 맞으면, 전날부터 나는 효과 팍팍 나옵니다.
0: 예.
3: 예, 나는, 예, 진짜 선생님 돼서, 예, 효과 용, 좋은 효과 보고 건강 전화기 찾았습니다.
0: 네.
3: 얼마나 심했습니까? 말하기도 싫어하고 정말 목이 자꾸 막 그런 손가락질 하는 것 같아서 이 거짓말했지 않까?
0: 네.
3: 이 그런 게 그런 증상이 없습니다.
0: 네.
3: 그러면 용 활발해졌지 않까?
0: 네.
3: 예. 그리고는 이 무릎이 그 기 올라오는 거는 이 금방 없어졌습니다.
0: 네.
3: 그리고 내 실금도 이 있었습니다. 내 수도 막 틀어놓게 되면 자꾸 실수 나가서 이
0: 네.
3: 그래서 이게 예, 약국에 예, 약 쓰면서도 잘 아이 됐더라.
0: 네. 그래서 아이 됩니다.
3: 그거는 없습니다.
0: 네.
3: 선생님 친구를 한 다음부터 없습니다. 야, 선생님 친구 이렇게 정말 기술이 높습니다. 정말.
0: 네.
3: 나는 예, 친구를 이렇게 맞아볼까나. 정말, 야, 나는 예, 약 쓰기보다 얼마 낫을때라.
0: 네.
3: 예, 내 예, 병원으로 댕기면 전약도 많이 써보고 하면서도 전약도 예, 막, 혈압이 막 올라가서 막 재뿌렸습니다. 막 먹지 못하고
0: 네.
3: 그런 적도 있고 예, 나는 항상 또

0: 저 혈압이 됐지 않까?
1: 예, 비모혈압과 저혈압이죠.
0: 예. 예, 수술도 받고 이래다 나니까나 저 혈압이고 하던 게 내 어머니 선생님 데서 친구 맞으러 나가서 혈압제인 게 80에 84대다.
1: 어, 그만하면 좋죠. 예.
0: 얼마 좋아졌습니까? 난 한일은 내 저 혈압을 내 고사였습니다.
1: 예.
0: 예, 그래 계속 이 흐린 날씨에서 살았습니다. 머리 어지럽고 있지 않습니까?
1: 맞습니다. 예.
0: 예. 아, 그래서 내 정말 이번에 이야기하고 선생님 친구에서 이래 좋은 건강 찾았습니다.
1: 그렇죠. 예.
0: 예. 그래 소화 잘 되니까 나 밥 잘 먹어요. 맥이 팍팍 나지.
1: 예.
0: 영 하루라도 사는 게 영 즐겁게 유쾌히 보내기 하고 있습니다.
1: 예.
0: 예. 네. 그래 항상 선생님인데 영 감사드립니다. 예.
1: 예.
0: 예, 감사합니다.
1: 예. 예, 건강하세요.
2: 네, 안녕히 계십시오. 네.
1: 그래서 우리 비창이랍니다. 그러니까 비장이가 사람이 이 예, 이걸 관할하는데 심장 공능이 회복되게 되면 비장 공능도 같이 회복됩니다. 그래서 우리 곰팥이 질병을 치료할 때는 먼저 심장부터 든든하게 해줘야 됩니다. 모든 질병 다 그렇습니다. 심뇌혈관 질병도 그렇습니다. 우리 그래서 나우껑이 왔다, 뇌경색이 왔다. 예? 그 뇌경색이 온 데만 집중하지 마세요. 어제 그런가? 총적으로 전신에 우리 각 곳에 제일 깨거나 멀리 떨어진 곳이 그러니까 제일 끝이 보통 우리 대뇌하고 손발입니다. 끝까지 피공급이 잘 되는가? 일단 발이 벌써 차갑다 할 때는 이런 사람 뇌실금이라면 다 올 수 있습니다. 어제 그런가? 심장하고 소장이 부부가입니다. 그럼 심장의 열하고 소장의 열이 같아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 위에 폐에서 폐열도 막 같이 세지면서 심장열을 아래 내려보내지 못합니다. 소장이라는 게 배꼽 아래죠. 그래서 거기면 차가워나거나든가 변비도 생기고 남성분들 젤레젠도 문제 생기고 뇌실금도 생기고 그 다음에 따라서 발이 막 차가워나면서 그 다음에 아랫다리랑 붓기는 증상이 나타나죠. 예, 그렇기 때문에 우리 자꾸 뇌독증이 왔다 해서 시선한다 무슨 뇌독증 그 수치 무슨 뭐 쇠지갈이 어떤가 이것만 보지 말고 예? 일단 손바닥이 탁 봤을 때 이런 뇌독증이 나온 분들이 손바닥이 좀 검었습니다. 그래서 이 검은 색깔이 벌써 어서는 쑥 없어진다 할 때는 그러면 예, 어서는 소변도 정상적으로 돌아오고 그러면 어서는 이런 뇌독증 증상도 해결될 수 있다 이 뜻입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이런 모든 심뇌혈관 질병도 좋고 뇌독증도 좋고 예? 먼저 심장부터 든든하게 해줘야 합니다. 심장이 잘 돼야 머리의 각 곳에다 피를 잘 공급해 줄 수 있죠. 심장이 잘 안 뛰게 되면 예, 머리에 피 공급이 안 돼서 뇌경색 자꾸 옵니다.
2: 네, 선생님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방송 후에 문의 전화는 288-0018번, 288-0018번입니다.

저녁 식사는 즐겁고 분위기 넘치게 마무리됐다. 도도와 소금은 짧은 대화를 나눴지만 시장에서 가게를 운영한다는 공통점으로 서로의 마음이 잘 통했다. 모임이 끝나고 모두가 밖으로 나오자 호생은 소금과 나란히 걸으며 이야기를 나누고 도도는 이 모습을 바라보며 따라가고 싶었지만 령자가 갑자기 도도를 식당 안으로

데려갔다. 능자는 미소를 지으며 도도가 소금에 대해 무슨 생각을 하는지 묻고 도도는 박매가 생각난다며 답을 피했다. 능자는 자신이 도도와 박매를 처음 소개해 주었으며 두 사람이 가게 운영이라는 공통점으로 만나 부부가 되었다는 과거를 상기시켰다. 도도는 말을 잊지 못하고 부끄러워하며 작별 인사를 건넸다. 식당 밖에서는 범 총재가 우씨와 함께 떠나고 주방 아주머니는 갈 선생을 따라 천천히 걸어가며 함께 모였던 사람들이 각자의 길로 흩어졌다. 소금은 오동나무 옆에 가만히 서서 고개를 숙이고 있다가 도도가 나오자 몇 걸음 다가가 미소를 지었다. 두 사람은 잠시 침묵을 지키다가 소금이 도도에게 시간이 나면 화정로에 찾아오라고 부탁하고 도도는 기쁘게 알겠다고 했다. 두 사람은 손을 흔들며 작별했다. 이제 이야기는 배치에게로 향한다. 배체의 마음속에 깊이 새겨진 피아노에 대한 기억은 특별했다. 배체에게 피아노는 단순한 가구가 아니라 심장 박동이 있는 살아있는 존재, 네 개의 발을 가진 생명과 같은 것이었다. 방 안에서 거울은 허무하게 주변을 비추지만 피아노는 령혼으로 자리 잡고 있으며 특히 세로형 높은 등받이 피아노는 구석에 겸손하게 앉아 있으면서도 품위와 존재감을 드러냈다. 배체의 피아노는 검은색으로 예의 바르고 온순한 검은 말과 같았다. 세월의 흔적이 배여있고 어두운 광택을 띠며 배체가 손을 대고 탐구하는 것을 조용히 받아주는 듯한 느낌을 주었다. 배체가 어렸을 때 피아노는 컸고 낯설었으나 나이가 들면서 상대적으로 낮아져 어린 소녀인 배체에게 딱 맞는 크기가 되었다. 하지만 이는 모두 상상일 뿐 지금 피아노가 있던 자리에는 빈 벽만 남고 바닥에는 피아노가 끌리며 생긴 네 개의 흔적이 선명하게 남아있었다. 할머니와 배치가 그곳을 떠난 순간 피아노는 사라져버리고 바닥의 흔적은 쉽게 없어지지 않았다. 아버는 배치의 모습을 보고 중고품 가게에 직접 피아노를 찾아보겠다고 나섰다. 배치는 이미 두세 번 그곳에 찾아갔었다고 답했다. 배치의 할머니는 여러 번 헛걸음을 했으며 매번 가게에서 나올 때마다 배체가 땅에 쪼그려 앉아 슬퍼하는 모습을 보았다. 그날 할머니는 가게에 들어가 피아노 의자에 앉았다가 프랑스식 소파에 앉지만 표정은 매우 좋지 않았다. 할머니는 깊은 한숨을 쉬며 다시 소음으로 돌아가도 의미가 없다고 답하고 아버는 피아노를 찾아도 배체가 편하게 연주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할머니는 배체가 혼자서도 피아노를 찾아다녔으며 피아노에 작은 물고기 표시가 있어 쉽게 찾을 수 있다고 믿고 있다고 전했다. 점심때 가게 안에 사람이 없을 무렵 배치는 피아노 연주 소리를 들었다. 18살의 어린 소녀가 피아노 건반을 몇 번 치고 덮개를 닫았다가 다시 열어 연주하는 모습을 보았다. 배치는 가만히 서서 소녀의 연주를 듣고 주하는 그 소녀

그녀가 조몬의 딸이라고 알려주었다. 배치는 자신처럼 피아노를 찾고 있는 소녀의 마음이 느껴진다고 말했다. 주한은 배치의 피아노가 중고품 가게에 들어온 즉시 팔렸을 것이라고 추측했다. 요즘 중고 물건은 값이 매우 저렴하며 오래된 의자는 3원, 피아노는 30원에서 80원 정도에 거래됐다. 아버는 이 가격이 공장 노동자의 한두 달 월급에 해당한다고 계산하지만 누가 피아노를 샀는지는 전혀 알 수 없었다. 결국 다들 말을 잊지 못하고 배체의 피아노 행방은 영원히 알 수 없게 되었다. 사실 그날은 아보가 배체와 할머니를 마지막으로 본 순간이었다. 아보가 집으로 돌아갈 무렵 하늘은 완전히 어두워지고 뒤를 돌아보면 할머니가 배체의 머리를 비껴쓰고 주하는 문 앞에 서 있었다. 눈앞에는 어두운 집들과 나무, 지나가는 자전거 불빛만 보일 뿐 모든 것이 평범한 풍경이었다. 며칠 뒤 아버는 주하로부터 편지를 받았다. 편지에는 아버가 이사를 간 그날 이후 배치와 할머니가 갑자기 실종되었다는 믿을 수 없는 내용이 적혀 있었다. 아마 남경이나 다른 지방으로 떠났을 것이라는 추측만 남고 주아는 시간이 되면 자세한 이야기를 나누고 싶다고 덧붙였다. 이 둘은 도대체 어디로 간 것인지 아무도 그 행방을 알 수 없으며 이 의문은 아버의 마음속에 오래도록

그날 오후 아버는 다시 회해로에 자리한 구경 중고품 가게로 향했다. 가게 입구부터 눈에 보이는 모든 곳에는 사람들로 붐비고 북적였다. 가게 안은 넓고 깊숙하여 끝이 보이지 않았으며 피아노들은 근처 골목길과 도로 아래까지 쌓여 있었다. 가게의 점원들은 각종 낡은 가구의 명칭에 능통했다. 네모난 탁자를 사평이라 부르고 둥근 식탁을 월량이라 부르며 의자는 서각, 침대는 횡곤, 병풍은 육곡, 화장대는 탁조라 불렀다. 가게 안에는 그냥 보러 오는 손님들도 많았다. 아마 아버와 마찬가지로 본인이나 가족의 물건을 찾아 헤매는 사람들일 것이다. 그들은 물건을 살펴보지만 당연히 되찾을 수 없다는 것을 알면서도 눈을 뗄 수 없었고 길게 한숨을 쉬었다. 가끔은 손으로 만져보고 가격을 물은 뒤에 그냥 조용히 떠나가기 일쑤였다. 아버는 수많은 피아노들 사이를 맴돌며 걸었다. 어떤 건반에는 머리카락 몇 가닥, 조각지 조금, 머리가 부러진 연필 반개가 붙어있기도 했다. 피아노 뚜껑 안에서는 낯선 냄새가 풍겨나왔고 아버는 가까이 다가가지 못하고 한숨을 쉬며 뚜껑을 닫았다. 그는 배체가 피아노에 새겼다는 작은 물고기 모양을 끝내 찾지 못했다.

아버는 주한의 집으로 향했다. 주한은 침대 머리에 기대어 앉아 있었고 주아의

어머니가 잠시 뒤에 한 잔의 뜨거운 물을 가져다 주었다. 조아는 기운이 없어 보이면서 아버에게 할 말이 있다고 말했다. 주아의 어머니는 분위기를 눈치채고 조용히 자리를 피해 주었다. 이때 주아의 두 눈이 갑자기 빛을 뿜으며 아버에게 그날 있었던 기이한 일을 이야기하기 시작했다. 모든 일이 마치 꿈을 꾼 것 같았으며 정말로 믿기지 않는다고 말했다. 아버는 고개를 끄덕이며 들었다. 대체와 할머니가 실종된 뒤로 소식이 전혀 들리지 않았다고 했다. 주아는 그날 아버가 먼저 가는 것을 보고 자신도 가려고 했던 상황에 대해 설명했다. 그날 할머니에게 저녁밥을 지어도 되겠냐고 물었고 할머니는 날이 이미 어둡다는 말을 건넸다고 했다. 할머니는 미소를 지었고 배채는 주아를 보며 한마디도 하지 않았다고 했다. 주아가 집에 가려고 했을 때 정원에 빛 한 줄이 나타났다고 했다. 다시 보니 할머니가 방금 자신의 곁에 있었는데 눈 깜짝할 사이에 보이지 않게 되었다고 말했다. 배치는 주아를 붙잡고 연못으로 돌아가며 할머니를 불렀다. 해질녘이 되어 하늘이 어두워지자 물속에 잉어 한 마리가 나타났고 배치는 그 잉어가 할머니라고 말했다. 주아는 그 연못이 원래 항상 마르고 텅 비어 있었는데 그날 밤에는 물이 가득 차고 물고기까지 있다는 것이 기이하다고 얘기했다. 자신이 손을 물속에 넣어도 그 잉어는 한치도 움직이지 않았다고 했다. 배치는 할머니에게 자신을 금붕어로 변하게 해달라고 말했다. 주아는 배치에게 동화를 너무 많이 본 것이 아니냐며 물었다. 배치는 언니인 주아도 원하면 금붕어로 변할 수 있다고 하며 한번 해보라고 권했다. 주아는 자신은 금붕어가 되고 싶지 않고 사람으로 살고 싶다고 답했다. 배치는 금붕어가 잉어보다 예쁘다고 말했다. 이때 배치가 갑자기 앉아서 울기 시작했다. 주아는 부엌으로 가서 할머니를 찾으려고 했다. 문가에서 다시 뒤를 돌아보니 연못 주위에는 아무도 보이지 않았다. 주아는 배체의 이름을 부르지만 대답이 들리지 않았다. 달려가 보니 물속에 물이 더욱 많아졌고 수초 한 폭이 잉어 한 마리, 금붕어 한 마리가 보였다. 주아는 상황이 심각해진 것을 느끼고 손을 뻗어 만지려고 하지만 물고기들은 수초 아래로 피해갔다. 주아는 겁에 질려 배체의 이름을 외치지만 주변은 고요할 뿐이었다. 금붕어는 꼬리를 흔들고 잉어는 움직이지 않은 채 금붕어에게 붙어 있었다. 주아는 다시 부엌을 찾아가는데 생각지도 못하게 할머니와 배치가 갑자기 자신의 앞에 서 있었다. 할머니는 날이 이미 늦었으니 주아에게 돌아가라고 말했다. 주아는 무서웠지만 한쪽으로는 안심이 됐다. 주아가 인사를 하려고 하자 할머니는 날씨가 추워졌다며 주아에게 옷을 더 입고 다니라고 당부했다. 그리고 내일 아침에 배치를 데리고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주아가 어디로 가는지 묻자 할머니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으며 그냥 가고 싶어서 그럴 뿐이라고 답했다. 주아는 여기까지 말하고 고개를 숙이며 더 이상 말하고 싶지 않다고 했다.

아버는 긴장하지 말고 계속 이야기해달라고 권했다. 주아는 모든 이야기가 마치 동화와 같다고 말했다. 아버는 두 사람이 정말로 사라졌다는 것을 깨달았다.

장편 소설 무성한 꽃 20번째 시간을 마칩니다. 지금까지 소설 낭독의 김란, 편집 리령, 기획 허복순, 제작 정설매, 감독 정홍매, 총감독의 리영민이었습니다.

매출과 시간입니다. 황혼의 언덕에서 어제를 돌아보니 참으로 그 많은 날들 사이에 행복이 스며들어 있었음을, 그리고 우리의 삶이 이토록 아름답고 다채로움을 느끼게 되겠죠. 지나온 행복을 발돋움으로 삼아 오늘도 내일도 행복의 노래를 엮어가시길 바라면서, 이번 주에는 김광룡 작사, 황영하 작곡의 독백을 보내드립니다. 마영주 가수의 노래로 보내드립니다.

0: 죽을 때는 여러 가지 관절 통증을 빠른 속도로 치료해주는 외용 고약입니다. 본 제품은 통증 부위의 혈액순환 장애를 풀어주고 순환을 촉진시켜주는 차원에서 소염, 지통 및 부종을 가라앉혀주는 작용을 합니다. 투골테는 풍습성 관절염, 유머티즘 관절염, 종식성 관절염, 비대성 척추염, 견주염, 요추간반 탈출, 허리 근육 손상, 좌골신경통, 발뒤축 골가시, 골절 증식, 통풍, 건초염, 고관절 괴사, 관절이 부어오르고 변형이 되는 증상, 골절, 넘어져서 상한 부위, 산후풍 후유증 등 각종 관절 통증을 빠른 속도로 해결해줍니다. 하루에 한 번 혹은 여러 번 바르고 안마해주면 오랜 관절 통증도 해결됩니다. 유효기간은 3년으로 안심하고 쓸 수 있는 최신 관절 치료 제품입니다. 국가 외용약 기준 번호가 있는 제품으로서 믿음성과 효과성이 좋은 제품입니다. 판매 지점은 중관촌 1층 우기대약방 3호 매대입니다. 문의 전화는 2955666번, 2955666번입니다.
1: 연길시 길태중이 진찰부에는 10여 명의 의술이 탁월한 중이 전문가와 고급 물리치료사가 있으며 정기적으로 국내 이름 있는 전문가를 초청하여 중이, 조이 및 중서의 결합, 침구, 정골, 안마 등 물리치료 등 다원화된 서비스를 제공하는 일체화된 종합성 중이진료관입니다. 길태중이 진찰부에는 신경내과, 심장내과, 골과, 호흡내과, 소화기내과, 내분비내과, 신장내과, 피부과, 침구과 및 보청기 검사실 등 전문과실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통증과는 각종 골관절 통증에 탕제, 혈류주사, 침구, 의기 등 치료법을 사용해 최상의 효과를 내고 있습니다. 매일 아침 6시 30분에서 7시 사이에 라디오 생방송으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지점은 연길시 활력성 원신세기 1층에 위치해 있으며 문의 전화로는 276-5000번, 276-5000번입니다.
0: 피부병으로 고생하십니까? 연길시 시진 진찰부로 찾아가시죠. 30여 년의 임상 경험을 갖고 있는 한 원장님께서 완고성 포진, 청춘 여드름, 습진, 신마진, 신경성 피부염, 과민성 자반, 대상 포진, 전신 가려움증 등 각종 피부병을 자신있게 치료해드립니다. 그 외 중의과에서는 우울증, 갱년기 중합증, 손발이 찬 증상과 손발이 뜨거운 증상, 노년성 비온비, 정신병, 과민성 비염 등을 전문적으로 치료해드리면서 매일 오전만 병을 봐드립니다. 지점 하남시장 서쪽 대문 맞은편 2층 시진 진찰부. 연계전화 1884432234번, 1884432234번입니다. 투골테는 여러가지 관절 통증을 빠른 속도로 치료해주는 외용 고약입니다. 본 제품은 통증 부위의 혈액순환 장애를 풀어주고 순환을 촉진시켜주는 차원에서 소염, 지통 및 부종을 가라앉혀주는 작용을 합니다. 투골테는 풍습성 관절염, 유머티즘 관절염, 종식성 관절염, 비대성 척추염, 견주염, 요추간반 탈출, 허리 근육 손상, 좌골신경통, 발뒤축 골가시, 골절 증식, 통풍, 건초염, 고관절 괴사, 관절이 부어오르고 변형이 되는 증상, 골절, 넘어져서 상한 부위, 산후풍 후유증 등 각종 관절 통증을 빠른 속도로 해결해줍니다. 하루에 한 번 혹은 여러 번 바르고 안마해주면 오랜 관절 통증도 해결됩니다. 유효기간은 3년으로 안심하고 쓸 수 있는 최신 관절 치료 제품입니다. 국가 외용약 기준 번호가 있는 제품으로서 믿음성과 효과성이 좋은 제품입니다. 판매 지점은 중관촌 1층 우기대약방 3호 매대입니다. 문의 전화는 2955666번, 2955666번입니다.
1: 세상에 사랑을 전하고 온기를 나누는 당신과 나의 건강지킴이 연변 신약대약방. 연변신약대약방은 백성들이 안심하고 만족할 수 있는 약방입니다.

0: 연변 뉴스.
1: 연변 뉴스.
2: 안녕하십니까. 이 시간 뉴스의 주현영입니다. 성당위 상무위원이며 주당위 서경 고가복이 19일 연결해서 주황 생태환경보호 독찰 반영 문제 시정사업을 둘러싸고 현지 답사를 했습니다.
3: 2016년 5.19 종곡관광일 연변조 조세활동 및 도문강 조선종 문박원 개원식이

0: 동문시 양수진에서 막을 올렸습니다.
1: 2026년 연변 중로 중로는 문화전시 공연이 일전 연변 노동자 문화공연에서 있었습니다. 성남위 상무위원회

보호 독찰사 포치 요구에 따라 생태 환경 보호 정치 책임을 견결히 짊어지고 문제 시정을 예누 없이 잘 들어주어 실속에는 시정 성과로 연면에 녹수 청산을 수호하고 대중의 생태 복지를 증진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연결시 조양천진 복림구에는 재벌했던 곳이 두 곳 있습니다. 앞서 묘목 활착률이 낮고 일부 수종의 재식이 조림설계 규범에 부합되지 않아 시정 문제에 올랐었는데 당면 시정 임무를 기본상 완수했습니다. 호가봉은 현장에 심입해 묘목 자람세와 재식 밀도를 자세히 살펴보고 묘목 보시, 지면 녹화 회복 등 정황 소개를 청취했습니다. 호가봉은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재벌지 녹화를 제때 회복하고 규범적으로 회복하는 것은 삼림 생태계통 기능을 회복하고 삼림 자원의 지속 가능한 리용을 확보하는 관건 조치입니다. 조림 작업 설계 표준을 엄격히 집행해야 합니다. 홍송, 가뭄비 나무 등 수종의 배치 비례를 과학적으로 확정해 자원이 분명하고 배합이 합리적인 구조를 형성함으로써 삼림 생태계통의 안정성과 위험 저항 능력을 확실하게 증강해야 합니다. 묘목 자람새를 밀접히 주시해야 합니다. 서로 다른 수종의 생장 습성에 맞춰 육성 조치를 정확하게 실시하고 물 주기, 거름 주기, 병충해 예방 퇴치 등 작업을 착실하게 잘해 보식 묘목의 활착률을 효과적으로 보장함으로써 묘목 자람새가 량화하고 조속히 숲을 이루도록 확보해야 합니다. 연결시 조양천진 대흥촌 구수화톤과 연결시 해윤 주거단지 주변에는 생활 쓰레기와 건축 쓰레기 퇴적 문제가 정도 부동하게 존재했습니다. 호가봉은 현재를 찾아 쓰레기 청결, 장소 회복 등 정황을 살펴봤습니다. 현장에 쌓였던 쓰레기가 이미 없어진 것을 보고 호가봉은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도시농촌 주거환경 정돈 성과는 대중 생활질과 직결되는 바 각급 간부들이 담당하는지 과감히 책임지는지에 대한 중요한 검증이기도 합니다. 각직의 책임을 단단히 다져야 합니다. 문제 향도를 견제하고 안으로 눈을 돌려 농촌의 못과 도랑, 도시의 뒷골목, 로후 주거단지 주변 등 중점 구역을 주시하면서 일상적인 순찰과 동태적 조사를 착실하게 해야 합니다. 큰 공을 들여 쓰레기 퇴저, 잔물 도로 자재, 파손된 담장 등 두드러진 문제를 정돈하고 각종 생태환경 문제 발생과 만연을 견결히 억제하며 낡은 문제가 반등하고 새로운 문제가 싹트는 것을 엄격히 방지해야 합니다. 연결시 하남가도 백란주거단지에서 호가봉은 대중이 반영한 목괴점의 기름연기 악취 문제를 노예하고 시정진척 정황 회보를 청취했습니다. 호가봉은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하나의 기름연기 작은 문제는 도시 지리에 큰 민생을 반영합니다. 정부 관련 부문은 음식 경영 상가들에서 규정에 따라 엄격히 기름연기 정화시설을 설치 가동하고 배연 도관의 청결과 유지 보수를 상시적으로 잘하도록 독촉함으로써 오염방지 설비의 안정적인 운행과 기름연기 배출의 규정 도달을 확보해 원천적으로 기름연기가 대중을 괴롭히는 문제를 줄여야 합니다. 동시에 음식 경영 상가는 주변 주민들과 자주 소통해 상생의 이름으로 모순 분쟁을 해소해야 합니다. 기층 지리에서 가도와 사회구역의 전초 역할을 확실히 발휘해 소음, 난립먼지 오염, 음식 조리, 기름 연기 등 대중 반응에 강렬한 고빈도 문제에 초점을 맞춰 전역에 걸쳐 그물식 조사를 전개해야 합니다. 일찍 발견하고 일찍 개입하며 일찍 정돈함으로써 대중이 정돈이 가져온 새 변화와 새 기상을 절실히 느끼게 해야 합니다. 조사 연구에서 호가복은 다음과 같이 강조했습니다. 주앙 생태환경 보호독철 반영 문제 시정을 다잡는 것은 예누 없이 완수해야 할 중대 정치 임무로서 여러 민족 대중 권익에 관계되고 아름다운 연변 건설 대국에 관계됩니다. 각급 당위 정부는 문제 시정을 다잡는 극도의 중요성과 긴박성을 깊이 인식하고 층층이 압력을 전도하고 급별로 책임을 다지며 진정으로 부딪히고 조목조목 처리해 재반 시정 임무가 제때 높은 질로 완수되도록 확보함으로써 연면의 녹수 청산과 어렵게 얻은 생태의 금빛 간판을 견결히 수호해야 합니다. 문제를 직시해 시정을 다잡아야 합니다. 시정 표준과 시한 요구에 엄격히 대조하고 기다리지 않고 주동적으로 작유하며 임무를 구체적 일터까지 분해하고 책임을 구체적 사람에게까지 시달하며 엄격하고 빠르며 실속 있게 문제 시정을 다잡아 각종 문제가 조속히 해결, 종결되게 확보해야 합니다. 진정으로 맞부딪혀 시정을 다잡아야 합니다. 주앙 생태환경 보호독철주가 이첩한 신소 사건에 대해 성실히 접수하고 전부 받아들여야 하며 즉시 현장에 가 확인하고 제때 시정 방안을 내와야 합니다.
당장 해결할 수 있는 것은 타거츠 추진에 조속히 효과를 보고 단기간에 해결하기 어려운 것은 공사 기일을 역배치해 기한 내에 종결시켜야 합니다.

0: 책임 회피, 무성의한 대응, 허위 정돈 등 현상을 견결히 근절해 실속있고 단호한 시정 성과로 대중 관심에 응답해야 합니다. 규정 제도를 건립해 시정을 다잡아야 합니다. 중앙 생태환경 보호 독차를 계기로 같은 부류 우환을 깊이 조사하고 관련 분야로 연장해 조사 정돈을 전개해야 합니다. 공동성 문제, 다발성 문제와 심층 모순을 체계적으로 정리하고 원천 예방 및 장기 효과 감독 관리 기제를 건립 완산해 하나의 문제를 정돈하고 한 류형의 우환을 해결하며 한 분야를 규범함으로써 전주 생태환경지를 1층 높이고 아름다운 생태환경에 대한 여러 민족 대중의 동경과 기대를 더 잘 만족시켜야 합니다. 부조장 소경량, 주직소 관련 부문과 연결시 정부 주요 책임자들이 답사에 참가했습니다.
1: 5월 19일 우리조는 조항 제2 생태환경보호 독찰조에서 이첩한 제10진 군종 신소신고 사건 도합 3건을 전달받았는데 그중 전화 2건, 편지 1건입니다. 그중 용정시 1건, 화룡시 1건, 도나시 1건입니다. 이번에 이첩한 신소 사건 중 여러 가지 생태환경 관련 문제가 3건입니다. 그중 물 관련 사건이 1건으로 33.3%, 생태 관련 사건이 2건으로 66.7%를 차지합니다.
0: 2026년 5.19 중국 관광일 연변주 주제 활동 및 도문강 조선종 문박원 개원식이 19일 도문시 량수진에서 막을 올렸습니다. 이번 활동에서는 1년의 문화관광 행사와 여러 소비 촉진 조치를 발표함으로써 문화유물과 박물 전시, 건강양생 체험, 변경 풍정을 일치한 문화관광 성년을 선사했습니다. 산지화 기자입니다. 여기는 도문시 량수진에 위치한 도문강 조선종 문박원인데요. 2026년 5.19 중국 관광일 연변주 주제 활동 및 도문강 조선종 문박원 개원식 활동 현장이기도 합니다. 제 뒤에는 이미 인파가 모였고 현장 곳곳에 즐거운 분위기로 가득합니다. 전주 문화관광 종사자와 인터넷 달인, 주민과 관광객들이 모여 이 성대한 행사의 매력을 함께 느끼고 있습니다. 활동은 내용이 풍부하고 볼거리가 가득했습니다. 수석 서화전, 문예 창작 답사, 민속 문예 공연 등 다양한 문화 행사가 진행됐고 도문시 제1진 약식 동원 건강 메뉴를 발표했습니다. 아로니아, 홍삼 등 5가지 건강차 음료, 인삼 달걀, 연변 소고기 죽 등 10가지 특색 약선이 집중적으로 선보여 관광객들이 연변의 건강양생 음식 매력을 직접 느낄 수 있게 했습니다. 건강음식 품평구역에서는 특색 민속 간식, 농특산물 등이 전시돼 많은 관광객들의 발길을 끌었습니다. 하남 관광객 조평입니다. 오늘 중국 관광일을 맞아 친구와 함께 왔습니다. 현장 분위기가 아주 좋고 각종 민속 공연을 볼 수 있으며 간식, 약산도 있는데 맛이 좋습니다. 문화관광 추천 소개 순서에서 도문시 문화관광 부문에서는 3대 주제 특색 관광 로선을 발표했는데 일생일세 월청만, 도문강 조선종 문박원 등 세 관광지가 포함되어 있었고 도문 동산구, 일광산 삼림공원, 백년부락 등 전통 관광지들을 연결해 관광객들에게 새로운 체험을 선사했습니다. 활동기간 도문강 조선종 문박원이 손님을 맞았고 승격된 조선종 민속민가 관광원, 민속용품 전시중심, 민족문화예술관이 동시에 공개돼 관광객들에게 입체적인 조선종 민속 백과사전을 선보였습니다. 특색카페, 어린이놀이, 수상레저 등 다양한 종목도 동시에 선보였습니다. 수석 서화 전시에서 관광객들은 변경 문화의 독특한 매력을 가까이서 느낄 수 있었고 많은 서화가들이 현장에서 수목화를 창작해 자연의 경이로움과 인문미가 깊이 융합된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도문 주민 장일호입니다. 오늘은 문박원 개원일이기도 해 다양한 수석 서화와 조선족 특색 옛 물건들을 구경했는데 처음 봐서 매우 신기했습니다. 길림성 도문강 제약위원회에서 총경리 왕군영입니다. 5월 말까지 우리는 문박원 무료 입장 및 특색체험 종목 할인 등 일련의 혜민 조치를 내오는 동시에 민속 공연, 예술 전시, 건강양생 음식 품평 등 행사를 상시적으로 펼치게 됩니다. 향후 3.3.1국도 연변개방 관광대통로에 의탁해 민속문화, 약식건강양생, 변경관광을 깊이 융합시켜 연변에서 대표적인 민속현학기지와 변경문화관광 방문기지를 구축할 것입니다. 중국 관광일 활동 기간 우리주에서는 전주 근 30개 중점 풍경구를 통과해 입장권 할인, 입장권 우대 세트, 소비권 및 해민 선물 꾸레미 등 일련의 혜택 조치를 집중적으로 내와 전민 관광의 짙은 분위기를 전력 조성합니다. 추당의 상무위원이며 선전부 부장인 박군봉의 가동식에 참석했습니다.
1: 조민정국 조로령사업위원회 판공실에서 조치하고 연변로령산업연합회 조로년 서화연구에서 주관한 2026년 연변중로 중로년 문화전시공연이 일전 연변노동자문화공예에서 있었습니다. 조당위 상무위원이며 부조장인 호복군이 활동에 출석해 축사를 했습니다. 호복군은 다음과 같이 표시했습니다. 연변과 러시아 비내 변강군은 산과 물이 잇따 있는 우호적인 이웃입니다. 두 지역의 우위는 세월이 흐를수록 깊어져 중로 지방 합작의 모범으로 됐습니다. 이번 전시공연 활동을 계기로 두 곳의 경제무역과 문화관광 합작 성과를 지속적으로 공고히 하는 한편 건강양생 산업협력을 1층 강화하고 민간 문화의 상호 교류를 심화하며 문화 플러스 건강양생 플러스 관광 융합 발전을 추동해 동북아 지역 중로년 문화 교류 브랜드를 구축하기를 바랍니다. 이어 중로 중로년 문해교류 합동 공연이 다채롭게 펼쳐졌습니다. 중로 양국 중로년 예술단체들이 번갈아 무대에 올라 30개 정품 종목을 선보였습니다. 러시아 측이 공연한 가추샤, 모스크바 교회의 밤 등 고전 종목들은 러시아 민속 풍정을 보여줬고 중국 측의 상모춤, 북춤, 기악 연주 등 특색 종목들은 연변 민속문화 매력과 로인들의 앙양된 풍모를 생동하게 보여줘 현장 관객들의 뜨거운 박수갈채를 받았습니다. 연결시 노인대학 향양화 예술단 단장 류자군입니다.
2: 非常开心.
1: 매우 기쁩니다. 수확이 참 많았습니다. 공연을 통해 우리의 공연 수준을 높일 수 있었고 노인들이 즐거움을 찾고 의지할 곳이 있게 됐습니다. 앞으로 계속 노력해 국가 간 교류가 새로운 단계로 올라서기를 바랍니다. 러시아 측 공연 대표 류드밀라 왈렌티노브나입니다. 이번 중로 전시 공연에 참가하게 돼 매우 기쁩니다. 우리는 106명 배우를 데려왔는데 가장 어린 배우가 41세이고 82세의 고령 노인도 참가했습니다. 이번 활동에 참가해 중로 간 우위 교량을 놓게 돼서 정말 기쁩니다. 이날 필목동원 중로 중로년 소화 및 예술 교류 활동도 개최돼 양국 중로년들의 우수한 소화 작품들을 집중 전시했습니다. 양국 소화 애호가들은 현장에서 붓을 휘둘러 기회를 교렀으며 필목을 교량으로 예술을 교류하고 우위를 전달해 신시대 중로년들의 분발 향상하는 정신 면모를 충분히 보여줬습니다. 이번 활동은 닷새간 진행되며 중로량국에서 도합 천여 명 중로년 대표가 참가합니다. 조민정국 당조 성원이고 조로령사업위원회 판공실 상무부주임인 김홍입니다. 이번 중로 중로년 문화 전시 공연을 개최하는 것은 중로년들의 정신문화 생활을 풍부히 하고 인구 고령화에 대처하는 전략을 적극 실시하는 행동일 뿐만 아니라 관광객 연변 유치를 실시하는 중요한 실천입니다. 우리는 문화를 교량으로 건강 양생을 매개로 삼아 중로 민간 교류의 플랫폼을 구축함으로써 양국 노인들의 풍채를 보여주고 우리조 건강 양생 객거가 국제로 나아가도록 추동하렵니다.
0: 용화매체 간추린 뉴스입니다. 일전 2026년 길림성 일현일품 정품체육경기평리활동에서 전성 38개 정품경기를 공시했는데 연변의 야구초청경기 전국 항공모형 공개경기 연변여 제12회 왕청 대중속도빙상초청경기 길림성 대중겨울수영 도전경기 및 도나 제14회 겨울수영초청경기 훈준시 청소년 축구초청경기 등 5개 경기가 명단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1: 도나시에서는 일전 2026년 사업단위 공개 초빙 공고를 발표했습니다. 공고에 따르면 도나시 69개 사업단위에서 사회를 대상해 사업 일꾼을 공개 초빙하는데 도합 124개 일터에서 148명을 초빙할 계획입니다. 그중 특별 초빙 대학 졸업생이 56명이고 일반 초빙 인원이 92명입니다. 신청 등록 시간은 5월 20일 오전 9시부터 5월 26일 오후 3시까지입니다.
0: 일전 예능 프로 5화 제6시즌 프로조가 연기를 와서 촬영 녹화를 진행해 많은 네티즌들의 주목을 받았습니다. 관련 화제가 연이어 틱톡 검색어에 올라 연길 문화관광 발전에 새로운 흐름을 가져다 줬습니다. 프로 록화 기간 등초, 진효, 록함 등 유명 연예인들이 중국 조선족 민속원을 찾아 촬영하고 조선족 전통 복식을 체험했으며 불고기, 냉면, 비빔밥 등 특색 미식을 맛보아 연길 특색 미식이 다시 한번 입소문을 타며 인기를 끌게 했습니다.
1: 18일 연변 고급 취사도구 농기구 융합 사진글 전람이 도나시 역사박물관에서 펼쳐졌습니다. 전람은 민족 융합을 조선으로 6개 상을 내오고 연변의 신석기 시기부터 근현대에 이르기까지 취사 경장 문명의 발전 역정을 전시해 여러 민족 선인들의 생산 생활 지혜를 보여주고 여러 민족의 융합 공생 역사를 재현했습니다.
0: 그일 켈미 대상 2026년 동북지역 도시축구리그 유니폼 발표회가 려닝 라디오 텔레비전 방송국에서 펼쳐져 동북축구리그 8개 참가팀의 16세트 홈장 원정경기 유니폼을 선보였습니다. 연변 홈장 유니폼은 상징적인 붉은색을 선택했고 고전적인 선구조에 진달래꽃 무늬 자수가 교차되어 있습니다. 연변 뉴스 여기서 마칩니다. 담당의 아나운서 박홍희 신금철이었습니다.
2: 습금평 신시대의 중국 특색 사회주의 사상은 전당 전국인민이 중화민족 위대한 봉을 실현하기 위해 분투하는 행동 지침입니다.
3: 습금평 신시대의 중국 특색 사회주의 사상은 당대 중국의 막스주의이며 21세기의 막스주의입니다.
2: 습금평 신시대의 중국 특색 사회주의 사상은 중화문화와 중국 정신의 시대적 정화이며 막스주의의 중국화, 시대화의 새로운 비약을 실현했습니다.
3: 습금평 신시대 중국 특색 사회주의 사상을 심층적이고 체계적으로 학습해
2: 연변의 지능 발전을 추동하는 데 튼튼한 정치적 인솔과 보장을 제공합시다.

대상건설. 그것은 고품질 발전의 강력한 엔진입니다. 민생복지의 든든한 버팀목입니다. 대상건설로 연변의 아름다운 미래를 열어갑시다.

0: 침 속에 명조와도 같은 아름다운 연길, 넘치는 인정으로 늘 푸르고 빛나는 도시 연길,
1: 풍부한 자원으로 행복한 인생을 꽃피워가는 내 고향 연길에서 상큼하고 푸른 꿈을 키워갑니다. 각종 질환과 건강상식에 관한 궁금증을 풀어드리고
0: 주요 질병 예방과 관리 요령을 알기 쉽게 전합니다.
1: 건강을 지키는 방법, 건강의 기초가 되는 정보로
0: 당신의 건강한 삶을 지켜드립니다. 장수시대.
2: 안과질병 치료약품 명사방은 진례, 매미껍질, 황연, 염차, 전자 등 21가지 동물성 약재와 식물성 약재의 조합으로 된 OTC 치료약품입니다. 특히 진례, 매미껍질 등 진귀약재의 조합은 간을 도와 눈을 밝게 하고 심장을 도와주며 상처의 열로 나타나는 여러가지 증상과 안과질병들을 치료해줍니다. 눈이 마르고 텁텁하며 바람 맞으면 쉽게 눈물이 나고 안통이 느껴지며 시력이 점점 모호하고 빛이 싫어지며 비문점, 물체가 변색돼 보이고 빗돌게 보이는 등 여러가지 안과 질병 증상들을 개선시켜주며 백내장, 녹내장, 황반구 병변 및 황반변서, 당뇨 합병증으로 인한 안과 질병 치료에 좋은 효과를 보이고 있습니다. 지점 연결 기차역 맞은편에 위치한 우기병원 3층 305호실과 중관촌역 우기대약방 2호 매대, 방송회 문의전화 501-7766번, 501-7766번입니다.

CAMP는 주로 세포와 세포 간의 신호 전달 물질로서 CAMP의 발견은 세계 과학가들로 하여금 두 번의 노벨 생리학상과 노벨 의학상을 받게 했습니다. CAMP는 뇌세포와 심장 근육세포의 로화를 막아주고 우리 몸의 호르몬 분비를 조절해주고 내분비 문란으로 오는 여러가지 신경성 질병을 예방할 수 있고 면역 계통의 기능을 높여주는 제품입니다. 지점은 연결기차역전 맞은편 우기병원 3층 305호실과 중관촌 1층 우기대학방 2호매 됩니다. 방송의 문의전화는 501-7766번, 501-7766번입니다.

최신 1호는 신장을 씻는 제품으로 녹혈정과 제왕단 전록완으로 되어 있습니다. 전록완은 사슴의 살과 뼈 및 내장을 엄밀하게 씻고 지고 건조된 방법으로 만들어진 전록건과 중약재 쇠약, 당삼, 우슬, 숙지황, 보사자, 보글지, 육종료, 당귀, 천실 등 32가지 중약재로 만들어졌습니다. 신체의 전기를 돕고 근비 익기와 더불어 비장, 신장의 허함으로 나타나는 허리 다리가 시끌고 나를 내나며 늘 피로하고 맥이 떨어지며 추위를 쉽게 타고 소변 차수가 잦고 허탈한 증상을 개선해줍니다. 신장의 양기를 돕고 실면증, 혈수판 감소증, 면역력 저하, 근경두의 회복이 필요한 증상에 도움이 됩니다. 지점, 연결 기차역 맞은편에 위치한 우기병원 3층 305호실과 중관촌 1층 우기대약방 2호 매대입니다. 문의 전화는 501-7755, 501-7755번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장수시대 건강자문 프로 시간입니다. 오늘도 생방송실에 박선생님 모셨는데요. 방송을 들으시면서 문의하실 분들은 생방송실 전화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256-1111번, 256-1112번입니다.

우대 활동 알려드리겠습니다. 전희 박사 CAMP입니다. 한 곽의 가격 498원이고요. 7곽을 사시면 5곽을 더 드리고 15곽을 사시면 15곽을 더 드리면서 1,500원의 현금권을 드립니다. 안과 질병 치료약품은 한 곽의 가격 598원이고요. 7곽을 사시면 5곽을 더 드리고 15곽을 사시면 15곽을 더 드리면서 1,500원의 현금권을 드립니다. 세신 1호 약품은 한 곽의 가격 698원이고요. 6곽을 사시면 4곽을 더 드리고 12곽을 사시면 12곽을 더 드리면서 1,500원의 현금권을 드립니다. 이외로 방송에 문의하시고 약품을 구매하시면 오이시아카로 한 곽을 함께 드립니다. 무료 배달 번호로는 502-7766번, 502-7766번입니다. 판매 지점은 기차역 맞은편에 위치한 우기병원 3층 305호실과 중간천 1층 우기대학방 2호 매대입니다.

0: 아래 박 선생님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1: 안녕하십니까?
0: 네, 자세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1: 이제 외에서 몇 가지 제품에 관한 우대 활동을 설명드렸는데요. 오늘 여러분들한테 구체적으로 설명드릴 내용은 천희 박사, 최신희로, 명서방 이 세 가지 제품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드리게 되어 있겠습니다. 저희들 설명드리고 있는 이 몇 가지 제품 자체는 특수 우대할 때 진행됩니다. 여러분들 잘 파악하고 제때 잘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특히 천희 박사, 천명희 이학 박사가 연구에 성공해서

0: 국제적으로서 아주 인기 약품으로서 널리 알려진 천이 박사는 노벨상 두 번까지 받은 것 아니겠습니까? 한 가게 498원인데요. 지금 우대 정책이 특수하게 진행돼서 15가게 1500원 현금권 떠들게 됐는데 이때 한 가게 가격은 190원 좌밖에 가지 않습니다. 이렇게 우수한 노벨상 받았다는 게 이건 뭐 말하기 좋아서 그저 흐르는 말이 아닙니다. 확실한 특수한 그 림상 실험을 거쳐서 제가 늘 말씀드리고 있지만 해도 300집이 북경협파 해방군 산림여병원이라든지 등 300집이 산지아병원이 10년 동안 림상 경험을 통해서 나온 이런 우수한 제품입니다. 이 제품에 대해서는 내가 다시 뭐 내 몸에다 다시 림상 실험을 해볼 필요가 없습니다. 10년 동안 300집이 산지아병원 연변병원보다 규모가 더 크고 제일 낮아서 연변병원만한 이만한 그 이상이 규모를 가진 병원이 10년 동안 림상 경험을 통해서 나온 이런 제품 자체에 속하면서 노벨상 두 번까지 받은 40여 가지 질병이 원인과 근원을 찾아서 근원에서 해결해주는 우수한 장수 제품 청춘 미마의 발견 이렇게 되는 그 천이 박사 이번에는 또 15가게 주면서 현금권 1500원을 감해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 외에 새신이로 이 제품 자체는 698원인데요 35일간 복용합니다. 이전에는 25회 복용품으로 되어 있는데 이번에는 한 달 반 복용할 수 있는 이전에 비해서 열흘 더 복용할 수 있는 양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12가게 1500원을 빼주게 되는데요. 한 가게 가격이 280원 자밖에 되지 않습니다. 눈병 치료 약품은 598원이라 하는데요. 15가게 1500원 빼주면 한 가게 240원 자밖에 되지 않으니까 이렇게 좋은 기회는 늘 있는 기회가 아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한테는 기회는 잘 파악하는 사람한테 기회가 주어지게 되어 있으니까 열심히 잘 이 제품 자체를 제때 파악하고 제때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1: 문의전화 연결하겠습니다. 여보세요.
2: 네, 선생님 수고하십니다.
0: 예, 안녕하세요.
2: 예, 집에 아저씨가 전여선 비대가 너무 심해서 소변도 바로 보지 못해서 너무 고생 많이 했습니다.
0: 아, 예.
2: 예, 그냥 바로 나가서 조금씩 떨구지. 그래서 병원은 그간에는 병원도 몇 번 갔다 왔습니다. 그래도 바로 지금 낫지 않아서 지금 방송 듣고서 지금 세심히 일을 못 꺼냈는데 효과 엄청 좋습니다, 지금.
0: 아, 그렇죠.
2: 예, 그래서는 한 6달 먹는데 그간은 지금 한 번도 병원에 가고 좀 시원하게 잘 나간단다.
0: 아, 이 세신이로 처방 자체가 중코엔의 예. 원사의 처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 효과성에 대해 의심할 바가 없을 겁니다. 예. 예, 콩팥치료에는 알아주죠. 예.
2: 예. 그래서 그것도 그렇지. 그 다음에 콩팥이 또 회에서 IP에서 소리 얼마나 세게 난다든지 저녁에 자지 못한다. 그래서 그것도 지금 요즘에 약 먹이 많이 나왔습니다. 귀에 약간 소리 난단다.
0: 점차 완전히 예. 나아질 겁니다. 예.
2: 그래서 자지 못해서 아침에는 그냥 신경 쓰여서 왜 혈압이 막 올라가고 이랬댔습니다. 막 고혈압이 됐댔습니다. 근데 지금 요즘에 혈압이 요즘 정상이 됐습니다.
0: 예.
2: 너무 효과 지금 잘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 이제 방송 들을까나 활동이 대대졌을 때다.
0: 예.
2: 그래서 또 활동에 참가하고 그런다.
0: 그렇게 하셔. 잘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이 제품 예. 쓰시게 되면 집에 그 남편께서 기본상 예. 뭐 콩팥 때문에 전열선 때문에 힘들어진 네. 일은 피해갈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네. 제가 완전히 이렇게 긍정적으로 이야기해 드립니다.
2: 네.
0: 501-7766번에 전화 넣기 바랍니다.
2: 네. 501-7766번입니다.
0: 그럼요. 예, 예.
2: 네. 감사합니다.
0: 예, 건강하세요.
1: 네. 안녕히 계십시오. 계속 말씀 부탁드립니다.
0: 이제 세신이론을 말씀드렸는데요. 세신이론은 너무 좋은 제품 자체에 속합니다. 우리가 오랜 질병, 오래 여러 가지 질병 때문에 앓은 분들, 그리고 노년성 질병, 여러 가지 만성 질병, 많이 상하는 게 알게 모르게 콩팥을 상하게 되어 있겠습니다. 무엇 때문에 콩팥에 문제가 생기기 시작한다는가 하면, 우리 심장혈은 제가 늘 말씀드리고 있지만 해도 콩팥을 떠나서 심장혈이 깨끗해질 수 없습니다. 1분의 두 군덩이 피가 콩팥에 들어가서 그 사구체 100만 개 양짝에 100만 개씩 합해서 200만 개의 사구체가 있는데 여기에서 심장이 체중이

0: 100분지 7내지 8을 차지하는 혈액이 몽땅 대여가 됩니다.
1: 네, 잠시만요.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2: 동생님 안녕하십니까?
0: 네, 안녕하세요.
2: 제가 천이 박사를 먹고 많은 면에서 효과 잘 보고 있습니다.
0: 예.
2: 조용 고생했는데.
0: 예.
1: 네.
0: 지금 어떠세요?
2: 다음 개발 잘 수 있습니다.
0: 예.
2: 소변이 다섯에서 뻔뻔한 게 지금 극성이어야 한 번 두 보인다.
0: 아, 예, 예.
2: 아, 그럴까 얼마 전인지 모르겠습니다.
0: 기본 완전히 정상으로 돌아온 거죠. 예.
2: 예. 그리고 저기 소화 안 돼가지고 영 밥만 먹고 먹여서 그랬는데 지금 소화 잘 되니까 밥 잘 먹고 먹이나고 좀 혈압이니까 심장이 다들 심했습니다.
0: 예.
2: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면 이래던게 지금 혈압이 운동되니까 어지럼증도 안 나고 머리 아프던 것도 많이 나고 경력이 많이 돌아섰습니다.
0: 그렇죠. 예예.
2: 저 기관 지염물로서 예 항상 감기 빼놓고 하고 예 감기만 걸린 게 치과를 심해서
0: 예.
2: 내서 고생 많이 했습니다. 약도 많이 먹고 이랬는데 예. 그래서 먹을 때 뿌지 효과 없더라 말입니다.
0: 예.
2: 경기 지우는 뭐 갖다니 없습니다.
0: 그럼요. 예, 천이 박사가 아, 그래. 그렇게 우수한 제품입니다. 예.
2: 예, 객관 얼마 전인지 모르겠습니다. 허리 아프던 것도 지금 많이 나서 잘 걸을 수 있습니다.
0: 예.
2: 약 이렇게 여러 면들로 효과가 오니까 예, 계속 쓰려고. 지심이라는 우리 남편이 예, 전륜성 비대얼루설이 소변이 자꾸 시원히 보지 못해서 이렇게 이거 썼는데 많이 났습니다, 지금은.
0: 그렇죠. 남성들이 예. 전열선이 문제가 생겨서 건파치 허해지면서 그로 인해서 마지막에 큰 문제점으로서 고통을 받게 되어 있으니까 시신이로가 그런데 너무 잘 어울릴 겁니다.
2: 예, 지훈이 소변을 자주 보지 않을까 하룻밤에 그래서 한 번 두 번 일어나니까 다음 변화에 잘 수 있을까나 아침에 일어나 막 정신이 나간다.
0: 예.
2: 그리고 허약한 걷기 바쁘던 것도 좀 많이 났고요. 저기 가위 나빠 그런지 항상 저기 꼬리도 저기 키운다지 눈도 뿌염이 잘 보이지 않다는 것도 좀 많이 났습니다.
0: 그렇죠. 이 제품 자체가 간선을 도와주는 저실자 같은 이런 성분이 들어갔고 도사자 이런 성분들을 기본으로서 지양 간선 해소에 이런 역할을 하게 되는 성분이 들어갔으니까 이제 말씀한 게 너무 복파입니다. 예예. 예.
2: 예. 그래서 약이 하도 효과 좋으니까 예. 계속 쓰려고 저기 하고 이번에 저기 방송 들어가 우대할 때 빼줬었죠.
0: 아, 1,500원을 빼주는 우대할 때 지금까지는 처음입니다. 예예. 예.
2: 예. 자, 야, 저기 일이 좀 활동이 좀 참가해서 경제도 전략하고 약도 계속 들고지 않고 먹길래서 좀 배달받자 전화드렸습니다.
0: 예, 전화번호 501-7766에 전화 넣으세요.
2: 예, 알았습니다. 수고하세요.
0: 아, 건강하세요.
1: 네,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3: 수고하십니다.
0: 예, 안녕하세요. 예,
3: 저는 세심이로 쓰고 있습니다.
0: 예,
3: 이를
0: 예.
3: 쓰기 전에 허리가 시큰시큰하고 예, 소변 장애가 있어서 예, 소변이 연급하고 또 예, 빈번하고 저리고 예, 아, 모질에 고통스러웠습니다. 저리고 또 자두를 보고 자두를 댕기고 하니까 예, 아, 맥도 빠져서 예, 그 대문에 가서 하모 검사를 했습니다. 하모하니까 예, 담백이 나갑니다.
0: 아, 예.
3: 예, 담백이 나가던데 나간데 이거 진짜 세심히를 어떤 여러 달 먹으니까 예, 담백도 검사는 안 했지만 예, 담백이
0: 감각을 알리죠 벌써.
3: 예, 잃었으니까나 예. 잃었으니까나
0: 그렇죠.
3: 예, 빈번하고 저리로 하던 게 통증하고 이게 잃었으니까나 잃었는 게 담백이 문제지 한 내 나가니까나 예, 정말
0: 예, 예.
3: 예. 예. 그래. 지금은 해용 효과 보고 있습니다.
0: 예.
3: 그리고 예, 가슴이 그래서 항상 답답하고 불안하고 두근거리고 숨이 차던 게 이게 지금 예, 가슴이 편안합니다.
0: 예, 그렇죠.
3: 예, 그리고 예, 이 약을 쓰기 전에 예, 잠을 자지 못했습니다.
0: 예.
3: 그래서 새로 2시까지도 잠 들지 못했는데 지금 그래도 또 예, 날이 밝을 때는 또 잠이 들었어요. 한 2시간이나 3시간 자고 뭐 아침에 일어나면 허리 멍텅한 게 정신하지 않았습니다.
0: 예.
3: 그랬던 게 지금은 누구분도 합니다. 정신이 편안하니까 말이에요.
0: 그렇죠.
3: 예, 예, 예. 잠을 잘 자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 저는 예, 조금 예, 다른 사람이 없는 게 예, 조금 그런, 저기, 그런, 혈, 저기, 모세
0: 아,
3: 혈관.
0: 혈소판 감소증.
3: 모세, 예,
0: 예.
3: 예, 모세 혈관이 터지는
0: 예,
3: 그런 게 있었습니다.
0: 예. 예.
3: 그랬던 게, 지금은 이 증상이 예, 내기 나니까 이 증상이 이루 없습니다.
0: 예.
3: 이 약을 먹

0: 없어졌습니다.
1: 아, 그 이게 예. 전형적으로 고방민의 거 딱 제기되지 않았습니까? 그게 예. 큰 문제입니다. 제때 해결되지 않으면 마지막에는 예. 자율공력의 문제가 생긴다 예. 걸 말하게 되는데
0: 예. 예. 병원을 갈까 혈소방 감소증이라 하면서 예. 비타민 B라니 먹으라 대다가 예. 먹다가 한 통 먹다가 그래서 말았습니다. 예. 인치 나을까나 인치 싸서 인치 지금 이때까지 먹으니까 예. 지금 이렇습니다. 예. 나오지 않습니다.
1: 예, 예. 예. 그렇죠.
0: 이 아군이.
1: 수서입니다.
0: 아, 예. 갑, 울도, 좋지만 해도, 예. 32가지 약이 선생님
1: 가서. 아, 그렇습니다. 예.
0: 성분이 좋았어요. 되게 딱 맞습니다.
1: 그렇죠.
0: 성분이 조금 몸이 약한 편이고,
1: 예.
2: 네, 전화가 끊겼는데요. 잠깐 광고 듣고 오겠습니다.
3: 최신 1호는 신장을 씻는 제품으로 녹혈정과 제왕단 전록완으로 되어 있습니다. 전록완은 사슴의 살과 뼈 및 내장을 엄밀하게 씻고 지고 건조된 방법으로 만들어진 전록건과 중약재 쇠약, 당삼, 우슬, 숙지황, 보사자, 보글지, 육종용, 당귀, 천실 등 32가지 중약재로 만들어졌습니다. 신체의 전기를 돕고 건비 익기와 더불어 비장, 신장의 허함으로 나타나는 허리 다리가 시끌고 나를 내나며 늘 피로하고 맥이 떨어지며 추위를 쉽게 타고 소변 차수가 잦고 허탈한 증상을 개선해줍니다. 신장의 양기를 돕고 실면증, 혈수판 감소증, 면역력 저하, 근경 뒤의 회복이 필요한 증상에 도움이 됩니다. 지점, 연결 기차역 맞은편에 위치한 우기병원 3층 305호실과 중관총 1층 우기대약방 2호 매대입니다. 문의 전화는 501-7755, 501-7755번입니다.
2: 네, 계속 말씀 부탁드립니다.
1: 지금 여러분들이 말씀 주시고 계시는 최신이라 이 제품 자체는 처방 자체가 중커웬의 원사의 처방이고 석박사 도사의 처방에 속합니다. 이렇게 이야기할 때이다면 이 제품 자체의 진실성과 효과성에 대해서는 의심할 바가 없다 하는 점을 충분하게 긍정적으로 인정하게 된 것 아니겠습니까? 여기에 포함된 성분들 자체는 이제 뭐 기본 그 공능 주치가 충분하게 여러분들의 이해가 가리라고 생각하는데요. 여기에 녹혈정 사슴이 피입니다. 그리고 전녹근 사슴이 전반입니다. 사슴은 우리 인류에게 큰 건강 회복을 갖다주고 면역력을 개선해주고 종합적으로 오장육부를 관리해주는데 중요한 원천으로 될 수 있는데 이것은 누구든지 쉽게 쓸 수 있는 이런 처방의 성분으로 되지 못합니다. 이건 국한성이 있는 이런 성분에 속하는데요. 여기에 들어간 성분 자체 이제 전녹근하고 그리고 그 여러분들한테 이야기 드리는 여러 가지 그 성분 가운데 32가지 중약재 이런 약재는 뭐 일단 견제해서 복용하시게다면 적지 않은 제품 성분들 가운데서 간과 콤파츠를 도와줍니다. 많은 성분을 치펀이요 산펀두란 말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제품 자체는 산펀두는 어디에 독이 가는가? 간에 독이 갑니다. 콤파츠 독이 갑니다. 그런데 이 제품 자체는 간과 콤파츠를 도와주는 차원에서 치료해서는 이런 좋은 제품 자체에 속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 염보글지라는 것도 원선주양 쉽게 추위를 타는 분들한테 그리고 육종용이라는 성분 자체도 몸을 따뜻해지게 하면서 쌍한 추위를 몰아내는 역할을 하게 되어 있고 바지텐이라는 성분 자체도 원부선장은 콤파츠는 항상 따뜻해야 되는 겁니다. 바지텐이라는 성분 자체도 역시 이런 역할을 하고 그 외에 많은 성분들 가운데서는 비위를 든든하게 닦은 백술이라든지 혹은 또 여기 저황계라든지 이런 성분들은 비위를 든든하게 해주는 역할을 하면서 소화 흡수 전달까지 비장은 이미 소화 흡수한 이런 영양을 위로 올려보내는 머리에 심장에 이런 올려보내는 이런 역할을 하게 되어 있는데요. 이런 역할을 충분하게 하는 성분 조합으로 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여기에는 후루바란 성분 자체는 혈당을 조절해주는 역할까지 있습니다. 이러니까 전반으로 놓고 말하면 또 호흡계통을 도와주는 맥동이라는 성분이 들어갔고 그리고 조혈 공능을 도와주는 녹혈정하고 전녹근 이런 성분이 들어갔기 때문에 이 제품 자체는 일단 원기를 돋아주고 콩팥을 든든하게 해주고 오장육부를 건강하게 해주는 데 있어서는 효과성에 대해서는 의심할 바가 없는 우수성분 조합으로 되어 있겠습니다.
2: 네, 잠시만요.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4: 예, 선생님 안녕하십니까?
1: 예, 안녕하세요.
4: 예, 세신 1호를 쓰는 사람입니다.
1: 아, 이 제품 자체는 좋은 제품이죠.
4: 예. 아, 그만, 예. 이거 쓰면서 내 지금 콩팥이 든든해졌습니다.
1: 예.
4: 이러는 것도 딱 요거, 요, 왼쪽 여기에 요 콩팥이 요 허리를 찌르면 여기 딱 아프더라고요.
1: 아, 예, 예.
4: 아, 왜 몹시 아픈다.
1: 콩팥이 양쪽에 있는데, 예, 왼쪽에 그 찌르면인데, 오른쪽은 간 때문에, 간이 올리바체중에 조금 올라가고, 아, 어공근자에 올라가고, 그 찌르면인데, 작은 왼쪽이 그 말이 맞습니다. 예.
4: 예. 저기, 오른쪽은, 글쎄, 선생님 말씀 지나면, 오른쪽은 아프지, 왼쪽이, 그저 딱, 그저 용세게 아픕니다.
1: 예.
4: 아, 그 다음에, 이럴 때, 그저 딱 누워있습니다. 한 20분이라도 누워있어요. 그 다음에 또 일어나서 조금 이러고 그러더니, 예. 근데 이 세신이라 했으니까, 예, 그 증상이 지금 없어집니다.
1: 아, 그게 보통 해결이 아닙니다. 예, 예.
4: 예. 그래, 용도 막 그렇고, 예. 그 다음에 소변이 그저 차수가 많아가지고, 밤에 몇 번 일어나더니, 지금 그것도 한 번이면 두 번은 그저 일어나고 자면 그저 푹 잔다 그죠.
1: 그렇죠.
4: 그러니까 그저 뭐 머리도 무겁지도 않고 어지럽지도 않고 예, 머리 맑아지고 그렇습니다.
1: 예.
4: 그럼 위도 그저 소화 쑥쑥 되고 그저 아이 담낭이라 간이라 다 잘 됩니다 그죠.
1: 그렇죠. 예. 예.
4: 그다음에 다리 매이 그저 다리랑 그것도 그저 들립니다.
1: 아, 그 말은 맞습니다. 예예 예. 다리가 예. 가벼워진다 아니, 그렇죠.
4: 가벼워진다. 그리고 예. 몇년 내기 태웠으니까 예. 지금 감기도 안 합니다. 지금
1: 그렇죠.
4: 밥이랑 영살 먹습니다.
1: 그렇죠.
4: 비도 예. 예 좋고 비장도 좋고 찬 음식 먹으면 조금 탈이 생기 이러던 게 아 그것도 이렇으면 오히려 어냐고 막 먹어도 이렇단 말입니다.
1: 그럼요.
4: 뭐 예. 그래 이 무릎에도 막 시려들고 그런 게 지금은 또 짧은 소매를 입을 것 같습니다.
1: 예, 예.
4: 몹시 추워하던 게
1: 예.
4: 몹시 추워하던
1: 그렇죠.
4: 이러니까 내가 이렇게 계속 저는 쓰겠어. 어디 쓴지도 그건 6개월 됩니다.
1: 예. 예.
4: 그래서 이 활동에 내 참여하러 내 선생님께 전화드립니다.
1: 이렇게 좋은 제품 자체는 노년의 선택이 우선 잘 됐으면 현명합니다. 그리고 이번에 우대정책이 예. 좋으니까 잘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건강하세요.
4: 예, 예. 안녕히 계십시오.
1: 예.
2: 네, 계속 말씀 주시죠.
1: 지금 세신이로 이 제품에 대해서는 의심할 바가 없습니다. 허리다리가 시풀고 불면증이 있고 가슴이 많이 두근거리고 조혈 공능이 떨어지고 콩팥이 양이 부족으로 나타나는 귀에서 소리가 나고 그리고 골격통이 생기고 소변이 작고 남성들이 전열선에 문제가 생기고 여성들은 뭐 요실금이 생긴다든지 혹은 단백뇨 혈뇨가 나간다든지 이런 거는 속으로부터 깊은 차원에서 치료해야 되지 임시지혈, 임시소염 이것으로는 대처가 되지 않습니다. 또다시 범하게 되어 있으니까. 그런데 이 제품 자체는 근원에서 해결해주는 콩팥을 망고하는 차원에서 오장을 든든하게 해주는 역할을 하게 되는데요. 특히 남성들이 양기가 생기고 유정이 생기고 이러한 분들한테는 이것도 뭐 웃을 일이 아닙니다. 병입니다. 일도. 그렇기 때문에 본 제품 세신이로를 견제해서 복용하시게 되면 자기 자신감이 생기고 면역계통이 개선을 가져오게 되어 있고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본 제품 자체는 원기를 돋아주는 이런 차원에서는 혈압이 올라가거나 혈지가 올라가거나 이런 약이 아닙니다. 이 제품 자체는 견제해서 복용하시게 되면 확실한 모든 대사평형을 유지하고 콩팥이 좋아지니까 심장이 좋아지고 콩팥이 좋아지니까 오장이 좋아지는 이런 특수한 제품으로서 널리 알려지는데요. 여기에 포함된 성분들 한 가지 한 가지 분석해보게 되면 너무 종합적으로서 좋아지는 추위를 말리고 호흡계통, 소화계통, 그 외에 뭐 심장, 그 외에 뭐 골격, 종합적으로 좋아지는 제품 자체가 면역계통에 대한 개선과 더불어서 이렇게 좋은 제품 자체는 뭐 우리가 자기절로 뭐 이 약제 저 약제 싸서 뭐 해결되지 않습니다. 이런 기본 처방 자체 가운데서 전노권하고 그리고 녹혈증은 다른 데서 얻기 어렵습니다. 다른 처방이

0: 찾기 어렵습니다. 이 제품이 뭐 때문에 효과가 그렇게 빠를 수 있는가? 전력건하고 녹혈증이 효과성을 빨리 올리쳐주는 역할하고 기타 평형 상태를 유지해주는 이런 32가지 중약자가 들어갔기 때문에 이렇게 우수한 제품 자체는 우리 일생에서 노랭기에 들어서서 모든 공능이 저하와 더불어 면역력 저하와 더불어서 뭐 여러 가지 질병이 나타나는 건 한 가지 질병에 한 가지 약 할라붙으면 온 하루 동안 약을 드셔도 모자랄 정도입니다. 그리고 보통 약은 7분여 3분 두루 하게 되어 있지만 해도 이 제품 자체는 독을 밀어내는 역할을 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3분 두가 없습니다. 이용하시면 완전히 우리 콩팥질 중심으로 해서 오장육부가 든든하게 해주는 이런 좋은 제품이 바로 세신 1호에 속합니다. 그리고 천희 박사 이 제품 자체는
1: 네 잠시만요.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2: 안녕하십니까 선생님.
0: 네 안녕하세요.
2: 예, 나는 명서발에도 11달 났었습니다.
0: 아, 그래서요?
2: 예, 그래, 예. 눈이 원래는 이제 백나사 수술하라는 거에, 그래, 한 6달 내지 반년, 이렇게 쓸까, 눈이 자꾸 환해지고, 아, 자꾸 내다보면, 눈이, 앞에 그, 뭔가.
0: 소리불 수 없는 게지.
2: 예, 삐뚤어대고 10부형이 되는 거예요.
0: 아, 예, 예.
2: 그래, 반년 쓰고 가 검사를 했잖아. 0.6을, 원래 0.3, 0.4, 이렇게 됐습니다.
0: 대단합니다.
2: 예. 예, 눈약은 내 손도 못 봤지만, 예, 이 눈약은 어찌다 써 그러지, 정말 효과 대단하셨습니다.
0: 그렇죠.
2: 봐,
0: 예. 예, 예.
2: 그래, 눈을 뿌연 게 낫지. 그 다음, 앞이 그, 뭔가, 삐뚤삐뚤한 게, 무슨 이렇게 집안에 꼬꼬단, 이렇게, 뭐,
0: 꼬꼬단 손이
2: 들어갑니다.
0: 그게 항반구 병변이나 항반변성 예. 가운데 중요한 증상입니다. 예. 체시입니다,
2: 체시. 그게 이렇습니까? 예. 그 다음 눈이 언뜰언뜰 하지 않고, 그 다음 이 까까라고 눈물 내, 그거는 이렇을 때라서.
0: 예.
2: 약이 좀 좋습니다. 이번 우대할 때 어떻게, 많이 좀 우대하는 것 같은 게 참고하겠습니다.
0: 이번에 우대할 때 특수합니다. 15가게, 예. 15가게 1,500원은 뺏습니다.
2: 알았습니다.
0: 한 가게 한 240원 좌우밖에 되지 않으니까, 501-7766에 나누세요.
2: 예, 감사합니다. 선생님.
0: 예, 늘 건강하세요.
1: 네, 안녕히 계십시오. 네, 선생님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0: 감사합니다.
1: 방송 후에 문의 전화는 501-7766번, 501-7766번입니다.

우리와 세상의 관계를 탐구하는 문학의 창. 시대와 삶에 던지는 질문과 답. 우리 글, 우리 문화를 담아내는 문학살롱.

0: 안녕하십니까. 문학살롱 진행을 맡은 남철입니다. 오늘도 지난 시간에 이어 연변시가학회 전임 부회장 림금산 시인을 모시고 조선족 문단 시인 시작품 소개 시리즈를 준비했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1: 예, 수고합니다.
0: 네, 오늘 소개할 시인은 어느 분이십니까?
1: 예, 오늘은 예, 다년간 그 신문사에서 편집 기자 사업을 하면서 시, 수필 등 문학작품을 예, 창작하고 있는 류설아 시인을 소개하려.
0: 네, 그럼 오늘도 먼저 류설아 시인의 프로필부터 소개해 주시죠.
1: 예, 류설아 시인은 예, 1990년 1월에 연길에서 출생했습니다. 그리고 2009년 예, 3월부터 2013년 2월까지 한국연세대학 국어국문학전업을 졸업했고 2015년 7월부터 2017년 4월까지 연변일보 특간부 기자 편집을 담당했습니다. 그러다가 2017년 4월부터 지금까지 흥영강일보 보도집단 연변지사 책임자로 사업하겠습니다.
0: 네.
1: 연변작가협회 리사이고 연변여성문인협회 비서장이며 연변민간문예가협회 리사 그리고 주청년연합회 위원 등직을 역임하고 있습니다.
0: 네.
1: 2006년에 천여작

0: 시별 이 시가 전국 조선족 중학생 장문경책 은상을 수상했고 2007년 시 뿌리가 전국 조선족 문학상 금상을 수상했고 전액 장학금으로 한국연세대학에 입학해서 공부했습니다. 2008년에 시 뿌리 가을 그 여유 속으로 그 다음에 달팽이 등이 김서울 청소년 문학상 해외 우수상을 받았고 2017년에 수필 뿌리꽃이 중국 조선족 효문학상 대상을 수상했습니다. 또 2018년에 가사의 별밤이 노래로 길림성 제2기 소수민족 문예경연에서 길림성 소수민족 문예회원에서 최우수 창작상을 수상했고 2018년에 가사 진달래로 연변을 노래하고 창상 연변 이런 그 가요 창작 2등상을 수상했고 2018년에 가사 눈꽃사랑으로 매주일과 우수작품상을 수상했습니다. 그리고 2018년에 공조로 된 중국조선족 무형문화유산 청수 중국조선족 민속유희를 출판했고 2010년에 가사 신월 이것으로 매주일과 3등상을 수상했습니다. 그리고 2019년에 역시 또 공조로 된 중국조선 민간이야기 청서 돌쩔구를 출간했고 2020년에 시간잡지 번역시 15수를 발표했습니다. 2021년에 만추의 풍경 등 10수로 중국조선족 청년문학상 금상을 수상했습니다. 그리고 2024년 청명노을 등 10수가에 역시 중국조선족 문학상 금상을 수상했습니다. 그리고 올해의 개인 시집 청명노을을 출판했습니다. 그 외에 민족문학, 연변문학, 도라지, 장배상 등 잡지에 80여 편의 시작품과 12여 수의 가사 작품을 발표했습니다. 여기서 주목할 것은 많지 않은 작품 발표 수에 비해 그 질이 비교적 우수하다는 것입니다.
1: 네. 네, 그렇다면 류설아 시인의 문학에 대한 생각은 어떠합니까?
0: 네, 그는 이 물음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초중 2학년 때 엄마가 갑자기 외국으로 떠나던 것이 메울 수 없는 아픔과 그림으로 되었습니다. 그때 엄마를 향한 그리움과 기다림을 시별에 쏟아내는데 행운스럽게도 은상을 받게 되었습니다. 문자가 주는 따뜻함과 위로를 그때 느꼈습니다. 그 후 18살 즉 문학상에서 아버지 눈물겨운 로고를 쓴 뿌리가 금상을 받으며 19살 되던 2009년에 장학생으로 입학하여 한국에 유학하게 되었습니다. 20년 지난 지금 생각해보면 또 21살 때 부친을 암으로 잃었던 그 견딜 수 없던 태풍 같은 아픔을 떠올려보면 달랠 길 없는 아픔과 쏟은 눈물은 그렇게 글이 되고 문학으로 표현할 수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내가 생각하는 진정한 문학은 떠나간 것들, 잃은 것들, 그 아픔과 슬픔에 대한 영원한 질문과 대화 바로 그것입니다. 긴 어둠과 방황이 동반되는 삶의 길에서 우리는 마냥 별을 보고 산과 노을을 읽으면서 계절을 깨우칩니다. 밤마다 눈물에 눌려 어디로 향해야 할까, 어떻게 살아야 할까, 무엇을 믿어야 할까의 질문이 꼬리를 물고 터져 나올 때마다 다시 나는 낡은 집으로 깊은 내심과 양심으로 되돌아가곤 했습니다. 결핍은 지독한 괴로움이기도 하지만 그 너머의 아득한 희망을 만나려고 발버둥치는 이름을 느꼈습니다. 또 그것이 문학의 힘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최근에 시를 쓰면서 생명의 존재적 가치를 반추해보게 되고 다시금 시와 삶을 질문하며 또 답을 찾으려는 과정이 있습니다. 가장 어려운 건 자기가 썼던 글을 과감히 버리고 새로움을 찾는 일이었습니다. 또 기자 생활을 하면서 문학이 특히 시에 어떻게 사회적 문제의식을 대두시킬 수 있겠는가 하는 것에도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어제보다 나아야 하고 내일은 오늘보다 나아야 한다는 일념으로 여러 선생님, 선배 작가님들의 글을 많이 보려고 노력하고 있으며 철학적 사고를 위한 독서를 게을리하지 않고 있습니다. 문학을 하는 사람은 모름지기 결벽증 같은 것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아픔과 고독, 세속의 어떤 추악한 것, 혼탁한 것들을 겪었음에도 세상이 더러움에 찌들지 않으려는 그런 순수와 양심이 맑은 결벽증 같은 것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누가 말했듯 내가 생각하는 시는 무언가를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존재하는 것입니다. 시로서 부재는 존재로 되어 살아있는 것, 잊혀지지 않는 것으로 거듭납니다. 부단히 새로움을 발견하고 또 자기만의 색깔을 가진 문학을 하기에 노력하겠습니다.
1: 네, 그럼 지금부터 류설아 시인의 구체 시작품들을 감상하면서 또 독학과의

0: 시한테로 접근해 보겠습니다. 네, 먼저 감상할 시는 제목이 서시입니다.
1: 서시 류설화. 온전히 안심할 수가 없다. 따라서 행복할 수가 없었다. 주어진 삶이라 여기고 단념할 수도 없었다. 미로였고 미궁 같은 아픔이 글썽글썽 심지를 녹일 때 14살 때 떠났던 어머니를 떠올렸고 21살 때 영혼으로 간 아직도 작별하지 못한 아버지의 노을을 그렸다. 또 그렇게 사는 내내 별을 읽고 산을 읽고 노을도 읽고 계절도 읽고 세상도 읽으려 했다. 연꽃잎에 빗방울 떨어지는 소리와도 같이 저편 어느 세상의 노을이 문 두드리는 소리와도 같이 옛날 옛 기억들이 한 줄 글로 튀어나왔다. 이따금 햇살 좋은 날도 오고 희망도 튀어나왔다.

0: 예, 시인은 이 서시에서 자신이 시를 쓰려는 동기와 그 소재의 범위, 삶의 진가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10살 때 어머니가 미국으로 일하러 떠나고 21살 때 아버지가 사망하는 고통과 리벨이 아픔을 겪습니다. 이것이 그의 시창작의 소재였고 시로 삶의 아픔을 달래는 삶의 방식이라면 방식이었을 것입니다. 그 과정에 시인은 별을 읽고 산을 읽고 노을도 읽고 계절도 읽으면서 세상도 읽으려 했습니다. 그러면서 옛날 옛 기억들을 더듬어 보고 때론 이따금 햇살 좋은 날도 맞이하면서 문학 창작으로 자신이 숨통을 틔워가고 있었습니다. 이것이 그가 붓을 들고 문학 창작을 하게 된 계기와 동기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기에 그의 시에는 만인은 노을이나 옛집, 어린 시절, 아빠에 대한 끝없는 추억과 그리움이 묻어납니다. 서신은 결국 그의 문학의 개괄적 표현이고 궁극적 목표인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1: 네, 이어서 감상할 시는 성명노을 1입니다.
2: 성명노을 1. 아버지를 그리며 류설화. 새벽 노을을 밀고 온 하늘이 청명한데 새들이 집을 떠나고 있었다. 바람이 누울 곳을 찾으며 부러운 자리를 쓸었고 계절 소리는 낡은 7층 집 문을 살며시 두드렸다. 그날도 웅크리고 초저녁 잠을 쉬던 아버지는 이내 깨어서 나와 산책길에 나섰다. 순종한 그 어깨를 비껴간 타는 노을 아래 걸터앉은 아버지는 저 산산 먼 곳까지 널 데려다 줘야 할 텐데 하며 우셨다. 아버지 숨결마냥 덩그러니 타오르는 연기, 하얀 재로 붉게 된 청룡 하늘이 열병을 날아 색이 젖고 구름도 몇 번 저물었어도 아버지가 간 곳 저 노을 그곳이 어딜지 나는 알 것 같다.

0: 우리들의 아버지가 바로 시인의 아버지 어깨에 집중적으로 반영되었습니다. 지금 붉게 대인 청명 하늘이 열병을 알아 색이 좁고 구름도 몇 번 저물었어도 아버지가 간 곳 저 노을 그것이 어딜지 나는 알 것 같다. 이런 그 식구가 더욱 가슴을 때립니다. 아마도 아버지는 먼저 저산 넘어 구름 넘어 노을 속에서 딸을 기다리고 있고 딸이 미지 세상을 만들어 놓고 기다리고 있는 것이 아닐까 나름 생각해 봅니다. 죽어서도 눈 못 감고 딸한테 보내는 아버지 절절한 눈물이랄까. 그 사랑이 또한 딸이 온몸을 감싸고 돕니다. 참 가슴 짠한 시입니다.
1: 네, 이어서 감상할 시는 청명노을 2입니다.
2: 청명노을 2 류설화. 이 겨울 청명한 겨울날의 이야기가 눈꽃을 타고 하늘로 올라가고 있다. 안으로만 무르익던 홍시가 겨울 새벽 한순간에 툭 떨어지듯 내 인생에도 겨울이 닥쳤다. 얼굴을 얼군 아버지는 땔나무를 가득 안고 집에 들어서며 나를 따뜻한 이불 속에 눕혔다. 그 네 살 기억을 따라 한겨울 오후 암소수를 앞둔 아버지는 아침에 집에 들어섰다. 새벽 시장에서 손발을 얼구고 들어와서는 소고기 조림을 해준단다. 겨울 노을 속에 자욱히 번지는 밥 연기가 다시 겨울바람을 불게 한다. 절망의 입김이 노을빛 층층 얹어졌고 13년 동안 겨울바람은 수많은 이야기를 하늘로 날려보냈다. 청명노을에서는 오늘도 아버지 아궁이가 타고 있다. 우리는 가장 추울 때 가장 뜨거운 때를 안다.

이 주약은 오래돼 많이 쓰는데 이 청명노을은 또 시집이 제목이기도 하고 이 청명노을에서의 청명은 이 청명절을 뜻하는 뜻이 아니라 류소라 신한테에서만은 맑은 하늘이란 뜻으로 많이는 쓰입니다. 이 시는 청명한 하늘이 빛낀 노을을 보면서 그 추운 겨울날의 이야기를 추억합니다. 그 추운 겨울의 그 어느 날인가 내가 네 살밖에 안 되던 때 아버지는 얼굴을 가득 얼구면서 땔나무를 가득 안고 집에 들어와 나를 따뜻한 이불 속에 눕혀놓은 다음 암수술을 앞둔 몸으로 새벽 시장에 다녀와서 소고기 조림을 해준다고 합니다. 아마도 수술하는 그 며칠 동안 딸이 먹을 반찬을 해놓으려는 심사였습니다. 겨울 노을 속에 자욱히 번지는 밥 연기가 다시금 겨울바람을 더욱 세차게 불게 한다. 결국에 13년 동안 앓고 있는 아버지를 둘러싸고 절망의 입김이 노을빛 층층이 얹어지고 겨울바람은 수많은 이야기를 하늘에 날려보냈습니다. 청명한 하늘이 저 노을 속에서는 오늘도 아버지 그 아궁이가 활활 타번지고 있습니다. 시 마지막에서 우리는 가장 추울 때 가장 뜨거울 때를 안다고 비탁에 부르짖고 있는데 이는 가장 어렵고 추웠던 그 겨울 아빠가 지핀 그 사랑이 지금 오늘까지도 시인의 심장 속에서 타번지고 있음을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0: 네, 이어서 감상할 시도 역시 제목이 청명노을인데 이번에는 청명노을 8입니다.
1: 청명노을 류설화. 노을로 간 아버지의 노을을 걸으면 늘 아득해 보이던 노을은 사실 높지도 낮지도 않았다. 저편의 아버지에겐 오늘 어떤 일들이 있었나. 잠시 어지러운 삶을 노을에 써보려고 찾으면 노을은 되려 노을 아래 앉아 세상을 비추고 있다. 할 말이 많을 때마다 노을 색도 갖가지라 믿는다. 노을을 읽고 노을에 쓰고 노을에 번지고 노을과 걸으며 눈을 감으면 나도 내 안에 긴 노을을 만나곤 한다.

류설화 시인이 심은 이 자연현상, 즉 노를 통해서 인간 내면의 정서를 정교하게 투영하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의 시에서의 노는 왕왕 리별, 기억, 시간, 치유, 내면의 평화 등 여러 층의 의미를 지닌 상징입니다. 처음의 노을 8에서는 이 노을을 통해 애도와 성찰의 과정을 담아내며 상실 이후에도 지속되는 관계의 끈을 형상화했습니다. 이 시는 이 죽음을 삶의 연장

0: 우선으로 리에하리는 동양적 사유를 현대적으로 재해석한 작품이라 평가할 수 있습니다. 지금 시인은 이에 저 세상으로 가신 아버지에 대한 그리움과 절절한 애정을 웨이브의 경관인 노를 통해서 만나고 함께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시인은 이 내면의 후회와 성찰, 왜 일찍 아버지를 달리하지 못했을까라는 이런 그 내면의 성찰, 한마디로 이 아버지에 대한 끝없는 그리움과 자기 후회를 노을이라는 자연경관을 통해 잘 파내고 있는 작품이라 나름 생각합니다.
1: 네, 이상해서 청명노을의 1, 2, 8을 감상해 보았습니다. 다음 감상할 시는 제목이 나의 시입니다.
2: 나의 시 류설화. 나의 시는 종종 세 식구가 살던 낡은 집에서 온다. 꼭대기 7층 집을 7살부터 10년 넘게 올랐다. 엄마가 아버지 단위로부터 쉽지 않게 분배받은 멋진 첫집이라 말한 다음부터 높다는 토정을 안 했다. 나의 시는 그 낡은 집에 낙인된 아버지의 발자국과 문설주에 내 길을 금긋던 아버지의 손길에서 온다. 함께 키우던 화분들에 줬을 아버지의 눈길과 소설 떼어리던 날 새벽 나의 운동화를 씻어놓은 아버지의 마음에서 온다. 14살 되던 어느 비 내리던 날 그 낡은 집에서 엄마는 외국으로 떠났다. 19살 되던 해 아버지가 싸준 이불짐을 안고 나도 그 낡은 집을 떠났다. 그 낡은 집에서 우리를 보내고 21살 되던 때 낡은 집에서도 새 집에서도 마음껏 떠나지도 못한 우리 아버지는 모든 걸 나에게 남겨주었다. 과연 잘 살고는 있는 걸까 의문이 들 때, 작은 기쁨이 태산 같은 그리움에 무너질 때, 아직도 못단 작별들이 별처럼 쏟아질 때, 나의 시는 다시 낡은 집으로 간다. 아버지의 묘 하나 만들어드리지 못한 나는 아버지로 시작해 아버지로 끝나는 납품으로 건져올린 시의 집을 짓는 중이다.
0: 예, 결국 예, 류시인한테 있어서 낡은 집, 즉 옛집은 예, 그의 시창작의 원천이고 뿌리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예, 그 집에는 모든 아픔과 기쁨과 슬픔과 추억과 그리움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의 시는 예, 그의 이런 아픔과 사랑과 그리움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그의 옛집은 예, 7층인데 아빠가 단위에서 쉽지 않게 분배받은 집입니다. 그 집에는 내가 얼마나 크는가를 늘 재워주던 눈금이 있고, 아빠가 암으로 투병 중에 씻어준 나의 운동화가 있고, 엄마가 내가 14살 때 미국으로 일하러 떠나던 집도 바로 그 집이었고, 내가 아빠가 싸준 이불짐을 들고 19살에 외국으로 떠나던 집도 그 집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집은 내가 장학사 대상을 타던 때 살았던 집이었고, 아빠가 이 세상을 떠날 때 까지 살던 집이었습니다. 그 집에는 그리움과 슬픔과 기쁨과 아빠 엄마의 사랑이 한가득 묻어있습니다. 지금 나는 그 집을 마주하고 나의 시 집을 짓고 있는 중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시는 아예 시 제목까지 나의 시라고 달고 결국 나의 옛집을 시로 쓰고 있는 것입니다. 그 시는 바로 이 집에서 잉태했고 탐구됐으며 발전해 왔습니다. 참으로 가슴 짠한 시입니다.
1: 네, 이어서 감상할 시 제목은 가을밤입니다.
2: 가을밤 류설화. 귀뚜라미 개구리 도룰에 방울벌레 배짱이 여치가 밤새 울고 있다.

그 소리를 들으려고 나는 가을밤 창을 열고서 잠을 청한다. 조물주는 왜 저 아이들을 울게 만들었을까? 이루지 못한 사연과 사랑이 있는 게 분명하다. 가을밤 달빛이 기울어 날이 밝는데도 울음소리는 멈추질 않는다. 이제 한 달 열흘이면 요이어갈 소리. 울음으로도 행복을 먹는 존재들. 가을밤에는 처열하게 우는 법을 배우게 된다.

0: 예. 앞에서는 예, 많은 그 벌레 등속이 울음을 랄랄하다가 그 울음 때문에 잠도 제대로 잘 수 없다가 아예 그 울음 소리를 마음껏 들으려고 창을 활짝 열기까지 하다가 사색으로 넘어갑니다. 왜 저 아이들을 울게 만들었을까? 그리고 리성적으로 들어갑니다. 아, 이루지 못한 사연과 사랑이 있는 게 분명하다. 그리고 저것들은 예, 울음으로도 행복을 먹는 존재들일 것이라고 판단합니다. 시인한테는 예, 울음이 많은가 봅니다. 눈물을 펑펑 흘리며 우는 표면상의 울음보다도 가슴 속으로 망울지는 눈물이 많은가 봅니다. 즉 내면의 갈등이 심한 그런 편이죠. 하늘나라로 떠나가신 아빠도 울고 싶고 14살 때 멀리 미국으로 떠나신 엄마를 또 울고 싶고 물론 지금 다 집에 돌아왔지만 네. 대학을 다니던 학교를 또 울고 싶고 눈꽃을 사랑하며 울고 싶고 초승달을 바라보며 옛 시인을 울고 싶고 마늘이 된 초승달이 울고 싶고 가을밤 벌레들이 울음을 또 함께 울어주고 싶고 그래서 옛 시인은 마지막 부분에 가을밤에는 치열하게 우는 법을 배우게 된다고까지 합니다. 하여간 이 울음이 많은 시인이라 할 수 있겠죠. 하지만 그의 울음은 이 눈꺼리 울음이 아니라 값지고 어딘가 함이 깊은 문학적이고 등헌적이고 지적인 울음이고 뭔가 잘 이거 여물어 떨어진 내면이 성숙된 그런 그 정찬 울음이라 나름 생각해 봅니다.
1: 예, 다음은 시인이 된장절에서 장독대를 보고 느꼈던 이 감수를 적은 시인데 시 제목은 민속정입니다.
2: 민속정 장독대 류설화 먼지 먹은 햇발이 틈새마다 끼었고 이슬 먹은 바람이 이끼마다 쌓였다. 전해의 샘 질항아리 1월에서 투박한 매조 빚던 할머니가 나오고 흰눈 밟으며 장뜨던 어머니가 나오고 기 재보며 술래 잡게 하던 아이들이 나온다. 인고의 침묵이 흐른다. 저를 송두리째 보려야만 하는 소구름 속에서 콩 하나의 신비는 경이롭다. 그것은 숨쉬는 고고한 우주였다. 발효가 한 종지씩 고이고 붉은 해덩이가 살며시 내려앉는다.

예, 자주 예, 된장 명절에 무대에 올라서 사회랑 하던 이런 그 류시인이 끝내 쓰는 장독대입니다. 그한테 있어서 예, 장독대는 단순한 장을 담그는 데 사용되는 장독대가 아니라 수천 년 내려오면서 콩으로부터 메주로 간장으로 장으로 또 번져넘는 그 세월의 역사, 그리고 할머니로부터 어머니 아이들까지 달려나오는 역사의 흐름마당을 펼쳐 보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또 콩 하나로부터 숨쉬는 우주로 퍼지다가 나중엔 붉은 해덩이가 살며시 내려앉은 생활정서의 뜨거운 숨길이자 그 자체인 것입니다. 시가의 구체적인 장면 묘사인 이끼, 이슬, 먼지가 있는가 하면 비약을 썩 이렇게

0: 숨쉬는 우주, 해덩이, 천혜의 샘, 일월 성신 등등의 상상이 자유로이 날아칩니다. 장독대를 쓴 시들이 두루 많은데 민속정을 포괄한 장독대를 쓴 시 가운데서 비교적 깊이가 있고 역사적인 현장이 숨쉬는 수작이라 생각합니다.
1: 네. 네, 이어서 감상할 시 제목은 눈꽃나라입니다.
2: 눈꽃나라 류설화. 정든 이파리 떠나보내도 송이송이 꽃으로 쌓이네. 날리는 눈꽃 따라 피어난 추억, 어떤 그리움, 어떤 순수함. 가지가지 살며시 내려앉아 사락사락 사랑을 나누네. 나는 너를 안고 싶어라. 눈꽃나라 눈부신 눈부신 세상. 새하얀 대지는 그 어디나 포근한 백설로 태어나 너에게 빠지고 싶어라. 눈꽃나라 따스한 따스한 세상. 하, 바람도 멈춘 마을에 눈꽃이 날리네. 한 송이 두 송이 어느샌가 눈꽃나라.

0: 예, 이 시도 후에 거기부터 저 널리 불려진 그 노래로 되는데 시인은 이 시에서 온 세상이 다 하얗게 예, 하얀 나라로 된 리상향을 동경하고 노래하고 있습니다. 이 파리를 떠난 눈꽃송이마다 추억으로 다시 피어나고 그리움으로 다시 피어나고 순수함으로 다시 피어납니다. 여기서 이 하얀 세상을 안고 싶어라 또 그 백설 속에 빠지고 싶어라 는 등은이 하얗고 순수하고 깨끗한 눈꽃나라에 빠져들고픈 시인의 마음이 순수함이 발로이자 절절한 염원과 추구입니다. 전반시가 너무나 깨끗하고 순수하고 결백합니다. 역시 후에 거기부터 많이 불려지고 있습니다. 예.
1: 예, 지금 한창 물르녹는 이 계절 또 사랑도 슬픔도 이어가는 이 계절입니다. 예, 이 시각에 또 류소라 시인의 마음 짠한 시들을 예, 잘 감상해 보았습니다. 예, 선생님 오늘도 수고 많았습니다.
0: 예, 수고 많았습니다.
2: 편견 없는 따뜻한 시선이 작은 마음을 열어줍니다. 사랑을 담은 따뜻한 포옹이 작은 감동을 전해줍니다. 관심과 배려가 넘치는 세상, 감동과 희망이 어우른 세상, 우리가 그려갈 행복한 세상입니다.

0: 각종 질환과 건강 상식에 관한 궁금증을 풀어드리고
1: 주요 질병 예방과 관리 요령을 알기 쉽게 전합니다.
0: 건강을 지키는 방법, 건강의 기초가 되는 정보로
1: 당신의 건강한 삶을 지켜드립니다. 장수시대.
2: 장약심리방은 서장지역에서 몇백년의 역사를 기록을 하면서 후세에 전해진 서장약으로서 국내의 수십명 국위급 전문가들이 15년 동안 연구를 거쳐서 현대적인 고신기술로 제조한 소분자 중약입니다. 장약심리방은 해발이 4,500m 이상이 되는 설상고원지구의 야생약재와 새로운 치료방법 특효성분인 파핵용지효소, 선진적인 초임계 생물신경활성효소를 추출하여 신체에 막힌 곳을 뚫어주고 영해시켜주며 통하게 하는 방법과 신경세포를 빠른 속도로 수복해줌으로써 손상된 대뇌신경망을 소통시켜주고 신경전달을 제대로 해주는 데 좋은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장약심리방은 기와 혀를 보충해줄 뿐만 아니라 관상동맥경화, 관심병, 협심증, 심근경색, 고혈압, 뇌위축 등 질병에 뚜렷한 효과가 있고 뇌동맥경화, 뇌경색, 뇌출혈 후유증으로 인해 가슴이 두근거리고 황황해하며 흉부 압박감, 숨이 차고 머리가 어지럽고 무겁거나 사지가 저리고 입과 눈이 삐뚤어지면서 언어장애가 있고 반신불소, 걸음걸이가 원을 그으며 걷거나 팔을 굽히기 힘들고 정신이 흐리멍텅한 증상, 침을 흘리고 음식을 넘기기 힘든 증상, 대소변 장애가 있거나 변탄 마비 증상을 잘 치료합니다. 판매 지점 연결시 상강중리관 원천성 슈퍼마켓, 지금의 동백 슈퍼마켓에서 서쪽으로 50m 떨어진 곳, 문의 전화 2417979, 2417979번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장수시대 건강자문 프로 시간입니다. 방송을 들으시면서 각종 건강에 관한 문의가 필요하신 분들은 생방송실 전화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0: 합니다. 256-1111번, 256-1112번입니다. 아래허 선생님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1: 안녕하십니까?
0: 네, 반갑습니다. 오늘도 도움의 말씀 부탁합니다.
1: 네, 장약 심리방을 소개해드립시다. 예, 우리 지금 우리 활동하고 있는데 5월 31일까지 이 깜짝 이벤트 우리 활동합니다. 예, 이번 깜짝 이벤트 우리 활동에서는 장약 심리방 17곽을 사시는 분들 6개월 하고도 9일 더 드실 수 있는 양을 더 드립니다. 예, 17곽이 원래 5,610원인데 4,000원에 드리기 때문에 1,610원에다 라는 혜택을 볼 수 있습니다. 예, 상대적으로 17곽을 사시면 본약 심리방을 장약 심리방을 거의 5곽을 더 드리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예, 지금 많은 분들이 지금 전화와서 그 활동 지금 17곽을 사시는 분들하고 36곽을 사시는 이런 분들 17곽 싸면은 몇 곽 더 주고 36곽을 싸면 몇 곽 더 주는가 그렇게 자문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전화와서. 예, 오늘 오늘이 똑똑히 알려드립니다. 예, 17곽이 몇 곽을 드리는 것이 아니고 17곽이 원래 5,610원입니다. 예, 그런데 4,000원에 쌀 수 있기 때문에 현금을 1,610원 감해주지 않습니까? 예, 현금을 감해주는 것만큼 더 좋은 일이 없습니다. 예, 약을 쌀 때. 예, 그래서 벌써 17곽이 1,610원에 달하는 혜택을 볼 수 있기 때문에 이 장약 심리방 5곽을 거의 가시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예, 그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예, 그리고 36곽을 사시는 분들 예, 7,128원에 살 수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은 4,752원에 달하는 이 현금을 감해 주는 겁니다. 예, 우리 11,880원입니다. 원래. 그런데 7,128원에 살 수 있기 때문에 4,752원에 달하는 현금을 감해주기 때문에 우리 상대적으로 본약 16곽을 더 가지고도 또 현금 132원을 더 가지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예. 그래서 17곽을 사시는 분들 1,610원에 달하는 혜택을 볼 수 있고 또 장약 심리방 거의 5곽을 더 드리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예. 그 외에도 다종 비타민 B족을 3곽 더 드리는데 이 3곽이면 반년 드실 수 있는 이런 양입니다. 예. 이 B족이라 할 때 신진 대사를 촉진시켜주고 몸이 허약 혈물이 들어갔고 거무나 추출물 진주가루에서 추출한 추출물이 또 들어갔고 장홍화에서 추출한 추출물이 들어갔습니다. 예. 그리고 야생에서 자란 국화 추출물하고 구기자 추출물 결명자 추출물을 주요 원료로 만든 눈약을 3곽 드립니다. 예. 이런 눈약을 꼭 써야 됩니다. 연세가 있다 보면은 예, 눈에 뜰고 있는 이런 눈약은 이게 제 그 완전한 이런 연요술이 고여준즈 그 H 서약을 달고 나온 이런 눈약이 아닙니다. 예, 이게 그러니까 이런 눈약은 쓰시면은 저 자극도 적고 그 눈이 색이 말라든다거나 또 눈이 피 색이 진다거나 예, 또 물체가 흐릿하게 이렇게 보인다거나 예, 이런 분들이 쓰시면 아주 좋습니다. 예, 내 어제도 지금 우리 할머니 예를 한번 들었는데 우리 할머니는 82세인데 그 우리 할머니 비결이라면 계속 내 봉기에 눈약을 잘 떨고 있더라 말입니다. 어떤 때는 한 날에 두 번 떨고 있고 어떤 때는 한 날에 세 번 떨고 있는다고 그때 내가 말하던 그게 내 기억에 지금 생생한데 82세까지 바늘 끼는 메가네를 끼는 법이 없습니다. 메가네라는 거 폐해 본 적이 없습니다. 우리 할머니. 그런데 우리 할머니는 그 바늘 끼는 82세에 상세 났는데 그때 것이 그 이 메가네를 끼고 이 그런 딱딱 이렇게 깨더라 말입니다. 그래서 나는 그때 내가 느낀 게 야, 나도 이렇게 나이 먹으면은 꼭 이거 이 눈약을 떨고 있는 거 좀 중시를 해야 되겠구나 하는 이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7년 전부터 이 안경을 하나 그 피했는데 돋보기입니다. 예. 근데 그때 150도 자르 피했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그때 그러니까 연배병원에서 말하는 게 2년에 한 번씩 꼭 그 바꿔야 돼. 그 도수 높아지니까 나와서 꼭 그 도수를 높여줘야 된다고 그랬답니다. 예. 근데 내 7년이 되도록 한 번도 아이 바꿨습니다. 어째서 아이 바꿨는가. 그거

0: 눈이 계속 잘 보인다 말입니다. 영 잘 보이지 미. 이 돋보기만 끼기만 하는 날은 잘 보인다 말입니다. 그래서 내 7년 동안 아이 바꿨는데 어느 하루에 내 이거 잊어버리고 안경 아이 가지고 왔다 말입니다. 그래서 근심 세게 했습니다. 이거 굴 어떻게 보겠는가. 어서는 이게 시관청 질환 돼서 이 안경을 아이 낌을 못 보는 건가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이 150도짜리라도. 그래서 무슨 이 굴을 보자면 먼저 안경부터 꼈죠. 예. 그런데 깨거나 저희가 그때 깨까 우리 할머니 그 생각이 나서 약을 이거 싸가지고 저는 이게 있고요. 전수 애치로 된 서약을 아이 쌉니다. 예. 그래서 눈을 떨고 있는 이런 싸가지고 그게 예입니다. 예. 이렇게 싸가지고 계속 그때도 떨고 있습니다. 하루에 두 번씩. 그런데 그날이네 이거 아이 가지고 와서 딱 굴을 보사하니까나 굴이 반하게 배우는 겁니다. 예. 그래서 저희가 4시에 방송이 끝이 나는데 오후에 3시 반부터 4시까지 방송이 있습니다. 거기 끝이 나서 금방 연비병원 갔습니다. 그래서 가서 검사를 한 게 눈이 그렇게 깨끗하다는 겁니다. 예. 그리고 또 수로 검사를 했는데 계속 150도에서 올라와 갔습니다. 예. 그래서 이 150도로 이거 아이께도 그렇게 굴이 잘 배우던데 이랬거나 아직까지는 뻗지 말라는 겁니다. 예. 150도에서 도수는 올라와 갔지만은 잠시 끼고 있으라면 계속 그랬대다. 예. 그래서 내 지금 계속 끼기는 끼는데 나도 계속 약을 싸서 하루에 두 번씩 떨고 였습니다. 이런 거. 그래서 내가 이거 우리 할머니를 봐도 그렇고 저도 봐도 그렇고 이게 나 있으면은 이런 거를 꼭 떨고 있는 이 눈약을 중시해야 되겠다 이런 걸 내 느꼈다 말입니다. 근데 요 떨고 있는 눈약이 이번에 주는 게 확실하게 성분이 아주 좋습니다. 예. 그래서 요 세곽이면은 석 달은 떨고 열 수 있죠. 예. 그리고 36곽을 사시는 분들 7128원에 13개월 하고도 5일 더 드실 수 있는 양인데 원래 11,880원입니다. 예. 그런데 7,128원에 살 수 있기 때문에 4,752원에 달하는 혜택을 볼 수 있습니다. 예. 상대적으로 36곽을 사시면 본약 330원짜리 장약 심리방을 14곽 더 가지고도 현금 132원을 더 드리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예.
1: 네, 이외에도 알겠습니다. 문의 전화 걸려왔는데요. 문자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2: 예, 안녕하십니까.
0: 예, 안녕하십니까.
2: 예, 저는 고혈압으로 거의 20여 년 동안 서약인 고혈압 약을 먹고 산 환자입니다.
0: 예.
2: 거기다가 귀에서 어떤 때노 벌려오는 소리 나고 어떤 때노 던지 못한 소리도 나고 해서 연면병원에가 보이니까 신경 썰려 그렇답니다.
0: 네.
2: 이정 되면 치료 못한다고 의사가 말합니다.
0: 예.
2: 이렇게 소리 나다가 도망가니 뒷물 것 같습니다. 그러던 사회의 방송에서 선생님이 서장이 강의를 듣게 됐는데 세계상에서 제일 선진적인 방법으로 신경성 치료를 해준다는 말씀 듣고 이 약을 두편 먹기 시작했습니다.
0: 예.
2: 한달다 먹으니까 좀 소리가 덜 나는 것 같습니다. 석달 먹으면서 점점 나사진 게 알립니다.
0: 예.
2: 6달 만에 완전히 지금 벌려오는 소리하고 던지 못한 소리 아예 납니다.
0: 예.
2: 제가 이 약을 선택한 게 얼마나 잘했는지 모르겠습니다.
0: 잘하셨죠.
2: 혈압도들이 잘 돼서 약을 빨다오 이 약 먹고 혈압의 약을 뚝 깨버렸습니다. 무릎관도 아파서 몇몇 먹고 꼬시고 오시고 했는데 지금 맨디 걸어도 쉬지 않고 걸을 수 있습니다.
0: 예.
2: 신면증이 있어서 하루 전화 3시간 이상 다 보지 못했습니다.
0: 예.
2: 그런데 지금 이약 먹고 눕지 못해 못한다.
0: 네.
2: 동안에 우리 둘이 이약에 들어오지 못한다. 그래서 효과 볼 때 공고 단계를 거치다고 어제 그저께 약을 또 싸왔습니다.
0: 잘하셨습니다. 예.
2: 그런데 우리 시누이도 내 소개로 지금 이거 먹는데 파키스 증상도 있고 부들부들 떨고 중풍이 두 번 왔고 관절도 안 좋고 그다음에 자꾸 위가 만성 위염이 있어가지고 터지면서 자꾸 쓰려가지고 밥도 못 먹었는데 지금 이 약을 먹으면서 밥맛이 돌아오고 이번에 활동이 있을 때에 36곽에 배달 받겠답니다.
0: 예, 이번에 지금 36곽을 사시면은 이게 본약의 객가스 14곽 더 가지고도 132원을 더 가질 수 있는 이런 그 조건이 있는데 원래 이게 그런 11,880원인데 7,128원이 살 수 있습니다. 그 외에도 가치가 999원에 달하는 러시아 야생 해

0: 사람이 바다에서 직접 건져 올린 거죠. 예. 이래서 네. 말린 건데 이런 야생 해삼 리물세트를 드립니다. 예. 예. 네. 야생 해삼 이거 어떻게 잡수는가 이러는 분들이 많은데 예. 이 야생 해삼을 물에 퍼지와서 나른하게 한 다음 국에다 이어도 되고 반찬을 조체할 때 거기다 이어서 잡사도 됩니다. 예. 이런 해삼입니다. 예. 그리고 네. 이번 5월 31일까지만 생방송에 지금 손님처럼 참가해가지고 문의하시고 약을 사시는 이런 분들이 장약 심리방 세곽을 또 도증송해드립니다. 세곽이면 990원이지 않습니까? 예. 예. 이게 제일 큰 포인트입니다. 이번 그 깜짝 이벤트 후대 활동이 제일 포인트죠. 예. 그리고 이번 우리 활동에 참가하시려면 241-7979번으로 전화해주는 게 좋겠습니다. 예.
1: 예, 알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2: 네.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1: 예, 두 분 선생님들 수고 많습니다.
0: 예, 안녕하십니까.
1: 저도 장약 심리방 우선 5년 이상 쓰고 들고 쓰고 있는 한화입니다.
0: 네.
1: 저는 신방도 주제라는 사람이고 거기다 중풍 두 번 오다 나니까는 반신을 질질 꽂고 그 다음에 눈이 다 덮이고 예. 거기다 얼굴만 어떤 이상 중이들은 풍이라고 어떤 중이들은 신경마비라 하고 하니 어느 당에 꺼지 오고 그 다음에 약이나 물 뭐 입질 하다면 아래 태고 막 떠올고 예. 밥을 먹자면 밥이 한 짝을 이렇게 해가 뽀뽀다면서 예. 이렇게 삼키지 못해 밥이 줄줄 내려오고 이래서 용도 막 많은 이렇게 광고약도 많이 썼습니다.
0: 예.
1: 그리고 친구도 많이 하고 병원약도 많이 쓰고 했는데 얼마 전 치료되고 효도는 없더란 말입니다.
0: 아,
1: 예. 그래다가 그도 실망 가지고 있다가 선생님이 강의 들으니까 이게 옛날부터 서장약이 좋다는 소리는 들었는데 귀에 만나지 못해 써보지 못했다 말입니다. 그러다가 이 서장에 이렇게 야생양 뼈를 만든 이야기를 하더라 말입니다. 오염도 없고 4,500m 이상이
0: 맞습니다. 원래 예. 그렇습니다. 예.
1: 과학가들 15년 연구라고 투쿨 받은 투쿨 이야기를 하더라 말입니다. 예. 투쿨 약은 많지만 투쿨 증서가 신호시골방이 투쿨 증서가 있는 약은 드물대구먼.
0: 예, 이 약은 고보지 신호시골 지병 특효요 증수가 있는 약입니다.
1: 예. 예. 그리고 그 다음에 그 공동조치가 선생님 이야기하는 거 볼까 약하겠고 이야기하는 거 볼까 당내 병원가 딱 맞더란 말입니다. 공동조치가 중풍후유증 치료한다고 그 다음에는 심근경색이 그 다음에 관상동맥의 맥힌교의 그 다음에는 예. 이런 뇌동맥 경화의 모든 관심병 치료한다니까 내 병이가 딱 맞는 게 그래서 내 요거 쓰면 그래서 딱 병에서 해탈될 것 같더란 말입니다. 근데 자식들은 막 반대하지 그만까 광고약 어선 그만 썼으면 어선은 어머니 그만하라고 그래다 나는 딱 요 약에서 내가 그래서 병에서 해탈될 것 같더란 말입니다. 그리고 고집수도 쏘기 시작했는데 이렇게 그래서 확실한 효과를 봐야 그만까 옛날부터 옛날부터 좋은 약, 때가 좋은 효과를 낸다고 이 약을 써보니까 나 도마 선생님 맡아놓고 4,500m 이상 약대가 20여 가지가 다 좋은 약이 있는가 하면 또 그러면가 연한금도 그게 아예 네 가지나 들어가지고 뭔가
0: 맞습니다. 네 가지 들어갔습니다. 예.
1: 예, 홍경천의 지룡의 아예 그놈 홍화의 그 다음에는 그 뭔가
0: 천궁
1: 천시향의 이게 다
0: 천궁 천궁입니다. 천시향의
1: 이런 약이 들어가니까나 우리 이 도마 거기에다 또 이렇게 맥힌 거 뚫어주고 녹여주고 통하게 하는 방법이 있는가 하면 아예 그 뭔가 또 이 세계상에서 제일 좋은 이런 신경수복제요 그 다음에 신경활성화효소요 그 다음에는 아예 신경재생제요 요런 약이 들어가니까 보물급 약이자 얼마나 좋은 약이니까 좋은 약이 좋은 효과를 낸다고 그래서 저는 믿기 시작해서 쓰기 시작한 게 야, 지금 주제를 아예 해도 되고, 예. 지금은 얼마나 옛날에는 정말 다른 약을 쓰면서 이렇게 병원 주원 치료를 받고, 그래서 가슴에 딱 맥혀서는 올리 숨이 올라와 와서는, 그래서 정말 보여드려서는 온몸에 물 품질에서는 정말 죽을 이런, 그래서 그런데 공포심에서 아예 되는데, 지금은 이 약 쓰면 가슴이 탁 터여놓으니까 얼마나 좋겠습니까?
0: 심장 비중한 사람들은 그래서 딱 막힌 감이 나면 그래서 예. 이게 단방 오늘 죽지인가 이런 감을 느끼는 분들도 많습니다. 이런
1: 우리 남편은 계속 저는 안 떼도 자다 잘못 잴 사람은 자다가는 계속 이렇단 말인다. 머리 딱 눌러놔 숨 못 쉬게 해서 바닥딱 일어나 가슴 칠 때 많고 이러면 그래서 용도만 고생했습니다. 야, 우리는 어머니 원래 심장병이 있어 그런지 자식들이 이렇게

0: 모두 이 산인지 심장을 여자 형제들 다 이 심장으로 고생한단 네. 말이에요. 그래서 이 악습 미술이 지금 얼마나 맞았겠습니까? 내 지금 어디서 이 악 딱 한 가지를 계속 이렇게 꼬집하고 쓰고 있는가 하면 이렇게 이야기 효과 좋으니까 어느 사람이 아니 돈이 동이장입니까? 고막 날아오는 게 아닌데 그뭡니까? 이야기 효과가 좋고 하니까나 이 한 가지로 계속 이렇게 고집하고 쓰고 있단 말입니다.
1: 병원은 이거 쓰면 병원은 아이 다니는 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른다. 우선 5년 넘어 강의들이
0: 5년 이상 1년에 두 번씩 로인들을 검찰해주면 다 검사 수치 정상입니다. 옛날에는 비뇨로 이렇게 다 왔는데 혈압도 정상이 되고 기혈 부족도 도와지고 무슨 모든 것이 그만 정상에 대해서 그건 몰랐습니다. 병원에서 지표가 다 정상이 돼가지고 이렇게 이야기가 이 정말 좋은 약이 좋은 거 효과를 낳고 요 약은 좀 오장육부 어디 나와 구석구석 다 치료해주제
1: 맞습니다.
0: 나는 그러면 요 한 가지 쓰는데 암약 다 쓰고 요만 쓰는데 지금 병원을 모르고 삽니다. 얼마 좋은지 모르겠습니다.
1: 예.
0: 이번에도 난 약은 가져갑니다. 근데 이번에 활동이 특별히 좀 없고 어느 때보다도 또
1: 좋습니다.
0: 이 방송에 내서 참여하게 되면은
1: 세관 더 준다. 990원에 지켜주는데.
0: 나 나오는 먹자. 뭔가 사. 사월 나오는 먹자. 예. 그래, 그래. 오늘 좀 이거 내또 배달받아 전화 드리면 된다.
1: 예. 배달받으시려면 241-7979번으로 전화하십시오. 예.
0: 예. 알았습니다. 수고하십시오.
2: 예. 네.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3: 예. 안녕하세요. 선생님.
1: 예. 안녕하십니까.
3: 예. 우리 양조는 이, 이 당약 신내방을 먹고서 이 효과를 많이 본 환자입니다.
1: 예.
3: 우리 둘이 고혈압이 있어가지고 이 당약 신내방을 저기나 뭔가 8달 사오 먹고서 이 고혈압 약을 뚝 떼고 이 약만 먹고 있습니다.
1: 뗀 사람들은 많습니다. 그동안 그 정도.
3: 예, 저는 원래 또 간신병이 있어가지고 숨이 많이 차고 뇌경색이 와서 머리 계속 어지럽고 잠도 안 오고 또 신경질도 자꾸 나고 거기다 또 멘붕까지 와가지고 얘 말 하나 웃거나 해도 얘 당겨오고 눈 끝쪽이 부들부들 이렇게 뒤에서 얘 과상을 했는데 얘 해발이 4,500m 이상 되는 이렇게 나쁜 곳이 오염이 안 되고 산소 저장량이 특별히 이렇게 많고
1: 연방금으로
3: 이렇게
1: 예 여보세요?
3: 예.
1: 말씀하셔. 아이 느낌도 뚝뚝 예. 끊어짐이.
3: 아, 그렇게 예. 많은 저기나 뭔가 약을 해서 본 중에서도 예, 이 약 효과가 예, 다릅니다.
1: 예, 그렇죠.
3: 예, 이 약이 득.
2: 네.
1: 여보세요?
3: 예,
1: 어째 아이 느낌까? 그거 예, 잘 신호로 잡고서 말씀하시오. 잘, 그, 창문 쪽으로 가서 예. 말씀하십시오. 우선 두 번이나 벌써 뚝뚝 끊깁니다.
3: 창문에 앉아 하는데,
1: 예.
3: 그런 증서를 받은 약이 돼 그러는지, 약을 먹으면서, 예, 효과, 듣고 약이 이게 다르기는 다르다는 이런 실감을 예, 느끼게 된다 말입니다.
1: 그렇죠, 예.
3: 예, 약이 예, 좀 있지만, 예, 저는 예, 숟가락을 배달받아 왔습니다.
1: 잘하셨습니다.
3: 문을 한다 합시다, 예. 우리 활동실에 아주머니가, 예, 네, 이렇게 좋아지는 것을 보고서 예, 문의해달란다.
1: 예.
3: 그 아주머니는 예, 팔다리 이렇게 저리고,
1: 예.
3: 또 마목 이런 증상이 나타난단다.
1: 아.
3: 예, 이게 이런 사람이 이 약을 쓰면 그런 증상이 어떻게 나아질 수 있는가 하고 문의해달란다.
1: 예, 이렇게 사지가 저리다는 것은 예, 중리학적으로 기부족을 의미합니다. 예, 결국 네. 마목이 나타난다. 마목 증상이. 이런 건 또 혈부족을 또 의미하죠. 예, 이런 증상들은 기를 조절해주면서 기와 혈을 보충해주면은, 아, 이런 증상들이 나사질 수 있습니다. 우리
3: 네.
1: 이 약이 보면은, 약과기 치료 범위에 보면은, 기를 네. 조절해주고 기와 혈을 보충해주는 약이라고 똑똑히 밝혀놓은 이런 약입니다. 예. 그래서
3: 네.
1: 또 이 약에는 기혈 보충에 좋은 이런 성분들이 들어갔지요. 예.
3: 네.
1: 홍경천이랑 황기하고 소홍화랑 천궁이 들어갔기 때문에
3: 네.
1: 기혈 보충이 아주 잘 됩니다. 예. 예.
3: 네.
1: 이게 구기자 저 황기도 또 들어갔습니다. 예.
3: 네.
1: 그래서 아, 사지가 저리다거나 또 마목 증상이 또 나타난다거나 예. 이 발다리 저림 이런 증상들이 다 좋아질 수 있는 이런 약입니다. 예.
3: 네.
1: 그분한테 맞는 약이기 때문에 그분 보고 예. 241-7979번으로 전화하라 하십시오. 예. 지금 우리 할도에 얼마 줬습니까? 예.
3: 네.
1: 환자분처럼 지금 이 들어와서 어, 그 분향하고 이렇게 약을 싸는 분들 세 곽이나 더 가지를 가질 수 있잼까? 예.
3: 네.
1: 그래서 예. 전화하십시오. 예.
3: 예, 알았습니다.
1: 예.
2: 네, 안녕히 계십시오.

0: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1: 예, 안녕하세요.
2: 예, 안녕하십니까?
1: 예, 수고하십니다. 예, 저도 당약 신내방을 먹은 지 없었는데 한 2년 거의 되겠다. 뭐 기존에는 혈압조절이 안 됐습니다. 인간 고생했습니다. 혈압조절이 어제 혈압이 하고 두세 가지 놓고 먹는데도 그냥 조절이 안 됐어요. 이거 애를 쓰다가 선생님이 강의를 듣고 있어요. 이 혈압, 이 당약 신내방은 예, 혈압조절이 그리 별 내게 부담을 들어줄 것 같아서 먹었는 게 아닌 게 아니라 이 약 먹고 벌써 얼마 안 됐어요. 약을 따라 반 먹고 그래서 혈압이 약 깨도 이 약 먹으면 또 혈압도 왜 그렇게 살게 되니까.
2: 그렇습니다.
1: 아, 예. 정말 이상합니다. 이건 신기하지 않을까. 지금 시민이 좀 혈압이 약 깨느냐 여지지가 나 이것밖에 못 봤습니다. 지금까지.
2: 예.
1: 자, 그래서 지금은 뒷골이 그리 아프진 게 아예 아프고 어지러운 중도 안 나지. 그리고 난 또 신경이 생각하고 내 인생이 있어서 예. 항상 그래서 이 방이 발작한 나무에 여할링에 불려서 병원 아이가 하면 아이 됩니다. 막 아까 숨이 쩔더니 아프지 숨이 안 나고 막 부들부들 떠온다. 그리고 땀은 떠오르면 흘려졌는지 모르겠다. 그래서 그저 여할링에 불려서 가서 치료하고 나오고 또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약 먹은 다음에 지금 이 어지러운
0: 네 끊겼네요.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3: 안녕하십니까.
2: 예, 안녕하십니까.
3: 네, 우리 아마도 예, 하늘이 저기나 혈압이 약 먹었는데 끝내는 노공이 걸려가지고 순풍이 걸려가지고 엄청 고생했습니다. 다리를 발을 못 쓰고 팔을 못 쓰고 입이 떨고 이러고 예, 경력이 하나도 없고 정말 모조처럼 이러고 살았습니다. 그러고서 예, 계단에서 집으로 올라오고 내려가고 자리 못했습니다.
2: 예.
3: 그리고 밥 발을 못 먹고 위 나빠서 예, 정이나 소화 못 시게 그러고 입에 포염은 위에 한 짝을 진지 흘리고 이래 됐습니다. 거기다가 파스키 병이 있어가지고
2: 파킨슨 파킨슨 예. 병이 떨개병이
3: 예, 떨개병 그래가지고 엄청 용고사했습니다.
2: 예.
3: 그래 병원에 들어갔다 나갔다 들어갔다 나갔다 이랬는데 어제는 그 좀 병신되고 어제는 그 죽을 때까지 기다려야 되겠다 이렇게 하고 소리 그저 마음이 불안한데 그저 방법이 없이 살아냈습니다. 근데 예. 약이 없다고 모두 그랬대다. 중풍에 걸리면 일단 약이 없다고 이랬대다. 그러니까는 무슨 어떻게 방법이 있습니까, 우리. 그래서 어느 날에 갑자기 이 방송 광고를 잘 들었습니다. 방송 광고 잘 들었는데 선생님이 말씀한 게 있어서 약이 이게 4,500인지 800m 높은 그런 데서 이, 저기나, 약이 홍하고, 그 다음에 천공이고, 그 다음에 오염이 아이든 이런, 그래서 자란 이야기 정말 좋다는 것을 듣고서 이게 딱 중풍이 치료된다고요. 공용수치 딱 치료했으니까 이거 쓰기 시작했는데 정말 신심이 있었대다. 그래서 쓰고 계속 이랬는데 혈압이 조금 잘 조절해야 돼서 그냥 안 그래 된 게 이 약 쓴 게 차차차차에 좀 정신이 똘똘해지고 예, 밥 잘 먹습니다. 그래도 이 아들딸 만에 혈압이 안 됐습니다. 그래야 아이 먹고서 이해해서 지금은 살이 얼마나 자라는데 예, 정상적인 사람아 별로 다름이 없습니다. 약간 그저 맥이 없어서 한 딱을 얻게 집으로 그렇지. 많이 좋아졌습니다. 예, 밥 잘 먹지 소변이 전이 쓰여서 고상하던 게 지금은 하여튼에 하나 먹기 한 번밖에 아이 봅니다. 이렇게 좋아졌습니다. 예, 우리는 그저 활동할 때마다 약 산다. 그리고 나도 또 선생님과 물어보고 나도 신경질이 많고 밤은 못 자고 밥은 뭐 허리 아프고 다리 아프고 기억력이 하나도 없고 얼굴이가 더 초덜초덜해 쪼글쪼글해 이러고서 어지러지라고 이렇게 허리 구부리고 살았는데 지금은 꼬꼬리해졌습니다. 우린 그래서 나를 제일 꼬꼬다납니다. 예.
2: 아, 좋은
3: 예, 그렇게 정말 좋아졌습니다. 그러니까 나 이게 얼마나 좋습니까. 예, 이 약이 예, 특허약이니까 나 이렇게 허리기 좋고 예, 사람들에게 예, 이렇게 호평받는 약이 어디 있습니까? 선생님 소개라 그랬지.
2: 예.
3: 우리는 이제 품마다 약을 예, 떨고 잡고 싸서 먹고 이랍니다. 그러니까 지금 얼굴이 용 색깔이 예쁘고 상황이 용이 고맙습니다. 얼굴 색깔이. 예.
2: 좋아지시오 그게 원래.
3: 예. 예. 그래서 영이 좋아지고 이랬는데 예, 이번 활동에 예, 우리도 배달받고 이래고 그 다음 내 친구 하나 했는데 친구 남편도 예, 중풍이 3번 걸렸답니다.
2: 예.
3: 이래고 기억력이 없고 또 얼굴을 떨고 손을 떨고 이랬답니다. 그래서 그러는 게 저번에 선생님과 물어보고서 이 약을 했었는데 한참 썼답니다. 굉장히 저기나 차차 좋아지는 게 처음에 밥을 찾더랍니다. 밥을 자꾸 그 다음에 기억력이 와가지고 예, 힘이 있어가지고 예, 살짝 걸기 시작한 게 잘해도 그렇게 잘 못하는 게 지금은 완전히 달라졌답니다.
2: 좋은 일입니다. 그게 그러니까 효과가 났습니다. 지금
3: 예예 예. 아이 낳으면 누구 또 이거 물어보고 여기 약에 관심이 있겠습니까?
2: 맞습니다. 예.
3: 예. 그래서 지금은 많이 좋아졌다고 우야 이거 공고히 하기 위하고 정말 이 절대 버텨 써야 된다고 나도 또 그렇게 말하고 우리도 계속 떨고 잡고 먹는다고 다른 약이 일체 끊고 이 약만 먹었다고 이랬습니다. 그러니까 상인에도 그러겠다고 오늘 배달 받겠답니다.
2: 예, 241-7979번으로 그분 보고 전화하라 하십시오.
3: 예.

0: 1799번이 알겠습니다.
1: 네, 건강하십시오.
2: 네,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3: 네, 안녕하세요.
1: 예, 그래서 혈압이야, 혈압 그거는 말씀하지 마셔. 예, 이미 다 들었지엠까? 예? 그리고 예, 어떤 증사 있었는가 그거 말씀하셔. 예.
3: 예, 그래서 난 여기 색이 신경기세 하고 여기 색이 있었어요. 이게 병원을 1년에 몇 번씩 입원하고 영하는 게 불러서 입원 아예 원래 안 됐단 말입니다. 그래서 예. 아, 내게 생활은 머리가 어지럽지 나던 것도 지금 좋아졌지 귀에서 소리 나던 것도 좀 없어졌고 그 다음에 나는 관절이 나빴어요. 병도로 걸을 때도 없어요. 그냥 갔다가 쉬고 땡이나 얼마 애 가고 쉬고 또 가, 또 중계로 올라갈 때는 몇 번씩 쉬어서 올라갈 때 지금 그 단급은 올라가고 병도로 가서 어디 한 양천면하신 가도 그 바쁜 줄은 모르겠어요.
1: 좀.
3: 야, 이 약은 좀만 먹어볼까나요? 얼마나 묘한 약입니다.
1: 그렇죠.
3: 이 약은 정말 4,500m 서장고원이 오염이 없는 이런 야상약제를 이렇게 지어줘야 되겠는데 그리고 또 특효증 받았습니다. 이 약에.
1: 예, 맞습니다. 예.
3: 그래 그런데 영원히 효과도 없으면 먹고 예, 지름 넣고 먹을 수 있는 그런 약입니다.
1: 예.
3: 그래 나는 이 약이 너무 좋아서 그 후에 그래도 우리 아바야가 둘이 예, 그 막 건강을 살길래 그저께 배달을 받아왔습니다. 그런데 내가 오늘 한 가지 말 우리 그런 활동세에 생긴 친구 남편이 뇌경색도 오고 중풍도 오고 그 다음에 또 예, 혈압도 높아서 예, 그래 하늘이 고생하길래 이 약을
1: 예, 그분이 계속 예, 시간이 다 돼 그랬는데 그분이 사실이면 예, 241-7979번으로 전화하라 하십시오. 예,
3: 예 알았습니다. 241-7979번 예, 알았습니다.
2: 네, 안녕히 계십시오. 선생님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방송 후에 문의 전화는 241-7979번, 241-7979번입니다.
4: 복경 시간으로 12시를 알려드립니다.

0: 연변 뉴스.
1: 연변 뉴스.
2: 안녕하십니까. 이 시간 뉴스의 주현영입니다. 성당위 상무위원이며 주당위 석인 고가복이 19일 연결해서 주황 생태환경보호독찰 반영문제 시정사업을 둘러싸고 현지 답세를 했습니다.
3: 2016년 5.19 종곡관광일 연변조 조세활동 및 도문강 조선종 문박원 개원식이 도문시 양수진에서 막을 올렸습니다.
2: 2026년 연변 중로 중로년 문화전시 공연이 일전 연변 노동자 문화공연에서 있었습니다. 성당위 상무위원이며 주당위 석인 고가복이 19일 연결해서 주황 생태환경보호독찰 반영문제 시정사업을 둘러싸고 현지 답세를 했습니다. 고가복은 습금형 생태무명 사상과 습금형 총사기가 길림성 당위 정부 사업회보 청주시한 중요연설 정신을 깊이 관찰하고 록수청산에 곧 금산 은산이라는 리념을 확고히 수립 실천하며 주황 생태환경보호독찰사업 포치 요구에 따라 생태환경보호 정치 책임을 견결히 짊어지고 문제 시정을 예누리 없이 잘 들어주어 실속 있는 시정 성과로 연면의 록수 청산을 수호하고 대중의 생태 복지를 증진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연결시 조양천진 복림구에는 체벌했던 곳이 두 곳 있습니다. 앞서 묘목 활청률이 낮고 일부 수종의 재식이 조림설계 규범에 부합되지 않아 시정 문제에 올랐었는데 당면 시정 임무를 기본상 완수했습니다. 고가복은 현장에 심입해 묘목 자람새와 재식 밀도를 자세히 살펴보고 묘목 보식, 지면 녹화 회복 등 정황 소개를 청취했습니다. 고가복은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재벌지 녹화를 제때 회복하고 규범적으로 회복하는 것은 삼림 생태계통 기능을 회복하고 삼림 자원의 지속 가능한 리용을 확보하는 관건 조치입니다. 조림 작업 설계 표준을 엄격히 집행해야 합니다. 홍송, 가뭄비 나무 등 수종의 배치 비례를 과학적으로 확정해

0: 착실하게 자래 보식 묘목의 활착률을 효과적으로 보장함으로써 묘목 자람새가 량화하고 조속히 숲을 이루도록 확보해야 합니다. 연글시 조양천진 대흥촌 구수화톤과 연글시 해윤 주거단지 주변에는 생활쓰레기와 건축쓰레기 퇴적 문제가 정도부동하게 존재했습니다. 호가복은 현재를 찾아 쓰레기 청결, 장소 회복 등 정황을 살펴봤습니다. 현장에 쌓였던 쓰레기가 이미 없어진 것을 보고 호가복은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도시농촌 주거환경 정돈 성과는 대중생활질과 직결되는 바 각급 간부들이 담당하는지 과감히 책임지는지에 대한 중요한 검증이기도 합니다. 각직의 책임을 단단히 다져야 합니다. 문제 향도를 견제하고 안으로 눈을 돌려 농촌의 못과 도랑, 도시의 뒷골목, 로후 주거단지 주변 등 중점 구역을 주시하면서 일상적인 순찰과 동태적 조사를 착실하게 해야 합니다. 큰 공을 들여 쓰레기 퇴저, 잔물 도로 자재, 파손된 담장 등 두드러진 문제를 정돈하고 각종 생태환경 문제 발생과 만연을 견결히 억제하며 낡은 문제가 반등하고 새로운 문제가 싹트는 것을 엄격히 방지해야 합니다. 연결시 하남가도 백란주거단지에서 호가복은 대중이 반행한 목괴점의 기름연기 악취 문제를 노예하고 시정진척 정황 회보를 청취했습니다. 호가복은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하나의 기름연기 작은 문제는 도시 지리의 큰 민생을 반영합니다. 정부 관련 부문은 음식 경영 상가들에서 규정에 따라 엄격히 기름연기 정화시설을 설치 가동하고 배연 도관의 청결과 유지 보수를 상시적으로 잘하도록 독촉함으로써 오염방지 설비의 안정적인 운행과 기름연기 배출의 규정 도달을 확보해 원천적으로 기름연기가 대중을 괴롭히는 문제를 줄여야 합니다. 동시에 음식 경영 상가는 주변 주민들과 자주 소통해 상생의 이름으로 모순 분쟁을 해소해야 합니다. 기층 지뢰에서 가도와 사회구역의 전초 역할을 확실히 발휘해 소음, 난립먼지 오염, 음식 조리, 기름 연기 등 대중 반응이 강렬한 고빈도 문제에 초점을 맞춰 전역에 걸쳐 그물식 조사를 전개해야 합니다. 일찍 발견하고 일찍 개입하며 일찍 정돈함으로써 대중이 정돈이 가져온 새 변화와 새 기상을 절실히 느끼게 해야 합니다. 조사 연구에서 호가복은 다음과 같이 강조했습니다. 주앙 생태환경 보호독철 반영 문제 시정을 다잡는 것은 예늘 없이 완수해야 할 중대 정치 임무로서 여러 민족 대중 권익에 관계되고 아름다운 연변 건설 대국에 관계됩니다. 각급 당위 정부는 문제 시정을 다잡는 극도의 중요성과 긴박성을 깊이 인식하고 층층의 압력을 전도하고 급별로 책임을 다지며 진정으로 부딪히고 조목조목 처리해 재반 시정 임무가 제때 높은 질로 완수되도록 확보함으로써 연면의 록수 청산과 어렵게 얻은 생태의 금빛 간판을 견결히 수호해야 합니다. 문제를 직시해 시정을 다잡아야 합니다. 시정 표준과 시한 요구에 엄격히 대조하고 기다리지 않고 주동적으로 작위하며 임무를 구체적 일터까지 분해하고 책임을 구체적 사람에게까지 시달하며 엄격하고 빠르며 실속 있게 문제 시정을 다잡아 각종 문제가 조속히 해결 종결되게 확보해야 합니다. 진정으로 맞부딪혀 시정을 다잡아야 합니다. 주앙 생태환경 보호독철주가 이첩한 신소 사건에 대해 성실히 접수하고 전부 받아들여야 하며 즉시 현장에 가 확인하고 제때 시정 방안을 내와야 합니다. 당장 해결할 수 있는 것은 타거츠 추진에 조속히 효과를 보고 단기간에 해결하기 어려운 것은 공사 기일을 역배치해 기한 내 종결시켜야 합니다. 책임 회피, 무성의한 대응, 허위 정돈 등 현상을 견결히 근절해 실속 있고 단호한 시정 성과로 대중 관심에 응답해야 합니다. 규정 제도를 건립해 시정을 다잡아야 합니다. 주앙 생태환경 보호 독차를 계기로 같은 부류 우환을 깊이 조사하고 관련 분야로 연장해 조사 정돈을 전개해야 합니다. 공통성 문제, 다발성 문제와 심층 모순을 체계적으로 정리하고 원천 예방 및 장기 효과 감독 관리 기제를 건립 완산해 하나의 문제를 정돈하고 한 류형의 우환을 해결하며 한 분야를 규범함으로써 전주 생태환경지를 1층 높이고 아름다운 생태 환경에 대한 여러 민족 대중의 동경과 기대를 더 잘 만족시켜야 합니다. 부조장 소경량, 주직소 관련 부문과 연결시 정부 주요 책임자들이 답사에 참가했습니다.
1: 5월 19일 우리소는 조항 제2 생태환경보호 독찰조에서 이첩한 제10진 군종 신소 신고 사건 도합 3건을 전달받았는데 그중 전화 2건, 편지 1건입니다. 그중 용정시 1건, 화룡시 1건, 도나시 1건입니다. 이번에 이첩한 신소 사건 중 여러 가지 생태환경 관련 문제가 3건입니다. 그중 물 관련 사건이 1건으로 33.3%, 생태 관련 사건이 2건으로 66.7%를 차지합니다.

0: 2026년 5.19 중국 관광일 연변주 주재 활동 및 도문강 조선종 문박원 개원식이 19일 도문시 량수진에서 막을 올렸습니다. 이번 활동에서는 일련의 문화관광 행사와 여러 소비 촉진 조치를 발표함으로써 문화유물과 박물 전시, 건강양생 체험, 변경 풍정을 일치한 문화관광 성년을 선사했습니다. 산지화 기자입니다. 여기는 도문시 량수진에 위치한 도문강 조선종 문박원인데요. 2026년 5.19 중국 관광일 연변주 주재 활동 및 도문강 조선종 문박원 개원식 활동 현장이기도 합니다. 제 뒤에는 이미 인파가 모였고 현장 곳곳에 즐거운 분위기로 가득합니다. 전주 문화관광 종사자와 인터넷 달인, 주민과 관광객들이 모여 이 성대한 행사의 매력을 함께 느끼고 있습니다. 활동은 내용이 풍부하고 볼거리가 가득했습니다. 수석 서화전, 문예 창작 답사, 민속 문예 공연 등 다양한 문화 행사가 진행됐고 도문시 제1진 약식 동원 건강 메뉴를 발표했습니다. 아로니아, 홍삼 등 5가지 건강차 음료, 인삼 달걀, 연변 소고기죽 등 10가지 특색 약선이 집중적으로 선보여 관광객들이 연변의 건강양생 음식 매력을 직접 느낄 수 있게 했습니다. 건강음식 품평구역에서는 특색 민속 간식, 농특산물 등이 전시돼 많은 관광객들의 발길을 끌었습니다. 하남 관광객 조평입니다. 오늘 중국 관광일을 맞아 친구와 함께 왔습니다. 현장 분위기가 아주 좋고 각종 민속 공연을 볼 수 있으며 간식, 약산도 있는데 맛이 좋습니다. 문화관광 추천 소개 순서에서 도문시 문화관광 부문에서는 3대 주제 특색 관광 로선을 발표했는데 일생일세 월척만, 도문강 조선종 문박원 등 세 관광지가 포함되어 있었고 도문 동산구, 일광산 삼림공원, 백년부락 등 전통 관광지들을 연결해 관광객들에게 새로운 체험을 선사했습니다. 활동 기간 도문강 조선종 문박원이 손님을 맞았고 승격된 조선종 민속민가 관광원, 민속용품 전시 중심, 민족문화예술관이 동시에 공개돼 관광객들에게 입체적인 조선종 민속 백과사전을 선보였습니다. 특색 카페, 어린이 놀이, 수상 레이저 등 다양한 종목도 동시에 선보였습니다. 수석 서화 전시에서 관광객들은 변경 문화의 독특한 매력을 가까이서 느낄 수 있었고 많은 서화가들이 현장에서 수목화를 창작해 자연의 경이로움과 인문미가 깊이 융합된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도문 주민 장일호입니다. 오늘은 문박원 개원일이기도 해 다양한 수석 서화와 조선족 특색 옛 물건들을 구경했는데 처음 봐서 매우 신기했습니다. 길림성 도문강 제약위원회에서 총경리 왕군영입니다. 5월 말까지 우리는 문박원 무료 입장 및 특색 체험 종목 할인 등 일련의 혜민 조치를 내오는 동시에 민속 공연, 예술 전시, 건강양생 음식 품평 등 행사를 상시적으로 펼치게 됩니다. 향후 3.3.1국도 연변 개방 관광 대통로에 의탁해 민속 문화, 약식 건강양생, 변경 관광을 깊이 융합시켜 연변에서 대표적인 민속 견학 기지와 변경 문화 관광 방문 기지를 구축할 것입니다. 중국 관광일 활동 기간 우리 주에서는 전주 근 30개 중점 풍경구를 통과해 입장권 할인, 입장권 우대 세트, 소비권 및 해민 선물 꾸레미 등 일련의 혜택 조치를 집중적으로 내와 전민 관광의 짙은 분위기를 전력 조성합니다. 추당위 상무위원이며 선전부 부장인 박군봉이 가동식에 참석했습니다.
1: 조민정국 조로령사업위원회 판공실에서 주최하고 연변 로령산업연합회 조로년 서화연구에서 주관한 2026년 연변 중로 중로년 문화전시 공연이 일전 연변 노동자문화궁에서 있었습니다. 조당위 상무위원이며 부조장인 호복군이 활동에 출석해 축사를 했습니다. 호복군은 다음과 같이 표시했습니다. 연변과 러시아 비내 변강군은 산과 물이 잇따 있는 우호적인 이웃입니다. 두 지역의 우위는 세월이 흐를수록 깊어져 중로 지방 합작의 모범으로 됐습니다. 이번 전시 공연 활동을 계기로 두 곳의 경제무역과 문화관광 합작 성과를 지속적으로 공고히 하는 한편 건강양생 산업협력을 1층 강화하고 민간문화의 상호 교류를 심화하며 문화 플러스 건강양생 플러스 관광융합 발전을 추동해 동북아 지역 중로년 문화교류 브랜드를 구축하기를 바랍니다. 이어 중로년 문예교류 합동 공연이 다채롭게 펼쳐졌습니다. 중로 양국 중로년 예술단체들이 번갈아 무대에 올라 30개 정품 종목을 선보였습니다. 러시아 측이 공

0: 당연한 가추샤, 모스크바 교회의 밤 등 고전 종목들은 러시아 민속 풍정을 보여줬고 중국 측의 상모춤, 북춤, 기악 연주 등 특색 종목들은 연변 민속문화 매력과 로인들의 앙양된 풍모를 생동하게 보여줘 현장 관객들의 뜨거운 박수갈채를 받았습니다. 연결시 노인대학 향양화 예술단 단장 류자군입니다.
1: 非常开心.
0: 매우 기쁩니다. 수확이 참 많았습니다. 공연을 통해 우리의 공연 수준을 높일 수 있었고 노인들이 즐거움을 찾고 의지할 곳이 있게 됐습니다. 앞으로 계속 노력해 국가 간 교류가 새로운 단계로 올라서기를 바랍니다. 러시아 측 공연 대표 류드밀라 왈렌티노프나입니다. 이번 종로 전시 공연에 참가하게 돼 매우 기쁩니다. 우리는 106명 배우를 데려왔는데 가장 어린 배우가 41세이고 82세의 고령 노인도 참가했습니다. 이번 활동에 참가해 종로 간 우위 교량을 놓게 돼서 정말 기쁩니다. 이날 필목동원 종로 중로년 서화 및 예술교류 활동도 개최돼 양국 중로년들의 우수한 서화 작품들을 집중 전시했습니다. 양국 서화 애호가들은 현장에서 붓을 휘둘러 기회를 겨뤘으며 필목을 교량으로 예술을 교류하고 우위를 전달해 신시대 중로년들의 분발 향상하는 정신 면모를 충분히 보여줬습니다. 이번 활동은 닷새간 진행되며 중로 양국에서 도합 천여 명 중로년 대표가 참가합니다. 조민정국 당조 성원이고 조노령사업위원회 판공실 상무부주임인 김웅입니다. 이번 종로 중로년 문화 전시 공연을 개최하는 것은 중로년들의 정신문화 생활을 풍부히 하고 인구 고령화에 대처하는 전략을 적극 실시하는 행동일 뿐만 아니라 관광객 연변 유치를 실시하는 중요한 실천입니다. 우리는 문화를 교량으로 건강 양생을 매개로 삼아 중로 민간 교류의 플랫폼을 구축함으로써 양국 노인들의 풍채를 보여주고 우리조 건강 양생 객거가 국제로 나아가도록 추동하렵니다.
2: 용화매체 간추린 뉴스입니다. 일전 2026년 길림성 일현일품 정품체육경기 평리활동에서 전성 38개 정품경기를 공시했는데 연변의 야구초청경기 전국 항공모형 공개경기 연변여 제12회 왕청 대중속도빙상 초청경기 길림성 대중겨울수영 도전경기 및 도나 제14회 겨울수영 초청경기 훈준시 청소년 축구초청경기 등 5개 경기가 명단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0: 도나시에서는 일전 2026년 사업단위 공개 초빙 공고를 발표했습니다. 공고에 따르면 도나시 69개 사업단위에서 사회를 대상해 사업 일꾼을 공개 초빙하는데 도합 124개 일터에서 148명을 초빙할 계획입니다. 그중 특별 초빙 대학 졸업생이 56명이고 일반 초빙 인원이 92명입니다. 신청 등록 시간은 5월 20일 오전 9시부터 5월 26일 오후 3시까지입니다.
2: 일전 예능 프로 5화 제6시즌 프로조가 연기를 와서 촬영 녹화를 진행해 많은 네티즌들의 주목을 받았습니다. 관련 화제가 연이어 틱톡 검색어에 올라 연길 문화관광 발전에 새로운 흐름을 가져다 줬습니다. 프로 녹화 기간 등초, 진혁, 록함 등 유명 연예인들이 중국 조선족 민속원을 찾아 촬영하고 조선족 전통 복식을 체험했으며 불고기, 냉면, 비빔밥 등 특색 미식을 맛보아 연길 특색 미식이 다시 한번 입소문을 타며 인기를 끌게 했습니다.
0: 18일 연변 고급 취사도구 농기구 융합 사진글 전람이 도나시 역사박물관에서 펼쳐졌습니다. 전람은 민족융합을 조선으로 6개 상을 내오고 연변의 신석기 시기부터 근현대에 이르기까지 취사 경장 문명의 발전 역정을 전시해 여러 민족 선인들의 생산 생활 지혜를 보여주고 여러 민족의 융합 공생 역사를 재현했습니다.
2: 근일 켈미 대상 2026년 동북지역 도시축구리그 유니폼 발표회가 려닝 라디오텔레비전 방송국에서 펼쳐져 동북축구리그 8개 참가팀의 16세트 홈장 원정경기 유니폼을 선보였습니다. 연변 홈장 유니폼은 상징적인 붉은색을 선택했고 고전적인 선구조에 진달래꽃 무늬 자수가 교차되어 있습니다. 연변 뉴스 여기서 마칩니다. 담당의 아나운서 박홍희 신금철이었습니다.
3: 습금평 신시대 중국 특색 사회주의 사상은 전당 전국인민이 중화민족 위대한 봉을 실현하기 위해 분투하는 행동 지침입니다.
4: 습금평 신시대 중국 특색 사회주의 사상은
0: 당대 중국의 막스 조이이며

0: 21세기의 막스 주입니다.
1: 습금평 신시대 중국 특색 사회주의 사상은 중화 문화와 중국 정신의 시대적 정화이며 막스주의의 중국화, 시대화의 새로운 비약을 실현했습니다.
0: 습금평 신시대 중국 특색 사회주의 사상을 심층적이고 체계적으로 학습해
1: 연변의 지능 발전을 추동하는 데 튼튼한 정치적 인솔과 보장을 제공합시다.

대상건설. 그것은 고품질 발전의 강력한 엔진입니다. 민생복지의 든든한 버팀목입니다. 대상건설로 연변의 아름다운 미래를 열어갑시다.

0: 큰 도심 속에 명조와도 같은 아름다운 연길. 넘치는 인정으로 늘 푸르고 빛나는 도시 연길.
1: 풍부한 자원으로 행복한 인생을 꽃피워가는 내 고향 연길에서 상큼하고 푸른 꿈을 키워갑니다.
2: 매주일과 시간입니다. 황혼의 언덕에서 어제를 돌아보니 참으로 그 많은 날들 사이에 행복이 스며들어 있었음을, 그리고 우리의 삶이 이토록 아름답고 다채로움을 느끼게 되겠죠. 지나온 행복을 발돋움으로 삼아 오늘도 내일도 행복의 노래를 엮어가시길 바라면서, 이번 주에는 김광룡 작사, 황영하 작곡의 독백을 보내드립니다. 마영주 가수의 노래로 보내드립니다.

세상에 사랑을 전하고 온기를 나누는 당신과 나의 건강지킴이 연변신약대약방. 연변신약대약방은 백성들이 안심하고 만족할 수 있는 약방입니다.

피부 문제로 괴로우신가요? 길태종이 진찰부에서는 상처가 잘 아물지 않고 화상, 욕창, 마른 보짐, 피부염, 습진, 백반점, 노년성 피부 가려움증, 모낭염, 여드름, 대상포진, 입술염증, 발무좀, 손습진, 당뇨병, 족부병변 등 완고성 피부질환을 치료해드립니다. 길태종이 진찰부는 20년 림상 경험과 국가특허 보건기술로 믿을 수 있는 치료를 제공합니다. 또 안정성이 좋은 약재를 사용하기 때문에 안심하고 진료받을 수가 있습니다. 현재 모든 피부질환 환자들에게 1회 무료 치료를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지점은 연결시 서시장 북쪽 활력성 1층에 위치했고요. 문의 및 예약 전화는 276-5000번, 276-5000번입니다. 피부 고민을 끝내고 건강한 피부를 되찾는 기회 놓치지 마십시오.

0: 구골테는 여러 가지 관절 통증을 빠른 속도로 치료해주는 외용 고약입니다. 본 제품은 통증 부위의 혈액순환 장애를 풀어주고 순환을 촉진시켜주는 차원에서 소염, 지통 및 부종을 가라앉혀주는 작용을 합니다. 투골테는 풍습성 관절염, 유머티즘 관절염, 종식성 관절염, 비대성 척추염, 견주염, 요추간반 탈출, 허리 근육 손상, 좌골신경통, 발뒤축 골가시, 골절 증식, 통풍, 건초염, 고관절 괴사, 관절이 부어오르고 변형이 되는 증상, 골절, 넘어져서 상한 부위, 산후풍 후유증 등 각종 관절 통증을 빠른 속도로 해결해줍니다. 하루에 한 번 혹은 여러 번 바르고 안마해주면 오랜 관절 통증도 해결됩니다. 유효기간은 3년으로 안심하고 쓸 수 있는 최신 관절치료 제품입니다. 국가외용약 비준번호가 있는 제품으로서 믿음성과 효과성이 좋은 제품입니다. 판매지점은 중관촌 1층 우기대약방 3호 매대입니다. 문의전화는 295-5666번, 295-5666번입니다.
1: 종이는 좋지만 좋은 종이를 찾기는 쉽지 않습니다. 상강종이관에서는 좋은 종이를 쉽게 찾을 수 있도록 도와드립니다. 상강종이관은 약 10년의 발전과 축적을 거쳐 성씨급 명종이 및 중이학파 책임자 20여 명을 모았습니다. 중이관은 새로운 진료 방식으로

0: 시민들에게 우수한 종약을 처방해드리고 고품질의 중의약 서비스를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지점 연길동백 슈퍼마켓에서 서쪽으로 50m 되는 곳 연계전화 432-3777번 432-3777번입니다.
1: 두골테는 여러 가지 관절 통증을 빠른 속도로 치료해주는 외용 고약입니다. 본 제품은 통증 부위의 혈액순환 장애를 풀어주어 순환을 촉진시켜주는 차원에서 소염, 지통 및 부종을 가라앉혀주는 작용을 합니다. 두골테는 풍습성 관절염, 류머티즘 관절염, 종식성 관절염, 비대성 척추염, 견주염, 요추간반 탈출, 허리 근육 손상, 좌골신경통, 발뒤축 골가시, 골질 증식, 통풍, 건초염, 고관절 괴사, 관절이 부어오르고 변형이 되는 증상, 골절, 넘어져서 상한 부위, 산후풍 후유증 등 각종 관절 통증을 빠른 속도로 해결해줍니다. 문의 전화는 295-5666번, 295-5666번입니다.

0: 신선한 공기, 푸른 하늘, 맑은 물. 이는 연결시 경농양로원에서 느낄 수 있는 대자연의 매력입니다.
1: 농촌의 흙냠을 만끽할 수 있는 이 양로원에서 합리한 가격으로 로인분들을 모시고자 합니다.
0: 아담하고 깨끗한 환경에 방마다 텔레비전, 냉장고가 설치되어 있고 화장실도 마련되어 있습니다.
1: 가족 밥상이 주는 행복, 마당에 직접 재배한 야채 과일로 건강과 맛을 모두 지켜드립니다.
0: 30여 년 운행 경력을 지닌 조순족 원장님이 함께 거주하면서 맞춤 서비스를 제공하고 중서의 진찰 시스템도 갖춰져 있기에 믿고 선택할 수 있는 양로원입니다.
1: 특별 빈곤호에 한해서는 특수 우대도 해드립니다.
0: 지점은 연결시 47선 대암촌역 바로 앞입니다. 문의 전화는 138-4433-7517번, 138-4433-7517번입니다.
2: 일상의 여유로움, 그리고
1: 듣고 싶은 연년 노래.
3: 듣고 싶은 연면 노래, 들려주고 싶은 연면 노래. 안녕하십니까, 안호선입니다. 작곡은 박영일 작사, 최학산 작곡의 꽃동네 내 고향 연면입니다. 꽃피는 아름다운 동네가 바로 우리 고향 연면입니다. 이 노래를 통해 연면의 아름다운 풍경과 고향에 대한 깊은 사랑을 느껴보시길 바라면서 이용광 가수가 불러드립니다.

다음으로 들려드릴 곡은 최미영 작사, 백희남 작곡의 내 고향입니다. 감기란 가수와 감이란 멜로디로 고향에 대한 그리움을 솔직하게 표현한 이 노래를 유려본 가수가 불러드립니다.

다음은 한동의 작사 염정성 작곡의 우리 연변 좋아라입니다. 이 노래는 연변의 아름다움과 주민들의 행복한 모습을 노래한 곡으로 들으면 기분이 환해지는 아름다운 멜로디가 특징입니다. 이명숙 가수가 불러드립니다.

때로는 필요가 쌓이기도 하고 위로해질 때도 있습니다. 그때마다 찾아갈 따뜻한 쉼터가 있으면 좋겠죠. 다음으로 들려드릴 곡은 박경만 작사 김창근 작곡의 쉼터입니다. 김홍련 가수가 불러드립니다.

다음은 한하나 작사 정연한 작곡의 나만의 사랑입니다. 각자의 마음속에 간직한 독특하고 소중한 사랑을 노래한 이 곡을 통해 사랑의 아름다움을 느껴보시길 바랍니다. 안영수 마법자 가수가 불러드립니다.

삶에서 가장 소중한 존재 중 하나는 바로 친구입니다. 친구와의 따뜻한 추억, 함께 나눈 이야기들을 담은가요? 진순여 작사 김홍일 작곡의 친구야를 기상길 가수가 불러드립니다.

사랑을 가지고 살면 많은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리기준 작사 최곤 작곡의 사랑으로 살아가십니다. 이 노래의 힘으로 여러분도 행복하게 살아가길 바라면서 전현웅 가수가 불러드립니다.

0: 각종 질환과 건강 상식에 관한 궁금증을 풀어드리고
1: 주요 질병 예방과 관리 요령을 알기 쉽게 전합니다.
0: 건강을 지키는 방법, 건강의 기초가 되는 정보로
1: 당신의 건강한 삶을 지켜드립니다. 장수 시대.

0: 동충 하초는 고원의 눈 산꼭대기에서 자라나는 신기한 약재로 겨울에는 벌레, 여름에는 풀로 고원 목민들에게 고원 진주라고 불리고 있습니다. 예로부터 동충 하초는 중국의 9대 선초중 으뜸으로 인삼 녹영과 함께 중국의 3대 명귀 몸보신 중약으로 여겼으며 백약의 왕이라고 칭했습니다.
1: 리시신의 본초 강목에는 동충 하초는 음양 특성을 겸비하고 오장을 동시에 보충하여 질병을 치료한다. 고대 황제는 동충 하초로 음양을 보충했고 황후는 동충 하초로 오장을 조절했으며 대관 귀인은 수명을 연장하기 위해 동충 하초를 사용했다 라고 명확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0: 예속담에 의하면 생명을 구하는 선조 하나가 한 가족 3대를 지켜줄 수 있다고 합니다. 동충하초는 음양을 보충하고 오장을 조절해주며 병을 치료하고 몸을 건강하게 합니다.
1: 상강중기관의 발효동충하초 균부는 각종 삼고증, 심내혈관 질병, 풍습골병, 폐질환, 위장질병, 신장질병 등 중로년들의 만성질병들을 치료해줍니다. 지점 천성백화 슈퍼마켓에서 서쪽으로 100m 되는 곳에 위치한 연결시 상강중리관 방송회 문의전화 0433-283-0666번 283-0666번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장수시대 건강자문 프로 시간입니다. 상강중의관의 후원으로 보내드리고 있는데요. 네, 오늘도 각종 질병으로 고생하시는 분들 1시 30분 전으로 생방송실 두대 전화 이용해서 선생님께 자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256-1111번, 256-1112번입니다.

네, 발효 동충하초 균분 특별 이벤트 소개해드립니다. 여섯 곽 사시면 네 곽을 드리고 남경 동린당 블루베리 옆황소 세 곽, 코엔자임 Q10 세 곽을 드립니다. 아홉 곽 사시면 열한 곽을 드리고 남경 동린당 블루베리 옆황소 다섯 곽, 코엔자임 Q10 다섯 곽을 드리고요. 열여덟 곽 사시면 스물세 곽을 드리면서 남경 동린당 블루베리 옆황소 다섯 곽과 코엔자임 Q10 다섯 곽을 드리고 추가로 599원 가격에 칼

0: 매일 전화로 예약하시는 선착순 10분에게는 열을 내리고 화를 없애는 여름철 필수 건강음료인 198원 가격의 황금국화 선물세트 2세트 드립니다. 행사기간은 5월 20부터 30일까지고요. 연변 지역은 무료로 배송해드립니다. 방송 외 문의전화 혹은 예약전화는 283-0666번, 283-0666번입니다. 선생님 모시고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1: 예, 안녕하십니까?
0: 네, 반갑습니다. 좋은 말씀 부탁드립니다.
1: 예, 발효 동충하초 균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예, 오늘부터 발효 동충하초 균분 또 새로운 우대 활동입니다. 활동은 열흘을 진행합니다. 30일까지 열흘을 진행하고 이번 우대 활동의 특전문은 예, 우리 발효 동충하초 균분을 더 드리면서 영양 보충제까지 같이 더 드리기 때문에 예, 이 발효 동충하초 균분하고 이 영양 보충제를 같이 드시면은 예, 우리 무더운 여름을 또 무사하게 또 넘을 수 있습니다. 예, 우리 발효 동충하초 균분 여섯 곽을 사신다 할 때에는 네 곽을 더 드리면서 옆황소는 세 곽, 교시부는 또 세 곽 드립니다. 아홉 곽에는 열한 곽을 더 드리면서 옆황소는 다섯 곽, 교시부는 예, 다섯 곽 또 드립니다. 그리고 열여덟 곽에는 스물세 곽을 드리면서 옆황소 다섯 곽, 또 교십 다섯 곽을 드리면서 또 590 구원하는 예, 함량도 1000g이 되는 예, 칼슘하고 철, 아연하고 셀렌이 들어간 이런 단백분 두통을 드립니다. 예, 그리고 활동 기간에 먼저 전화하시는 분에게는 198원 하는 예, 우리 여름철에 열기도 내려오고 또 예, 간에도 좋은 예, 이런 음료로 또 두통 드립니다. 그리고 이 활동이 이번 활동은 좀 짧습니다. 예, 때문에 283-0666번에 인사 전화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지금 활동하고 있는 이 블루베리 옆황소라 할 때에는 남경 동인당 제약청에서 제조한 이런 약품이기 때문에 예, 아주 효과가 또 좋습니다. 항산화 작용도 있고 미세 순환도 개선시키면서 시각 피로, 바로 눈이 피로한 이런 증상을 완화시키고 망막 황반부의 핵심 영양 성분이기 때문에 눈 조직이 로화를 늦춰주면서 눈을 보호하는 이런 작용도 있습니다.
0: 잠시만요. 문의 전화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2: 예, 선생님 수고하십니다.
1: 네, 안녕하십니까.
2: 저도 동충하초를 쓰고 있습니다.
1: 예.
2: 전 분명 왔어요. 눈가에 빗들어 들었던 게, 아, 지금은 제대로 돌아왔고, 숨 되게 흘리던 게 지금 숨 흘리지 않습니다.
1: 네.
2: 오른쪽 팔과 오른쪽 다리가 다 쓰지 못했어요. 지팡이를 짚고도 다 걷지 못하는데 지금 지팡이를 짚지 않고 다 걸어다니고 있습니다.
1: 네.
2: 지금 위에 아파서 밥을 다 먹지 못하더니 지금 밥을 다 먹고 있고요. 그리고 배비가 심했는데 오랜 배비 해결됐습니다.
1: 네.
2: 그리고 정수기다가 해서 소변 다시 보던 게 지금 다시 보지 않고 소변이 시원하게 다 날아갑니다.
1: 네.
2: 악산이 이렇게 효과도 하니까 오늘 열이 하던가 왜 배달을 다 계속 쓰려고 합니다.
1: 네. 열이 하던 과학에는 23과학을 드리면서 또 옆황소 다섯과 교십 다섯과 그리고 단백분은 또 두통 드립니다. 예, 이 미네랄 단백분이기 때문에 환자분들이 아, 좀 고기를 나는 좀 이 소화 좀 예, 이런 분들에게 좋습니다. 예, 283-0666번에 연계하십시오.
2: 예, 선생님 감사합니다.
0: 안녕히 계십시오. 예. 계속 말씀 주시죠.
1: 예, 그리고 이번에 활동에 드리는 아, 우리 코엔자임 Q10은 심장 영양제라고도 합니다. 예, 그리고 심장 충전지라고도 하고, 예, 때문에 심장을 주요하게 보호하면서 심장 세포의 활성을 높이는 이런 심장 영양 보충제입니다. 그리고 우리 심장 세포 내부에서의 이 심장이 더 효율적으로 에너지를 생산할 수 있게 도와주는 동시에 심근 세포가 손상받지 않게 하는 이런 좋은 작용이 있습니다. 예, 때문에 지금 이번 활동에 참가하시면은 눈이

0: 좀 불편하거나 혹은 예, 심장이 불편한 분들에게도 아주 좋습니다.
1: 잠시만요. 전화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2: 여보세요?
0: 예, 안녕하십니까?
2: 네, 안녕하세요. 예. 예, 선생님 수고 많습니다.
0: 예.
2: 예, 저도 이렇게 동청하수를 지금 쓰고 있습니다. 우리 가족에서. 그래, 지금 병이 여러 가지로, 이제 나이도 좀 있으니까 병이 여러 가지로 있어서 많이 고생했는데, 약도 많이 먹고, 침도 많이 맞아보고, 부항도 붙여보고, 그리고 저기 그, 안마도 해보고 또 다른 건 다 해봤습니다.
0: 네.
2: 인생 세 개 심장에 위에 뼈에 다 아팠습니다.
0: 네.
2: 그래서 그 고생하다가 어쨌든 말 간량은 다 써도 말을 잘 알겠습니다.
0: 네.
2: 선생님 강의도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동청하수 써보자 해서 그래 동청하수 썼는데 지금 많이 좋아졌습니다.
0: 네.
2: 이거는 심장 때문에 예 정말 심장은 정말 얼마나 그렇습니까? 예.
0: 그렇죠.
2: 뭐 예. 급하다 뭐 어찌새도 없이 막 넘어가고 이래 될까. 그래서 심장 때문에 둘 다 심장이 나쁩니다.
0: 예.
2: 그래서 밤에 자다가도 병원 가고 예. 그리고 이렇게 콩팥이가 콩팥이가 안 좋다 보니까 예. 우리는 앞에는 콩팥 때문에 예. 병원에도 많이 보냈습니다. 나도 그렇고 그래서 그랬는데 지금 이 콩팥치도 괜찮고 미기생도 좋아지고 예 어찌든 간에 이 먹어보니까 약을 예 뭐 다른 약들도 다 좋다 그렇게 선전하고 예 방송에서도 선전하고 저는 선전하지만 동충하초처럼 좋은 약은 없습니다. 그 해발 4500도 그런 강렬한 환경에서 자란 이런 풀이니까 예, 여름에는 풀이 되고 겨울에는 벌레이 되고 이러니 이 약을 먹으니까 효과를 보기 시작했는데 지금은 예 확실히 좋아졌습니다.
0: 네.
2: 정말 예, 이게 발효를 하니까 예, 또 배가 30배가 더 좋아졌다는데
0: 네.
2: 정말 먹어본 사람 먹어본 사람 모른다. 먹어보니까 예, 확실히 좋습니다.
0: 네.
2: 우리 남편은 정말 이전에 잘 걸지도 못했습니다. 이게 지금 운동하려도 다니고 예, 마음대로 다니고 저도 예, 정말 항상 머리가 아팠다 말입니다. 예.
0: 네.
2: 항상 머리가 아프고 머리가 휑하고 예. 이렇게 사람이 정신에 나가나 예. 어떨 땐 살 못이 없다 이런 생각이 지도 안 합니다.
0: 예.
2: 뭐 그래도 정신하고 예. 이렇게 이래야 예. 이렇게 나가서 친구들하고 뭐 놀기도 하고 이래야겠는데 머리 항상 휑하니까 그렇게 기억력이 없고 이래 놓으니까 예. 사는 게 재미없더라 말입니다. 머리가 명석해지고 이전에 그렇게 기억력이 없던 게 예. 경력도 많이 좋아졌습니다, 이전보다.
0: 네, 뇌 기능 향상에 아주 좋습니다.
2: 예, 예. 그리고 예, 눈도 예, 부연 게 잘 아예 배고, 예, 정말 이렇게 가랗고 이렇던 게 그것도 많이 좋아졌습니다.
0: 예.
2: 야, 그래, 내 동충하초처럼 뭐 세계적으로 공인한 약이라도 있고, 뭔가.
0: 예.
2: 동충하초. 확실히 좋습니다. 그래서 예, 선생님, 나는, 아무래도 예, 이번 할 때 또 참가하자고 전화했습니다.
0: 예. 예. 이번 활동에 네. 이 옆 방소하고의 교실 네. 다 동인당 남경 동인당에서 생산한 약입니다. 그리고 네. 또 단백분 미네랄 단백분들이기 때문에 이 네. 단백분은 좀 고기를 또 어떤 노인 분들이 좀 소화 안 돼 드시지 않죠. 예? 네. 이런 분들이거나 혹은 이 채소나 과일을 골고루 또 섭취하지 않는 분들, 예, 네. 그리고 치아가 나빠서 좀 이 음식을 골고루 드시는 뭐 드시지 못하는 분들에게 아주 좋습니다.
2: 예. 그렇습니까?
0: 그래서 네. 예, 이것도 네. 또 두통이나 드립니다.
2: 예.
0: 예, 얘라도 꽉 사는 분에게는 예. 숨을 세 곽을 들이면서 이거 두 곽을 들이기 때문에 예, 많은 이런 이 활동이 아주 큽니다. 예, 283.
2: 이빨이 지금 아예 좋습니다.
0: 예, 예. 그런 예. 분들은 예, 지금 영양 섭취가 잘 못하기 때문에
2: 그렇죠.
0: 이런 예. 단백분 드시면 좋습니다.
2: 예,
0: 예. 283-0666번에 연계하십시오.
2: 예, 알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1: 안녕히 계십시오. 예.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3: 예, 선생님 수고하셨습니다.
0: 네, 예, 안녕하십니까.
3: 저도 동성하초를 쓰고 있습니다.
0: 네. 예.
3: 심장이 나빠서 가슴이 답답하던 게 답답하지 않고 숨이 잘 올라오지 않는 것 같아서 자다가도 벌떡 일어나 앉을 때만 하는지 지금은 숨이 잘 올라오고 있습니다.
0: 네.
3: 예. 오가는 감기를 다 하던 게 저는 감기를 하지 않고 맥이 없던 게 맥이 납니다.
0: 네. 예.
3: 주소 위험해서 소화 안 되고 속이 굳어져서 때려도 밥 먹을 생각이 전혀 없었는데 지금 밥을 영 잘 먹고 있습니다.
0: 네. 예.
3: 거리 다리 세게 아파서 지팡이를 짚고도 살고 지 못했는데 이제는 지팡이를 짚지 않고도 영살고를 댕깁니다. 선생님 한 500m 이상 고상 지역에서 다른 약재지 않고만 땅약도 4,500원.

0: 베트 가상 지역에서 자랐다고 하지만 이 약은 바르던 약이거나 30배를 높인 약이가 효과 더 빠르고 효과 더 좋습니다.
1: 네.
0: 동청 하트는 옛날부터 항제들이 쓰던 약이고 동청 하트라고 말하면 젊은이부터 늙은이까지 모르는 사람이 없는 약이거나 늙은이 가서 썼는데 효과 진짜 좋습니다.
1: 네.
0: 이 약은 쓰면 쓸수록 딴 약이 효과 보지 못하던 고질병이 다 나서지니 저는 계속 쓰다가 오늘도 야드가급 배달 받겠습니다.
1: 예, 그리고 이번 우대 활동이 좋습니다. 예, 열애덕강인 23과거 드리면서 이 남경동인당에서 생산한 엽황소, 큐십, 그리고 담백분, 미네랄 담백분, 그리고 이 이거 간에 좋고 또 열도 내려오고 화도 꺼주는 이 음료를 또 두통 드립니다. 이 여름에 지금 환자분들에게 다 필요한 겁니다. 예.
0: 이까지 그냥
1: 땅한
0: 팔아서 이렇게 우대할 때 절대 없습니다.
1: 맞습니다. 그래서 이번 활동 잘 이용해서 동충하초도 드시고 또 이 영양보충제도 같이 드시면 아주 좋은 변화를 가져옵니다. 예.
0: 네, 고맙습니다.
1: 예.
2: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3: 예, 선생님 안녕하십니까?
1: 예, 안녕하십니까?
3: 예, 나도 동충하초 발효등물을 쓰고 있습니다.
1: 예.
3: 아니, 어째 혈압이가 온전 안 되면서 이렇게 머리 아프고 머리에서 소리 나고 오지름증이 나고 그래서 꿈이 많고 잠을 못 자고 그래서 기억력도 없고 눈도 나 기분도 불안해졌습니다. 이래면 그래서 여러 가지 면에 심장도 나쁘지 위도 나쁘지.
1: 네.
3: 어디에 병이 아예 둔 곳이 없었더랬습니다. 그래 약도 많이 써봤습니다.
1: 네.
3: 그래서 이제 나는 큰 효과를 못 보고 그때는 괜찮고 돌아다도 또 재발하고 이랬습니다.
1: 네.
3: 그래 난 오늘 무슨 약 써야 되겠나 생각하다 그때 정말 선생님들 강의란 동충하소 바라던데 그래서 나도 좀 이거나 써보자고 이 약은 4,500m 되는 이런 악랄한 고온지대에서 겨울에는 벌릴로 여름에는 풀로 이런 다른 약이니까 정말 약은 진짜 약이겠다 좋은 약이다 이런 악랄한 곳에서 사람 풀들이 얼마나 있겠는가 우리 그래 생각하고는 제게 쓰는데 정말 효과가 나는 게 알리더란 말입니다. 예. 지금 예, 그렇게 머리에서 소리 나고 그래서 그런 증상도 나 결합도 소리가 잘 되고 잠은 잘 자고 할까 정신이 나고 심장이 맨날 두근거리고 지내 심장도 예, 침침하다겠으면 더 말이 아니었습니다. 놀라고 예. 그래 심장도 지금 나아졌지.
1: 맞습니다.
3: 대통령에서 나아졌거든 예. 지금 밥을 잘 먹지 않습니까? 밥을 못 먹어서 무슨 밥이 맛있는지 없는지 깨더라도 먹을 꿈이도 없고 그래. 밥을 못 먹으니 느그막에 쌀이 막 빼라고 해. 쌀을 못 먹으니까 지내 맥이라는 거 못 듣고도 누워만 있었습니다. 그랬는데 이 약을 먹고서는 지금 정말 좋은 효과로 많이 보고 난 정말 이 약은 진짜 약으로 믿음이 가는 약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나는 지금 그 약은 정말 뭐 다른 약이 더 필요할 수 없고 이연약도 동청하소 바라동비 더 탄 건 들었지만 직접 써는 못 봤는데 지금 내 직접 써보 아, 더 좋은 게 실감이 납니다. 그래서 나는 이 약도 앞으로도 계속 쓰기 위해서 이런 우대 활동도 특별히 좋습니다. 예. 우대할 때 좋을 때 좀 싸주고 자꾸 더 써보려고 전화 올립니다.
1: 예. 활동 좋은데 지금 활동 기간이가 예, 짧습니다. 열흘 뿐입니다. 예, 그래서 예, 인차 283-0066번에 전화하십시오. 예.
3: 예, 안녕히 계십시오.
2: 안녕히 계십시오. 잠깐 광고 듣고 오겠습니다.

0: 동충 하초는 고원의 눈 산 꼭대기에서 자라나는 신기한 약재로 겨울에는 벌레, 여름에는 풀로 고원 목민들에게 고원 진주라고 불리고 있습니다. 예로부터 동충 하초는 중국의 9대 선초 중 으뜸으로 인삼 녹영과 함께 중국의 3대 명귀 몸보신 중약으로 여겼으며 백약의 왕이라고 칭했습니다.
1: 리시신의 본초 강목에는 동충하초는 음양 특성을 겸비하고 오장을 동시에 보충하여 질병을 치료한다. 고대 황제는 동충하초로 음양을 보충했고 황후는 동충하초로 오장을 조절했으며 대관 귀인은 수명을 연장하기 위해 동충하초를 사용했다 라고 명확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0: 예, 속담에 의하면 생명을 구하는 선조 하나가 한가족 3대를 지켜줄 수 있다고 합니다.

0: 동충하초는 음양을 보충하고 오장을 조절해주며 병을 치료하고 몸을 건강하게 합니다.
1: 상강중리관의 발효동충하초 균부는 각종 삼고증, 심내혈관 질병, 풍습골병, 폐질환, 위장질병, 신장질병 등 중로년들의 만성질병들을 치료해줍니다. 지점 천성백화 슈퍼마켓에서 서쪽으로 100m 되는 곳에 위치한 연결시 상강중리관. 방송회 문의전화 0433-283-0666번, 283-0666번입니다.
2: 계속 말씀 부탁드립니다.
3: 예, 그래서 우리 지금 발효 동충 하초 균부는 이미 쓰시고 있는 분들은 예, 아주 좋은 효과를 보면서 이 동충 하초는 알고 드시면은 몸이 완전히 달라진다. 전문가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2: 네.
3: 그리고 면역력까지 예, 우리 면역력으로부터 시작해서 몸을 전체로 일으켜 세우는 이런 귀중한 약품이가 바로 발효 동충 하초 균부입니다.
2: 네.
3: 예, 그리고 우리 동충하초는 전통의학에서는 강장작용이 있고 면역작용, 그리고 폐를 건강하게 하면서 신장에 직접 작용하는 이런 약재로 많이 써왔습니다.
2: 네.
3: 예, 그리고 체력을 많이 회복시켜주고 또 집중력을 증가시키면서 피로회복에서는 예, 아주 뚜렷한 이런 효과가 있습니다. 그리고 현대의학하고 생명공학으로 지금 발효시킨 이 동충하초에 함유된 풍부한 영양소하고 다양한 이런 생리활성물질을 발견하고 추출했기 때문에 더 큰 효능이 있고 또 효능이가 더 빠르게 납니다.
2: 네.
3: 예, 그리고 지금 우리 많은 이 환자분들이 수여하는 이 항산화 효과가 또 아주 선명합니다.
2: 네.
3: 예, 우리 항산화 성분이가 바로 동충하초 균분에는 풍부하게 함유되어 있기 때문에 활성산소로부터 세포를 보호하면서 노화도 방지하고 다양한 만성질환을 예방도 합니다.
2: 네.
3: 예, 지금은 우리 예방이 중요하다. 이거 모두 아시죠?
2: 네.
3: 예, 일단 병이 난 다음에 치료하는 것보다도 예방하는 것이가 우리 모든 인류가 바라는 이런 결과입니다. 그리고 우리 발효 동충 하초 균분은 면역력을 높여주는 이 베타글루칸하고 각종 다당류가 많이 함유되어 있기 때문에 전염병도 예방하고 알레르기와 같은 이런 문제들을 저항하는 힘을 키워줍니다. 예, 때문에 예방 효과가 있습니다. 그리고 환자분들이 지금 고혈압을 오래 앓았거나 혹은 예, 또 이미 중풍 후유증으로 고생하거나 또 당뇨가 있거나 이런 분들에게는 지금 뇌 기능 강화를 시켜주는 이 효능이가 또 아주 뚜렷합니다.
2: 네.
3: 예, 우리 뇌 신경 전달 물질을 증가시키는 이런 성분이 다량 함유되어 있어서 기억력을 향상시키고 또 불면증을 개선하고 예, 그리고 여러 가지 이런 활동력을 높여주는 이런 작용이 있습니다. 예, 그리고 비타민 B하고 미네랄이가 다량 함유되어 있어서 피로 회복에는 아주 뚜렷한 이런 효과가 있습니다. 예, 그리고 이 비타민 B라든가 이런 미네랄 성분들은 에너지 생성을 많이 도와주기 때문에 지금 많은 분들이 쓰시고 나는 동충하초로 쓴 다음에는 몸이 많이 달라졌다 이런 효과로 봅니다.
2: 잠시만요. 문의전화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4: 네, 안녕하세요.
3: 예, 안녕하십니까.
4: 예, 두 분 선생님 수고하십니다.
3: 네.
4: 예, 저도 동충하초 발효 근본 먹는 환자입니다.
3: 네.
4: 예, 오늘 한 1년 넘어 먹었습니다.
3: 네.
4: 예, 이거 먹기 전에는 제 수선이 이게 심장이가 대단히 후두후두거리며
3: 네.
4: 이렇게 담을 못 잤다 말입니다.
3: 네.
4: 기레고는 이렇게 잘 때면 또 식은 땀 자꾸 흘리고 이 가슴이 더부룩하니 밥도 잘못 먹고 이래서 근이 진짜 팍팍 내렸습니다. 정말
3: 네.
4: 4~5년 이렇게 고생했다 말입니다. 그래 약 많이 썼습니다. 근데 약 많이 써도 또 맞을 것 좀 하다가 또 반복이고 그래가지고 진짜 너무 힘들었습니다.
3: 네.
4: 진짜 이게 막 우울증 정도

0: 그 정도 없지 막 오게 됐단 말인다고도 밖에 나가면 이 길도 막 바로 못 찾고 이 막 이 정도 됐습니다.
1: 네.
0: 네. 그러다가 서리 우연히 방송 들은 게 이 방송이 이 동치나 저 바로 견분에 대해서 들어봤는데 이 약 용품이 하더라 말인다 들어보니까.
1: 네.
0: 이 4,500m 되는 이래 고산 지역에서 자란다. 근데 이런 지역에서 자라는 약들이 있기는 있어도 이게 또 특이하게 또 겨울에는 또 벌레, 여름에는 풀로 하고, 이 또 거기다 또 발효까지 시켰다지 하니까, 이 너무 하도 신기해가지고,
1: 네.
0: 이거 좀 한번 먹어보자고, 그래. 처음에는 이 얼마 안 싸먹었댔습니다. 너무 약에 올리고 나니까, 이
1: 네.
0: 그래서 얼마 안 싸먹었는데 이거 먹으면서 이렇게 반복이라는 게 아이하고 예, 점점 이 전에서 말하던 증상들이 이렇게 많이 이래 도와지다 말입니다.
1: 네.
0: 예, 그래서 이거 계속 먹게 됐는데 어느 한 1년 좀 넘어 먹었다 말입니다.
1: 네.
0: 예, 그래서 이 하도 이 내 몸이 진짜 이 다른 약에서 효과 못 봤는데 이 약에서 혈액 보니까 너무 기분 좋아가지고 계속 먹게 돼서 한 1년 넘어 먹었는데 진짜 이 약이 몸에 너무 좋습니다. 내 몸에.
1: 네.
0: 네. 그래서 예, 활동도 좋지 그래 앞으로도 계속 먹으려고 예, 좀 더 주문해서 먹으려고 그래 전화했습니다.
1: 예, 열아득과기 23과거 드리면서 옆방소 이 교십 또 담배뿐 예, 그리고 또, 이, 고카 음료도 또 드립니다. 그리고 이 활동이가 이 30까지 열흘밖에 안 하기 때문에, 예, 2830666번에 인사 연계하십시오,
0: 예. 예, 2830666번.
1: 예, 예.
0: 예, 선생님 수고하세요.
2: 안녕히 계십시오.
1: 예. 아, 그리고 지금 우리 중노년 분들이 예, 이 삼고증이 있는 분들이 아주 많죠.
2: 네.
1: 고혈압, 고혈지, 고혈당 예, 이런 환자분들이 쓰신다 할 때는 이 혈당 수치를 안정시켜주는 작용이 있습니다. 바로 인슐린은 이 췌장이 베타세포에서 인슐린을 분비하는 이 기능을 높여줍니다. 예, 때문에 혈당 수치도 안정시키고 당뇨병을 예방하면서 당뇨병과 관련되는 이런 여러 가지 대사질환을 예방도 하고 또 관리도 하면서 혈당을 또 안정시킵니다. 예, 그리고 혈압을 안정시켜주는 이런 성분 바로 혈액 속에 있는 이런 나쁜 콜레스테롤을 제거해주면서 혈액을 맑게 해서 혈압을 또 고혈압을 효과적으로 또 안정시킵니다. 예, 때문에 지금 보면은 실제로 중풍 후유증이 있는 환자분들이 쓰시고 또 좋은 이런 효과를 또 보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항염 효과가 또 아주 뚜렷합니다. 예, 항염 효과가 있기 때문에 지금 관절염이 있는 분들이거나 또 여러 가지 만성 염증성 질환이 있는 분들에게 효과를 아주 잘 봅니다. 예, 관절 건강도 유지해주고 증상도 완화시켜주는 이런 효과가 있습니다. 예, 그리고 전반적인 간 건강에 아주 효과적입니다. 예, 간 기능을 또 높여주면서 간세포도 보호해주고 지방간이 있거나 혹은 알코올간 간경화 치료에서도 뚜렷한 이런 효과가 있습니다. 그리고 오래 쓰다 보면은 이제 환자분처럼 한 1년씩 쓰다 보면은 이 피부가 예, 피부 건강이 좋아지는 게 알깁니다.
2: 네.
1: 예, 우리 피부가 알리자면은 피부 탄성부터 개선돼야 되죠.
2: 네.
1: 바로 피부 탄성도 개선될 뿐만 아니라 피부에 난 이런 이 잡티들이 많이 제거되면서 피부 미용 효과도 있습니다.
2: 네.
1: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은 이 피부 톤이가 많이 맑아지고 또 젊어지는 예, 이런 효과까지 봅니다. 예, 그 외에도 지금 많은 분들이 쓰시고 소화 기능이 회복이 됐다 하죠. 예, 이 좀 동충하초에 보면은 이 신진 대사를 촉진하고 또 이 체지방을 연소시켜주는 이런 작용이 또 있습니다. 예, 때문에 이 소화 기능도 회복이 되면서 또 어떤 분들은 특별히 좀 지방간이라든가 복부 비만이라든가 과체중 때문에 고생하는 분들은 예, 발효 동충하초균분을 쓰시면은 또 아주 좋은 이런 개선을 또 가져옵니다.

0: 그리고 이번 우대 활동군은 아, 발효 동충 하초 균분 본약을 더 드리면서 또 영양 보충제까지 여러 가지 드리기 때문에 예, 활동에 참가하시면은 건강에 많은 도움을 가질 수 있습니다.
1: 마칠 시간인데요. 선생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우대 활동교회 잘 이용하시고요. 방송 후에 문의 전화는 283-0666번, 283-0666번입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0: 즐거움 속에 느껴보는 그 시절 그 추억. 그대의 소중한 추억을 소환해주는 그때 그 시절의 그 노래.
1: 추억의 노래가 정다운 것은 노래를 부르면서 울고 웃었던 우리의 시절이 있기 때문이겠죠. 그리고 그 시절이 아름다운 것은 함께 그 세월을 지내온 누군가와의 사연이 있기 때문일 것입니다. 오늘도 그때 그 시절의 그 노래들과 함께 여러분의 추억과 감성을 소환해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최례영입니다.

0: 여러분은 지금 우리의 추억이 살아 숨쉬는 그때 그 시절의 그 노래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1: 그때 그 시절의 그 노래 첫 곡으로 사랑의 도시 우리의 연길 준비했습니다. 정이 넘치고 아름다운 풍경이 가득한 우리 연길을 노래한 가요입니다. 부드러운 멜로디와 함께 사랑이 넘치는 연길의 모습을 그려보면서 조경 가수가 불러드립니다.

이어서 한국진 작사, 남아진 작곡의 문명한 가정 꾸려가리라 준비했는데요. 서로 아끼고 배려하며 화목하고 문명적인 가정을 꾸려나가고 싶은 모두의 소중한 마음이 담긴 가요. 따뜻한 가정의 온기, 서로 의지하며 행복을 키워가는 일상의 모습이 감동적으로 펼쳐지는 가요입니다. 안영수 마법자 가수가 불러드립니다.

살면서 누군가와 내 기억이 같이 머물러 있는 것이 있다면 그건 바로 학창시절이 아닐까 싶습니다. 동창들은 늘 언제 봐도 정답죠. 이어서 신기덕 작사 김경애 작곡의 동창의 노래 보내드립니다. 김지협 박경숙 가수가 불러드립니다.

이어서 임순영 작사, 박문국 작곡의 당신 바라기 보내드립니다. 소중한 사람을 바라보며 간직하는 깊은 마음, 변하지 않는 마음속의 기다림과 사랑이 서정적인 멜로디에 담겼습니다. 김문호 가수가 불러드립니다.

가야금 병창으로 이어드립니다. 고유한 민족악기가 전통음악의 멋을 풍요롭게 만들어주는 가요. 김홍준 작사, 안국민 작곡의 내 사랑 가야금 함께 들어보시죠.

1980년대에 창작된 김동호 작사 최홍률 작곡의 나는 기타를 타네 보내드립니다. 기타 소리와 함께 소박한 일상 속의 작은 행복을 느껴보시길 바랍니다. 김광민 가수가 불러드립니다.

이어서 황상박 작사, 최삼명 작곡의 내 고향 어설길 준비했는데요. 어릴 적 걸어 다녔던 고향의 어설길, 그곳에 깃든 추억과 고향을 향한 그리움이 노래에 깊이 새겨진 가요입니다. 한미사 가수가 불러드립니다.

0: 그때 그 시절의 그 노래와 함께한 시간, 오늘도 좋은 추억 하나 쌓으셨나요? 항상 추억의 멜로디로 여러분 곁에 찾아가겠습니다. 청취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편집과 진행의 최려영, 제작의 정홍실이었습니다.
1: 파란 하늘에서 하얀 구름이 동동 떠다닙니다. 맑은 물에서 고기들이 유유히 헤엄을 칩니다. 나비들이 울긋불긋 꽃을 찾아 날아듭니다. 새들이 울창한 숲을 찾아 깃을 칩니다. 파란 하늘 맑은 공기, 푸른 산 맑은 물, 자손만대에 전해줘야 할 소중한 유산입니다. 우리가 가꾼 환경에서 우리의 후손들이 마음껏 웃으며 뛰놀게 합시다.

자선성 있고 행복과 사랑이 있는 이곳 연면노래 감상은 여러분이 편안한 일상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안홍철입니다. 첫 곡은 김철아 작사, 장래남 작곡의 고양이 얼굴이입니다. 세월이 지나도 변하지 않는 고양이 모습, 그리운 그 얼굴을 노래합니다. 현진 가수가 불러드립니다.

이어서 박장길 작사 방화 작곡의 연변 축복입니다. 우리의 삼터 연변, 그곳에 깃든 아름다운 자연과 사람들의 정겸, 그리고 앞날을 축복하는 마음을 담았습니다. 김선희 가수가 불러드립니다.

이번에는 최성숙 작사, 박성철 작곡의 할머니 소원입니다. 할머니의 자수들 잘 살라고 행복하는 바람, 그 따뜻한 소원이 노래가 되어 전해집니다. 지춘화 가수가 불러드립니다.

계속해서 문춘선 작사 박성국 작곡의 동구방 느티나무입니다. 말로 어귀를 지키는 느티나무, 그늘 아래 쌓인 셜과 추억을 노래합니다. 리지나 가수가 불러드립니다.

이어서 재관설 작사 최정원 작곡의 위대한 당이입니다. 믿음과 의지의 대상으로서 마음 깊이 새겨진 그 이름, 무한한 존경을 담아 노래한 숭고한 마음이 느껴지는 곡입니다. 리처드 가수가 불러드립니다.

이번 노래는 김옥 작사, 유춘섭 작곡의 산꽃입니다. 산길에서도 주도없이 피어나는 작고 힘찬 꽃처럼 역경 속에서도 아름다움 잃지 않는 삶을 노래합니다. 강화 가수가 불러드립니다.

이어서 림의 작사 김명호 작곡의 선물입니다. 인생길에 만난 소중한 인연, 뜻밖의 찾아온 작은 기쁨, 그 모든 것이 선물임을 느껴주는 노래입니다. 함께 들어보시죠.

오늘도 좋은 추억 쌓으셨나요? 연변가의 정답 멜로디로 항상 여러분과 함께하겠습니다. 청취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편집과 진행의 안홍철, 제작의 정홍실이었습니다.

0: 각종질환과 건강상식에 관한 궁금증을 풀어드리고
1: 주요 질병 예방과 관리 요령을 알기 쉽게 전합니다.
0: 건강을 지키는 방법, 건강의 기초가 되는 정보로
1: 당신의 건강한 삶을 지켜드립니다. 장수시대.
2: 본 프로는 녹음 방송으로 보내드립니다.
3: 현대사회가 발전하면서 사람들의 수명은 길어지고 있습니다. 나이가 많아지면서 심혈관 질병을 비롯한 기억력 감퇴, 건망증, 노인성 치매, 알츠하이머성 치매, 혈관성 치매, 파킨슨병으로 인한 치매 등 뇌조직에 나타나는 질병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중의학에서는 이런 뇌과 질병은 신장에 생기는 많은 병으로부터 병 원인을 찾고 치료합니다. 산동동화 아교 제약공장에서 생산한 건뇌보신화는 25가지 진귀한 중약제를 사용하여 우리의 뇌를 보호하고 뇌에 생기는 질병의 원인을 치료하는 OTC 약입니다. 동화 아교 건뇌보신화는 1771년 건륭 황제가 사용했던 건신탕이라는 약 처방으로 만들어진 역사가 긴 약입니다. 건뇌보신환 판매 지점은 중관촌 옆 우기대약방 2호 매대입니다. 문의 전화는 501-2797번, 501-2797번입니다.

0: 안녕하십니까? 장수시대의 건강 자문 프로입니다. 오늘도 리 선생님 모시고 각종 질병에 관해 말씀 나누도록 할 텐데요. 방송을 들으시면서 문의가 필요하신 분들은 생방송실 전화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256-1111번, 256-1111번입니다. 네, 건류의 보신환입니다. 한 곽의 가격 498원이고요. 다섯 곽 구매하시면 세 곽을 더 드리고 열 곽 구매하시면 여덟 곽을 더 드림과 동시에 산품으로 코엔자임 Q10 여덟 곽을 추가로 드립니다. 이외에도 방송 전화에 참여하여 주문하시면 코엔자임 Q10 한 곽을 더 특별히 증정해 드립니다. 상세한 문의 전화는 501-2797번, 501-2797번입니다. 네, 아래에 리 선생님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1: 안녕하십니까?
0: 네, 반갑습니다. 오늘도 자세한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1: 네, 건류의 보신환에 대해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주로 이 시간에는 약을 많이 소개해드립니다. 여러 가지 약을 소개해드린데 우리 회사에는 이런 소개해드리고 싶은 약들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 들어서서 건뇌 보신환에 대해서 소개해드리는데 그렇게 하도 많은 약 중에서 왜서 건뇌 보신환을 소개해드리는가 보면은 일단 이 건뇌 보신환은 제약회사가 좋습니다. 제약공장이가 우리나라 또 세계적으로도 이미 유명해졌고 오래된 제약공장 산둥 뚱어 어조라는 제약공장에서 만든 건뇌 보신환입니다. 여러분들 약을 이 소개받을 때는 어처 선생이 제약공장에 대해서 어떻게 소개드리는가 또 제약공장을 많이 자랑하는가 자랑하지 않는가 이것도 봐야 됩니다. 똑같은 이름을 가진 약들은 시중에 많습니다. 심장약이든 뭐 뇌경색약이든 그러나 그 제약공장이 유명한 제약공장이 맞는가 안 맞는가 이거는 직접적으로 약이 효능하고 효과를 보는가 못 보는가에 관계됩니다. 때문에 제약회사를 많이 소개하고 자랑하는가 이것도 중요합니다. 그 다음 건뇌보신환 같은 약들은 여러 가지 병치료에

0: 줄 수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이미 건망증이 오고 또 기형격 감퇴증으로 인해서 내가 이게 짐에 오지 않는가 하는 이런 생각을 가진다 할 때에는 우리 CT나 MRI 해보면 머리에 보면은 노바이스 빙변이라는 이런 진단과 또 여러 가지 뇌조직 위축이 이미 와서의 머리에 또 소리도 나고 머리가 어지럽고 귀에서 소리가 나고 그다음에 이런 뇌조직 위축거종 왔다 할 때는 그 전에 이미 순시 콩팥이 허한 증상들이 많이 나타난다 이 말입니다. 고가병, 요추간만 털출, 무릎관절염, 그 외에도 경추병, 겐주염 이런 고가병뿐만 아니라 소변이 작고 밤소변에 여러 번 일어나게 되고 소변을 봐도 품이 일고 시원하지 못하고 심지어 신염이란 이런 진단, 방광염 진단, 전립선염 진단 이런 진단을 다 받게 되었습니다.
1: 알겠습니다.
0: 이런 분들이 많다 이 말입니다.
1: 네, 문의 전화 걸려왔는데요. 랭계랍니다. 여보세요.
2: 네, 선생님 수고하신다.
0: 예.
2: 나도 지금 녹음실 부서 있으면서 이상하게 머리 어지럼증이 많이 나타나고 머리 항상 이게 뇌진탕 온 것처럼 머리 뛰나고 이랬댔습니다.
0: 예.
2: 그래서 약을 예전에는 약방에 약을 갖다 먹고 먹기는 먹었습니다. 근데 다 효과 낫지 않지 어지럼증이 자꾸 나타난단 말입니다. 그래서 지금 선생님이 강의하는 지금 방송에서 강의하는 건네보신화는 지금 싸서 먹고 있는데 한 일주일 먹은 게 효과 그렇게 빠르대다. 엄청 빠른다.
0: 이야기 좋습니다. 예.
2: 예. 그래서 앉았다 일어나면 막 집이 빙빙 돌아가면서 난 어지럼증 나도 특별히 심한다 빈혈다 미스면서
0: 예.
2: 그랬던 게 이거 일주일 먹은 게 인차 머리 막아지면 어지럼증 인차 나서 아예 나타난다. 응,
0: 그렇죠. 직접적으로 뇌조직에 영향을 공급하는 약이 되어서 예. 뇌세포가 다 예. 줄어들고 없어지고 뇌세포가 손상 왔을 때 예. 이런 약을 잡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어지럼증 치료해야 됩니다.
2: 예. 어지럼증 일어나서 막 번져질까봐 예. 무서워 좀 붙잡아요. 변수 화장실에다가 이랬는데 부정상 좋아서 너무 좋습니다 지금.
0: 네.
2: 예. 예, 그리고 뭔가 눈도 어쩐지 막 뜨기 답답했습니다. 근데 그것도 좋아지고. 예. 예. 예. 그 다음에는, 뭔가 뭐, 요즘엔 또, 소변에서 뭐, 자꾸 잣더러만도 나지만,
0: 예.
2: 낮에도 자꾸 저녁에는 더 잤을 때도 조금 배가 타고, 예, 손이 차면 그렇더라만도. 근데 그게 많이 좋아지죠. 이제, 뭔가, 신장 도신해서 그러는지.
0: 예.
2: 그게 많이 좋아지죠.
0: 예. 특히, 그래, 살 사람들은 이런 약 예. 써줘야 돼요.
2: 나는 효과 빨아줬는데, 그런 소리. 그래서
0: 예.
2: 그냥 소리 났댔습니다. 윙 소리 났는데. 근데 거기 저녁에 딱, 낮에는 막 하이드 먹는데 댕겨가면 조금 났는데, 저녁에 딱 누워 자자면 거기 괭, 무슨 윙 소리 확 난다 말하고, 진도 아이들 다 말하고 죽겠다, 영민하면서. 그러니까 소리 나는 게 정말 많이 나왔었습니다, 지금 요즘에는.
0: 예.
2: 그래서 지금, 이제 약은 해서 뭐니 많이 아이 쌌댔습니다. 그래서 효과 좋지, 특별히 빠른 때로 나 먹어보나 쌌는데 일주일 먹기 그렇게 좋으니까 나. 오늘 좋으니까 더 먹자고 저 싸잡버립니다. 근데 보니까 이 공장에서 큰 공장에서 만든 제작한 약이니까 또 다를 때가 다른 약보다
0: 이 약은 믿고 쓸만합니다.
2: 예.
0: 또 어제 제약공장은 대단한 제약공장
2: 예. 그러니까 큰 예. 공장이라면 이래더라 말고 예. 은혜 줬습니다. 예. 예. 이게 계속 예. 먹자고 오늘 또 배달 받겠습니다.
0: 배달 전화번호 적으십시오.
2: 예.
1: 배달번호 5012797번입니다.
2: 5012797번입니다.
1: 네, 맞습니다.
2: 네, 감사합니다.
1: 네, 안녕히 계십시오.
0: 네,
1: 계속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0: 이 약을 소개드리면서 우리 꼭 알아야 될 의학 지식이 뭐인가 하면은 콩팥이 양기 문제입니다. 우리 몸에는 양기하고 음기가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 음양이 평형을 잃는다 할 때에는 몸에 병이 생깁니다. 자연도 그렇습니다. 자연도 낮이 있으면 밤이 있고 낮을 양이라 말하고 밤을 음이라고 말합니다. 양지 쪽이 있으면 산도 그렇지 않습니까? 양지 쪽이 있으면 음지 쪽이 있고 우리 그렇지 않고 낮에 해가 뜨고 밤에 달이 뜨는데 낮에 해가 아예 뜨고 계속 달이 뜬다고 생각해보시오. 세상 이 만물이 잘할 수 없습니다.
1: 네, 잠시만요.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3: 네, 안녕하십니까.
0: 네.
3: 네. 저도 지금 권예보시안 지금 쓰고 있습니다, 지금.
0: 네.
3: 네. 내가 이제 한번 온 후로부터, 예, 그냥 혈압이 파동이 많아 놓으니까, 예, 머리가 그냥 뻥하면 아프고, 어제

0: 염증이 자꾸 나고 심장도 좋지 않고 예, 경력도 없고 해서 예, 약 써도 이제 크게 허전이 없어서 예, 민바르 선생님 강의를 듣고 지금 건네보시오 하는 이제 한 일주일 있습니다.
1: 예.
0: 예. 그런 게 지금 이약 먹은 다음부터 예, 이게 혈압이 온정되는 게 알립니다 지금.
1: 예, 이게 네가 건전하자면 혈관이 건강해야 됩니다. 이래서 피가 맑아지고 혈관이 건강한 약들이 많이 들어갔기 때문에 뭐 혈압이 있다, 뇌경색이 있다, 심장병이 있다 이런 사람들 효과 잘 봅니다.
0: 예, 그러나 어지럼증이 그리 나던 게 어지럼증이 없어지고 경력이 많이 좋아지고 예, 머리 맑아지니 영 정신이 나는 게 지금 알립니다.
1: 네, 그렇습니다.
0: 예, 소변 차수가 많아서 예, 전화기 뭐 화장실이 갔다 왔다 하니까 잠을 못 자니까 머리 막 저기 뭔가 머리도 멍하지 눈도 부었고 그러던 게 예, 이 약 먹는다 뭐 소변 차수가 현저하게 줄어들으니까 예, 잠을 얻은 영 정말 통잠을 자나 잠이 없습니다 지금.
1: 이야기 그 잠이 잘 자는 신경 불안 이런 치료제가 많이 들어갔습니다 중약으로 예. 예, 이래서 잠을 못 잔다, 그냥 짜증이 난다, 건망증이 있다 이런 사람들 특히 더 좋은 약이.
0: 예, 그래 잠을 잘 자니야 정말 잘 것 같습니다 지금. 예, 기분이 예.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예. 활동이 있다니 활동이 어떻게 합니까 지금?
1: 예. 우리 활동 우리 방송 시작될 때면 계속 말씀드리는데 일단 10곽 싸면 8곽이 그리고 그 더 드리는 Q10이라는 이 성분이 좋습니다. Q10도 이렇게 전화하고 참가하시는 분들 우리 9곽 신화 드리고 5곽 싸도 3곽 드리고 그렇습니다.
0: 와 그렇습니까? 그럼 우리 남편과 둘이 먹길래 이게 10곽 싸는 이 활동에 참가하자 그런다.
1: 예, 그게 좋습니다. 이만한 약을 예, 이렇게 산조인이 들어가고 비싼 약이 다 들어갔는데 이 가격이다 하면은 10곽에 8곽을 싸면 법안 절반 값이 내려집니다.
0: 예, 선생님 알겠습니다. 예, 예 수고하세요.
2: 예. 안녕히 계십시오. 말씀 주시죠.
1: 네. 우리 몸의 양기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양기나 음기나 다 중요하지만 특히 우리 몸의 양기가 부족하다 할 때는 전체적인 대사가 진행될 수 없습니다. 신진대사가. 신진대사란 여러분들도 많이 들어서 아실 겁니다. 나쁜 거는 배출하고 좋은 영양 성분은 세포가 흡수할 수 있게끔 만드는 것이 신진대사입니다.
2: 네.
1: 몸에 양기가 부족할 때는 이런 대사가 우리 몸에서 진행이 못 됩니다.
2: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3: 네, 안녕하십니까?
1: 예.
3: 예. 근데 보시면 저는 이전 이 광고 이전 나왔습니다. 이 방송에.
1: 네, 텔레빌로 나왔습니다.
3: 네,
1: 다른
3: 네,
1: 방송에 나온 거는 이 산동 악교 제약 공장 게 아닙니다.
3: 네, 맞습니다. 이전 텔레빌로 이거 여기다 쓴 건 전 부성원 이래가네. 내일 건강하게 하고 또 공판지 보양하고 이렇게 썼단 말입니다. 머리가 더니 항상 어지럽고 예. 어지럽고 휑하고 예. 아침에 일어나면 더 했는데 그때 이거 쓰니까 많이 예. 효과 좋았어요. 그리고
1: 예.
3: 공파제도 좋습니다. 저는 사업에 시원하게 안 나가고 거품이 그때 밤새도 잦았습니다. 이거 쓰니까 예. 사업에 시원하게 나가고 거품이 있는 게 없어서 이전에 밤새도 한 6배, 7배 됐습니다. 그런 게 그런 게 그때 쓰고 나 한 몇 달 썼는가 밤새도 많이 닫아 한 번 나대고 그래 이번에 또 이 약이 나오니까 이 약도 쓰자고 그랬는데 이번에
1: 예. 소변에도 붕이 나간다. 그 다음에 전열선 미대 있다. 여도염 있다. 선시 콩팥이 허하다. 이런 사람들은 이렇게 녹용이나 홍삼이나 이런 약이 들어갔을 때 그러면서 음양 평형을 잡아주는 약이 들어간 이 약을 쓰게 되면은 다른 약에서 보지 못한 효과 봅니다. 수고하십시오. 예.
3: 예. 예, 알겠습니다.
2: 안녕히 계십시오. 설명 주시죠.
1: 우리 선양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콩팥이 양기란 전체 우리 몸이 살아가는 데서 꼭 필요한 특히 신진대사를 한다거나 머리가 어지럽다 할 때는 콩팥이 양기가 허해서 우리 몸의 기를 머리에 거둔 순환시키지 못하는 겁니다. 전체 우리 몸이 이 기가 순환할 수 있게끔

0: 널어주는 힘이 이 발동기 힘이가 콩팥이 양기 문제입니다. 양기라는 게 이렇습니다. 이래서 손발이 특히 시린 사람들, 특히 발이 시린 사람들, 발이 시리단 거는 혈액이 발걷정 가지 못한다. 왜서 혈액이 발걷정 가지 못하는가? 이 양기가 부족하게 되면은 우리 몸의 전체적인 온기가 돌지 못한다. 집안도 그렇습니다. 이 온기가 돌아야 되지 찬 기운만 돈다 할 때는 사람이 오래 살 수 없는 집입니다.
1: 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2: 네, 수고하십니다, 선생님. 네. 근데 보시 화하는 선생님이 강의하신 거 듣고서 이거는 제 공사에 너무 좋고 그러면서 이렇게 우리 언니 썼댔습니다. 그러니까 이거 제 공사에 좋다고 우리 언니 신에 조금 적인다. 좀 당뇨병도 있고 연세도서 같이 둘이 기억하나요? 그래 이제 자꾸 그래도 신에 적이 일어서서 그래 선생님과 좀 많이 이렇게 물어보고 이게 치료될 수 있다. 우리는 이제 보름 선지 잠 자자고 막 잠 자자고 그다음에 기억력이 좀 좋아지고 그다음 뭔가 이게 심해 조식이 그래서 밤이 일어나 계속 딱각질 그게 없어졌단다고 딸이 얘기하는 게
0: 저기 그거 치료되는 이야기입니다. 치매는
2: 예, 진짜 저기 선생님 된다 했죠. 굉장히 이렇습니다. 그래. 완전히 그렇게 이렇지는 계속 써야 되겠습니다. 그런데 예. 나도 그게 좋다니까. 이제 한 야들에 먹었네. 되게 많이 너무 편안한다, 선생님. 이야기 뭘까. 예. 마음이 편해. 예. 많이 너무 편안해. 언제나 마음 편안하지 못, 무슨 일이 없는데 마음이 참 편안하지 못한 게 맞습니다. 정말 이게 대세입니다. 예. 그리고 예. 그 다음에 기억력도 좀 없고, 예, 잠 못 잤습니다. 그러니까 네. 이제 한 일주일 좀 야들에서 이제 잠 자자고 마음 편안할까. 예. 그래서 무슨 일이 없는가, 평소에 어머니로서, 예, 어머니, 마음 편하고 어머니 편안하다 말입니다. 네. 그래, 이건 우리 학교에 두 집이 싸길래 싸서, 그럼 열 가게, 아들 가게 쓰니까?
0: 예, 이 산조인에다, 룡골에다, 예. 사인에다가 이게 다 들어간 약이 없습니다, 저만에. 그리고 그래. 이전에도 이 다른 방송을 통해서 정리보신 한이라는 약이 소개됐댔습니다. 그런데,
2: 예,
0: 약이 아닙니다. 이 동어 예. 의조 지하공장에서 만든 금리보시화는 우리 방송에서는 처음입니다.
2: 예, 공사에 예. 관계 많습니다.
0: 예, 예, 그렇죠.
2: 예, 수고하셔. 예, 감사합니다. 오늘 배달하겠습니다.
1: 네, 안녕히 계십시오. 설명 주시죠.
0: 의학을 소개해드리면서 우리 그 설명드려야 될 의학상식들이 아주 많습니다. 그 중에서도 콩팥이 양기 부족. 이거는 우리 몸이 만병을 불러올 수 있는 원인이다 이 말입니다.
1: 네. 그래서 우리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3: 예, 두 분 수고하십니다.
0: 네.
3: 예, 저도 지금 전번에 강의 듣고서 시간 강의 듣고서 이 건네 보시하니 내 약사 쓰는데 지금 내 증상한 게 제가 머리가 항상 깽하는데 뒤에 뒷부보다고 결국 저 이 기억력이 자꾸 잊어먹게 된다 하면 같은데 찾아갔다네 이런 증세. 그리고 또 이 신장이 항상 황황하고 막 불안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인데 그래서 네. 이 상품을 굉장히 공장에서 이게 정말 제일 처음 나온 정말 중국에서 제일 처음 만 공장이 지하공장이 생산하니까 뉴스 있고 이렇게 한데 나는 병이가 여러 가지니까 어쩌면 약이 좋다는 게 새로운 약이 나오면 자꾸 바꾼다고 합니다.
0: 예, 이 약은 확실히 좋습니다.
3: 예, 나이가 드니까 자꾸 병이란 게 어디 옛날에는 뭐 어딘가는 오면 물러나는데 지금 대회 자꾸 처불한다고 합니다.
0: 점점 심해지죠.
3: 예, 그러니까 알 수만 알린다고 합니다. 예. 어쨌든 예. 여러 사람도 이제 들어볼까요? 심해 증상도 좋고 이게 얼마나 좋은데 확실히 정신상에 지금 내내 생각하는데 기분이 좋다고 합니다. 예.
0: 예.
3: 안 좋은 애기, 특정하게 예. 크게 알겠지만, 항상, 그, 운동하면 이렇게 기분, 그런 증상, 우울증 이런 증상이 심하다고 합니다.
0: 예, 이 시간이 돼서 그런데,
3: 예.
0: 이 약을 꾸준히 쓰십시오. 더 좋은
3: 예.
0: 약입니다.
3: 예. 선생님, 맞다. 이 강의 명심에 듣고 그래요. 저는 예. 약은, 이 약, 암약은 흡사시키고, 뭐,
1: 네.
3: 이래. 예, 이런 약을 명심했어요.
1: 그래요. 네, 안녕히 네, 계십시오. 잠깐 광고 듣고 오겠습니다.
4: 연기 입간 구복액은 예로부터 신선초라고 불리우는 오색령지를 주요 원료로 하고 구기자 교고람 등 진균 중약제에서 진액만 추출해 만든 액체로 된 OTC 구약입니다. 주로 간의 독소를 해독시키고

0: 간세포를 새세포로 재생시키면서 B형 간염, C형 간염 등 간염과 간경화, 지방간의 조울뿐만 아니라 눈이 잘 보이지 않은 백내장, 황반변성, 시신경 위축, 안구건조증의 조인약입니다. 흑지, 백지, 정지, 적지, 황지 등 오색령지가 들어감으로써 신경쇠약으로 오는 여러가지 신경성 질병과 각종 심장병, 머리 어지럼증에 좋은 효과가 있습니다. 현대 선진적인 제약기술을 이용해 중약재에서 주요 성분만 추출해낸 고농도 액체로서 흡수율이 높고 독특한 국약 비준번호 B20으로 나온 OTC약입니다. 판매 지점은 중관천역 우기대학방 2호매대입니다. 방송 후 문의 전화는 501-2797번, 501-2797번입니다.
1: 네, 선생님 계속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2: 네, 오늘 역시 우리 연기 입간구복액에 대해서 설명드립시다. 먼저 오늘부터 우리 우대활동이 새롭게 나왔는데 이번 우대활동은 적게 사는 사람들도 우대활동에 참가할 수 있게끔 돼 있는 우대활동입니다. 8각 산다 할 때 우리 6각을 더 드리고 이래서 굳이 우리 처음 쓰는 분도 좋고 그다음에 아직 나는 경제적으로 좀 곤란이 있어서 좀 써보기 쉽다 하는 분들 이런 분들을 위해서 적게 싸도 우대활동한다 이 말입니다. 상세한 문의는 우리 약국전화 501-2797을 이용하신다 할 때 배달도 되시고 상세하게 또 문의할 수 있습니다. 저희들 이 방송은 20분밖에 없기 때문에 무시개나 이 좀 상세히 설명드리자면 시간이 아예 된단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주로 제가 이 시간대에 많이 말씀드리고 있는 강경락이 막혔다 할 때 여기에 대해서 좀 우리 공부를 해봅시다. 강경락 하는 거는 저뿐만 아니라 많은 중의들이 우리 중시역에는 한 개 치료법입니다. 강경락이 막혔다 할 때는 많은 문제가 생깁니다. 전신적으로. 그러면 간이 경락이 막히면 어떤 문제가 나타나는가, 어떤 증상이 나타나서 이것이 강경락이 막혔다고 진단할 수 있는가. 일단 먼저 이런 강경락이든 폐경락이든 모든 우리 몸에 존재하는 12개 기본 경락, 그게 인맥, 동맥 합하면 총 사람은 14개의 기본 경락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경락이 막힌 거는 간경락뿐만 아니라 심장경락이든 이런 삐초나 MRI나 이런 현대 우리 의학에서 기계검사로 나타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이 경락이라는 거는 우리 중의에서만 주장하는 이런 경락 치료법이죠. 그래서 간경락이 막혔다 해서 가서 간도 화음하고 삐초도 찍고 MRI도 찍었는데 이렇답니다. 이런데 그거는 이런 기계검사에 나타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중의 진단에서 나타납니다. 맥을 짚는다거나 그 다음에 증상을 본다거나 물어본다거나 우리 중의에는 사진법이라는 게 있습니다. 네 가지 방법으로 진단하죠. 왕원원체라는 네 가지 진단법이 있습니다. 여기에 근거해서 우리 이 간경락이 막혔는가, 뭐 폐경락이 막혔는가, 뇌경락이 막혔는가 이런 걸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오늘은 우리 간경락이 막혔을 때는 어떤 증상이 나타나는가, 또 중의들은 어떻게 진단하는가 여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간이라는 거는 우리 경락이 막히게 되면은 옆구리, 양쪽 옆구리에 갈비뼈 밑을 해서 자꾸 이 좀 뿌지하고 특히 터지는 뜻이, 불어나는 뜻이 아픕니다. 어쨌든 이 옆구리에 와서 얘 불편하다 이거 아셔야 됩니다. 특히 여자들이라 할 때는 남성분들도 한 가지지만 여성분들이 많이 나타나는데 양쪽 저 가슴이 옆구리 쪽으로 올라오면서 중간이 아닙니다. 양쪽 저 가슴 그쪽이가 계속 이렇게 불어나는 것처럼 특히 생리가 오거나 이럴 땐 더 합니다. 짱통이라는 게 있다.

0: 말입니다. 그 다음에 이런 걸 자꾸 떠두게 되면은 유방에 와서 종물이 생기고 유방암이 생기죠. 예? 남성 것도 유방암이 있습니다.
1: 네, 알겠습니다. 이것이... 네, 잠시만요.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2: 예, 두 분 수고하십니다.
1: 네. 네.
2: 저는 저기 단맛이 없고 그리고 이제 매일 뻥그러지고 귀에 냄새가 나면 그러면 병원에 가 검사할 거 아니에요. 아, 위 나쁜가 하고 했는데 간에 갔다 걸렸다고 하니까 간에 도착했다고.
0: 네.
2: 그래서 약을 약을 제대로 먼저 치다고 나는 내가 그래서 그 방송을 통해서 이 습관 명확한 것 같아요. 여기가 간에 좋다고 계속 있었는데 내가 한 벌써 한 수업나 약간 더 됐거나 이게 맘만 해오더라면 약간씩
0: 네.
2: 그래서 밥 참 먹기 싶어 생각도 많은데
0: 네.
2: 그러면 손은 갑자기 움직이기 쉽고 그냥 이게 그냥 한 달 약간 넘어서 두 달 때까지 완전히 이게 밥맛이 제대로 돌아서더라면 난 벌써 나서니까 이게 밥에 밥맛이 아까 여기 나서 그게 벌써 아, 두 달 되니까 완전히 좋아지더라고요.
0: 네.
2: 그래, 내 석 달 만에 병원에 검사한 게 간이 어딘 많이 소화됐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 간에는 정말, 야, 미약이라고 합니다. 그래, 네. 내가, 눈도 구우였던 게 어딘 넉달 담긴 거, 눈도 구우였던 게 눈도 지금 와가지고. 이게, 네. 이렇게 나오니까 나는 요에 이기다가 지금, 그, 약 우준이 어딘, 들려서 이번에 활동에 도움을 계속 받았다고.
0: 네, 그렇게 하십시오. 우대 활동이 네. 있습니다. 예.
2: 그렇습니다.
1: 예.
0: 예.
1: 네. 안녕히 계십시오. 네, 계속 말씀 주시죠.
0: 저희들 소개해드리고 있는 이 약은 연기 입간구복으로서 다른 약에는 없는 천연 오색용지가 들어간 게 특징입니다. 이전에 다른 데서 강의하던 입간 맹목 구복액이 아닙니다. 예. 연기 입간 구복액은 그 약재 성분부터 완전히 다릅니다. 오색 천연 용지가 들어갔고 그 위에 겨골암이라든가 구기자라든가 이런 데서 또 주요 성분만 추출해서 뽑아낸 약으로서 고여 준주헐부터 다릅니다. 국약 기준 번호부터 완전히 다른 약입니다. 때문에 간경락을 열어주고 간세포를 재생하는 데서 제일 우리 미천가지 중약재 가운데서 효과가 좋은 오색 천연 용지가 들어간 게 특징입니다. 피부가 거칠거칠하고 마르고 가렵다. 이게 우리 늙음하게 들어서서 많은 사람들이 겪고 있는 현상입니다. 이런 증상이 다 있단 말입니다. 왜 그런가? 이 딱 늙어서 그런 게 아닙니다. 우리 몸의 진액이 말라가는 증상이죠. 기계에다 기름을 칠해야 기계가 소리 없이 잘 돌아가는 것처럼 우리 몸도 이 진액이라는 게 바로 기름입니다. 이게 다 우리 몸의 진액이 말라가고 있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저희들 연기 입간구복액을 쓰게 되면은 우리 기계에다가 기름칠한 것처럼 우리 몸의 진액이 잘 생산이 됩니다. 진액이 잘 돌아간다 이 말입니다. 그렇게 되면은 많은 문제점들이 치료되고 해결되게 되죠. 예? 그래서 이런 효과 반응이 나올 때 보면 아 이분은 확실히 우리 연기 입간구복액에 제대로 되는 효과를 보고 있구나. 이걸 느끼게 됩니다. 저희들 연기관 구복액은 이렇게 간경락을 열어주고 그 다음에 간세포를 재생할 수 있고 그 외에도 오색 천연 용지가 들어갔기 때문에 오장육부의 생리 평형을 잡아주는 게 이게 아주 중요합니다. 어느 한 장기 하나만 좋아도 안 되고 어느 한 장기 하나만 나쁘대도 그 나쁜 장기만 나쁜 게 아닙니다. 다른 장기 다 손상 준단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 오장육부의 생리 평형을 잡아줄 수 있는 이야기가 연기 입간 구복액이란 말씀드립니다.
1: 네. 오늘도 좋은 말씀 주셨는데요.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방송 외로는 501-2797번, 501-2797번입니다. 장수시대 건강 프로 여기서 이만 줄이겠습니다.

0: 연변 뉴스.
1: 연변 뉴스.
2: 안녕하십니까. 이 시간 뉴스의 주현영입니다. 성당위 상무위원이며 주당위 서경 고가복이 19일 연결해서 주황 생태환경보호 독찰 반영 문제 시정 사업을 둘러싸고 현지 답사를 했습니다.
3: 2016년 5.19 종곡관광일 연변조 조제활동 및 도문강 조선종 문박원 개원식이 도문시 양수진에서 막을 올렸습니다.
2: 2026년 연변 중고 중로년 문화전시 공연이 일전 연변 노동자 문화공연에서 있었습니다. 성당위 상무위원이며 주당위 서경 고가복이 19일 연결해서 주황 생태환경보호 독찰 반영 문제 시정 사업을 둘러싸고 현지 답사를 했습니다. 고가복은 습금형 생태무명 사상과 습금형 총사기가 길림성 당위 정부 사회부 청주시한 중요연설 정신을 깊이 관찰하고 록수 청산이 곧 금산 은산이라는 리념을 확고히 수립 실천하며 주황 생태환경보호 독찰 사업 포치 요구에 따라 생태환경보호 정치 책임을 견결히 짊어지고 문제 시정을 예누리 없이 잘 들어주어 실속 있는 시정 성과로 연면의 록수 청산을 수호하고 대중의 생태 복지를 증진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연결시 조양천진 복림구에는 체벌했던 곳이 두 곳 있습니다. 앞서 묘목 활청률이 낮고 일부 수종의 재식이 조림설계 규범에 부합되지 않아 시정 문제에 올라섰는데 당면 시정 임무를 기본상 완수했습니다. 고가복은 현장에 심입해 묘목 자람세와 재식 밀도를 자세히 살펴보고 묘목 보식, 지면 녹화 회복 등 정황 소개를 청취했습니다. 고가복은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재벌지 녹화를 제때 회복하고 규범적으로 회복하는 것은 삼림 생태계통 기능을 회복하고 삼림 자원의 지속 가능한 리용을 확보하는 관건 조치입니다. 조림 작업 설계 표준을 엄격히 집행해야 합니다. 홍송, 가뭄비 나무 등 수종의 배치 비례를 과학적으로 확정해 차원이 분명하고 배합이 합리적인 구조를 형성함으로써 삼림 생태계통의 안정성과 위험 저항 능력을 확실하게 증강해야 합니다. 묘목 자람새를 밀접히 주시해야 합니다. 서로 다른 수종의 생장 습성에 맞춰 육성 조치를 정확하게 실시하고 물 주기, 걸음 주기, 병충해 예방 퇴치 등 작업을 착실하게 잘해 보식 묘목의 활청률을 효과적으로 보장함으로써 묘목 자람새가 량화하고 조속히 숲을 이루도록 확보해야 합니다. 연결시 조양천진 대흥촌 구수화톤과 연결시 해윤 주거단지 주변에는 생활 쓰레기와 건축 쓰레기 퇴적 문제가 정도 부동하게 존재했습니다. 호가복은 현재를 찾아 쓰레기 청결, 장소 회복 등 정황을 살펴봤습니다. 현장에 쌓였던 쓰레기가 이미 없어진 것을 보고 호가복은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도시농촌 주거환경 정돈 성과는 대중생활질과 직결되는 바 각급 간부들이 담당하는지 과감히 책임지는지에 대한 중요한 검증이기도 합니다. 각직의 책임을 단단히 다져야 합니다. 문제 향도를 견제하고 안으로 눈을 돌려 농촌의 못과 도랑, 도시의 뒷골목, 노후 주거단지 주변 등 중점 구역을 주시하면서 일상적인 순찰과 동태적 조사를 착실하게 해야 합니다. 큰 공을 들여 쓰레기 퇴적, 잔물 도로 자재, 파손된 담장 등 두드러진 문제를 정돈하고 각종 생태환경 문제 발생과 만연을 견결히 억제하며 낡은 문제가 반등하고 새로운 문제가 싹트는 것을 엄격히 방지해야 합니다. 연결시 하남가도 백란주거단지에서 호가복은 대중이 반행한 목괴점의 기름연기 악취 문제를 노예하고

지정진척 정황 회보를 청취했습니다. 호가봉은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하나의 기름 연기 작은 문제는 도시 지리에 큰 민생을 반영합니다. 정부 관련 부문은 음식 경영 상가들에서 규정에 따라 엄격히 기름 연기 정화 시설을 설치 가동하고 배연

동시에 음식 경영 상가는 주변 주민들과 자주 소통해 상생의 리듬으로 모순 분쟁을 해소해야 합니다. 기층 치리에서 가도와 사회구역의 전초 역할을 확실히 발휘해 소음, 난립먼지 오염, 음식 조리, 기름 연기 등 대중 반응이 강렬한 고빈도 문제에 초점을 맞춰 전액에 걸쳐 그물식 조사를 전개해야 합니다. 일찍 발견하고 일찍 개입하며 일찍 정돈함으로써 대중이 정돈이 가져온 새 변화와 새 기상을 절실히 느끼게 해야 합니다. 호가복은 다음과 같이 강조했습니다. 주황 생태환경 보호독철 반영문제 시정을 다잡는 것은 예늘 없이 완수해야 할 중대 정치임으로써 여러 민족 대중권익에 관계되고 아름다운 연변건설 대국에 관계됩니다. 각급 당위 정부는 문제 시정을 다잡는 극도의 중요성과 긴박성을 깊이 인식하고 층층이 압력을 전도하고 급별로 책임을 다지며 진정으로 부딪히고 조목조목 처리해 재반 시정 임무가 제때 높은 질로 완수되도록 확보함으로써 연면의 록수 청산과 어렵게 얻은 생태의 금빛 간판을 견결히 수호해야 합니다. 문제를 직시해 시정을 다잡아야 합니다. 시정 표준과 시한 요구에 엄격히 대조하고 기다리지 않고 주동적으로 작위하며 임무를 구체적 일터까지 분해하고 책임을 구체적 사람에게까지 시달하며 엄격하고 빠르며 실속 있게 문제 시정을 다잡아 각종 문제가 조속히 해결 종결되게 확보해야 합니다. 진정으로 맞부딪혀 시정을 다잡아야 합니다. 주황 생태환경 보호독철조가 이첩한 신소 사건에 대해 성실히 접수하고 전부 받아들여야 하며 즉시 현장에 가 확인하고 제때 시정 방안을 내와야 합니다. 당장 해결할 수 있는 것은 타거츠 추진에 조속히 효과를 보고 단기간에 해결하기 어려운 것은 공사 기일을 역배치해 기한 내 종결시켜야 합니다. 책임 회피, 무성의한 대응, 허위 정돈 등 현상을 견결히 근절해 실속 있고 단호한 시정 성과로 대중 관심에 응답해야 합니다. 규정 제도를 건립해 시정을 다잡아야 합니다. 조항 생태환경 보호 독차를 계기로 같은 부류 우환을 깊이 조사하고 관련 분야로 연장해 조사 정돈을 전개해야 합니다. 공통성 문제, 다발성 문제와 심층 모순을 체계적으로 정리하고 원천 예방 및 장기 효과 감독 관리 기제를 건립 완산해 하나의 문제를 정돈하고 한 류형의 우환을 해결하며 한 분야를 규범함으로써 전주 생태환경지를 1층 높이고 아름다운 생태환경에 대한 여러 민족 대중의 동경과 기대를 더 잘 만족시켜야 합니다. 부조장 소경량, 주직속 관련 부문과 연결시 정부 주요 책임자들이 답사에 참가했습니다. 성남위 상무위원이며 주당위 서경 호가복이 19일 연결해서 심양 주재 한국총령사관 총령사 김성민 일행을 회견했습니다. 호가복은 연변주 당위 정부를 대표해 김성민 일행 방문에 환영을 표했습니다. 호가봉은 전주 경제사회 발전 정황을 간략하게 소개한 후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연변과 한국은 지리적으로 가깝고 좋은 관계를 갖고 있으며 상업적으로 서로 통해 단행간 경제무역 왕래와 인문교류 등 분야에서 일련의 실무적인 성과를 거뒀습니다. 당면 연변은 습금형 총서기가 길림성 당위 정부 사업회보 청취시의 한 중요연설 정신을 깊이 관찰하고 고품질 발전 추동을 주제로 중화민족 공동체의식 확고 수립을 주선으로 하는 것을 견지하면서 지역위치 특점, 자원 전품, 산업 토대와 비교 우세에 입각해 4.4.5 산업발전 프로젝트를 대대적으로 실시하고 연변 특색의 현대화 산업체계를 다그쳐 구축하고 있습니다. 한국은 의약 건강, 전자정보, 의료미용, 건강양생 등 산업 분야에서 실력이 강하고 우세가 두드러지며 우리 주 중점 산업과 고도로 부합되고 상호 보완성이 강해 두 지역의 협력 잠재력이 충분하고 발전 전망이 높습니다. 심양주재 한국총령사관이 교류연결 플랫폼을 적극 구축해 두 지역 인원과 기업 간 교류의 가교 역할을 하고 더 많은 한국 기업이 연변에 진출하도록 주동해 우호 협력과 발전 상생의 세상을 함께 엮어가기를 희망합니다. 연변주 당위 정부에서는 시장화, 법치화, 국제화, 인류 경영 환경을 힘써 구축하고 한국 기업이 연변에서 발전하는 데 량질의 고효를 봉사를 제공해 기업이 연변에서 풍성한 투자 수익을 얻게 할 것입니다. 김성민은 다음과 같이 표했습니다. 연변은 자연 환경이 아름답고 산업 특색이 선명하며 경영 환경이 우월합니다. 특히 최근엔간 연변 경제사회 발전에서 거둔 성과는 사람들의 주목을 끕니다. 심양주재 한국총령사관에서는 계속해 교량유대 역할을 잘 발휘하고 연변에 대한 선전추천 소개 강도를 높이며 두 지역이 산업, 인문, 교육 등 분야에서 교류 협력을 심화하도록 조력해 호혜호리 협력 상생을 실현하기 위해 노력할 것입니다. 주당위 상무위원이며 부조장인 호복군, 주 직속 관련 부문 주요 책임자들이 회견에 참가했습니다. 5월 19

0: 19일 우리 주는 조항 제2 생태환경보호 독찰조에서 이첩한 제10진 곤종 신소신고 사건 도합 3건을 전달받았는데 그중 저우나 2건, 변지 1건입니다. 그중 용정시 1건, 화룡시 1건, 도나시 1건입니다. 이번에 이첩한 신소 사건 중 여러 가지 생태환경 관련 문제가 3건입니다. 그중 물 관련 사건이 1건으로 33.3%, 생태 관련 사건이 2건으로 66.7%를 차지합니다.
1: 2026년 5.19 중국 관광일 연변주 주재 활동 및 도문강 조선종 문박원 개원식이 19일 도문시 량수진에서 막을 올렸습니다. 이번 활동에서는 일련의 문화관광 행사와 여러 소비 촉진 조치를 발표함으로써 문화유물과 박물 전시, 건강양생 체험, 변경 풍정을 일치한 문화관광 성년을 선사했습니다. 산지화 기자입니다. 여기는 도문시 량수진에 위치한 도문강 조선종 문박원인데요. 2026년 5.19 중국 관광일 연변주 주재 활동 및 도문강 조선종 문박원 개원식 활동 현장이기도 합니다. 제 뒤에는 이미 인파가 모였고 현장 곳곳에 즐거운 분위기로 가득합니다. 전주 문화관광 종사자와 인터넷 달인, 주민과 관광객들이 모여 이 성대한 행사의 매력을 함께 느끼고 있습니다. 활동은 내용이 풍부하고 볼거리가 가득했습니다. 수석 서화전, 문예 창작 답사, 민속 문예 공연 등 다양한 문화 행사가 진행됐고 도문시 제1진 약식 동원 건강 메뉴를 발표했습니다. 아로니아, 홍삼 등 5가지 건강차 음료, 인삼 달걀, 연변 소고기 죽 등 10가지 특색 약선이 집중적으로 선보여 관광객들이 연변의 건강 양생 음식 매력을 직접 느낄 수 있게 했습니다. 건강음식 품평구역에서는 특색 민속 간식, 농특산물 등이 전시돼 많은 관광객들의 발길을 끌었습니다. 하남 관광객 조평입니다. 오늘 중국 관광일을 맞아 친구와 함께 왔습니다. 현장 분위기가 아주 좋고 각종 민속 공연을 볼 수 있으며 간식, 약산도 있는데 맛이 좋습니다. 문화관광 추천 소개 순서에서 도문시 문화관광 부문에서는 3대 주제 특색 관광 로선을 발표했는데 일생일세 월청만, 도문강 조선종 문박원 등 세 관광지가 포함되어 있었고 도문 동산구, 일광산 삼림공원, 백년부락 등 전통 관광지들을 연결해 관광객들에게 새로운 체험을 선사했습니다. 활동기간 도문강 조선종 문박원이 손님을 맞았고 승격된 조선종 민속민가 관광원, 민속용품 전시중심, 민족문화예술관이 동시에 공개돼 관광객들에게 입체적인 조선종 민속 백과사전을 선보였습니다. 특색카페, 어린이놀이, 수상레이저 등 다양한 종목도 동시에 선보였습니다. 수석 서화 전시에서 관광객들은 변경 문화의 독특한 매력을 가까이서 느낄 수 있었고 많은 서화가들이 현장에서 수목화를 창작해 자연의 경이로움과 인문미가 깊이 융합된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도문 주민 장일호입니다. 오늘은 문박원 개원일이기도 해 다양한 수석 서화와 조선족 특색 옛 물건들을 구경했는데 처음 봐서 매우 신기했습니다. 길림성 도문강 제약위원회에서 총경리 왕군영입니다. 5월 말까지 우리는 문박원 무료 입장 및 특색 체험 종목 할인 등 일련의 혜민 조치를 내오는 동시에 민속 공연, 예술 전시, 건강 양생 음식 품평 등 행사를 상시적으로 펼치게 됩니다. 향후 3.3일 국도 연변 개방 관광 대통로에 의탁해 민속 문화, 약식 건강 양생, 변경 관광을 깊이 융합시켜 연변에서 대표적인 민속 견학 기지와 변경 문화 관광 방문 기지를 구축할 것입니다. 중국 관광일 활동 기간 우리 주에서는 전주 근 30개 중점 풍경구를 통과해 입장권 할인, 입장권 우대 세트, 소비꼬미, 해민 선물 꾸레미 등 일련의 혜택 조치를 집중적으로 내와 전민 관광의 짙은 분위기를 전력 조성합니다. 추당위 상무위원이며 선전부 부장인 박궁봉이 가동식에 참석했습니다.
0: 조민정국 조로령사업위원회 판공실에서 조치하고 연변로령산업연합회 조로년 서화연구에서 주관한 2026년 연변중로 중로년 문화전시공연이 일전 연변노동자문화공예에서 있었습니다. 조당위 상무위원이며 부조장인 호복군이 활동에 출석해 축사를 했습니다. 호복군은 다음과 같이 표시했습니다. 연변과 러시아 비내 변강군은 산과 물이 잇따라 있는 우호적인 이웃입니다. 두 지역의 우위는 세월이 흐를수록 깊어져 중로 지방 합작의 모범으로 됐습니다. 이번 전시공연 활동을 계기로 두 곳의 경제무역과 문화관광 합작 성과를

0: 지속적으로 공고히 하는 한편 건강양생산업협력을 1층 강화하고 민간문화의 상호교류를 심화하며 문화 플러스 건강양생 플러스 관광융합발전을 추동해 동북아 지역 중로년 문화교류 브랜드를 구축하기를 바랍니다. 이어 중로 중로년 문예교류 합동공연이 다채롭게 펼쳐졌습니다. 중로 양국 중로년 예술단체들이 번갈아 무대에 올라 30개 정품 종목을 선보였습니다. 러시아 측이 공연한 가추샤, 모스크바 교회의 밤 등 고전 종목들은 러시아 민속 풍정을 보여줬고 중국 측의 상모춤, 북춤, 기악 연주 등 특색 종목들은 연변 민속문화 매력과 로인들의 앙양된 풍모를 생동하게 보여줘 현장 관객들의 뜨거운 박수갈채를 받았습니다. 연결시 노인대학 향양화 예술단 단장 류자군입니다. 매우 기쁩니다. 수확이 참 많았습니다. 공연을 통해 우리의 공연 수준을 높일 수 있었고 노인들이 즐거움을 찾고 의지할 곳이 있게 됐습니다. 앞으로 계속 노력해 국가 간 교류가 새로운 단계로 올라서기를 바랍니다. 러시아 측 공연 대표 류드밀라 왈렌티노브나입니다. 이번 중로 전시 공연에 참가하게 돼 매우 기쁩니다. 우리는 106명 배우를 데려왔는데 가장 어린 배우가 41세이고 82세의 고령 노인도 참가했습니다. 이번 활동에 참가해 중로 간 우위 교량을 놓게 돼서 정말 기쁩니다. 이날 필목동원 중로 중로년 소화 및 예술교류 활동도 개최돼 양국 중로년들의 우수한 소화 작품들을 집중 전시했습니다. 양국 소화 애호가들은 현장에서 붓을 휘둘러 기회를 겨뤘으며 필목을 교량으로 예술을 교류하고 우위를 전달해 신시대 중로년들의 분발 향상하는 정신 면모를 충분히 보여줬습니다. 이번 활동은 닷새간 진행되며 중로량국에서 도합 천여 명 중로년 대표가 참가합니다. 조민정국 당조성원이고 조노령사업위원회 판공실 상무부주임인 김웅입니다. 이번 중로 중로년 문화 전시 공연을 개최하는 것은 중로년들의 정신문화 생활을 풍부히 하고 인구 고령화에 대처하는 전략을 적극 실시하는 행동일 뿐만 아니라 관광객 연변 유치를 실시하는 중요한 실천입니다. 우리는 문화를 교량으로 건강 양생을 매개로 삼아 중로 민간 교류의 플랫폼을 구축함으로써 양국 노인들의 풍채를 보여주고 우리조 건강 양생 객고가 국제로 나아가도록 추동하렵니다.
1: 용암매체 간추린 뉴스입니다. 일전 2026년 길림성 일현 일품 정품 체육 경기 평리 활동에서 전성 38개 정품 경기를 공시했는데 연변의 야구 초청 경기, 전국 항공 모형 공개 경기 연변역 제12회 왕청 대중 속도 빙상 초청 경기, 길림성 대중 겨울 수영 도전 경기 및 도나 제14회 겨울 수영 초청 경기, 훈준시 청소년 축구 초청 경기 등 5개 경기가 명단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0: 도나시에서는 일전 2026년 사업단위 공개 초빙 공고를 발표했습니다. 공고에 따르면 도나시 69개 사업단위에서 사회를 대상해 사업 10군을 공개 초빙하는데 도합 124개 일

0: 공개 경기 연변역 제12회 왕청 대중 속도 빙상 초청 경기, 길림성 대중 겨울 수영 도전 경기 및 도나 제14회 겨울 수영 초청 경기, 훈준시 청소년 축구 초청 경기 등 5개 경기가 명단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1: 도나시에서는 일전 2026년 사업단위 공개 초빙 공고를 발표했습니다. 공고에 따르면 도나시 69개 사업단위에서 사회를 대상해 사업 10군을 공개 초빙하는데 도합 124개 일

0: 돼서 148명을 초빙할 계획입니다. 그중 특별초빙 대학 졸업생이 56명이고 일반 초빙 인원이 92명지의
1: 9층 집을 팝니다. 면적은 95평방미터이고 네, 집안의 가전기물이 구전합니다. 깔끔하게 장식을 했기에 손댈 곳 없이 바로 입주할 수 있습니다. 연락번호 180-4330-0029번 180-4330-0029번입니다. 연길 북대에 위치한 대우화원 아파트의 집을 세수입니다. 면적은 45평방미터이고 6층 집에 4층 집입니다. 남북방향으로 된 집인데요. 햇빛도 잘 들어오고 앞뒤에 창문이 있어 통풍이 잘 되며 겨울철에는 특히 열공급이 좋아 추운 걱정이 전혀 없습니다. 연락번호 138-4478-6990번 138-4478-6990번입니다. 룡정에 있는 천우가원 아파트의 집을 팔거나 세수입니다. 면적은 55평방미터이고 7층 집에 4층 집입니다. 남북방향에 주방과 객실, 침실이 있고요. 장식도 깔끔하게 잘 돼 있습니다. 지리적인 위치도 좋고 천연가스를 사용하며 매층에 두 가구가 살고 있습니다. 사계절 햇빛도 잘 들어오고 통풍도 잘 되며 겨울철에는 열공급이 매우 잘 됩니다. 연락번호 132-1433-4118번 132-1433-4118번입니다.
2: 아침이면 새들의 지저귐 소리가 정다운 이곳, 싱그런 사과 배꽃 향기가 그윽한 이곳, 정신한 공기에 마음까지 상쾌해가는 이곳, 문명하고 아름다운 이곳, 화목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어 더욱 매력적입니다. 이곳이 바로 우리 모두의 삶의 터전이요 아름다운 미래가 약속된 곳, 연변입니다.

0: 네, 계속해서 다음 정보 받습니다. 여보세요?
1: 안녕하세요.
0: 네, 안녕하세요.
1: 농촌에 있는 백돌집 합니다.
0: 네.
1: 지점은 더문시 령성 과수농장 가족 사택이고
0: 네.
1: 둘집이고 중간집입니다.
0: 네.
1: 면적은 34평방 조금 안 됩니다.
0: 네.
1: 양철기와 세기와이고 집 안팎을 새로 장식했고 백돌 토성다고 백돌 창고도 있습니다.
0: 네.
1: 채소 심을 밭도 있습니다.
0: 네.
1: 나야강이 가까운 데 있어서 물고기도 잡을 수 있고 수도물이 삼치물이고 깨끗하고 공기도 좋은 고장입니다.
0: 네.
1: 산의 야산에서 산화물도 많습니다.
0: 네.
1: 구유 토지여서 맹이 병행이 능력할 수 있습니다.
0: 네.
1: 연락번호 138-9433-3616번입니다.
0: 네, 그래요. 잘 적었습니다.
1: 수고하세요.
0: 네. 계속해서 다음 분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여보세요?
2: 네, 안녕하세요.
0: 네, 안녕하세요.
2: 네, 오늘도 수고 많습니다.
0: 네, 감사합니다. 어떤 정보 내시려고요?
2: 네, 지구 파는 정보를 내려갑니다.
0: 네, 말씀 주세요.
2: 위치는 천남에 있는 재정국과 기상국 부근에 있는 펜시쇼치 3층입니다.
0: 네.
2: 네, 면적은 61평 정도 되고요.
0: 네.
2: 양수 2평입니다.
0: 네.
2: 남북집이고요.
0: 네.
2: 그리고 뒤에는 물건을 저장할 수 있는 공간도 따로 있습니다.
0: 네.
2: 야시장도 대다에 가까이 있습니다.
0: 네.
2: 예, 렌지 전화는 150-0050-9121번입니다.
0: 네, 연락번호 다시 한번 말씀 주세요.
2: 150-0050-9121번입니다.
0: 알겠습니다. 네, 잘 적었고요.
2: 네, 감사합니다.
0: 네.

0: 네, 계속해서 다음 정보 받습니다. 여보세요?
1: 네,입니까?
0: 네, 맞습니다. 오래 기다리셨죠?
1: 예, 예. 저기 네. 환자들이 그런 쓰는 그 방수에 루달이 있습니다. 그 석회에다 그 병무에 대사병 받아 하나도 안 있었고 용치료한다. 세 개에 두 개 있는데 보장 한 대로 하나는 일본계고 하나는 중국계입니다. 네. 그거 팔려고 합니다. 예?
0: 네.
1: 예, 전화번호는 예? 638-433-6358입니다.
0: 연락번호 다시 말씀 주세요.
1: 638-433-6357. 네. 근데 그 위에 통계 있습니다. 또 세 거.
0: 아, 방금 전에 연락 주셨죠?
1: 맞습니다.
0: 중고실 채우를 판다고 네, 정보를 네, 제공하신 분 맞죠?
1: 맞습니다.
0: 네.
1: 네, 잊어버렸습니다.
0: 아, 알겠습니다.
1: 예.
0: 그래요?
1: 예, 알겠습니다.
0: 괜찮습니다. 좋은 소식 기다려보세요. 네.

네, 더문시령 성과순농장 가족주택에 벽돌집을 팝니다. 네, 졸집인 듯 중간집이라고 합니다. 면적은 34평방미터 조금 안 되고요. 주변에 가야하강이 가까워서 낚시질을 하기에도 편리합니다. 수돗물은 샘물이고요. 네, 공기가 참 맑은 좋은 고장이라고 합니다. 네, 주변에 야산이 많아서 봄이면 산나물도 엄청 많다고 하는데요. 그리고 국유토지여서 명리 변경도 가능합니다. 여름에 남새를 가꿀 터밭도 넉넉하고요. 의향 있으신 분은 아래 연락번호에 연락 주시면 되겠습니다. 1389433-3616번, 1389433-3616번입니다. 연길해관 남쪽현에 위치한 6층 집을

세수입니다. 면적은 65평방미터이고 침실 한 칸이 있습니다. 집안에는 가전기물이 고전합니다. 연락번호 138-4339-5613번 138-4339-5613번입니다. 주목재시장 남쪽현에 있는 집을 세수입니다. 단층집은 100평방미터이고 2층집은 4,500평방미터입니다. 마당면적은 3,000평방미터인데요. 주로 공장 건물로 사용하기에 아주 적합하다고 합니다. 연락번호 155-2678-3177번 155-2678-3177번입니다. 네, 연길시 철남에 위치한 전신 아파트에 3층 집을 팝니다. 면적은 61.28평방미터이고, 네, 남북이 통한 집이라서 통풍이 아주 잘 됩니다. 그리고 북쪽현에는 물건을 저장할 수 있는 공간이 또 따로 있다고 합니다. 야시장도 가까워서 생활하기에 아주 편리하다고 합니다. 네, 연락번호는요, 156-0050-9121번, 156-0050-9121번입니다. 네, 800원가량 되는 환자용 침대를 200원에 처리하려고 합니다. 연락번호 137-0443-3807번, 137-0443-3807번입니다. 연길시 하남에 위치한 만익도매 시장 부근에 5층 집을 팝니다. 면적은 70평방미터입니다. 연락번호 1884473-3898번 1884473-3898번입니다. 연결시 신흥광장 부근에 있는 집을 세줍니다. 교통이 편리하고 거주 조건이 아주 우월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중고 가전제품을 팝니다. 이외에 살림집이거나 영업집의 상가수도 고장난 곳 그리고 전기 등 네, 해결하기 어려운 것들을 일체 수리가 가능하다고 합니다. 연락번호 132-2443-8797번 132-2443-8797번입니다.

네, 훈촌에 있는 한 맹인 가정에서 출퇴근 가능한 가사 도우미 한 분을 구합니다. 네, 오셔서 한 3시간 동안 네, 가사 일을 도와드리면 된다고 하는데요. 네, 주인이 필요한 물건을 구입해 드리면 된다고 합니다. 한번 오시면 60원 드립니다. 연락번호 136-1077-0378번 136-1077-0378번입니다. 중고 휠체어 한 대를 팔려고 합니다. 연락번호는요, 138-4336-3587번, 138-4336-3587번입니다. 네, 학원에서 사용하던 중고 선풍금을 팔려고 합니다. 성인용과 학생용이 다 있습니다. 연락번호 138-4339-4748번, 138-4339-4748번입니다. 네, 빈집을 좀 관리해 줄 수 있는 분을 구합니다. 연락번호는요, 188-4433-6551번, 188-4433-6551번입니다. 네, 한 남성분이 사용하다 남은 대량의 성인용 기저귀를 필요한 분들께 무료로 드리려고 합니다. 의향 있으신 분은 아래 연락번호에 연락 주시면 되겠습니다. 138-9439-9338번, 138-9439-9338번입니다.

지역사회 가장 빠른 정보 교류의 장 연변 라디오 조선호 방송 정보광장. 정보광장에서는 여러분들이 다양한 정보를 공유할 수 있도록 최선의 편리를 도모해드립니다.

0: 네, 지금 여러분께서는 매일 오후 3시 20분부터 4시까지 보내드리고 있는 정보광장 프로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오늘도 일상생활의 다양한 정보들을 교류하실 분들은 생방송실 전화 256-1111번과 256-1112번 두 대의 전화를 4시 전까지 이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도 여러분들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1: 신선한 공기, 푸른 하늘, 맑은 물. 이는 연결시 경농양로원에서 느낄 수 있는 대자연의 매력입니다.
2: 농촌의 흥량을 만끽할 수 있는 이 양로원에서 합리한 가격으로 로인분들을 모시고자 합니다.
1: 아담하고 깨끗한 환경에 방마다 텔레비전, 냉장고가 설치되어 있고 화장실도 마련되어 있습니다.
2: 가족 밥상이 주는 행복, 마당에 직접 재배한 야채 과일로 건강과 맛을 모두 지켜드립니다.
1: 30여 년 운영 경력을 지닌 조순족 원장님이 함께 거주하면서 맞춤 서비스를 제공하고 중서의 진찰 시스템도 갖춰져 있기에 믿고 선택할 수 있는 양로원입니다.
2: 특별 빈곤호에 한해서는 특수 우대도 해드립니다.
1: 지점은 연결시 47선 대암촌역 바로 앞입니다. 문의 전화는 138-4433-7517번, 138-4433-7517번입니다.
2: 매일 오후 3시 20분에서 4시까지 초단파 102.3MHz로 방송되는 정보광장은 여러분께서 유용한 정보를 무료로 교류할 수 있는 플랫폼입니다. 정보광장에서는 부동산 소식부터 구인, 구직, 일상생활에서 나눔까지 다양한 정보를 실시간 방송으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정보광장 무료 열선 전화는 256-1111번과 256-1112번입니다.

일전에 연결시 당위 인터넷 안전 및 정보화 위원회 办公室에서 조직 기획하고 연결시 1인 미디어 업종 발전 협회에서 개최한 2026년 1인 미디어 달인 연길이라는 생활 탐방 활동이 연길에서 있었습니다. 20여 명 1인 미디어 운영자들이 연결시 커피숍, 사회구역, 골목, 전환 산장 등에서 렌즈로 도시 풍채를 포착하고 필지로 생활의 아름다움을 기록하여 연길 문화관광 브랜드 전파에 온라인 방문량 동력을 불어넣었습니다. 탐방이 끝난 후 심포지엄에서 1인 미디어 운영자들은 탐방 소감과 창작 사로를 공유하고 짧은 동영상 촬영, 사진과 글 창작 기교에 대해 교류했으며 연길이라는 생활 화제를 둘러싸고 내용 방향을 토론하고 훌륭한 주제를 선별했으며 발표 계획을 명확히 하면서 전파의 합력을 응집했습니다. 이번 탐방 활동은 1인 미디어의 기획력으로 도시 선전에 힘을 실어주고 연길의 도시 매력과 문화 관광 특색을 깊이 있게 발굴해 연길이라는 생활 문화 관광 브랜드의 지명도와 인지도를 향상시키는 데 조력함으로써 더 많은 사람들이 렌즈를 통해 연길의 시적 감성과 일상의 정취를 리해할 수 있게 하려는 데 주지를 두었습니다.

최근 연결시 시장감독관리국은 관할구역 내의 치과진료소에 초점을 맞추어 의료기기 품질 안전검사를 전개했습니다. 이번 검사는 치과 임플란트, 맞춤형 의치, 일회용 구강기기 세트, 치근관 밀봉재료, 치과 종합치료기 등 사용 빈도가 높은 의료기기를 중점으로 펼쳤습니다. 검사 과정에서 집법일꾼들은 공급업체의 자질, 제품 등록증, 합격 증명서, 구매 영수증 등을 중점적으로 검사하고 등록하지 않았거나 교통기한이 만료됐거나 도태된 의료기기를 사용하는 등 불법 행위를 엄격하게 조사했습니다. 또한 진료소들에서 입고 검수 기록 제도를 시행하도록 독촉함으로써 의료기기의 출처를 추적할 수 있고 영수증 명세서 실물이 일치하도록 확보했습니다. 검사 일꾼들은 현장에서 의료기기의 저장 환경, 온도 습도 관리 통제 상황 및 설비 보수 기록을 검사했습니다. 동시에 의료기기 감독관리조례, 의료기기 사용품질 감독관리 방법 등 법률 법규를 선전하고 진료소에서 건전한 품질 관리 제도를 건립하고 주체 책임을 명확히 하도록 지도했습니다. 발견된 문제에 대해서는 현장에서 시정 의견을 제출하고 시정 기한과 요구를 명확히 고지했습니다.

책 속에 향기가 있습니다. 미래가 있습니다. 미지의 세계를 알아가는 열쇠가 있습니다. 전민독서로 우리 함께 책 읽는 나. 책 읽는 연결을 만들어 갑시다.

편견 없는 따뜻한 시선이 작은 마음을 열어줍니다. 사랑을 담은 따뜻한 포옹이 작은 감동을 전해줍니다. 관심과 배려가 넘치는 세상, 감동과 희망이 어우른 세상, 우리가 그려갈 행복한 세상입니다.

5월 초부터 때아닌 더위가 찾아오면서 올해 여름은 사상 가장 덥다, 엘니뇨가 더위를 부추긴다 등 정보가 인터넷에 떠돌고 있으며 많은 사람들이 올해 여름 날씨에 대해 걱정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올해 여름 더위, 정말 극히 드문 일일까요? 국가기상센터는 올해 4월 1일에 전국 평균 기온이 섭씨 13.3도로 평년 동기보다 1.1도 높아 1961년 이래 사상 다섯 번째로 높은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평년 동기와 비교했을 때 전국의 고온 상황은 다소 극단성을 띠고 있지만 결코 드문 일은 아닙니다. 그렇다면 올해 정말 사상 가장 더운 여름을 맞이하게 될까요? 올해 여름철 전국 평균 기온은 평년에 비해 높고 고온 일수가 평년보다 많으며 특히 남방과 신강 지역이 더 뚜렷할 것입니다. 그러나 기온 상승이 통제불능 상태는 아니며 극단적인 고온 현상은 공간적, 시간적 범위가 제한적입니다. 국가기상센터는 올해 여름에 대해 다음과 같이 예측했습니다. 올해 주요 홍수기에 전국 대부분 지역의 기온이 평년 동기에 비해 높고 화북, 화동, 화중, 화남, 서남 지역 동부, 신강 등 지역에 단계적인 고온 열파가 있을 것입니다.

창업의 길을 적극 개척하여 연변 경제 발전에 조력합시다. 연변 대지에 문명의 꽃을 활짝 피워가면서 새로운 기품을 실천하는 시민으로 됩시다.

시나리오는 신기술, 신제품, 신업태가 실시 응용되는 시험장입니다. 지난해 11월 공무원 판공청은 시나리오 육성과 개방을 다그쳐 새로운 시나리오 대규모 응용을 추동할 때 관한 실시 의견을 발부해 양로 장애인 돕기 타격 분야를 시나리오 육성과 개방 중점에 편입시킬 것을 명확히 했습니다. 양로봉사 수요는 구체 생활 전경에서 구현됩니다. 실제 시나리오를 벗어나 산업 배치를 계획하면 공급과 수요가 어긋나기 쉽습니다. 지능 설비 기능이 너무 복잡하면 로인들이 사용하기 어렵고 봉사 모식이 천편일률적이면 로인들이 리용하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기술 연구 개발, 제품 설계든 봉사 공급이든 모두 로인들의 진실한 생활 시나리오에 입각하고 의식 주행, 건강 관리, 정신 위로 등 실제 수요에서 출발해야 하며 시나리오 실천에서 성과를 검증하고 정화하고 개선해야 합니다. 은발 경제를 발전시키려면 주동적으로 현유의 생활 시나리오를 개방해야 하고 또 새로운 봉사 시나리오도 적극 확장해 사회 역량 참여의 적극성을 충분히 동원해야 합니다. 재택 시나리오는 질 제고에 초점을 맞추고 안전 보장, 생활 돌봄, 재활 간호 등 필수 수요를 애워싸고 전문 봉사를 천만 가구로 들여보내야 합니다. 사회구역 시나리오는 집성을 강화하고 식사 지원, 단기 위탁, 문화 오락, 복원 등 기능을 통합해 로인들의 근처 편리 봉사 향수를 도모해야 합니다. 문화 관광 건강 양생 시나리오는 로인 적합에 중점을 두고 느린 절주, 온기 있는 여행 거주, 양로, 노년 연학 등 맞춤화 봉사를 개발해 로인들의 정신문화 생활을 풍부히 해야 합니다. 민생을 근본으로 하고 산업을 토대로 해야 하며 생활 실제를 떠나 맹목적으로 산업 배치를 해서는 안 될 뿐더러 산업 지지를 탈리하고 민생 보장에 빈소리만 떠들어서는 안 됩니다. 양로봉사 시나리오 육성과 개방을 다그쳐야만이 민생 개선과 경제 발전의 량성 순환을 더 잘 실현할 수 있습니다.

0: 신선한 공기, 푸른 하늘, 맑은 물. 이는 연결시 경룡양로원에서 느낄 수 있는 대자연의 매력입니다.
1: 농촌의 흙냠을 만끽할 수 있는 이 양로원에서 합리한 가격으로 노인분들을 모시고자 합니다.
0: 아담하고 깨끗한 환경에 방마다 텔레비전, 냉장고가 설치되어 있고 화장실도 마련되어 있습니다.
1: 가족 밥상이 주는 행복, 마당에 직접 재배한 야채 과일로 건강과 맛을 모두 지켜드립니다.
0: 30여 년 운행 경력을 지닌 조순주 원장님이 함께 거주하면서 맞춤 서비스를 제공하고 중서의 진찰 시스템도 갖춰져 있기에 믿고 선택할 수 있는 양로원입니다.
1: 특별 빈곤호에 한해서는 특수 우대도 해드립니다.
0: 지점은 연결시 47선 대암촌역 바로 앞입니다. 문의 전화는 138-4433-7517번, 138-4433-7517번입니다.

그것은 즐거움이고 멋입니다. 꿈을 이룰 수 있는 길입니다. 전민 독서 연변 라디오 방송과 함께합니다.

네, 정보광장 프로 여기서 이만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 제공하신 정보들 모두 잘 풀리시기 바라겠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다시 생방송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청취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0: 각종 질환과 건강 상식에 관한 궁금증을 풀어드리고
1: 주요 질병 예방과 관리 요령을 알기 쉽게 전합니다.
0: 건강을 지키는 방법, 건강의 기초가 되는 정보로
1: 당신의 건강한 삶을 지켜드립니다. 장수시대.
2: 본 프로는 녹음 방송으로 보내드립니다.
3: 사진은 모래밭에서 자라는 가시나무 열매를 뜻하며 사막에서 유일하게 자라는 식물로 그 생명력은 놀라울 정도로 강인합니다. 사지에는 428가지 천연 영양 활성 성분이 포함되어 있으며 세계의 최고 영양식품으로 불립니다. 사지에 포함된 성분 및 그 조성비례는 인체가 소유한 성분과 잘 어울리면서 부작용이 없는 가장 완미한 식품이며 자연이 인류에 내린 선물로 널리 알려지고 있습니다. 캄카이 사지 원액은 인체 각 기관 세포의 대사를 촉진하고 혈압과 혈질을 조절하며 소화 계통에 유익합니다. 간과 콩팥을 도와주고 종합 면역력을 높여주며 눈을 밝게 하고 노화를 지연시켜줍니다. 또한 당뇨병과 같은 내분비 문란을 조절해주고 건강한 호흡계통을 유지하게 하며 심내혈과 세포의 활성화를 촉진해줍니다. 수면의 질이 낮거나 기억력이 감퇴되고 면역력이 낮으신 분들, 쉽게 스트레스를 받는 분들, 자주 밤샘 작업을 하시는 분들이 강타의 사지 원액을 복용하시면 좋은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지점은 연결 기차 역전 맞은편 우기병원 3층 305호실과 중관천 1층 우기대학방 2호매대입니다. 문의전화 501-7766번, 501-7766번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장수시대 건강자문 프로 시간입니다. 방송을 들으시면서 각종 건강에 관한 문의가 필요하신 분들은 생방송실 전화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291-9333번, 291-9333번입니다. 우대 활동 알려드리겠습니다. 싸지 원액입니다. 한 곽의 가격 124원이고요. 30곽을 사시면 30곽을 더 드리고 60곽을 사시면 70곽을 더 드리면서 1,500원

500원의 현금권을 드립니다. 안과 질병 치료약품은 한 곽의 가격 598원이고요. 7곽을 사시면 5곽을 더 드리고 15곽을 사시면 15곽을 더 드리면서 1,500원의 현금권을 드립니다. 이외로 문의 전화하시고 약품을 구매하시면 월시약가로 한 곽을 함께 드립니다. 무료 배달 번호로는 501-7766번, 501-7766번입니다. 판매 지점은 기차역 맞은편에 위치한 우기병원 3층 305호실과 중간 전 1층 우기대학방 2호 매대입니다.

0: 아래 박 선생님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1: 안녕하십니까?
0: 네, 오늘도 자세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1: 오늘 이 시간을 이용해서 여러분들한테 사지원액과 더불어 눈병 전문 치료약품 명서방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드리게 되어 있겠습니다. 저희들 설명드리고 있는 사지원액 명서방 18일부터 진행하는 특수 우대활동이 있는가 아시죠? 다시 말하자면 사지원액 한 가게 가격이 124원인데요. 60가게 70가구 준다면 벌써 값이 절반 그 밑으로 쏙 떨어지게 되어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서 거기에 상품과

0: 우리 건강을 회복하는 데 있어서는 아주 우수한 제품이라는 걸 잘 알고 계시고 있는데요. 5년, 10년 그보다 더 긴 시간 복용할 수도 있는 제품 자체가 바로 사지원에게 속하는데 이번에 우대활동 특수하니까 잘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눈병치료약품 명서방은 15각을 싸면 15각을 드리는데요. 한 각에 598원이라 하는데 여기에 현금권 1,500원을 또 빼주게 돼 있으니까 한 각의 가격이 240원 잡아밖에 되지 않습니다. 이 정도 한 각은 한 달 동안 복용할 수 있는 양으로 되어 있는데요. 이 정도겠다면 여러분들이 아주 어려운 눈병 치료를 수술하시더라도 뭐 백내장 같은 것은 임신은 뻔하지만 해도 기타 안과 질병 같은 것은 수술로서 광명을 찾는다 하기 힘들 정도로 어려운 이런 안과 질병은 명서방이 나서서 해결해 주게 되어 있습니다. 기본으로 명서방 쓰신 분들 가운데서는 눈병 치료에서 좋은 효과를 거두시지 않은 분들이 거의 없게 되어 있는데요. 식전의 사지원의 식구의 명서방 허락되신다면 이 두 가지를 함께 쓰시겠다면 눈은 기본으로 걱정할 필요가 없이 좋은 해결을 가져올 수 있겠습니다.
1: 네, 문의 전화 걸려왔는데요.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2: 안녕하십니까.
0: 예, 안녕하세요.
2: 나도 사지원에 우선 오래 썼습니다.
0: 예.
2: 그리고 많은 효과를 봤습니다. 여러 가지 병이 많아서 이약 조약 써도 효과 없던데 이 사지원액은 420ml까지 영양원소.
0: 잘 기억하셨네요. 곧바로 그랬습니다.
2: 몸이 허약합니다. 예. 여러 가지 병이 많고. 근데 이거 먹으니까 눈도 잘 보이고 기침하던 게 기침 가려있던 게 그 증상이 없어졌습니다.
0: 하우깨통 게 좋아지고 눈이 좋아지고.
2: 예, 그리고 소화도 잘 되고 심장에 특히 좋습니다. 심장 주사를 했는데 주사를 해도 계속 후두도 하고 항항했는데 이 사지원액을 어서 여러 달을 먹으니까 그 증상이 아주 좋아졌습니다.
0: 그렇죠. 주사를 한 분들이 주사를 했대서 끝이 절대 아닙니다. 그건 오해에 속하니까 그 당시 그 부분만 해결했을 뿐이지 전반 심장 혈관을 개선하는 데는 관계가 없으니까 이 제품 시작하게 되면 심장에 뇌혈관에 모든 이 뭐 혈액순환 장애를 풀어줬는데 제가 신심 있게 말하죠. 예.
2: 그리고 소화는상 안 돼서 밥을 밥을 못 먹고 소리 항상 맥이 없어 그랬는데 이 사지원액 먹을까에 밥맛도 돌아오고 소화 잘 돼서 밥 잘 먹고 맥이 난다.
0: 그렇죠. 예.
2: 네, 그리고 소변이 영 작아졌는데 소변 자수도 두물어지고 저기 고가 동통도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0: 예.
2: 그래서 앞으로도 계속 먹을 예정입니다.
0: 이 제품 자체는 기본으로 견지하시겠다면 심장과 뇌혈관을 비롯해서 소화계통, 호흡계통 종합으로 콩팥이 좋아지고 면역력이 올라가고 좋은 제품이니까 선택이 잘 됐으니까 열심히 쓰시기 바랍니다.
2: 수고하십시오.
0: 건강하세요.
1: 네,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3: 네, 안녕하십니까.
0: 안녕하세요.
3: 네, 저도 이게 혈압 조절에 앉아서 예, 선생님 강의를 듣고 지금 사지원약 먹고 있는데 나 이거 먹은 다음에 혈압이 조절이 영 잘 됩니다.
0: 그럼요. 바로 그렇습니다.
3: 예, 그래 나니까 예, 자꾸 어지럼증이 나고 경력하고 자꾸 숨이 차던 게 이 약 먹고 이 증상이 많이 좀 좋아졌습니다.
0: 예, 그럼요. 예,
3: 예. 예, 마음이 편안하니까 예, 잠을 잘 자고 하니까 이튿날 아침에 깨어나면 머리 맑아지고 사람이 정신하는 게 알립니다.
0: 그렇죠. 예.
3: 예, 결국 예, 면역이 많이 높아졌습니다. 예. 이전에는 예, 그저 감기나 다수를 하고 자꾸 예, 정말 이렇게 고생했는데 지금 이 약 먹은 다음에 예, 면역력이 높아지니까 예, 감기도 하지 않고 사람이 피곤한 감이 없고 예, 영 맥이 나는 게 알립니다. 이 약 먹고 지금.
0: 그렇죠. 예, 예.
3: 예. 그리고 또 소화 안 돼서 예.
0: 위치도 움직여 말씀하세요. 예.
3: 예, 지금 소화 잘 되니, 이 약 먹고 소화 잘 되니까, 예, 밥맛이 생기고, 밥을 잘 먹으니까, 예, 정말 힘이 나는 게 알린다, 지금.
0: 그렇죠.
3: 원액이 돼서, 예, 먹기도 좋고, 흡수도 빠르고, 효과도 다른 약에 비해서 영, 다 이야기가.
0: 그렇죠.
3: 지금.
0: 효과가 전면적이고, 예. 빠르고, 예, 그렇죠.
3: 예, 사지원액 먹으면서, 예, 나도 이게 눈을 해서, 예, 눈에 이게 백내장이 있다 해서, 예, 지금 명서방 같이 먹고 있는데, 야, 지금 이 같이 결합해 모르니까 효과가 영, 정말 두 배, 세 배씩 빠릅니다, 지금 눈 치료에서.
0: 지금. 그렇죠. 네. 바로 그렇습니다.
3: 눈이구나. 예.

0: 해서 눈을 그렇게 얼고 기대고 그랬지. 지금 눈이 깔깔하지 않습니다, 지금.
1: 그렇죠.
0: 대구에, 예, 눈물이 자꾸 나고 하던 것도 눈물도 나지 않지. 눈이 그냥 부엽기, 텔레비나에 예, 사람 그림자가 예, 그 똑똑하게 못 배웠는데, 지금 이약 먹고, 예, 어전에 텔레비, 사람 그림자나 영, 똑똑하게 배우니, 야, 영 덧이 납니다.
1: 시력이 올라갑니다. 예, 예.
0: 예
1: 그렇죠.
0: 맞습니다, 예. 예. 그래, 예, 이약 두 가지 먹고 다 효과 보니까, 이번 또 활동 들여다니니까, 예, 활동에 참고해서, 예, 계속 꾸준히 먹자고 그럽니다.
1: 예, 이번에 1,500원 빼서는 특수한, 지금까지 없었던 특수한 우대할 때 진행되니까 잘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501-7766번에 전화 넣으세요.
0: 예, 선생님, 감사합니다.
1: 아하, 건강하세요.
2: 네,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3: 예, 안녕하세요.
1: 예, 안녕하세요.
3: 예. 저는 우리 집에 남편분이 피지종으로 저 입원해서 치료받고 나오고 옛날에는 건강이 괜찮으니까 별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난 다음부터 자주 감기하고 기침을 하고 가래갖고 코에 깨운 애기 없고 자꾸 이렇게 식사를 제대로 못하고 애가 뭐 위도 소화해야 되고 그래서 몸이 너무 허약해졌단 말입니다.
1: 그렇죠.
3: 내 싸지 오늘 좋다는 건 안 하는데 요즘 조금 별로 있었댔단 말이에요.
1: 그렇겠죠.
3: 네, 이번에 그러니까 이럴까 좀 써본다 썼는데 싸지 오늘 쓴 게 확실히 몸 수술이 좀 빠릅니다.
1: 빠릅니다. 설선되겠습니다.
3: 네, 그래. 네, 용 맥이 없었던 게 첫째 맥이 없었던 게 맥이 많이 나사지고 예, 밥맛이 돌아서 예.
1: 네.
3: 그리고 감기 자주 걸리던 게 그게 많이 나사지고 예, 기침 가래 끓은 것도 많이 좋아지고 있습니다.
1: 그렇죠.
3: 예, 예, 특히 이런 분들께는 아주 적합한 약 같습니다.
1: 그렇습니다.
3: 예, 그래서 이제 이 약을 좀 써보고 또 이제 다른 약도 또 써보자고.
1: 예.
3: 하단 말씀 올립니다.
1: 예, 예, 선택이 너무 잘 됐으니까 열심히 쓰시기 바랍니다. 폐기저의를 하게 되면 노년의 호흡계통의 문제는 절대 홀씨하고 지나가게 되면 큰 역을 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호흡계통의 문제는 이 제품 자체는 종합으로 좋아지게 되어 있으니까 2억 3천만 전의 제일 장수 식물이 그 모래밭에 자란 가시나무 열매니까 효과성에 대해서는 의심할 바가 없으니까 선택이 잘 됐으니까 열심히 쓰시기 바랍니다.
3: 진짜 좋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1: 예, 건강 기원합니다.
2: 네,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4: 안녕하세요.
1: 예, 안녕하세요.
4: 예, 싸지 원약을 어쩜 저는 야드딸 썼습니다. 왜냐하면 중풍 후유증을 위해 손발이 마대고 항상 허리 더부거나 맑은 날씨 보지 못하고 예, 혈압 조절이 받아야 되고 밤잠 자지 못하고 소화가 아예 되나서 예거저 털이 마무시고 문득 올라오고 예거저 그러다가 또 밤잠도 자지 못해놔서 딩딩 붓겨서 이거저 하심이 붓겨서 그저 얻어맞은 것 같았습니다. 그러던 차에 선생님 강의 듣고 싸지원하고 저는 야득자 썼는데 야 많이 좋아지고 있습니다. 다른 약은 정말 아무리 써도 효과를 보지 못했는데 이 약에서 정말 효과를 잘 봤습니다. 첫째 맥이 나고 정신이 나고 예.
1: 예.
4: 그리고 예 허리 더분하게 맑아지고 혈압 조절이 우수먼도 잘 되고 소화가 잘 되놓고 밥을 잘 먹고 예 맥이나 정신하고 예 활동 못하던 게 활동합니다.
1: 면역력이 올라가니까 예예
4: 예. 예, 면역력이 많이 올라갔죠.
1: 이삼노경이 다수의습배 효과라는 거 여러분들 잘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4: 예 그래놓고 밥을 잘 먹으니까는 군도 많이 불어났습니다.
1: 예. 아, 진행이 너네들 군이 떨어지면 안 됩니다. 면역력이 떨어집니다.
4: 예, 진해 약해서 그래서 바람에 날릴쇠를 했던 게 군이 올라갔지 얼마 좋습니까?
1: 그게 군육이 쫄아든다는 걸 말합니다. 군육은 그 면역 세포에 속하는데 군육이 쫄아드니까 면역력이 떨어지고 악성 순환하는 건데 이 제품 드셔서 군이 미끈 올라갔다는 건 그게 보통 효과 아닙니다. 예.
4: 예, 그리고 민소방 눈물이 그저 나갔나 들어갔나 지내 그저 눈물이 흘리고 깔깔하고 그저 안압이 올라가고 해서 그래 고통 겪었는데 정말 눈이하고 얼마 썼겠습니까? 그런 것도 효과를 못 봐요. 이 민소방에서 효과를 못 봤습니다.
1: 그렇죠.
4: 그래서 눈물 나던 게 어제 눈물 다 빠져주고 염증 심하던 게 그것도 이렇고 깔깔하던 것도 이렇고 안압이 그렇게 올라가던 것도 정상은 돌아왔습니다.
1: 모두 예. 큼직큼직한 효과입니다. 예.
4: 그리고 경제상에서도 1,500원 유후를 해준다지고.
1: 그렇죠.
4: 예, 활동에 참석하려고요.
1: 예, 잘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건강하세요.
2: 네,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5: 예, 안녕하십니까.
1: 예, 안녕하세요.

0: 예, 전에 명세방 수고하셨습니다. 아주 수고하셨습니다.
1: 예.
0: 눈이 항상 깔깔하고, 바람만 눈물 난단 말입니다. 예. 지금 눈이 깔깔하니까 바람만 눈물이 안 난다, 지금.
1: 예.
0: 그러니까 물질 두 개 더 보였단 말입니다. 이제 앞으로 법무에.
1: 논선 상관입니다. 예. 예,
0: 그게 지금 더 많이 좋아졌습니다.
1: 예.
0: 그래도 변화상에서 물질이 힘이, 핸드폰이랑 보면 희미하게 보이는데, 좀 낫습니다. 좀 반하게 보입니다, 지금.
1: 그게 보통 효과 아닙니다.
0: 예. 예. 그래도 야매한테 밖에 잘 뭐 사람 못 봐서 딱 여기다 앞에 와야 누구 나왔지. 어쨌든 예. 사람이 잘 알기지 않습니다. 형태가. 그러니까 지금 이것도 많이 좋아하셨습니다.
1: 모든 안과 질병이 시작이 야맹증으로부터 시작하는 안과 질병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야맹증의 해결 받아야 됩니다. 그 해결하는 방법 가운데서는 다른 서약으로는 비타민제 보충제밖에 없는데 명서방이 종합으로 해결해주는 데는 알아서는 좋은 눈병치료 제품이니까 선택이 너무 우수합니다.
0: 네, 이제 약을 많이 써봐서 광고약 좋다는 건데
1: 그렇겠죠.
0: 조금 못 봤는데 이게 명서방에서 써본 중에서 최고약입니다.
1: 그렇죠. 예, 예.
0: 이번에 활동한다는 게 좀 배달할 수고, 예. 하나 물어볼 건 싸지 원약이 됩니까?
1: 예.
0: 저희 누나가, 예, 혈압도 높고, 심장도 안 좋고, 소화도 안 좋고, 면역력도 낮고, 소변도 작고, 그래서 이것은 어떻게 하는 거냐 물어봅니다.
1: 누님이 본 제품은 예. 빨리 시작하면 빨리 효과를 보게 되어 있습니다. 이건 기본으로 혈압이 높다면 동맥경화로 인해서, 혈액이 죽상경화하고 혈관이 동맥경화로 인해서 혈압이 높을 수밖에 없는데 이 문제가 해결받지 않을 이유가 없습니다. 이제 위에서 말씀한 거 들으셨죠? 어떤 분들은 기본으로 혈압이 정상은 돌아왔다 이렇게 말씀한 분들이 많이 계시고 있거든요. 소화가 잘 되지 않고 그 외 여러 가지 노년성 모병이 우리를 여러 가지 질병으로 부를 수밖에 없는데 바로 사지원액이 그런 데 쓰게 되면 효과를 빨리 보게 되어 있습니다. 일단 쓰게 되면 이거는 면역력이 올라가고 그리고 혈관에 은행 잎이 20배의 효과가 미량원소가 많이 포함됐고 엽산이 포함됐고 후로브수가 포함됐고 아미노산이 포함됐고 428가지 영양 활성소가 포함됐으니까 너무 누님한테는 딱 어울리는 제품 아니겠는가 이렇게 인정합니다.
0: 지금 활동합니까?
1: 활동합니다. 특수한 우대 활동이 진행되는데요. 지금 사지원액은 한 각이 124원인데 30각 사면 30각 주고 60각을 사면 70각을 주고 1500원을 빼줍니다. 이때 한 각의 가격은 한 40원밖에 되지 않습니다. 전화번호 네, 501-7766에 전화하면 문전 무료 배달이 가능합니다.
0: 네, 알겠습니다.
1: 건강하셨습니다.
2: 네, 안녕히 계십시오. 계속 말씀 주시죠.
1: 지금 저희가 설명드리고 있는 사지원액 이 제품 자체는 일단 견제에서 복용하신 분들 가운데서는 이 제품 자체는 장수식물이 제일 고로 여기서 말한 게 제일 고로하다 했습니다. 제일 고로한 식물이 가시 그 모래밭에 자란 가시나무 열매에서 분리 추출했는데 이 제품 자체는 식물 자체가 모세근이 많이 있습니다. 모세근이 많이 있다는 것은 토양 속에 전부 영양을 흡수하게 돼 있어서 428가지 영양 활성소가 여기 포함되어 있어서 일단 견제해서 복용하시게 되면 늘 말씀드리고 있지만 해도 인삼도갱이 5~6배 인삼을 복용하면 하기 싶어도 부작용 때문에 녹용을 복용하고 싶은데 복용하면 혈압이 걱정되고 그리고 은행잎이 20배의 효과니까 한번 이거 드시게 되면 20알을 댄디르 은행잎 댄디르 맞은 그 효과를 볼 수 있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게 되었으니까 여러분들 적극적으로 이 제품을 사지원액을 견제해서 복용하시게 되면 여러 가지 질병이 좋은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2: 네, 선생님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1: 감사합니다.
2: 방송의 문의 전화는 502-7766번, 502-7766번입니다.

이곳에 그녀들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곳에서 그녀들의 꿈이 싹 틉니다. 매일같이 반복되는 일상 속, 끊임없이 이어지는 시간 속, 잊고 있었던 그녀들을 위한 주부 클럽.

말을 하지 않으면 아무도 내 마음을 모른다고 하지만 가끔은 아무 말 하지 않아도 내 마음을 알아봐주는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정말 감사한 일이죠. 나에 대한 애정의 힘을

만끽할 수도 있고요. 나보다 앞선 인생길을 걸어본 경험의 힘일 수도 있을 텐데 혼자서 고군분투하고 있다고 생각했을 때 슬며시 다가와서 툭 건네고 가는 그 손길만으로도 잔뜩 날이 섰던 마음이 둥그스름하게 깎이는 기분이 듭니다. 내가 느끼는 걸 다른 사람들도 비슷하게 느낄 때가 많더라고요. 다만 서로가 느끼는 마음의 거리가 다르고 속도가 다르기 때문에 어느 때 다가가고 어느 때 표현해야 할지 그 타이밍을 잡는 게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일까요? 점점 관계에서 기다림이 중요하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단번에 쏟아내지 않고 단번에 헤아리지 않는 기다림 속에서 서로에 대한 배려와 믿음이 차곡차곡 쌓여가는 오늘. 안녕하세요. 여기는 주부클럽이고요. 저는 김민혜입니다.

주부들의 고민을 해결해주는 주부들의 수다입니다. 배우자의 행동을 오해하지 않으려면 배우자의 언어를 먼저 파악해야 한다고 합니다. 사람마다 감정이나 속마음을 표현하는 방식이 다르니까요. 어떤 사람은 자신의 감정을 말로 솔직하게 표현하는 데 익숙하고 특히 미안해라는 말도 서슴없이 내뱉는 반면 또 다른 사람은 말로 표현하지 않고 행동으로 보여주는 게 편할 수도 있습니다.

있어요. 내가 감정을 말로 잘 표현하는 사람이면 배우자 역시 나에게 그와 같은 방식으로 감정을 표현해 주기를 바랄 수 있지만 내 방식만 고집하는 게 좋은 것만은 아닙니다. 만나러 갑니다.

안녕하세요. 32 여성입니다. 8살 연상의 남편과 가정을 꾸린 지도 어느덧 시간이 꽤 흘렀습니다. 32과 40. 이 8해라는 시간의 간극은 때로는 듬직한 울타리가 되어주기도 하지만 때로는 넘기 힘든 자존심의 벽이 돼 우리 사이를 가로막고는 하는 것 같습니다. 저희는 보통의 부부들이 그러듯 사소한 일로 다투고는 해요. 지약 짜는 방식이나 빨래를 넣는 각도 같은 정말 하찮은 것부터 저희의 인생 설계가 걸린 중대한 문제까지 말이죠. 그런데 저희 부부의 다툼에는 살짝 기묘한 법칙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다툼의 마침표를 찍는 방식입니다. 저는 잘못을 깨닫는 순간 혹은 상대의 마음을 상하게 했다는 책임감이 들 때면 비교적 쉽게 미안해라는 말을 꺼냅니다. 하지만 남편은 다릅니다. 남편은 좀처럼 아니 거의 절대로 미안하다는 말을 입 밖으로 내뱉지 않습니다. 얼마 전 저희는 아이를 언제 가질 것인가를 두고 꽤 깊은 감정의 고를 확인했습니다. 저는 35 전에는 아이를 갖고 싶다는 구체적인 계획을 세우고 있었고 남편은 조금 더 준비가 필요하다며 애매한 태도를 보였죠. 대화는 금세 날카로워졌어요. 당신은 아이도 있으면서 왜 그렇게 느긋해? 라는 저의 실언에 남편의 눈빛이 흔들렸고 남편은 너는 왜 그렇게 모든 걸 내 계획대로만 하려고 해? 라며 받아쳤죠. 서로를 찌르는 상처되는 말들이 오갔고 거실에는 무거운 침묵만이 가라앉았습니다.

각자의 방에서 화를 사귀고 난 뒤 저는 거실로 나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아까 나이가 어쩌고 한 건 내가 말이 심했어. 미안해. 그 말을 뱉고 나서 저는 남편의 입에서도 비슷한 뉘앙스의 사과가 나오길 기다렸습니다. 하지만 남편은 그저 고개를 끄덕이며 알았어 라고 답할 뿐이었죠. 그리고 그날 저녁 남편은 퇴근길에 제가 며칠 전부터 노래를 부르던 딸기 크림 소금빵을 사들고 왔습니다. 소금빵을 식탁에 내려놓는 남편의 손길은 꽤 조심스러웠고 슬쩍 제 눈치를 살피는 표정에는 분명 미안함이 서려있었죠. 하지만 끝내 미안하다는 네 글자는 들리지 않았습니다. 나만 미친 것 같은 이 기분은 뭘까? 사과를 한 사람은 나인데 빵을 먹으며 화를 풀어야 하는 사람도 나인 상황. 이 모순적인 평화 속에서 저는 남편의 8살 연상이라는 타이틀을 떠올립니다. 혹시 남편은 어린 아내에게 고개를 숙이는 게 자신의 자존심을 깎아먹는 일이라고 생각하는 걸까요? 아니면 오빠이자 남편으로 권위를 지키기 위한 마지막 보루가 그 사과하지 않는 입술인 걸까요? 또 다른 기억이 떠오릅니다. 남편이 주말 내내 약속을 잡아 저를 집안일에 홀로 남겨두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서운함이 폭발해 한바탕 쏘아붙인 뒤 남편은 묵묵히 집을 나갔습니다. 저는 집안일을 내팽개치고 침대에 누워 남편의 사과 메시지를 기다렸죠. 하지만 휴대폰은 조용했습니다. 저녁 늦게 돌아온 남편은 말없이 주방으로 가 설거지를 시작했습니다. 물소리가 요란하게 들리는 동안에도 남편은 제 등 뒤로 미안해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싱크대를 반짝반짝하게 닦아놓고 제가 좋아하는 커피를 내려 제 앞에 살며시 놓아주었습니다. 이런 상황이 반복될수록 저는 혼란스러워집니다. 말만 번지르르하게 하고 행동은 고치지 않은 사람들에 비하면 제 남편은 100번, 1000번 낫다는 걸 머리로는 압니다. 남편은 사과 대신 보상을 하고 미안함 대신 헌신을 택합니다. 하지만 저는 이기적이게도 미안해라는 투박하고 선명한 직접적인 고백을 듣고 싶습니다.

말은 휘발되지만 행동은 남는다고들 하죠. 그러나 가끔 어떤 마음은 오직 목소리를 타고 전달되어야만 영혼에 닿기도 합니다. 남편이 사온 빵과 깨끗해진 싱크대는 화해 도구는 될 수 있지만 상처받은 마음을 직접적으로 오르만지는 치유의 손길이 되기에는 2% 부족한 느낌이라고 할까요? 8살 차이. 남편에게 저는 지켜줘야 할 대상이자 동시에 완숙한 남자의 모습을 보여줘야 할 관객이기도 할 겁니다. 그런 아내 앞에서 자신이 틀렸다고 말하는 것은 남편이 공들여 쌓아온 든든한 이미지가 무너져 내리는 것 같은 느낌이 들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반면 저는 사과를 소통의 요날요

라고 생각합니다. 기계가 삐걱거릴 때 기름을 치듯 관계가 삐걱거릴 때 미안하다고 말하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 아니라 관계를 지속하겠다는 의지의 표현인 거죠. 하지만 남편에게 사과는 브레이크인 것 같습니다. 잘못을 인정하는 순간 자신의 진행 방향이 멈춰버린다고 믿는 것이죠. 이 가치관의 차이가 저희 식탁 위에 말 없는 디저트를 자꾸만 올려놓게 됩니다. 솔직히 고백하자면 저의 미안하다는 말 속에는 순수하지 못한 의도가 섞여 있을 때가 있습니다. 제가 먼저 사과함으로써 남편도 사과하게 만들려는 일종의 도덕적 압박 말입니다. 나는 이렇게 쿨하게 내 잘못을 인정하는데 당신은 어때? 라고 묻는 무언의 시위이죠. 그래서 남편이 사과 대신 선물이나 행동을 내놓을 때 저는 아, 또 나만 사과했네 라는 손해의식을 느끼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사랑에 손해가 어디 있고 믿지는 장사가 어디 있나 돌이켜보면 남편은 말로 사과하지 않는 대신에 말로 상처를 되새기지도 않았습니다. 제가 미안하다고 말하면 남편은 토를 달지 않고 그 사과를 온전히 받아주었지요. 그리고 자신이 할 수 있는 최선의 방식으로 미안함을 표시했습니다. 퇴근길에 사와서 조용히 건넨 디저트의 당도가 남편이 느낀 미안함의 농도였을 것이고 남편이 닦은 싱크대의 청결

또는 저에게 전하고 싶었던 진심의 깊이였을 겁니다. 말로 상처를 주지도 죄를 짓지도 않으려 노력하는 사람이기에 말로 용서를 구하는 법도 서투른 것 아닐까 생각해봅니다. 하지만 여전히 식탁 앞에 홀로 앉아 남편을 기다릴 때면 마음 한구석에는 채워지지 않는 빈칸이 남습니다. 행동이라는 번역본이 아무리 훌륭해도 때로는 원문 그대로의 살짝 떨리는 목소리를 듣고 싶은 아내 마음은 어쩔 수가 없나 봅니다. 8년이라는 세월의 벽을 허물고 쏟아져 나올 투박한 말 한마디와 그 말을 대신해 내밀어진 달콤한 간식 사이에서 저는 오늘도 어떤 진심을 먼저 읽어내야 할지 망설이게 됩니다. 사랑하기에 더 간절하고 이해하기에 더 복잡해지는 부부 사이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내가 사과했을 때 상대도 사과해야 본전이라는 생각이 들면 사과는 소통이 아닌 거래가 되는 것 같아요. 아내분이 먼저 사과하는 이유는 내가 더 잘못해서가 아니라 이 관계를 빨리 회복하고 싶은 만큼 남편을 사랑

하기 때문일 겁니다. 내가 미안하다 했으니 너도 해라는 압박보다 나는 먼저 사과해서 이 관계 긴장을 풀어줄 수 있는 성숙한 사람이라는 자부심을 가져보는 게 어떨까요? 그리고 남편이 쭈뼛거리며 선물을 내밀 때 말은 왜 안 해? 라고 쏘아붙이기보다 이거 사오면서 내 생각한 거야? 당신 마음은 알겠는데 미안하다는 말까지 해주면 내가 진짜 감동할 것 같아 라고 멍석을 깔아줘 보세요. 남편이 아주 작게라도 사과의 말을 내뱉었을 때 말해줘서 고마워 역시 어른스럽네 라고 칭찬해 주는 게 최고의 처방전이 될 수 있습니다. 곧 찾아올 아이에게 미안하다고 말할 줄 아는 멋진 아빠가 될 기회를 미리 선물한다고 생각하시면 어떨까요?

네, 어느덧 마칠 시간이 다 되어갑니다. 오늘의 끝곡 보내드리면서 여기서 이만 인사드립니다. 지금까지 프로편집의 김은주, 진행의 김민혜였습니다.

0: 각종 질환과 건강 상식에 관한 궁금증을 풀어드리고
1: 주요 질병 예방과 관리 요령을 알기 쉽게 전합니다.
0: 건강을 지키는 방법, 건강의 기초가 되는 정보로
1: 당신의 건강한 삶을 지켜드립니다. 장수 시대.

0: 백자방 구보객은 야생의 진균약재 중에서 성공적으로 분리 추출한 세포 생명 활성 성분으로서 간과 신장의 대사를 통해 혈액순환 과정에 온몸에 전달하면서 인체 각 기관의 노화 병변된 세포를 회복시켜 활기를 되찾아줍니다. 100년의 역사를 간직한 백자방 구보객은 백근의 천연약재에서 100배로 농축하여 얻은 고농도 유효 성분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매일 잠자기 전 10ml 한 병만 복용하면 노화 과정에서 생긴 병변의 세포를 빠르게 회복시켜줍니다. 혈압과 혈당을 조절하고 심장 뇌혈관의 건강을 회복시키는 차원에서 정신이 나지 않고 불면증, 건망증과 더불어 눈이 잘 보이지 않고 귀가 잘 들리지 않으며 귀에서 소리가 나고 일찍 흰머리가 나며 간, 신장 부족으로 나타나는 여러 가지 증상을 개선해줍니다. 판매 지점은 기차역 맞은편 우기병원 3층 305호실과 중관촌 1층 우기대약방 3호.
1: 간판 탈출, 좌골신경통, 발뒤축 골가시, 통풍, 건초염, 고관절 괴사, 관절이 붓고 변형되며 넘어져서 상한 부위, 산후풍 후유증과 각종 관절 통증을 빠른 속도로 해결해줍니다. 구복과 외용이 결합된 제품으로 확실한 효과가 있는 관절 치료 제품입니다. 판매 지점은 기차역 맞은편 우기병원 3층 305호실과 중관촌 1층 우기대약방 3호 매대입니다. 방송 후 문의 전화는 501-7755번, 501-7755번입니다.

0: 안녕하십니까. 장수시대 건강 자문 프로 시간입니다. 5시부터 5시 30분 사이로 선생님 모시고 또 말씀 나누도록 할 텐데요. 궁금하신 점이나 또 여러 가지 증상에 대해서 문의가 필요하신 분들은 생방송실 두대 전화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256-1111번, 256-1112번입니다. 무대활동 소개해드립니다. 노인성 질환 치료 제품 백자방 구보객은 10곽 사시면 9곽 드리고 20곽 사시면 25곽을 드립니다. 구복과 외용이 결합된 골관절 질환 치료 제품 투골텐은 7곽 사시면 5곽을 드리고 15곽 사시면 20곽을 드립니다. 방송에 문의하시고 주문하시는 분들께는 OEC 한 곽을 더 드린다고 합니다. 판매 지점은 기차역전 맞은편 오기병원 3층 305호실과 중관촌 1층 오기약방 3호 매대입니다. 방송 외 문의 전화는 501-7755번, 501-7755번입니다. 선생님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1: 안녕하십니까?
0: 네, 반갑습니다. 좋은 말씀 부탁드립니다.
1: 오늘 이 시간을 이용해서 여러분들한테 100년 장수 제품으로서 널리 알려진 백자방 구보객과 더불어 관절 전문 치료약품 국가 발명 특허를 받은 투골테 이 제품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드리게 되어 있겠습니다. 저희들이 설명드리고 있는 백자방 구보객은 한 곽의 가격이 398원인데요. 지금 특선 우대 정책이 실행되고 있습니다. 이번에 우대 정책은 다른 때에 비해서 보온 제품을 많이 주게 되어 있는데요. 20곽을 싸면 25곽을 줍니다. 그러니까 먼저번에 우대 활동으로 놓고 말하면 12곽에 줬는데 이번에는 20곽에 25곽을 주니까 원래 먼저 그 비례를 하면 20곽에 20곽이면 먼저 비례에 달하게 되어 있는데 이번에는 25곽을 주게 되어 있으니까 지금 이번에는 먼저번에 비해서 양천의 내치 더 무료로 더 많이 주는 걸로 되어 있겠습니다. 한 가게 평균 가격은 이때 170원 잡아 받게 되지 않습니다.

0: 15각을 싸면 20각을 줍니다. 이것도 역시 먼저뿐을 위해서 큰 무대 정책이 따라가게 되어 있는데요. 15각에 20각이 계다면 15각에 15각을 줄 때에 비해서 5각을 더 많이 주게 되어 있으니까 이거는 양천 500원 이치가 더 먼저뿐에 비해서 따라 더 무료로 주는 셈이 되어 있습니다. 한 각의 평균 가격은 200원 잡아받게 되지 않는데요. 두골테이 제품 자체의 특점은 구봉약과 외용약, 구봉약 한 각이, 외용약 한 각이 따라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치료에 있어서는 확실히 국가 발명 특허를 받은 그런 그 특수점을 충분하게 향수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지금 저희들 설명드리고 있는 백자반 구봉약 이 제품 자체는 여러분들이 이미 견제해서 복용하신 분들 가운데서는 와, 이렇게 우수한 제품이 있어서 내가 편안한 잠을 주무실 수 있고 맥의 관절마디마다도 경락이 잘 소통되면서 근육과 골격이 든든해질 뿐만 아니라 몸이 나이가 들면서 많이 조혈 공능이 떨어지면서 간과 콩팥이 허한 탓으로 인해서 눈앞이 아찔하고 그리고 정신이 나지 않고 불면증이 심각하고 건망증이 심각해서 내가 치매에 가깝게 되지 않나 많이 가슴이 두근거리던 문제가 해결받는가 하면 특히 머리가 쉽게 빠지고 머리나 수염이 빠른 속도로 휘어지고 귀혈 부족으로 나타나는 간과 콩팥이 허한 증상을 개선해주는 데 있어서는 알아주는 우수한 성분으로 되어 있겠습니다.
1: 잠시만요. 문의 전화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2: 네, 선생님 수고하십니다.
0: 네, 안녕하세요.
2: 예, 나도 지금 백자반 900을 여러 달째 먹고 있습니다.
0: 그래요? 예.
2: 기침도 자꾸 나고, 그리고 맥도 없고, 소변도 다소를 보고, 그 다음에, 뭐랄까, 소변 먹을 때 졸리고, 이래서 여러 가지 증상, 먹었는데 여러 가지 증상이 좀 많이 좋아지겠습니다.
0: 예.
2: 이래서, 그리고 더 좋은 건 뭐 좋은 건 혈압이 조절도 안 되고, 혈압이하고, 두 가지, 세 가지 먹어도, 그냥, 언제 한번 올라가면서 안 내려던 게 지금, 이 증상에서는 한 번만 먹어도 혈압이 어설이 잘 되고 있습니다.
0: 그렇죠. 예, 예. 예, 그래. 예. 많은 분들이 그렇게 말씀하세요.
2: 예. 예. 가슴이 그냥 황황하고 떨리던 게 지금, 그 증상도 많이 좋아지고 있습니다. 지금 많이 개선됐습니다.
0: 그렇죠. 예. 예. 예.
2: 그리고 뭔가 뭐, 또 효과 좋은 것도 무서워서 하는가 뭐, 건망증이 있어서 자꾸 잊어버렸댔습니다. 헐리헐리 깨지. 그 건망증이 지금 많이 좋아졌습니다.
0: 그럼요. 예, 예.
2: 그리고 지금 두 골 배에 뭔가 이 약을 쓰고 있는데 그거는 더 썼을 때다 또.
0: 예.
2: 이거 갱수병이
0: 국가 발명 특허를 받았잖아요.
2: 예. 예. 이거 갱수병이 자꾸 나 이렇게 도진다 말이야. 한 번 도지면 해동 한 1년씩 넘어가면 이렇게 도진다. 자꾸 치료 받으면 낫는 것 같아서 또 도지면 한 1년 넘어가고 이랬댔습니다.
0: 갱수병 그래, 힘든 병입니다.
2: 예. 예, 예. 그래 친구도 얼마나 맞았는지 모른다. 아픈 친구로.
0: 그렇죠.
2: 이 방송 듣고서 이 두월 패를 좀 싸다 아 바르고 아 만결면 좋겠습니까 아침 중심 저녁으로 어떤 때도 중간에 한 번씩 더 발랐댔습니다. 너무 좋습니다. 아프지 않은 어제는 먹어 돌릴 수 있습니다. 막 너무 아프던 게.
0: 아 그럼요. 예예. 예.
2: 저녁에 자자면 벽에도 바로 못 뵀댔습니다. 이게 방송 치아라서. 근데 그게 요즘 많이 좋아져서 치료하고 잠심 잘 삽니다. 벽에도 잘 뵈고.
0: 그렇지. 경추에 문제가 예. 생기면 경동맥을 압박하면서 뇌혈관에 예. 문제가 생기죠. 뇌동맥 경화로. 예. 예.
2: 맞습니다.
0: 그렇죠.
2: 그래서 이 좋으니까 내지 두월패 백사방 900원 좀 있는데 두월패를 지금 더 배달해서 더 쓰자 그런다.
0: 그렇게 해서 이번에 기회를 잘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2: 예.
0: 원 제품을 많이 주니까 며칠 내지 예. 우대해 주는 셈으로 되어 있습니다. 예. 먼저 번에 비해서 더 우대가 더 한 2,000원에 집 따라간다 그 말입니다.
2: 네네네. 네, 네. 예. 오늘 배달 받겠습니다.
0: 예. 501-775번에 연락하세요.
2: 예, 501-775번. 예. 예. 저녁에 된거 지금?
0: 됩니다. 지금 연락하세요. 예.
2: 네, 예, 감사합니다. 예.
1: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3: 네, 안녕하십니까?
0: 예, 안녕하세요.
3: 네, 예, 저는 백자반 구봉에 어제 한 석 달 쓰였습니다.
0: 아, 좋은 제품.
3: 구봉에 이런 게 흡수단이 효과 빠르대다. 예.
0: 그렇죠.
3: 소비 향을 시원하지 못하고 화장실에 마셔 했다 나왔다만 지금 소비 시원하게 나가 소비 그렇게 인차 본다 말은 이게 얼마나 좋습니다.
0: 그렇죠. 이게 콩팥을 도와주는 차원에서 치료해주게 되어 있으니까 어지간한 남성들이 전열선은 저리 가라 할 정도로 좋은 제품입니다.
3: 예. 예. 이게 또 밤새도 받았습니다. 하루 종일 대학에 있을 때 봤는데 지금 그래서 한번 보니까
0: 예.
3: 그때 때는 안 보고 그때 말 좋고 그렇죠. 이게 잠이 잘 나옵니다.
0: 그렇죠.
3: 이제 잠이 안 오고 밤 늦게

0: 12시, 1시, 그때 저희가 사는데, 지금 사는데 잘하는데.
1: 여기 공동주체 명확하게 지적됐습니다. 불면증과 건망증을 해결한다고. 바로 그렇습니다.
0: 네. 이렇게 소화가 더 잘 됐거든. 그렇죠. 소화 안 돼. 밥을 얼마 못 먹었었는데. 네. 그런데 지금 소화도 안 되거든. 혈압조절도 잘 되는데 항상 머리 아프고 어지럽고. 그런데 지금 혈압조절 때는 머리가 안 아파. 정말 살 것 같은데. 이게.
1: 바로 여기 어혈을 풀어주고 경락이 잘 숙통되니까 혈압조절이 잘 되는 겁니다.
0: 네. 이래도 간에도 좋을 때다.
1: 그렇죠.
0: 간이 항상 내게 있고 거기다 지방간이 있었는데 그 지방간이 없어지지 않는 게 보니까.
1: 그렇죠.
0: 그 해군.
1: 예, 예. 비초 회복이 되면 서치에서 한 대 다 나오십니까?
0: 예, 어. 나온대. 예. 이것도 면역력이나 봤어요. 이전에 그저 감기, 지난 감기 아니 지금 이거 쓴 다음에 1년에는 감기 안 걸리지 않습니까?
1: 면역력이
0: 많이 높아지죠.
1: 면역력이 높아집니다.
0: 예. 예. 그래, 이번에 활동하는 게, 이번에 활동 좋았을 때다.
1: 이번에 활동
0: 한 20만 원 더 맞을 때다.
1: 그렇죠. 예, 예.
0: 그래, 이번에 20만 원 싹 하나 물어볼 거는 두고 태워야 돼. 저희 누나가 그 식당 일을 하는데요. 수사하고 예. 허리 아프고, 팔이 아프고, 견주도 있고, 경추도 있고, 그래서 이것은 어떻게 하는 거냐 물어봅니다.
1: 아, 그런데 이 제품 쓰는 게 명품입니다. 이 제품 쓰게 되면 허리, 다리, 경추, 요추, 어디에 문제가 있든지, 관절치료, 어디에 문제 있으면 혈액을 따라서, 구복약이기 때문에 혈관을 따라서 아픈 부분에 가서 불효하십니다, 약이. 그러면 속으로부터 치료하고, 겉으로부터 아픈 부위에다 또 바르고 마사지 해주기도 하면 속으로부터 겉으로 겉으로부터 속으로 아픈 부위를 해결해 주는데 이렇게 발명 특허를 받은 제품은 관절 치료 제품에선 드무니까 누나분이 이분을 이 제품을 빨리 선택하는 게 맞습니다.
0: 왜 활동하죠? 예.
1: 활동이 특수합니다. 이번에 두골 때는 7각에 5각에 15각에 20각 줍니다. 보통 15각에 15각을 잘 주는 건데 이번에는 15각에 20각을 얹어주게 되었으니까 아주 기회입니다.
0: 예, 배달하시겠습니다. 예.
2: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3: 예, 안녕하십니까.
1: 안녕하세요.
3: 네, 지금 예, 이 백다방 쓰고 있는데 아주 효과 여러 면에서 잘 보고 있습니다. 첫째는 예, 혈압조절이 아주 잘 된다. 그렇게 어린치전하고 힝하고 고리가 무거워 들지 못하던 게 지금 얘네 이거 반년 썼습니다. 반년 쓰니까 기본상 혈압조절이 잘 되니까 아침에는 정신하고 이 몸이 아주 가볍습니다. 그러니까 얘 잠을 잘 자고 그 귀에서 그렇게 소리 나고 잘 들리지 않던 게 어제는 귀 소리 나지 않고 잘 들립니다. 영 좋습니다.
1: 아, 나는
3: 예, 네. 이 아주 정말 선택 잘했습니다.
1: 그렇죠.
3: 예, 그래도 또 이 재벌대는 쓰는데 어째 쓰는가 하니 자월신경통이 좀 심하니까 걸지 못하고 예, 아주 고통스러웠는데 이거에 석 달 쓰니까 효과 나는 게 확실히 알립니다. 예.
1: 네.
3: 그래도 이 발을 들지 못해 머리도 못 빗고 아주 고생했습니다. 굉장히 어제는 머리도 마음대로 빗을 수 있고 걸음걸이도 어제는 아주 씩씩하게 다닌다.
1: 네.
3: 이 약이가 예, 한번 바르고 한번 먹으니까 효과 더 바릅니다.
1: 그렇죠.
3: 예, 예, 예. 그래 이번에 들으려야 효과 저기 대화가 아주 좋을 때 난 좀 이거 경상적으로 쓰기 위해서 많이 싸다고 저리 오늘이 전화드립니다.
1: 이 두골 때는 뭐 위를 상하지 않고 오히려 어떤 분들이 위를 도와주더라. 그러면서 간과 콩팥을 도와주는 차원에서 관절통을 해결해 주게 되어있으니까 시름 넣고 쓰는 국가 발명 특허를 받았으니까 시름 넣고 쓸 수 있는 좋은 제품이니까 열심히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3: 네, 감사합니다.
2: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4: 안녕하세요.
1: 안녕하세요.
4: 예, 백사방 쓰는 환자입니다. 예. 저는 넉 달 썼습니다. 왜냐하면 맥이었고 입이 썩었고 내난이 소화해야 되고 밤잠 자지 못하고 혈압조절이 바라야 돼 고통 겪고 왔습니다. 점약 써봤다, 주사를 맞아봤다, 댄디를 해봤다, 효과를 못 봤습니다. 그래, 이 백자방 나와서, 이거, 그저 처음 한, 그저 열 각, 그저 싸서 먹어본 게, 얼마 안 먹어서 인사 효과 빠릅니다.
1: 그렇습니다.
4: 우선 먼저 머리가 흐리터분한 게 맑아지고, 혈압조절이 잘 되는 거, 반담 잘 자고,
1: 예.
4: 소화가 잘 되는 거나, 밥이 대고 딜대라 합니다.
1: 그리고 그렇죠.
4: 예, 약하던 몸이가 분이 불어나고 있습니다.
1: 체지에 올라야 됩니다. 노년의 체지에 올라야 됩니다. 예.
4: 예, 그렇죠. 몸이 가까워지고, 예. 그래, 걸음도 못 걸던 게 그래도 어제 걸어서 활동하고 이제 또 달아들어오고 있습니다.
1: 아, 그래요?
4: 예. 예, 초골팬도 경추, 뭐, 아예 아픈 게 없었습니다. 그래, 무슨 약이나 발라도 질 때 없고 먹고 친구는 얼마 했겠습니까? 그런.

0: 그것이 효과 없던 게, 이 백자마 먹고 바르고 마사지를 하고 하던 게, 야, 다리라면 그리 무겁다면 다리가 영 헷갑아지고 활동을 못하던 게 활동하고, 그래도 5천 번씩 걸고 들어온다.
1: 5천 번 걸으면 됩니다. 대단합니다. 예, 예. 예.
0: 그 누워서 구불던 게 그래 활동할까나 벌써 새 생명 얻은 것 같으란다.
1: 그렇죠.
0: 그래요. 활동도 영 좋은데, 이 활동에 참석할 수 없고 그런다.
1: 그렇게 하세요. 501-775번에 연락하면 무료 배달이 가능합니다. 건강하세요.
0: 네, 감사합니다.
2: 네, 안녕히 계십시오. 잠깐 광고 듣고 오겠습니다. 투골테는 구복약과 외용약으로 된 여러 가지 골격통을 치료해주는 OTC 국약입니다. 구복약은 복방개미 활락 캡슐이라고 하는데 중국 발명 특허를 받은 제품으로 흑개미, 청풍 등 진구, 방귀 성분으로 조성되었습니다. 근육이 편해지고 경락을 통하게 하며 풍한습을 몰아냅니다. 또 관절의 심한 통증과 더불어 붓고 굽히고 펴기 힘든 증상을 개선해줍니다. 투골테는 풍습성 관절염, 경추염, 견주염, 허리근육 손상, 요추간판 탈출, 좌골신경통, 발뒤축 골가시, 통풍, 건초염, 고관절 괴사, 관절이 붓고 변형되며 넘어져서 상한 부위, 산후풍 후유증과 각종 관절 통증을 빠른 속도로 해결해줍니다. 구복과 외용이 결합된 제품으로 확실한 효과가 있는 관절 치료 제품입니다. 판매 지점은 기차역 맞은편 우기병원 3층 305호실과 중간촌 1층 우기대약방 3호 매대입니다. 방송 후에 문의 전화는 501-7755번, 501-7755번입니다. 계속 말씀 부탁드립니다.
1: 지금 저희들 설명드리고 있는 투골테이 제품 자체는 여러분들이 나이가 드시면서 관절통으로서 움직이기 힘든 이 문제를 풀어주는 데는 알아주는 우수한 제품입니다. 무엇 때문에 이 제품 자체는 복방 개미 활락 캡슐이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복방이라는 것은 여러 가지 개미를 흑개미를 위주로 한 몇 가지 제품 조합으로 되어 있는 활락이 중요합니다. 경락을 수통시켜주는 캡슐이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이 제품 자체는 국가 발명 특허를 받은 척구절의 류마티스 관절염을 포함한 여러 가지 풍한습을 몰아내는 우수한 제품이다. 이렇게 여기 제기되어 있습니다. 우리 류마티스 관절염이라면 관절통에 있어서는 아주 치료가 힘든 이런 질병에 속할 겁니다. 여기 강호 수치도 높아가게 되어 있고 그리고 이 병 자체는 류마티스 관절염이라 하면 제가 늘 말씀드리고 있지만 해도 다른 질병하고 다르다면 보통 자가 면역계통으로서 병을 이기게 되었는데 이 류마티스 관절염은 자가 면역계통을 자기절로 파괴하는 이런 관절 그 병에 속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치료가 어렵게 되어 있는데요. 이래서 무엇 때문에 이런가 하면 류마티스 관절염이라면 남이 내 면역계통을 파괴하는가 자기 면역계통을 오해해서 자기절로 남인가 하고 그거 적으로 인정하고 치는 이런 무서운 질병에 속하게 되는데 이런 질병도 해결하는 아주 우수한 발명 특허를 받은 제품 자체인데 류마티스 관절염이라면 마디마디마다 손가락 마디 중간 마디 마지막 마디 똥똥 불어나면서 개폈다 폈다 하기 힘들어질 수밖에 없고 어느 관절이든지 관절마디가 둥둥 부어나면서 움직이기 힘들어지는 이런 무서운 질병에 속하게 되어 있겠습니다. 황차 이제 그 펜틀에서 말씀드렸지만 해도 여러 가지 관절병 가운데 경추염, 견주, 요추, 요추간반 탈출 이런 데도 다 좋은 효과를 보는가 하면 어떤 분들은 발 뒤축에 마치 바늘을 가득 꽂아놓은 것처럼 디디자 하면 올리 찔거버려서 힘든 분들이 있습니다. 발뒤축 골가시 이런 것도 해결받고 건초염이라든지 고관절 괴사 괴사라면 이 엉덩이 그 마구리뼈가 괴사를 가져오는 겁니다. 무선 질병입니다. 이거는 다 뭐 15도로 굽히자 해도 이게 그 꼭 그 같이 움직여야 되는 건데 15도로 굽히자 해도 너무 동통이 심해서 완전히 뭐 누워있거나 이래야 편한데 일단 두

일주일만 누워서 꼼짝하지 않는다면 관절통은 관절대로 조금 보호되겠지만 해도 근육이 위축합니다. 두 주일만 딱 누워 계시고 다른 사람에게 의지하고 그런다면 10년 근육이 위축한다지 않습니까? 근육이 위축하면 관절이 아무리 좋다든 내려가서 자체로서 혼자 독립적으로 걸자면 걷기 힘들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 가지 관절통을 해결해 줄 뿐만 아니라 여기에 간이 근육을 낳는다. 간주근이라 이렇게 되는데 층간 부선종양하는 차원에서 간을 도와주고 건받지 양을 도와주는 차원에서 관절통을 풀어주는 우수한 제품 자체의 조합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일단 이 두골테란 제품 자체는 제가 많은 관절 치료 제품을 접촉해 봤지만 해도 이처럼 특수한 이런 그 관절 제품 치료 제품은 아주 거의 처음 접촉하다시피 되어 있습니다. 뭐 때문에 국가 발명 특허를 받았을 때는 림상 실험을 얼마나 많이 했는지 모릅니다. 심지어 어떤 제품 자체는 300집이 산지아유엔의 림상 실험을 10년 동안 걸쳐서 나온 제품 이런 제품도 있는데 발명 특허를 받은 제품 자체는 거의 그만한 과정을 거쳐야만이 발명 특허까지 받게 되어 있을 겁니다. 우리 지금 고령화 시대에 들어서서 제일 힘들다는 게 움직이기 힘든 겁니다. 관절통으로서 너무 움직이기 힘들어지니까 내가 누워있고 앉아있고 소파에 지내서 뭐 기대어서 텔레비나 보고 이러면 내가 향수가 아닌가, 그 아픈 통통을 그렇게 걸을 필요 있겠는가, 움직일 필요 있게 운동할 필요가 있겠는가 이렇게 느낄 수도 있게 되어 있는데요, 바로 이것은 내 생명줄을 줄이는 일종 제일 최악의 방법이 아닌 방법에 속하게 되어 있는데요, 투골테이 제품 자체를 쓰시게 되면 구복하고 그리고 바르고 마사지 해주게 되면 어지간한 관절통은 해결받지 않을 이유가 없습니다. 우리 제가 이야기 드렸지만 관절마디는 모두 360개의 관절마디로 조성되어 있다 이렇게 말하게 되는데 많이 움직이는 관절이 있고 좀 움직이는 관절이 있고 움직이지 않는 관절이 있는데요, 보통 많이 움직이는 관절 가운데서 어깨 그리고 무릎 발목 그리고 이런 관절이 많이 속하게 되어 있는가 하면 그리고 좀 움직이는 거둔관제라는 그 외둔관제가 있습니다. 미동관제, 저 움직이는 관절 가운데서는 척추, 경추 이런 부분에 속하게 되어 있으면서 움직이지 않는 관절은 두개골하고 그리고 이빨 같은 것도 움직이지 않는 관절이지만 해도 역시 마주치면서 움직이기를 움직입니다. 그런 모든 관절통은 많이 움직이는 관절은 더 많이 아프게 되어 있고 술 움직이는 관절통도 따라서 우리 평생 나이가 6, 70, 7, 80 이렇게 되는 과정에서 4, 50 그 이상으로 올라가는 과정에서 모든 관절은 압력이 동통을 받 압력이 고통을 받으면서 동통으로 전달될 수밖에 없게 되는데 이런 걸 해결해 주는 제품 자체가 바로 투골테라는 이런 특수한 국가 발명 특허를 받은 제품에 속합니다. 특히 여기 흑개미가 주요한 성분으로 되어 있는데요. 이 흑개미는 보통 우리 지구상에서 수량이 제일 많은 동물이 흑개미에 속한다 하게 되어 있는데요. 이 개미는 소고기 우유를 초과할 정도로서 단백질 함량이 42% 내지 67% 된다 이렇게 말하게 되어 있고 매개 개미 다리는 발동기 역할을 하되 한 개 다리는 발동기 몇백 개 몇천 개의 역할을 한답니다. 우리 눈으로 직접 목격한 데 이야기하다면 그 조그만 개미가 자기 들고 자기 굴러 메고 들어가는 거 보게 되면 자기 체중이 몇십 배 되는 이런 물건도 메고 들어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 여기서 흑개미가 주요한 성분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흑개미는 지통 해독의 역할을 할 뿐만 아니라 부선종양하고 층간의 역할, 간과 콩팥을 도와주면서 관절을 치료해 줄 뿐만 아니라 특히 여기에 칭펑탕이라는 성분 자체는 소변이 잘 통하게 합니다. 우리 관절통으로 불편한 분들 가운데서는 무릎관절이 불편하게 되며 무릎관절대에 무럭이 생기거나 발목이 불편하게 되면 거기 또 뭐 퉁퉁 부어나거나 이런 증상도 많이 생기게 되는데 이것은 제때적으로서 그 순환이 잘 되지 않아서 경락이 잘 소통되지 못하면서 뭐 콩팥이 든든하지 못한 차원을 동반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소변을 통해서 노폐물이 잘 빠져나가야 되는 건데 여기 있는 그 물혹은 바로 우리에게 기시르는

0: 맹 역할을 하는 이런 수분에 속하게 되어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 제때 빠져나가게 해야 되는데 이게 바로 칭풍통 이런 역할을 하게 되었고 특히 이게 방귀란 성분 자체는 혈압을 온정시키면서 소염 역할을 하게 되었고 부종을 내려서는 이런 역할을 하는 성분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투골테이 제품 자체에 포함된 성분들 자체는 너무 우수한 성분 조합으로 되어 있으면서 관절통을 해결해 주는 데서는 흑개미, 칭풍통, 진주, 방귀 이런 성분들 자체는 우리에게 관절통을 해결해 주는 데 있어서는 안아주는 유효 성분에 속하게 되어 있으면서 위를 상하지 않고 오히려 간을 도와주고 콩팥을 도와주게 되어 있기 때문에 시름 넣고 쓸 수 있는 그 관절 치료 제품입니다. 믿어도 됩니다. 만약 치료 효과가 나쁘다면 이 치료 효과가 나쁘지는 않더라도 효과가 미달이라면 달하지 못한다면 이게 국가 발명 특허에서 물러나야 됩니다. 그런데 이 제품 자체가 완전히 림상 충분한 실험을 거쳐서 나온 제품 자체에 속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투골테이 제품 자체는 너무 우수한 관절 치료 제품이니까 여러분들 실험 넣고 쓸 수 있는 제품으로 소개되고 있습니다. 그 외에 지금 저희들이 설명드리고 있는 백자방구복의 이 제품 자체는 그 조성 자체가 제하소, 인양화, 황정, 구기자, 황계, 단삼 이런 성분 조합으로 되어 있는데요. 많은 분들이 말씀하시다시피 이 제품 자체는 백근을 고온에서 농축해서 한근으로 만들어진 제품 자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제품이 유효기가 48개월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까지 구복액이 48개월로 된 제품은 이 제품을 제외하고 다른 제품이 없습니다. 이 제품이 4년 동안 보관할 수 있습니다. 무엇 때문에? 고온에서 멸근 처리를 했습니다.
1: 잠시만요. 문의 전화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2: 예. 선생님 수고하십니다.
0: 예, 안녕하세요.
2: 저도 투골테이를 쓰고 있습니다.
0: 예.
2: 예, 저만 탈출이고 거기다 자골신경 털고 대형성 관절까지 있어서 허리부터 다리 내리저리면서 세게 아프고 약물이 피세게 아파서 잘 못 걸었습니다.
0: 예.
2: 투골테이를 쓰면 그 바르냐 같이 바를까요? 용 효과 좋습니다.
0: 그렇죠.
2: 예. 안 봤다 일어나서 하면 그 백사십에 뭐 그래서 골상 그저 뭐 침대나 집어야 계속 일어나는데 이전에 인차 일어날 수 있고 누구 살 때 허리 아파 겨우 달아놓은 데서 만달 달아놓을 수 있고 이 다리 폈다 그렇다면 다리 또 소리 나네 그렇다 못했습니다.
0: 예.
2: 폈다 그렇다 소리 서서 일어서 걷자니 아, 이 다리 나이가 못 걸었습니다. 근데 이건 영 잘 걸어댕깁니다.
0: 예.
2: 화장실을 비우고 죽고 겨우 댕기 다시 뺀지 좀 밖에 나와서 내일 운동까지 할 수 있습니다.
0: 그러면 됩니다. 예. 움직여 생명자유 운동이라 하지 않습니까? 생명은 운동이다.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1: 예.
0: 바로 관절통이 해결받으면 됩니다.
2: 예, 그래서 선생님 이렇게 효과적과 배달받아 더 쓰겠습니다.
0: 그렇게 하시면 네. 배달자로부터 잘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1: 안녕히 계십시오. 네, 이 시간 방송 이만 줄일게요. 선생님 수고하셨습니다.
0: 감사합니다.
1: 방송 외 문의 전화는 501-7755번, 501-7755번입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친구들 안녕. 바른말 이쁜말 시간입니다. 오늘도 이쁜이와 함께 풍부한 송구속담에 대해서 공부하는 시간 가져볼게요. 바른말 이쁜말. 먼저 지난 시간에 배운 내용을 떠올려 볼까요? 저번 시간에 우리는 작은 것을 아끼다가 큰 손실을 보는 것에 관한 속담과 송구를 배워봤는데요. 그 중에 기와장 하나 아끼다가 대들보 썩인다라는 속담이 있었습니다. 이 속담은 집 지붕에 있는 작은 기와 한 장을 아끼려고 고치지 않고 내버려두면 그 틈으로 빗물이 스며들어서 집 전체를 바치는 큰 대들보까지 썩어서 망가진다라는 뜻인데요. 즉,

작은 문제를 그냥 넘기거나 자그마한 것을 아끼다가 도리어 나중에 큰 손실과 어려움을 겪게 되는 상황을 비유한 말입니다. 이 속담을 또 석가래 하나 아끼려다가 대들보 내려앉힌다라고도 합니다. 네, 그럼 아래에 작은 것에 연연하다 중요한 것을 놓치거나 큰 손실을 보는 것에 관한 속담과 성구는 또 어떤 것이 있는지 한번 골라보세요. 1번, 새우를 잡으려다 고래를 놓친다. 2번, 개똥밭에도 이슬 내릴 때가 있다. 3번, 공정부지. 4번, 시지시장. 네, 정답은 무엇일까요? 동요 한 곡 듣고서 정답 공개해 볼게요. 동요 야영의 노래를 감상해 보겠습니다.

네, 동요 듣고 왔습니다. 정답은 1번과 4번입니다. 1번, 새우를 잡으려다 고래를 놓친다 라는 속담은 작은 새우 하나를 잡으려다가 그보다 훨씬 크고 귀한 고래를 놓쳐버린다 라는 뜻인데요. 보잘것없는 것에 연연하다 중요한 것을 놓치거나 큰 것을 내다보지 못하고 눈앞의 일에만 급급한 근시안적인 행동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4번 시즈시장. 네, 이 성구는 손가락을 아끼려 하다가 손바닥마저 잃는다라는 말인데요. 작은 부분을 아끼다가 전체를 망치고 큰 손실을 보는 것을 의미합니다. 네, 아래 동요 한 곡 듣고서 오늘 새로운 내용을 시작할게요. 동요 키가 크는 여름을 들려드립니다.

친구들, 우리가 살면서 아무리 열심히 노력해도 때와 조건을 놓치면 원하는 결과를 얻기 어려울 때가 있죠. 그건 노력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적절한 때를 놓쳤거나 상황에 맞는 방법을 찾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무작정 열심히 하는 것보다 지금이 가장 좋은 기회인지 또 어떤 조건이 잘 갖춰졌는지 먼저 살펴보고 행동하는 것이 훨씬 현명하고 효과적입니다. 네, 오늘은 때와 기회, 조건에 맞춰서 행동하는 것에 관한 속담과 성구들을 함께 알아볼 텐데요. 어떻게 더 똑똑하게 노력하고 행동할 수 있는지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함께 시작할까요? 먼저 바람새가 좋아야 돛을 단다 라는 속담을 볼게요. 배는 바람이 잘 불 때 돛을 펴야 멀리 나아갈 수 있는데요. 이 속담은 바람의 움직임을 보아가며 돛을 달듯이 어떤 일이나 조건이 성숙된 정도를 보아가며 일을 벌리게 되는 것을 비유해서 이르는 말입니다. 우리가 공부할 때에도 마찬가지인데요. 피곤하고 졸릴 때 억지로 공부하는 것보다 집중이 잘 되고 기분이 좋을 때 계획을 실천하는 것이 훨씬 효율적입니다. 친구와 의견이 맞지 않을 때에도 서로 감정이 격할 때 말하기보다 마음이 가라앉고 이야기할 분위기가 됐을 때 대화하는 것이 훨씬 좋은 결과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다음, 철도 뜨거울 때 두드려야 한다 라는 속담을 볼까요? 쇠를 충분히 가열해서 뜨거울 때 재빠르게 두드려야 원하는 모양을 만들 수 있듯이 이 속담은 무엇이나 적절한 때와 좋은 조건을 놓치지 말고 바로 실천해야 좋은 성과를 이룰 수 있다라는 것을 비유해서 이르는 말입니다. 이 속담을 또 쇠는 단김에 벼려야 한다라고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시험이 코앞으로 다가왔을 때 집중해서 공부할 수 있는 좋은 기회를 그냥 흘려보내고 계속 미루다가는 좋은 성적을 얻기 어렵겠죠. 또 발표회나 각종 대회를 준비할 때에도 열정이 넘치고 마음가짐이 가장 좋을 때 열심히 연습해야 훨씬 만족스러운 결과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기회는 언제나 오래 기다려주지 않고 사라지기 쉬우니 좋은 때를 놓치지 말고 바로 실천하는 용기를 가져야 합니다. 구멍 보아가며 말뚝 깎는다라는 속담을 볼게요. 말뚝을 박을 구멍의 크기를 살펴보며 그에 알맞게 말뚝을 깎는다라는 뜻인데요. 이 속담은 주어진 구체적인 조건과 실정에 맞게 행동하고 일처리를 하는 것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입니다. 이 속담을 또 구멍 보아가며 쇠기 깎는다라고도 합니다. 무작정 열심히 노력하는 것보다 지금 자기 실정과 상황에 맞는 계획을 세우고 방법을 찾는 것이 훨씬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서 자신의 수준에 맞는 공부 계획을 세우고 친구의 성격과 마음에 맞게 대화하며 주어진 상황에 알맞게 행동한다면 훨씬 적은 힘으로도 만족스러운 결과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네, 아래 동요 한 곡 듣고 돌아올게요. 동요 어머님의 당부를 감상하겠습니다.

0: 네, 동요 잘 들었나요? 이번에는 한어 속담과 성구를 함께 알아볼게요.
1: 顺风吹火，用力不多라는 속담을 볼게요.
0: 바람 부는 대로 불을 피우면 힘이 덜 든다라는 말인데요. 이 속담은 유리한 조건과 상황에 맞춰 행동하면 힘과 품을 적게 들이고도 큰 효과를 볼 수 있다라는 것을 비겨서 이르는 말입니다. 비슷한 뜻으로 热锅炒热菜라는 속담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집중이 잘 되는 시간에 공부하면 졸릴 때 억지로 하는 것보다 훨씬 잘 기억나고 효율적인 것처럼 자신에게 잘 맞는 때와 방법을 찾아서 하면 훨씬 수월하게 목표를 얻을 수 있습니다. 무리하게 밀어붙이거나 무작정 힘만 쓰는 것보다 상황을 잘 살피고 방법을 찾아 나아가는 것이 더 현명한 방법입니다. 趁热打铁라는 손글을 볼까요? 쫓을 진, 더울 열, 칠 다, 쇠, 철의 한자를 쓰는 이 손글은 쇠를 단김에 두드려 모양을 잡는다라는 말인데요. 좋은 기회가 생기거나 적합한 조건이 마련됐을 때 서둘러 일을 성사시킨다는 뜻입니다. 이 성구를 또 정热打铁라고도 합니다. 기회란 아주 찰나에 지나가는 것인데요. 꿈을 향한 첫걸음, 친구와 화해하는 용기, 공부에 온전히 집중할 수 있는 순간까지 소중한 기회를 놓치지 않고 곧바로 실천하는 모습이 정말 중요합니다. 이렇게 기회를 잘 붙잡아 실천한다면 원하는 목표에 한 걸음 더 가까이 다가갈 수 있습니다. 네, 동요 한 곡 듣고 돌아올게요. 동요 나비야를 감상하겠습니다.

네, 친구들. 오늘고리는 때와 기회, 조건에 맞춰서 현명하게 행동하는 것에 관한 속담과 송구들을 함께 살펴봤는데요. 열심히 노력하는 것도 정말 중요하지만 적절한 때를 알아보고 상황을 잘 살펴서 기회를 붙잡는 것도 아주 중요하답니다. 작은 기회와 소중한 순간을 놓치지 말고 지금 할 수 있는 것부터 차근차근 실천한다면 우리 모두 꿈을 향해서 힘차게 나아갈 수 있을 겁니다. 그럼 다음 이 시간에 또 만나요.

이번 주 동요입니다. 이번 주에는 김등만 선생님께서 작사하시고 김경애 선생님께서 곡을 쓰신 동요 학교 가는 길을 준비했습니다.

0: 이 시간 프로 편집의 리연 선생님, 방송 담당의 박홍희 선생님, 제작의 원미란 선생님이었습니다.
1: 큰 도심 속에 명조와도 같은 아름다운 연길. 넘치는 인정으로 늘 푸르고 빛나는 도시 연길.
2: 풍부한 자원으로 행복한 인생을 꽃피워가는 내 고향 연길에서 상큼하고 푸른 꿈을 키워갑니다.

매출과 시간입니다. 황혼의 언덕에서 어제를 돌아보니 참으로 그 많은 날들 사이에 행복이 스며들어 있었음을, 그리고 우리의 삶이 이토록 아름답고 다채로움을 느끼게 되겠죠. 지나온 행복을 발돋움으로 삼아 오늘도 내일도 행복의 노래를 엮어가시길 바라면서, 이번 주에는 김광룡 작사, 황영하 작곡의 독백을 보내드립니다. 마영주 가수의 노래로 보내드립니다.

죽을때는 여러가지 관절 통증을 빠른 속도로 치료해주는 외용 고약입니다. 본 제품은 통증 부위의 혈액순환 장애를 풀어주고 순환을 촉진시켜주는 차원에서 소염, 지통 및 부종을 가라앉혀주는 작용을 합니다. 투볼테는 풍습성 관절염, 유모티즘 관절염, 종식성 관절염, 비대성 척추염, 견주염, 요추간판 탈출, 허리 근육 손상, 좌골신경통, 발뒤축 골가시, 골질 증식, 통풍, 건초염, 고관절 괴사, 관절이 부어오르고 변형이 되는 증상, 골절, 넘어져서 상한 부위, 산후 후유증 등 각종 관절 통증을 빠른 속도로 해결해줍니다. 하루에 한 번 혹은 여러 번 바르고 안마해주면 오랜 관절 통증도 해결됩니다. 유효기간은 3년 후로 안심하고 쓸 수 있는 최신 관절 치료 제품입니다. 국가 외용약 비준 번호가 있는 제품으로서 믿음성과 효과성이 좋은 제품입니다. 문의 전화는 501-7755번, 501-7755번입니다. 판매 지점은 기차역 맞은편 우기병원 3층 305호실과 중관촌 1층 우기대약방 3호 매대입니다. 피부 문제로 괴로우신가요? 길태종이 진찰부에서는

0: 상처가 잘 아물지 않고 화상, 욕창, 마른 보짐, 피부염, 습진, 백반점, 로년성 피부 가려움증, 모낭염, 여드름, 대상포진, 입술염증, 발무좀, 손습진, 당뇨병, 족부병변 등 완고성 피부질환을 치료해드립니다. 길태종이 진찰번호는 20년 림상경험과 국가특허보건기술로 믿을 수 있는 치료를 제공합니다. 또 안정성이 좋은 약제를 사용하기 때문에 안심하고 진료받을 수가 있습니다. 현재 모든 피부질환 환자들에게 1회 무료 치료를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지점은 연결시 서시장 북쪽 활력성 1층에 위치했고요. 문의 및 예약 전화는 276-5000번, 276-5000번입니다. 피부 고민을 끝내고 건강한 피부를 되찾는 기회 놓치지 마십시오.
1: 종이는 좋지만 좋은 종이를 찾기는 쉽지 않습니다. 상강종이관에서는 좋은 종이를 쉽게 찾을 수 있도록 도와드립니다. 상강종이관은 약 10년의 발전과 축적을 거쳐 성씨급 명종이 및 중이학파 책임자 20여 명을 모았습니다. 중이관은 새로운 진료 방식으로 시민들에게 우수한 종이약을 처방해드리고 고품질의 중이약 서비스를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지점 연길동백 슈퍼마켓에서 서쪽으로 50m 되는 곳 연계전화 432-3777번 432-3777번입니다.
0: 두골대는 여러가지 관절 통증을 빠른 속도로 치료해주는 외용 고약입니다. 본 제품은 통증 부위의 혈액순환 장애를 풀어주어 순환을 촉진시켜주는 차원에서 소염, 지통 및 부종을 가라앉혀주는 작용을 합니다. 두골대는 통습성 관절염, 류머티즘 관절염, 종식성 관절염, 비대성 척추염, 견주염, 요추간판 탈출, 허리 근육 손상, 좌골신경통, 발뒤축 골가시, 골절 증식, 통풍, 건초염, 고관절 괴사, 관절이 부어오르고 변형이 되는 증상, 골절, 넘어져서 상한 부위, 산후풍 후유증 등 각종 관절 통증을 빠른 속도로 해결해줍니다. 하루에 한 번 혹은 여러 번 바르고 안마해주면 오랜 관절 통증도 해결됩니다. 유효기간은 3년으로 안심하고 쓸 수 있는 최신 관절치료 제품입니다. 국가외용약 기준번호가 있는 제품으로서 믿음성과 효과성이 좋은 제품입니다. 판매지점은 중관촌 1층 우기대약방 3호 매대입니다. 문의전화는 295-5666번, 295-5666번입니다.

저녁 식사는 즐겁고 분위기 넘치게 마무리됐다. 도도와 소금은 짧은 대화를 나눴지만 시장에서 가게를 운영한다는 공통점으로 서로의 마음이 잘 통했다. 모임이 끝나고 모두가 밖으로 나오자 호생은 소금과 나란히 걸으며 이야기를 나누고 도도는 이 모습을 바라보며 따라가고 싶었지만 령자가 갑자기 도도를 식당 안으로 데려갔다. 령자는 미소를 지으며 도도가 소금에 대해 무슨 생각을 하는지 묻고 도도는 박매가 생각난다며 답을 피했다. 령자는 자신이 도도와 박매를 처음 소개해 주었으며 두 사람이 가게 운영이라는 공통점으로 만나 부부가 되었다는 과거를 상기시켰다. 도도는 말을 잊지 못하고 부끄러워하며 작별 인사를 건넸다. 식당 밖에서는 봄 총재가 우 씨와 함께 떠나고 주방 아주머니는 갈 선생을 따라 천천히 걸어가며 함께 모였던 사람들이 각자의 길로 흩어졌다. 소금은 오동나무 옆에 가만히 서서 고개를 숙이고 있다가 도도가 나오자 몇 걸음 다가가 미소를 지었다. 두 사람은 잠시 침묵을 지키다가 소금이 도도에게 시간이 나면 화정로에 찾아오라고 부탁하고 도도는 기쁘게 알겠다고 했다. 두 사람은 손을 흔들며 작별했다. 이제 이야기는 배채에게로 향한다. 배채의 마음속에 깊이 새겨진 피아노에 대한 기억은 특별했다. 배채에게 피아노는 단순한 가구가 아니라 심장 박동이 있는 살아있는 존재, 네 개의 발을 가진 생명과 같은 것이었다. 방 안에서 거울은 허무하게 주변을 비추지만 피아노는 영혼으로 자리 잡고 있으며 특히 세로형 높은 등받이 피아노는 구석에 겸손하게 앉아 있으면서도 품위와 존재감을 드러냈다. 배채의 피아노는 검은색으로 예의 바르고 온순한 검은 말과 같았다. 세월의 흔적이 배여있고 어두운 광택을 띠며 배채가 손을 대고 탐구하는 것을 조용히 받아주는 듯한 느낌을 주었다. 배채가 어렸을 때 피아노는 컸고 낯설었으나 나이가 들면서 상대적으로 낮아져 어린 소녀인 배채에게 딱 맞는 크기가 되었다. 하지만 이는 모두 상상일 뿐 지금 피아노가 있던 자리에는 빈 벽만 남고 바닥에는 피아노가 끌리며 생긴 네 개의 흔적이 선명하게 남아있었다. 할머니와 배채가 그곳을 떠난 순간 피아노는 사라져버리고 바닥의 흔적은 쉽게 없어지지 않았다. 아버는 배채의 모습을 보고 중고품 가게에 직접 피아노를 찾아보겠다고 나섰다. 배채는 이미 두세 번 그곳에 찾아갔었다고 답했다. 배채의 할머니는 여러 번 헛걸음을 했으며 매번 가게에서 나올 때마다 배채가 땅에 쪼그려 앉아 슬퍼하는 모습을 보았다. 그날 할머니는 가게에 들어가 피아노 의자에 앉았다가 프랑스식 소파에 앉지만 표정은 매우 좋지 않았다. 할머니는 깊은 한숨을 쉬며 다시 소음으로 돌아가도 의미가 없다고 답하고 아버는 피아노를 찾아도 배채가 편하게 연주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할머니는 배채가 혼자서도 피아노를 찾아다녔으며 피아노에 작은 물고기 표시가 있어 쉽게 찾았다.

찾아설 수 있다고 믿고 있다고 전했다. 점심때 가게 안에 사람이 없을 무렵 배치는 피아노 연주 소리를 들었다. 18살

번호를 찾고 있는 선혜의 마음이 느껴진다고 말했다. 주한은 배채의 피아노가 중고품 가게에 들어온 즉시 팔렸을 것이라고 추측했다. 요즘 중고 물건은 값이 매우 저렴하며 오래된 의자는 3원, 피아노는 30원에서 80원 정도에 거래됐다. 아버는 이 가격이 공장 노동자의 한두 달 월급에 해당한다고 계산하지만 누가 피아노를 샀는지는 전혀 알 수 없었다. 결국 다들 말을 잇지 못하고 배채의 피아노 행방은 영원히 알 수 없게 되었다. 사실 그날은 아보가 배채와 할머니를 마지막으로 본 순간이었다. 아보가 집으로 돌아갈 무렵 하늘은 완전히 어두워지고 뒤를 돌아보면 할머니가 배채의 머리를 비켜쓰고 주하는 문 앞에 서 있었다. 눈앞에는 어두운 집들과 나무, 지나가는 자전거 불빛만 보일 뿐 모든 것이 평범한 풍경이었다. 며칠 뒤 아버는 주하로부터 편지를 받았다. 편지에는 아버가 이사를 간 그날 이후 배치와 할머니가 갑자기 실종되었다는 믿을 수 없는 내용이 적혀 있었다. 아마 남경이나 다른 지방으로 떠났을 것이라는 추측만 남고 주아는 시간이 되면 자세한 이야기를 나누고 싶다고 덧붙였다. 이 둘은 도대체 어디로 간 것인지 아무도 그 행방을 알 수 없으며 이 의문은 아버의 마음속에 오래도록

그날 오후 아버는 다시 회해로에 자리한 구경 중고품 가게로 향했다. 가게 입구부터 눈에 보이는 모든 곳에는 사람들로 붐비고 북적였다. 가게 안은 넓고 깊숙하여 끝이 보이지 않았으며 피아노들은 근처 골목길과 도로 아래까지 쌓여 있었다. 가게의 점원들은 각종 낡은 가구의 명칭에 능통했다. 네모난 탁자를 사평이라 부르고 둥근 식탁을 월량이라 부르며 의자는 서각, 침대는 횡곤, 병풍은 육곡, 화장대는 탁조라 불렀다. 가게 안에는 그냥 보러 오는 손님들도 많았다. 아마 아보와 마찬가지로 본인이나 가족의 물건을 찾아 헤매는 사람들일 것이다. 그들은 물건을 살펴보지만 당연히 되찾을 수 없다는 것을 알면서도 눈을 뗄 수 없었고 길게 한숨을 쉬었다. 가끔은 손으로 만져보고 가격을 물은 뒤에 그냥 조용히 떠나가기 일쑤였다. 아버는 수많은 피아노들 사이를 맴돌며 걸었다. 어떤 건반에는 머리카락 몇 가닥, 조각지 조금, 머리가 부러진 연필 반개가 붙어있기도 했다. 피아노 뚜껑 안에서는 낯선 냄새가 풍겨나왔고 아버는 가까이 다가가지 못하고 한숨을 쉬며 뚜껑을 닫았다. 그는 대체가 피아노에 새겼다는 작은 물고기 모양을 끝내 찾지 못했다.

보이면서 아버에게 할 말이 있다고 말했다. 주하의 어머니는 분위기를 눈치채고 조용히 자리를 피해 주었다. 이때 주하의 두 눈이 갑자기 빛을 뿜으며 아버에게 그날 있었던 기이한 일을 이야기하기 시작했다. 모든 일이 마치 꿈을 꾼 것 같았으며 정말로 믿기지 않는다고 말했다. 아버는 고개를 끄덕이며 들었다. 대체와 할머니가 실종된 뒤로 소식이 전혀 들리지 않았다고 했다. 주아는 그날 아버가 먼저 가는 것을 보고 자신도 가려고 했던 상황에 대해 설명했다. 그날 할머니에게 저녁밥을 지어도 되겠냐고 물었고 할머니는 날이 이미 어둡다는 말을 건넸다고 했다. 할머니는 미소를 지었고 배체는 주아를 보며 한마디도 하지 않았다고 했다. 주아가 집에 가려고 했을 때 정원에 빛 한 줄이 나타났다고 했다. 다시 보니 할머니가 방금 자신의 곁에 있었는데 눈 깜짝할 사이에 보이지 않게 되었다고 말했다. 배체는 주아를 붙잡고 연못으로 돌아가며 할머니를 불렀다. 해질녘이 되어 하늘이 어두워지자 물속에 잉어 한 마리가 나타났고 배체는 그 잉어가 할머니라고 말했다. 주아는 그 연못이 원래 항상 마르고 텅 비어 있었는데 그날 밤에는 물이 가득 차고 물고기까지 있다는 것이 기이하다고 얘기했다. 자신이 손을 물속에 넣어도 그 잉어는 한치도 움직이지 않았다고 했다. 배체는 할머니에게 자신을 금붕어로 변하게 해달라고 말했다. 주아는 배체에게 동화를 너무 많이 본 것이 아니냐며 물었다. 배체는 언니인 주아도 원하면 금붕어로 변할 수 있다고 하며 한번 해보라고 권했다. 주아는 자신은 금붕어가 되고 싶지 않고 사람으로 살고 싶다고 답했다. 배체는 금붕어가 잉어보다 예쁘다고 말했다. 이때 배체가 갑자기 앉아서 울기 시작했다. 주아는 부엌으로 가서 할머니를 찾으려고 했다. 문가에서 다시 뒤를 돌아보니 연못 주위에는 아무도 보이지 않았다. 주아는 배체의 이름을 부르지만 대답이 들리지 않았다. 달려가 보니 물속에 물이 더욱 많아졌고 수초 한 폭이 잉어 한 마리, 금붕어 한 마리가 보였다. 주아는 상황이 심각해진 것을 느끼고 손을 뻗어 만지려고 하지만 물고기들은 수초 아래로 피해갔다. 주아는 겁에 질려 배체의 이름을 외치지만 주변은 고요할 뿐이었다. 금붕어는 꼬리를 흔들고 잉어는 움직이지 않은 채 금붕어에게 붙어 있었다. 주아는 다시 부엌을 찾아가는데 생각지도 못하게 할머니와 배체가 갑자기 자신의 앞에 서 있었다. 할머니는 날이 이미 늦었으니 주아에게 돌아가라고 말했다. 주아는 무서웠지만 한쪽으로는 안심이 됐다. 주아가 인사를 하려고 하자 할머니는 날씨가 추워졌다며 주아에게 옷을 더 입고 다니라고 당부했다. 그리고 내일 아침에 배체를 데리고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주아가 어디로 가는지 묻자 할머니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으며 그냥 가고 싶어서 그럴 뿐이라고 답했다. 주아는 여기까지 말하고 고개를 숙이며 더 이상 말하고 싶지 않다고 했다. 아버는 긴장하지 말고 계속 이야기해달라고 권했다.

아버는 주한의 집으로 향했다. 주한은 침대 머리에 기대어 앉아 있었고 주아의 어머니가 잠시 뒤에 한 잔의 뜨거운 물을 가져다 주었다. 주아는 기운이 없어 보였다.

엄마는 모든 이야기가 마치 동화와 같다고 말했다. 아버는 두 사람이 정말로 사라졌다는 것을 깨달았다.

장편 소설 무성한 꽃 20번째 시간을 마칩니다. 지금까지 소설 낭독의 김란, 편집 리령, 기획 허복순, 제작 정설매, 감독 정홍매, 총감독의 리용민이었습니다.

우리와 세상의 관계를 탐구하는 문학의 창. 시대와 삶에 던지는 질문과 답. 우리 글, 우리 문화를 담아내는 문학살롱.

0: 안녕하십니까. 문학살롱 진행을 맡은 남살입니다. 오늘도 지난 시간에 이어 연변시가학회 전임 부회장 림금산 시인을 모시고 조선족 문단 시인 시작품 소개 시리즈를 준비했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1: 예, 수고합니다.
0: 네, 오늘 소개할 시인은 어느 분이십니까?
1: 예, 오늘은 단연간 그 신문사에서 편집 기자 사업을 하면서 시, 수필 등 문학작품을 창작하고 있는 류설아 시인을 소개하려.
0: 네, 그럼 오늘도 먼저 류설아 시인의 프로필부터 소개해 주시죠.
1: 예, 류설아 시인은 1990년 1월에 연길에서 출생했습니다. 그리고 2009년 3월부터 2013년 2월까지

0: 한국연세대학 국어국문학 전업을 졸업했고 2015년 7월부터 2017년 4월까지 연변일보 특간부 기자 편집을 담당했습니다. 그러다가 2017년 4월부터 지금까지 흥영강 일보 보도집단 연변지사 책임자로 사업하겠습니다.
1: 네.
0: 연변작가협회 리사이고 연변여성문인협회 비서장이며 연변민간문예가협회 리사 그리고 주청년연합회 위원 등직을 역임하고 있습니다.
1: 네.
0: 2006년에 천혜작 씨 별 이 씨가 중국 조선족 중학생 장문경색 은상을 수상했고 2007년 시 뿌리가 중국 조선족 문학상 금상을 수상했고 전액 장학금으로 한국연세대학에 입학해서 공부했습니다. 2008년에 시 뿌리 가을 그 여유 속으로 그 다음에 달팽이 등이 김서울 청소년 문학상 해외 우수상을 받았고 2017년에 수필 뿌리꽃이 중국 조선족 효문학상 대상을 수상했습니다. 또 2018년에 가사 별밤이 노래로 길림성 제2기 소수민족 문예경연에서 길림성 소수민족 문예회원에서 최우수 창작상을 수상했고 2018년에 가사 진달래로 연변을 노래하고 창상 연변 이런 그 가요 창작 2등상을 수상했고 2018년에 가사 눈꽃사랑으로 매주일과 우수작품상을 수상했습니다. 그리고 2018년에 공조로 된 중국조선족 무형문화유산 청수 중국조선족 민속유희를 출판했고 2010년에 가사 신월 이것으로 매주일과 3등상을 수상했습니다. 그리고 2019년에 역시 또 공조로 된 중국조선족 민간이야기 청수 돌쩔구를 출간했고 2020년에 시간잡지 번역시 15수를 발표했습니다. 2021년에 만추위 풍경 등 10수로 중국조선족 청년문학상 금상을 수상했습니다. 그리고 2024년 청명노을 등 10수가에 역시 중국조선족 문학상 금상을 수상했습니다. 그리고 올해의 개인 시집 청명노을을 출판했습니다. 그 외에 민족문학, 연변문학, 도라지, 장배상 등 잡지에 80여 편의 시작품과 12여 수의 가사 작품을 발표했습니다. 여기서 주목할 것은 많지 않은 작품 발표 수에 비해 그 질이 비교적 우수하다는 것입니다.
1: 네. 네, 그렇다면 류설아 시인의 문학에 대한 생각은 어떠합니까?
0: 예, 그는 이 물음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초중 2학년 때 엄마가 갑자기 외국으로 떠나던 것이 메울 수 없는 아픔과 그림으로 되었습니다. 그때 엄마를 향한 그리움과 기다림을 시별에 쏟아내는데 행운스럽게도 은상을 받게 되었습니다. 문자가 주는 따뜻함과 위로를 그때 느꼈습니다. 그 후 18살 즉 문학상에서 아버지 눈물겨운 로고를 쓴 뿌리가 금상을 받으며 19살 되던 2009년에 장학생으로 입학하여 한국에 유학하게 되었습니다. 20년 지난 지금 생각해보면 또 21살 때 부친을 암으로 잃었던 그 견딜 수 없던 태풍 같은 아픔을 떠올려보면 달랠 길 없는 아픔과 쏟은 눈물은 그렇게 글이 되고 문학으로 표현할 수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내가 생각하는 진정한 문학은 떠나간 것들, 잃은 것들, 그 아픔과 슬픔에 대한 영원한 질문과 대화 바로 그것입니다. 긴 어둠과 방황이 동반되는 삶의 길에서 우리는 마냥 별을 보고 산과 노을을 읽으면서 계절을 깨우칩니다. 밤마다 눈물에 눌려 어디로 향해야 할까, 어떻게 살아야 할까, 무엇을 믿어야 할까의 질문이 꼬리를 물고 터져 나올 때마다 다시 나는 낡은 집으로 깊은 내심과 양심으로 되돌아가곤 했습니다. 결핍은 지독한 괴로움이기도 하지만 그 너머의 아득한 희망을 만나려고 발버둥치는 이름을 느꼈습니다. 또 그것이 문학의 힘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최근에 시를 쓰면서 생명의 존재적 가치를 반추해보게 되고 다시금 시와 삶을 질문하며 또 답을 찾으려는 과정이 있습니다. 가장 어려운 건 자기가 썼던 글을 과감히 버리고 새로움을 찾는 일이었습니다. 또 기자 생활을 하면서 문학이 특히 시에 어떻게 사회적 문제의식을 대두시킬 수 있겠는가 하는 것에도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어제보다 나아야 하고 내일은 오늘보다 나아야 한다는 일념으로 여러 선생님, 선배 작가님들의 글을 많이 보려고 노력하고 있으며 철학적 사고를 위한 독서를 게을리하지 않고 있습니다. 문학을 하는 사람은 모름지기 결벽증 같은 것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아픔과 고독, 세속의 어떤 추악한 것, 혼탁한 것들을 겪었습니다.

0: 있음에도 세상이 더러움에 찌들지 않으려는 그런 순수와 양심이 맑은 결벽증 같은 것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누가 말했듯 내가 생각하는 신은 무언가를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존재하는 것입니다. 시로서 부재는 존재로 되어 살아있는 것, 잊혀지지 않는 것으로 거듭납니다. 부단히 새로움을 발견하고 또 자기만의 색깔을 가진 문학을 하기에 노력하겠습니다.
1: 네, 그럼 지금부터 류사라 시인의 구체 시작품들을 감상하면서 또 독학가의 시인한테로 접근해 보겠습니다. 네, 먼저 감상할 시는 제목이 서시입니다.
2: 서시 류설화. 온전히 안심할 수가 없다. 따라서 행복할 수가 없었다. 주어진 삶이라 여기고 단념할 수도 없었다. 미로였고 미궁 같은 아픔이 글썽글썽 심지를 녹일 때 14살 때 떠났던 어머니를 떠올렸고 21살 때 영혼으로 간 아직도 작별하지 못한 아버지의 노을을 그렸다. 또 그렇게 사는 내내 별을 읽고 산을 읽고 노을도 읽고 계절도 읽고 세상도 읽으려 했다. 연꽃잎에 빗방울 떨어지는 소리와도 같이 저편 어느 세상의 노을이 문 두드리는 소리와도 같이 옛날 옛 기억들이 한 줄 글로 튀어나왔다. 이따금 햇살 좋은 날도 오고 희망도 튀어나왔다.

0: 예, 시인은 이 서시에서 자신이 시를 쓰려는 동기와 그 소재의 범위, 삶의 증가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10살 때 어머니가 미국으로 일하러 떠나고 21살 때 아버지가 사망하는 고통과 리벨이 아픔을 겪습니다. 이것이 그의 시창작의 소재였고 시로 삶의 아픔을 달래는 삶의 방식이라면 방식이었을 것입니다. 그 과정에 시인은 별을 읽고 산을 읽고 노을도 읽고 계절도 읽으면서 세상도 읽으려 했습니다. 그러면서 옛날 옛 기억들을 더듬어 보고 때론 이따금 햇살 좋은 날도 맞이하면서 문학 창작으로 자신이 숨통을 틔워가고 있었습니다. 이것이 그가 붓을 들고 문학 창작을 하게 된 계기와 동기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기에 그의 시에는 많이는 노을이나 옛집, 어린 시절, 아빠에 대한 끝없는 추억과 그리움이 묻어납니다. 서신은 결국 그의 문학의 개괄적 표현이고 궁극적 목표인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1: 네, 이어서 감상할 시는 성명노을 1입니다.
2: 성명노을 1. 아버지를 그리며 류설화. 새벽노을을 밀고 온 하늘이 청명한데 새들이 집을 떠나고 있었다. 바람이 누울 곳을 찾으며 불어온 자리를 쓸었고 계절 소리는 낡은 칠층집 문을 살며시 두드렸다. 그날도 웅크리고 초저녁 잠을 쉬던 아버지는 이내 깨어서 나와 산책길에 나섰다. 순종한 그 어깨를 비껴간 타는 노을 아래 걸터앉은 아버지는 저 산산 먼 곳까지 널 데려다 줘야 할 텐데.

0: 곳이었다. 아버지 숨결마냥 덩그러니 타오르는 연기, 하얀 재로 붉게 된 청룡 하늘이 열병을 날아 색이 젖고 구름도 몇 번 저물었어도 아버지가 간 곳 저 노을 그곳이 어딜지 나는 알 것 같다.
1: 맞다. 이런 그 식구가 더욱 가슴을 때립니다. 아마도 아버지는 먼저 저산 넘어 구름 넘어 노을 속에서 딸을 기다리고 있고 딸이 미지 세상을 만들어 놓고 기다리고 있는 것이 아닐까 나름 생각해 봅니다. 죽어서도 눈 못 감고 딸한테 보내는 아버지 절절한 눈물이랄까. 그 사랑이 또한 딸이 온몸을 감싸고 돕니다. 참 가슴 짠한 시입니다.
2: 네, 이어서 감상할 시는 청명노을 2입니다.
0: 청명노을 2 류설화. 내 인생에도 겨울이 닥쳤다. 얼굴을 얼군 아버지는 땔나무를 가득 안고 집에 들어서며 나를 따뜻한 이불 속에 눕혔다. 그 네 살 기억을 따라 한겨울 오후 암소수를 앞둔 아버지는 아침에 집에 들어섰다. 새벽 시장에서 손발을 얼구고 들어와서는 소고기 조림을 해준단다. 겨울 노을 속에 자욱히 번지는 밥 연기가 다시 겨울 바람을 불게 한다. 절망의 입김이 노을빛 층층 얹어졌고 13년 동안 겨울바람은 수많은 이야기를 하늘로 날려보냈다. 청룡노을에서는 오늘도 아버지 아궁이가 타고 있다. 우리는 가장 추울 때, 가장 뜨거운 때를 안다.

이 주약은 오래돼 많이 쓰는데 이 청명노을은 또 시집이 제목이기도 하고 이 청명노을에서의 청명은 이 청명절을 뜻하는 뜻이 아니라 류설화 시인 한태에서만은 맑은 하늘이라는 뜻으로만에는 쓰입니다. 이 시는 청명한 하늘이 빛낀 노을을 보면서 그 추운 겨울날의 이야기를 추억합니다. 그 추운 겨울의 그 어느 날인가 내가 네 살밖에 안 되던 때 아버지는 얼굴을 가득 얽으면서 땔나무를 가득 안고 집에 들어와 나를 따뜻한 이불 속에 눕혀놓은 다음 암수술을 앞둔 몸으로 새벽 시장에 다녀와서 소고기 조림을 해준다고 합니다. 아마도 수술하는 그 며칠 동안 딸이 먹을 반찬을 해놓으려는 심사였습니다. 겨울 노을 속에 자욱히 번지는 밥 연기가 다시금 겨울바람을 더욱 세차게 불게 한다. 결국에 13년 동안 앓고 있는 아버지를 둘러싸고 절망의 입김이 노을빛 층층이 얹어졌고 겨울바람은 수많은 이야기를 하늘에 날려보냈습니다. 청명한 하늘이 저 노을 속에서는 오늘도 아버지 그 아궁이가 활활 타번지고 있습니다. 시 마지막에서 우리는 가장 추울 때 가장 뜨거울 때를 안다고 비타게 부르짖고 있는데 이는 가장 어렵고 추웠던 그 겨울 아빠가 지핀 그 사랑이 지금 오늘까지도 시인이 심장 속에서 타번지고 있음을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0: 네, 이어서 감상할 시도 역시 제목이 청명노을인데 이번에는 청명노을 8입니다.
1: 청명노을 류설화. 노을로 간 아버지의 노을을 걸으면 늘 아득해 보이던 노을은 사실 높지도 낮지도 않았다. 저편의 아버지에겐 오늘 어떤 일들이 있었나. 잠시 어지러운 삶을 노을에 써보려고 찾으면 노을은 되려 노을 아래 앉아 세상을 비추고 있다. 할 말이 많을 때마다 노을색도 갖가지라 믿는다. 노을을 읽고 노을에 쓰고 노을에 번지고 노을과 걸으며 눈을 감으면 나도 내 안에 긴 노을을 만나곤 한다.

예, 류설화 시인이 신은 이 자연현상, 즉 노를 통해서 인간 내면의 정서를 정교하게 투영하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의 시에서의 노는 왕왕 리별, 기억, 시간, 치유, 내면의 평화 등 여러 층의 의미를 지닌 상징입니다. 처음의 노을 8에서는 이 노을을 통해 애도와 성찰의 과정을 담아내며 상실 이후에도 지속되는 관계의 끈을 형상화했습니다. 이 시는 이 죽음을 삶의 연장선으로 이해하려는 동양적 사유를 현대적으로 재해석한 작품이라 평가할 수 있습니다. 지금 시인은 이 저 세상으로 가신 아버지에 대한 그리움과

0: 절절한 애정을 외부의 경관인 노를 통해서 만나고 함께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시인은 이 내면의 후회와 성찰, 왜 일찍 아버지를 따라하지 못했을까라는 이런 그 내면의 성찰. 한마디로 아버지에 대한 끝없는 그리움과 자기 후회를 노을이라는 자연경관을 통해 잘 파내고 있는 작품이라 나름 생각합니다.
1: 네, 이상해서 청명노을의 1, 2, 8을 감상해 보았습니다. 다음 감상할 시는 제목이 나의 시입니다.
2: 나의 시 류설화. 나의 시는 종종 세 식구가 살던 낡은 집에서 온다. 꼭대기 7층 집을 예닐곱 살부터 10년 넘게 올랐다. 엄마가 아버지 단위로부터 쉽지 않게 분배받은 멋진 첫집이라 말한 다음부터 높다는 토정을 안 했다. 나의 시는 그 낡은 집에 낙인된 아버지의 발자국과 문설주에 내 길을 금긋던 아버지의 손길에서 온다. 함께 키우던 화분들에 줬을 아버지의 눈길과 소설 때어리던 날 새벽 나의 운동화를 씻어놓은 아버지의 마음에서 온다. 14살 되던 어느 비 내리던 날, 그 낡은 집에서 엄마는 외국으로 떠났다. 19살 되던 해 아버지가 싸준 이불짐을 안고 나도 그 낡은 집을 떠났다. 그 낡은 집에서 우리를 보내고 21살 되던 때, 낡은 집에서도 새 집에서도 마음껏 떠나지도 못한 우리 아버지는 모든 걸 나에게 남겨주었다. 과연 잘 살고는 있는 걸까 의문이 들 때, 작은 기쁨이 태산 같은 그리움에 무너질 때, 아직도 못단 작별들이 별처럼 쏟아질 때, 나의 시는 다시 낡은 집으로 간다. 아버지의 묘 하나 만들어드리지 못한 나는 아버지로 시작해 아버지로 끝나는 납품으로 건져올린 시의 집을 짓는 중이다.
0: 예, 결국에 류시인한테 있어서 낡은 집, 즉 옛집은 그의 시창작의 원천이고 뿌리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 집에는 모든 아픔과 기쁨과 슬픔과 추억과 그리움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의 시는 그의 이런 아픔과 사랑과 그리움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그의 옛집은 7층인데 아빠가 단위에서 쉽지 않게 분배받은 집입니다. 그 집에는 내가 얼마나 크는가를 늘 재워주던 눈금이 있고, 아빠가 암으로 투병 중에 씻어준 나의 운동화가 있고, 엄마가 내가 14살 때 미국으로 일하러 떠나던 집도 바로 그 집이었고, 내가 아빠가 싸준 이불짐을 들고 19살에 외국으로 떠나던 집도 그 집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집은 내가 장학사 대상을 타던 때 살았던 집이었고, 아빠가 이 세상을 떠날 때까지 살던 집이었습니다. 그 집에는 그리움과 슬픔과 기쁨과 아빠 엄마의 사랑이 한가득 묻어있습니다. 지금 나는 그 집을 마주하고 나의 시 집을 짓고 있는 중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시인은 아예 시 제목까지 나의 시라고 달고 결국 나의 옛집을 시로 쓰고 있는 것입니다. 그 시는 바로 이 집에서 잉태했고 탐구됐으며 발전해 왔습니다. 참으로 가슴 짠한 시입니다.
1: 네, 이어서 감상할 시 제목은 가을밤입니다.
2: 가을밤 류설화. 귀뚜라미 개구리 도룰에 방울벌레 배짱이 여치가 밤새 울고 있다. 그 소리를 들으려고 나는 가을밤 창을 열고서 잠을 청한다. 조물주는 왜 저 아이들을 울게 만들었을까? 이루지 못한 사연과 사랑이 있는 게 분명하다. 가을밤 달빛이 기울어 날이 밝는데도 울음소리는 멈추질 않는다. 이제 한 달 열흘이면 요요갈 소리. 울음으로도 행복을 먹는 존재들. 가을밤에는 처열하게 우는 법을 배우게 된다.

0: 예. 앞에서는 예, 많은 그 벌레 등속이 울음을 랄랄하다가 그 울음 때문에 잠도 제대로 잘 수 없다가 아예 그 울음 소리를 마음껏 들으려고 창을 활짝 열기까지 하다가 사색으로 넘어갑니다. 왜 저 아이들을 울게 만들었을까? 그리고 리성적으로 들어갑니다. 아, 이루지 못한 사연과 사랑이 있는 게 분명하다. 그리고 저것들은 예, 울음으로도 행복을 먹는 존재들일 것이라고 판단합니다. 시인한테는 예, 울음이 많은가 봅니다. 눈물을 펑펑 흘리며 우는 표면상의 울음보다도 가슴 속으로 망울지는 눈물이 많은가 봅니다. 즉 내면의 갈등이 심한 그런 편이죠. 하늘나라로 떠나가신 아빠도 울고 싶고 14살 때 멀리 미국으로 떠나신 엄마를 또 울고 싶고 물론 지금 다 집에 돌아왔지만 네. 대학을 다니던 학교를 또 울고 싶고 눈꽃을 사랑하며 울고 싶고 초승달을 바라보며 옛 시인을 울고 싶고 마늘이 된 초승달이 울고 싶고 가을밤 벌레들이 울음을 또 함께 울어주고 싶고 그래서 옛 시인은 마지막 부분에 가을밤에는 치열하게 우는 법을 배우게 된다고까지 합니다. 하여간 이 울음이 많은 시인이라 할 수 있겠죠. 하지만 그의 울음은 이 눈꺼리 울음이 아니라 값지고 어딘가 함이 깊은 문학적이고 등헌적이고 지적인 울음이고 뭔가 잘 이거 여물어 떨어진 내면이 성숙된 그런 그 정찬 울음이라 나름 생각해 봅니다.
1: 예, 다음은 시인이 된장절에서 장독대를 보고 느꼈던 이 감수를 적은 시인데 시 제목은 민속정입니다.
2: 민속정 장독대 류설화 먼지 먹은 햇발이 틈새마다 끼었고 이슬 먹은 바람이 이끼마다 쌓였다. 전해의 생 질 항아리 1월에서 투박한 매조 빚던 할머니가 나오고 흰눈 밟으며 장뜨던 어머니가 나오고 기 재보며 술래 잡게 하던 아이들이 나온다. 인고의 침묵이 흐른다. 저를 성놀이째 보려야만 하는 소구름 속에서 공 한알의 신비는 경이롭다. 그것은 숨쉬는 고고한 우두였다. 발효가 한 종지씩 고이고 붉은 해덩이가 살며시 내려앉는다.

예, 자주 이 된장 명절에 무대에 올라서 사회랑 하던 이런 그 류시인이 끝내 쓰는 장독대입니다. 그한테 있어서의 장독대는 단순한 장을 담그는 데 사용되는 장독대가 아니라 수천 년 내려오면서 콩으로부터 메주로 간장으로 장으로 또 번져넘는 그 세월의 역사, 그리고 할머니로부터 어머니 아이들까지 달려나오는 역사의 흐름마당을 펼쳐 보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또 이 콩 하나로부터 숨쉬는 우주로 퍼지다가 나중엔 붉은 해덩이가 살며시 내려앉은 생활정서의 뜨거운 숨길이자 그 자체인 것입니다. 시가의 구체적인 장면 묘사엔 이끼, 이슬, 먼지가 있는가 하면 비약을 썩 일으켜 숨쉬는 우주, 해덩이, 천혜의 샘, 일월 성신 등등의 상상이 자유로이 나려칩니다. 장독대를

0: 시들이 두루 많은데 민속정을 포괄한 장독대를 쓴 시 가운데서 비교적 깊이가 있고 역사적인 현장이 숨쉬는 수작이라 생각합니다.
1: 네. 네, 이어서 감상할 시 제목은 눈꽃나라입니다.

눈꽃나라 류설화. 정돈잎파리 떠나보내도 송이송이 꽃으로 쌓이네. 날리는 눈꽃 따라 피어난 추억, 어떤 그리움, 어떤 순수함. 가지가지 살며시 내려앉아 사락사락 사랑을 나누네. 나는 너를 안고 싶어라. 눈꽃나라 눈부신 눈부신 세상. 새하얀 대신은 그 어디나 포근한 객설로 태어나 너에게 빠지고 싶어라. 눈꽃나라 따스한 따스한 세상. 하, 바람도 멈춘 마을에 눈꽃이 날리네. 한 송이 두 송이 어느샌가 눈꽃나라.

0: 예, 이 시도 후에 거기부터 저 널리 불려진 그 노래로 되는데 시인은 이 시에서 온 세상이 다 하얗게 예, 하얀 나라로 된 리상향을 동경하고 노래하고 있습니다. 이 파리를 떠난 눈꽃송이마다 추억으로 다시 피어나고 그리움으로 다시 피어나고 순수함으로 다시 피어납니다. 여기서 이 하얀 세상을 안고 싶어라, 또 그 백설 속에 빠지고 싶어라 는 등은이 하얗고 순수하고 깨끗한 눈꽃나라에 빠져들고픈 시인의 마음이 순수함이 발로이자 절절한 염원과 추구입니다. 전반시가 너무나 깨끗하고 순수하고 결백합니다. 역시 후에 거기부터 많이 불려지고 있습니다. 예.
1: 예, 지금 한창 물을녹는 이 계절, 또 사랑도 슬픔도 이겨가는 이 계절입니다. 예, 이 시각에 또 류소라 시인의 마음짠한 시들을 예, 잘 감상해 보았습니다. 예, 선생님 오늘도 수고 많았습니다.
0: 예, 수고 많았습니다.
2: 편견 없는 따뜻한 시선이 작은 마음을 열어줍니다. 사랑을 담은 따뜻한 포옹이 작은 감동을 전해줍니다. 관심과 배려가 넘치는 세상, 감동과 희망이 어우른 세상, 우리가 그려갈 행복한 세상입니다.

0: 연변 뉴스.
1: 연변 뉴스.
2: 안녕하십니까. 이 시간 뉴스의 주현영입니다. 주당위 상무위원회는 확대회를 소집해 주황 생태환경보호독찰통보와 성당위석의 황강의 회시정신을 전달하고 우리주의 시정실시사업을 연구 포착했습니다.
1: 2026년 연변축구의 고향 문화시즌 가동 및 동북축구연맹전 연변대표팀 출정식이 용정해란강 축구문화산업단지에서 있었습니다.
2: 1년 내 연변 라디오 텔레비전 방송국에서는 전환 승격의 모를 받고 연변 우선 전자상거래 생방송 프로젝트를 혁신적으로 구축해 전통 매체 플러스 신매체 전자상거래 융합 발전 새 경로를 성공적으로 탐색해냈습니다. 주당위 상무위원회는 20일 확대회를 소집해 주황 생태환경보호독찰통보와 성당위석의 황강의 회시정신을 전달하고 우리주 시정실시사업을 연구 포착했습니다. 성당위 상무위원이며 주당위석인 호가복이 회의를 주재하고 연설했습니다. 호가복은 습금형 생태문명 사상을 깊이 관찰하고 록수청산이 곧 금산 은산이라는 이념을 확고히 수립 실천하며 주황 생태환경보호독찰에서 통보한 문제에 대조해 책임을 다지고 엄격히 시정하면서 하나를 들면 셋을 알고 체계적으로 다스려 착실하고 확실한 시정 성과로 대중관심에 대답하고 독찰 시험지에 답을 잘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주인대 상무위원회 주임 최홍성, 주정협 주석 주금성이 회의에 출석했습니다. 회의는 다음과 같이 지적했습니다. 생태환경보호독찰을 전개하는 것은 습금형 동지를 핵심으로 하는 당중앙이 생태문명 건설과 생태환경보호를 강구하는 중대한 제도적 배치입니다. 우리주는 장백산 중부지역과 동북본 표범 국가공원 핵심구역에 위치해서 지역 생태안전과 국가 생태안전, 나아가 동북아 생태안전을 수호하는 중요한 사명을 짊어지고 있습니다. 이번 주황 생태환경보호독찰에서 통보한 전형적 사례는 문제를 정확하게 지적하고 단점과 약점을 지적하는 바 우리 주 일부 지방과 부문의 생태환경보호사업에 여전히 비교적 큰 차이가 있음을 말해줍니다. 각 현시와 부문에서는 주황 생태환경보호독찰 시정사업을 잘

들어주는 정치 책임감과 사업 긴박감을 절실히 증강하면서 정치적 입장에서 보고 처리하며 시정하는 것을 견제해야 합니다. 조항 생태환경보호독찰 시정을 두 가지 확립을 확고히 수호하고 두 가지 수호를 견결히 실천하는 실제 행동으로 삼고 습금형 생태무명 사상을 관철실시하는 중대 조치로 삼으며 아름다운 생활에 대한 여러 민족 대중의 동경을 만족시키는 유력한 수단으로 삼아 환경보호독찰 시정의 후반부 문장을 착실하게 잘 작성함으로써 실질 사업 성과로 연변의 록수 청산을 잘 수호해야 합니다. 회의는 다음과 같이 강조했습니다. 각 현시와 부문에서는 문제의 시정 책임을 엄격히 실시하고 층층이 책임 사슬을 단단히 조이며 가장 견결한 태도와 가장 유력한 조치로 시정 실시와 문책 추궁을 잘해야 합니다. 조항 생태환경보호독찰에서 통보한 전형적 사례에 대해 한 개 사건 한 개 전담반, 한 개 문제 한 개 방안을 견제하면서 관건 부분을 들어주고 원인을 분석 연구해야 합니다. 기술 규범 표준을 엄격히 실시하고 시정 책임, 조치, 시한을 명확히해 조속히 시정 성과를 형성함으로써 기준에 도달하는 대로 검수하고 종결해야 합니다. 문제 책임을 신속히 철저히 규명하고 규율 법률 위반 행위에 대해 엄숙하고 정확하게 책임을 물으며 규율과 법에 따라 엄숙히 처리하고 절대 묵인하거나 양보하지 말아야 합니다. 이첩된 신소신고 사건에 대해서는 적극 접수하고 전부 받아들여야 하며 조건이나 리유를 불문하고 일일이 분석 판단해야 합니다. 책임연기 기재를 건립하고 처리 시한을 단축해야 합니다. 당장 해결할 수 있는 것은 다그치 추진해 조속히 효과를 보고 단기 내 해결하기 어려운 것은 기일을 역배치해 기한 내에 종결시켜 모든 일에 대답이 있고 매 사건마다 락착이 있도록 확보해야 합니다. 회의는 다음과 같이 강조했습니다. 주황 생태환경보호독찰 반응 문제는 단점과 약점을 검시하는 거울일 뿐만 아니라 환경보호 책임을 가지고 사업 허점을 보완하며 질의 효능을 제고하는 계기입니다. 각 현시와 부문에서는 하나를 들면 셋을 알고 표본 동치를 견제하며 문제 근원을 깊이 파헤치고 제도 나사를 꽉 조여야 합니다. 당면의 문제를 해결할 뿐만 아니라 장기적인 문제도 해결하고 개별적 문제를 해결할 뿐만 아니라 공통된 문제도 해결해 류산 문제가 다시 발생하는 것을 견결히 방지해야 합니다. 리머미 초원 부문 삼림공업 집단에서는 야생동물 보호, 벌채지 갱신 조림, 자연보호지 법률 규정 위반 문제 정돈 등 전문 행동을 깊이 실시하고 함부로 수렵하고 규정을 어기고 개간하며 불법 점용하고 관리보호가 날아가지 못하는 등 문제를 집중 정돈해 림업초원 생태보호 붉은선을 견결히 지켜야 합니다. 수리 부문에서는 전주 하천호수 범인의 규정 위반 모래 채취, 네 가지 혼란 현상 반등, 수자원 관리 통제가 엄격하지 못한 등 문제 정돈을 통괄적으로 잘하고 하호장제 직체 리행 심사, 모래 자갈 자원 감독 관리, 수생태 보호 회복 등 제도의 강성 집행을 강화해 하천호수 관리 질서를 1층 규범화해야 합니다. 자연자원 부문에서는 광산자원 불법 채굴 단속 및 광산자원 회복 전문 행동을 집중 전개하고 무허가 채굴, 구역 초과 채굴 등 위법 행위를 엄격히 조사 처리해 광산자원 개발이 규범적이고 질서 있게 진행되며 효율적으로 리용되도록 확보해야 합니다. 농업농촌 부문에서는 농촌 생태환경 질의 박약, 농업면 원천 오염 관리 통제 미흡, 가금 가축 사양 오염 방지 미흡 등 잠재적 문제에 초점을 맞춰 농업 오염 방지와 농촌 주거 환경 정돈을 깊이 전개, 농촌

0: 방위 주요 책임자들이 회의에 참가했습니다.
1: 5월 20일 우리준은 조항제2 생태환경보호 독찰조에서 이첩한 제11진 곤종신소 신고 사건 도합 6건, 중점 사건 2건을 전달받았는데 그중 전화 2건, 편지 4건입니다. 그중 훈촌시 1건, 중점 사건 1건, 도나시 1건, 도문시 1건, 왕청현 3건, 중점 사건 1건입니다. 이번에 이첩한 신소 사건 중 여러 가지 생태환경 관련 문제가 6건입니다. 구중 토양 관련 사건이 한 건으로 16.7%, 대기 관련 사건이 한 건으로 16.7%, 생태 관련 사건이 네 건으로 66.7%를 차지합니다.
0: 2026년 염변 축구의 고향 문화시즌 가동 및 동북축구연맹전 염변 대표팀 출정식이 20일 오후 룡정 해령강 축구문화산업단지에서 있었습니다. 축구의 향연, 다채로운 연명과 함께를 주제로 한 이번 활동은 주체육국과 룡정시 인민정부에서 주최하고 연변축구협회, 룡정시 문화라디오 텔레비전 방송 및 관광체육국에서 주관했으며 전주의 축구령명을 응집해 축구 문화관광융합의 세상을 함께 열었습니다. 부조장 윤조희가 가동식에 출석했습니다. 가동식 현장에서 특색 민족 가무와 축구 활력이 어우러져 연변 가무의 고향과 축구의 고향 두 가지 매력을 전시했습니다. 활동에서는 2026년 연변주 축구 경기 일정을 대독하고 2026년 연변 축구문화 추천 소개관 명단을 공포하고 이름패를 발급했습니다. 또 축구 따라 연변 관광 지안서를 대독하고 경기 특별 소비 혜택 조치를 발표했습니다. 선수 대표, 축구팬 대표들이 각기 공정 경기를 치르고 문명하게 경기를 관람할 때 대해 태도 표명 발언을 했습니다. 주체육국 관련 책임자가 동북축구연맹전 참가 연변 대표팀의 집결 깃발을 수여했습니다. 윤조희가 2026년 연변 축구의 고향 문화시즌 가동, 동북축구연맹전 연변 대표팀 출정을 선포했습니다. 동북축구연맹전 연변 대표팀 선수 두지박입니다. 연변주를 대표해 제1회 동북축구연맹전에 참가하게 되어 매우 영광스럽습니다. 이번 제1회 동북축구연맹전을 위해 목적성 있게 훈련을 했습니다. 경기에서 우리의 평소 훈련 내용을 남김없이 보여주고 연변의 용감한 품격을 보여주렵니다. 단연내 연변축구팬들은 시종 축구팀과 함께 해왔는데 그들은 연변축구 발전에 든든한 후원자입니다. 출정식에서 축구팬들의 뜨거운 열정은 고향 축구팀에 큰 힘을 보태주었습니다. 연변 축구팬 련의회 회장 고원철입니다. 동북축구연맹전이 곧 시작됩니다. 우리는 100명의 축구팬들을 모아 후코트에 갑니다. 이번 경기에서 이겨 좋은 출발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동북축구연맹전은 4개 성의 문화교류, 경제교류, 체육교류를 강화하게 됩니다. 동북축구연맹전을 통해 우리의 청소년 축구훈련 수준을 제고하고 사회체육, 사회축구를 발전시켜 모두가 축구를 좋아하게 함으로써 축구의 저력을 더욱 두텁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번에 출정한 연변팀은 연변농정축구구락부 예비팀을 주축으로 현지 우수축구 인재들을 받아들였으며 체계적인 훈련을 거쳤습니다. 5월 23일 연변 대표팀은 원정에서 후코트팀과 첫 경기를 치르게 됩니다.
1: 1년 내 연변 라디오 텔레비전 방송국에서는 전환 승격의 모호를 받고 연변 우선 전자상거래 생방송 프로젝트를 혁신적으로 구축해 전통 매체 플러스 신매체 전자상거래 융합발전 새 경로를 성공적으로 탐색해냈습니다. 프로젝트는 실시된 이래 시장화 운영, 현지화 자원 발굴, 브랜드화 전파를 빌어 사회 효익, 경제 효익, 인재 양성, 농업 조력의 여러 가지 돌파를 실현했습니다. 연변 라디오 텔레비전 방송국은 전통 매체 혁신 전환에서 성과를 냈을 뿐만 아니라 주류 매체 역량으로 연변 특색 산업 인기 상승, 지역 문화 전파, 향촌 진흥에 조력해 매체 융합과 지방 발전 봉사 쌍방향 상생이라는 우수한 답안지를 작성했습니다. 연변 라디오 텔레비전 방송국 연변 우선 틱톡 생방송실 방송인들이 네티즌과 열정적으로 소통하는 가운데 주문이 실시간으로 갱신되며 현장 분위기가 뜨겁습니다. 1년 내 연변 우선은 라디오 텔레비전 방송 매체 우세에 이탁해 내용 전파와 전자상거래 판매를 심층 융합했는 바 생방송 내용은 미식을 매개로 문화를 내포로하면서 고객들이 좋은 물품을 구매하는 한편 연변의 지역 풍정과 민족 문화를 느낄 수 있겠습니다. 연변 우선은 실내 일상 생방송을 완수한 토대에서 한 해 동안 32차례 실외 생방송을 완수했습니다. 지금까지 프로

0: Z 전 플랫폼 계정 팬이 루계로 129만 명이 늘어났고 생방송 단말과 영상 단말의 루계 루출량이 각기 연 8억 차와 6억 차에 달했습니다. 18명의 종업원들은 전통 방송인에서 능숙한 생방송 판매 달인으로 거듭나 라디오 텔레비전 방송 사업의 다원 발전에 인재 역량을 비축했습니다. 1년간 전반 플랫폼에서 루계로 180만 건의 판매를 완수한 가운데 판매액은 초기 월 평균 45만 원에서 한 달 한 개 플랫폼에서 최고 554만 원으로 늘었습니다. 연변 라디오 텔레비전 방송국 연변호선 방송주간 공혜은입니다. 최초의 단일 틱톡 플랫폼 생방송에서 점차 틱톡, 영상 계정, 콰이소우, 소홍서 및 핀도더를 포함한 여러 플랫폼으로 발전했습니다. 우리는 생방송 기반 전자상 거래에만 국한되지 않고 전통적인 선반 기반 전자상 거래로 한창 범위를 넓히고 있습니다. 연변 경제 발전에 봉사하는 면에서 연변 우선은 주류 매체의 담당을 보여줬습니다. 연변 우선은 30여 개 현지 기업의 증산, 일자리 확대에 조력했는 바 공급 사슬, 물류, 클라우드 창고 등 관련 산업에서 일자리 130여 개 새로 증가하고 왕청 귀버섯, 룡정 사과배, 연변 입살 등 특색 농산품이 외부 시장에 진출하는 데 조력했습니다. 그중 룡정 사과배는 닷새 만에 30만 근을 판매하는 좋은 성적을 거뒀습니다. 한편 연변 금강산, 한식부, 도매궁 등 기업의 판매액 증가폭이 756만 원에 달하도록 조력했습니다. 연변 금강산 식품주식위원회사 시장부부장 로몽영입니다. 연변 우선은 공식 생방송 주진지입니다. 판매량이 집중적으로 늘고 고객 흐름 전화가 강해 현지 플러스 전국 두 가지 피복을 실현했습니다. 연변 우선은 기업을 도와 온라인 판매량을 제고시키는 한편 브랜드 지명도를 신속히 확대하고 지역 브랜드에서 전국 시장으로 나아가도록 했습니다. 1년 내 연변 우선을 통해서 115만 봉지의 제품이 판매됐는데 판매액이 430만 원에 이릅니다. 방송 매체의 공신력에 힘입어 연변 우선은 업계의 광범한 인정을 받았는 바 선후로 틱톡 공식 선두 상품 판매 생방송실, 길림성 청년 전자상무협회 브랜드 추천관 및 흥변부민 전문 생방송 인도자 등 영예를 따내면서 전성 매체 융합 발전의 우수 사례로 됐습니다.
1: 5월 20일은 한해에서 당신을 사랑합니다와 발음이 비슷해 연인들이 결혼 등기를 하는 길일로 떠올랐습니다. 당일 연결 룡정 등지의 민정 부문에서는 혼인 등기 특색 활동을 펼쳐 다양한 형식으로 권리의 새 풍습을 선도하고 문명 가풍을 전파했습니다. 20일 룡정 비암산 건강양생 휴가군에 사랑의 분위기로 가득 찬 가운데 우리 주 첫 결혼연애 문화개혁 등기 방문 지점이 이곳에 락착했습니다. 룡정시에서는 혼인등기처를 풍경군의 백령고택에 옮겨오고 혼인등기 새 봉사 모식을 내왔으며 특별히 여러 쌍의 연인들을 현장에 요청해 몰입식으로 규범적이고 온정이 넘치며 간소화된 신식 혼인등기 전 과정을 체험하겠습니다. 삼일군의 안내하에 이들은 차례로 정보 확인, 결혼증 발급 등 절차를 마쳤습니다. 현장 체험 참가 신혼부부 대표 조희갑니다. 비암산에서 결혼 등기증을 받게 되어 아주 즐겁고 이 추억을 잊지 못할 것 같습니다. 이곳은 풍경이 아름답고 전경도 낭만적으로 배치했으며 또 조선족 특색도 있습니다. 이런 아름다움을 가지고 서로 존경하고 사랑하며 가정을 잘 꾸려나가렵니다. 룡정시 민정 및 퇴역군인 사무국 국장 우리입니다. 향후 봉사를 지속적으로 최적화하고 상시적으로 특색 등기 봉사를 전개하며 합동 결혼, 혼송 문화절, 결혼 기념일 서약 되새기기 등 활동을 내와 이곳을 사랑을 증변하고 행복을 전달하며 새해 기풍을 인솔하는 연변주의 아름다운 대표적 방문지로 만들어 문명한 혼속이 사람들의 마음에 깊이 스며들게 하고 달콤 경제가 룡정의 문화관광 발전에 동력을 부여하도록 하렵니다. 연결시 민정구 혼인등기처 대청에도 기쁜 분위기가 넘쳤습니다. 연결시 민정구 혼인등기처에서는 따뜻하고 장엄한 의식을 마련해 신혼부부들에게 잊지 못할 순간을 선사했습니다. 활동에서 연결시 민정구 관련 책임자가 매 신혼부부들에게 결혼증을 발급하고 진심 어린 축복을 전했습니다.

0: 입원증을 받은 신혼부부들의 얼굴에는 행복과 기대로 가득 찼습니다. 신혼부부 장근 맹흔입니다. 우리는 5월 20일을 선택했습니다. 오늘은 의미가 매우 좋고 분위기도 좋습니다. 활동도 매우 많아서 아주 좋습니다. 의식 현장에서 신혼부부들은 문명혼속 지연서를 읽었습니다. 활동 현장에는 행복 탁본 기념 액자 제작 순서가 마련되는데 신혼부부들은 손을 맞잡고 탁본을 만들어 5월 20일에 달콤한 추억을 남겼습니다. 끝날래 우리 주에서는 신시대 결혼연애 문화개혁 건설에 초점을 두고 결혼 루습을 타파하고 문명건강 결혼연애 새 기풍을 육성해 광범한 청년들이 문명, 절약, 건강, 향상의 결혼연애관, 가정관을 수립하도록 이끌었습니다. 다음 단계 우리 주에서는 결혼연애문화 개혁 사업을 지속적으로 심화하고 문명 새 기풍 전파 경로를 계속 넓혀 문명한 결혼연애 새 기풍이 부단히 전파되고 조화롭고 문명한 사회 새 기풍을 전력 조성해 전주 정신문명 건설 고품질 발전에 조력하게 됩니다. 융합매체 간추린 뉴스입니다. 연변 고급 쥐사도구 농기구 그림글 전시가 18일 도나시 역사박물관에서 펼쳐졌습니다. 전람은 신석기 시기에서 근현대까지 연변의 쥐사 경작 문명 발전 역정을 전시하고 여러 민족 선민들의 생산 생활 지혜를 보여줘 여러 민족 융합 공생의 역사를 재현했습니다.
1: 훈춘시 마천자향 남산촌의 훈춘 모란원이 개화기를 맞이한 가운데 활짝 피어난 모란꽃들이 절경을 이뤘습니다. 연변 뉴스 여기서 마칩니다. 담당의 아나운서 신금철 박홍이었습니다.
2: 큰 도심 속에 명주와도 같은 아름다운 연길. 넘치는 인정으로 늘 푸르고 빛나는 도시 연길.
3: 풍부한 자원으로 행복한 인생을 꽃피워가는 내 고향 연길에서 상큼하고 푸른 꿈을 키워갑니다.

0: 열린방송 라디오 시대.
1: 열린방송 라디오 시대.
0: 라디오 광장.
1: 라디오 광장.

0: 안녕하십니까. 지역사회 발전과 정책 정보 그리고 법률 지식을 공유하는 프로그램 라디오 광장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프로사회를 맡은 아나운서 신금철입니다.
1: 요즘 피부 고민으로 힘드시죠?
2: 연주 피부병 병원이 피부병 환자들의 고민을 해결해드립니다.
1: 연결시 건공수학교 맞은편에 위치한 연주 피부병 병원은 진료, 연구, 예방, 재활을 일체화한 현대적인 의료기관입니다.
2: 국내외 최신 의료 설비를 갖추고 있고 첨단 기술로 치료를 하기에 치료 기간이 짧고 효과가 탁월합니다.
1: 환자 중심으로 쾌적한 환경과 량질 봉사를 제공하며 풍부한 경험을 가진 국내 유명 피부 전문의들이 친절하게 치료합니다.
2: 수술, 유전자, 면역요법 등 중세의 결합 방법으로 각종 난치성 피부 질환과 의난성 피부 질환까지 효과적으로 치료해드립니다.
1: 연조 피부병 병원 문의 전화 0433-895-8888번 0433-895-8888번으로 연락 주십시오.
2: 건강한 피부, 연주 피부병 병원이 함께합니다.

오늘은 지역사회 소식과 함께 올해 1, 4분기 전국 규모 이상 공업기업의 총리운 동향 그리고 생활에 꼭 필요한 법률 정보까지 알차게 준비했습니다. 먼저 우리 지역의 다양한 소식부터 전해드립니다. 올 1, 4분기 우리 주의 농림 목축업 생산액이 꾸준히 증가했습니다. 특히 축산업이 전체 생산액의 87% 이상을 차지하며 지역 농업의 튼튼한 축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특색 있는 현대 농업을 통해 향촌 진흥에 힘을 보탤

상황입니다. 올 1사분기 전주 농림목축어업 생산총액이 11억 4,700만 원으로 동기 대비 4% 증가했습니다. 그중 목축업 생산액이 10억 200만 원으로 동기 대비 2.7% 증가해 농림목축어업 생산총액의 87.4%를 차지했습니다. 우리 주에서는 계속해 식량안전, 특색육성, 대상건설에 초점을 맞춰 특색 현대농업을 지속적으로 발전장대시키고 농업종합효익을 꾸준히 향상시키며 농림목축어업을 새로운 단계로 발전시켜 향촌지능에 지속적으로 조력하게 됩니다. 이번에는 교통 관련 소식입니다. 룡정에서 나프차역까지 연결하는 고속도로가 마침내 정식 개통됐습니다. 이 도로는 장백산 관광과 연선지역 발전을 잇는 핵심 축으로 주민들의 이동 시간을 크게 단축시키고 물류와 인적 교류를 활성화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룡정 나프차역 고속도로가 일전 검수에 통과돼 정식 운행에 들어갔습니다. 룡정 나프차역 고속도로는 2016년 10월에 착공해 2020년 11월에 완공됐으며 이미 시 운행을 거쳤습니다. 이 구간은 연결 장춘 고속도로의 중요 구간이자 장춘 장백산 고속도로의 핵심 구성 부분입니다. 해당 고속도로 간선 총 길이는 130여 킬로미터로 룡정시에서 시작해 화룡시 안도현을 거쳐 도나시 나프차역 진에서 끝납니다. 나프차역 장춘 고속도로와 맞닿아 있으며 학강 대련 고속도로와 교차합니다. 해당 노선에는 또 장백산 풍경구와 연결되는 약 13.744km인 송강 장백산 연락선 한 개가 포함됐으며 투도, 고동하, 이도백화 등 3개 휴게소와 서성, 화룡, 송강, 장백산 북, 량강 등 5개 수금소가 설치됐습니다. 룡정 나프차역 고속도로의 정식 개통 및 운행은 우리주 서남부 지역과 성소재지 및 장백산 관광구역 간의 도로망 배치를 1층 보완했습니다. 또한 연선 마을 간의 시 공간적 거리를 대폭 단축시키고 연선의 산업 자원을 유기적으로 연결해 인적 왕래와 물류, 정보의 능률적인 유통을 촉진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환경보호, 이제는 정부만의 일이 아닙니다. 최근 우리 주에서는 환경보호 시설을 대중에게 개방하는 뜻깊은 자리가 마련됐습니다. 참가자들은 쓰레기 처리부터 오수 정화까지 현장을 직접 둘러보며 환경보호의 중요성을 몸소 체험했습니다. 푸른 산과 맑은 물을 지키는 일 모두가 함께해야 합니다. 일전 주 생태환경보호국에서는 주 농업농촌국, 주 체육국, 주 기상국 등 부문과 연합으로 대중들에게 환경보호 시설을 개방했습니다. 기관 간부와 환경보호 자원봉사자들을 생태환경보호 일선에 초청해 환경보호 시설의 운행 절차를 현장에서 생동하게 체험하도록 함으로써 전민이 함께하는 생태환경보호를 위한 강력한 합력을 모았습니다. 활동기간 참가자들은 길림성 연변 생태환경감측중심, 연결시 고체 폐기물 처리위원회사, 연집 천은 환경보호에너지위원회사, 연결시 오수처리위원회사를 차례로 방문해 생태환경감측과 폐기물 처리, 오수처리 등 핵심 환경보호 작업 현장을 전방위적으로 탐방했습니다. 활동 참가자들은 각종 감시 측정 장비 기능과 역할을 이해하고 대기, 수질, 토양 감시 측정 설비의 조작 방법, 유해 폐기물의 수집, 보관, 소각 처리 전 과정과 쓰레기 분류, 수집, 운반, 소각 발열 및 오염물질 기준치 도달 처리 과정을 현장 견학했으며 오수가 류입, 침전, 생화학 처리를 거쳐 기준에 도달해 배출되기 전까지의 전 과정을 참관하고 생태환경보호에 대한 책임감과 행동 자각을 한층 강화했습니다. 환경보호시설 대중공개 활동은 생태환경보호 지식을 보급하고 대중 참여감을 높이는 중요한 경로입니다. 현재 우리 주 4개 환경보호시설 단위가 공개 명단에 포함됐으며 청소년 등 부동한 방문 군체 참관 수에 맞춰 해설 동선과 내용을 설계하고 있습니다. 올 들어 이미 천여 명 참관 인원을 접대했습니다. 이번 활동은 주민들의 환경보호 의식을 한층 더 높이고 생태환경보호에 대한 대중의 자발적 참여를 촉진하는 동시에 전 사회가 친환경적이고 건강한 생활 방식을 실천하고 연면의 푸른 산과 맑은 물을 함께 지켜나가도록 인도했습니다.
다음은 노인들의 편안한 여행을 위한 반가운 소식입니다. 철도 부문에서 만 60세 이상 노인들을 대상으로 열차 승차권 할인 혜택을 마련했습니다. 작은 배려가 어르신들의 외출을 더 따뜻하게 만듭니다. 로인 관광객들의 출행 수요에 더 잘 봉사하기 위해 철도 부문에서는 일전 로인 관광객 탑승권 구매 혜택을 제공하는 데 관련 우대 탑승권의 10월부터 발매했습니다. 이번 우대 봉사는 만 60세 이상 로인 관광객들을 대상하며 부분적 동력 열차소 열차표는 집행 가격의 90%를 실행합니다. 지금까지 지역사회 소식이었습니다.

이어서 전국적인 경제 소식과 정책 동향 전해드립니다. 올 1, 4분기 전국 규모 이상 공업 기업의 총리원이 전년 대비 15% 이상 증가했습니다. 특히 반도체, 인공지능, 친환경 제조 분야의 성장이 돋보였는데요. 우리 경제가 안정적으로 회복되는 신호로 익힙니다. 국가통계국이 일전 발표한 데이터에 따르면 올 1, 4분기 전국 규모 이상 공업 기업이 실현한 총리원은 1조 6,960억 4천만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15.5% 증가했습니다. 3월 전국 규모 이상 공업 기업의 리온은 전년 동기 대비 15.8% 증가했습니다. 전반적으로 볼 때 공업 경제가 안정적으로 회복되고 있으며 공업 기업의 효익 상황은 지속적으로 개선되는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장비 제조업의 지탱 역할이 뚜렷했습니다. 1, 4분기 규모 이상 장비 제조업의 리온이 전년 동기 대비 21% 증가해 전체 규모 이상 공업 기업의 리온 증가를 6.8%포인트 견인했습니다. 전체 규모 이상 공업 기업의 리온 비중은 33.7%에 이르렀으며 전년 동기 대비 1.7%포인트 증가했습니다. 업종별로 보면 1, 4분기 전자업종의 가격 상승 등 요인으로 업종 리온이 전년 동기 대비 124.5% 증가했는데 이는 장비 제조 리온의 빠른 상승

운영을 지탱한 주요 동력이었습니다. 철도, 선박, 항공우주 업종의 리우는 전년 동기 대비 16.7% 증가했습니다. 첨단기술 제조업 리우는 빠르게 증가했습니다. 1.4분기 규모 이상의 첨단기술 제조업의 리우는 전년 동기 대비 47.4% 증가해 모든 규모 이상 공업기업의 리우는 증가를 7.9%포인트 이끌었습니다. 업종별로는 인공지능, 반도체 관련 산업이 빠르게 발전해 광섬유 제조, 광전자 소자 제조, 디스플레이 장치 제조 업종의 리온이 전년 동기 대비 각기 336.8%, 43%, 36.3% 증가했고 지능화 제품 수요 증가로 지능 무인 비행체 제조, 기타 지능 소비 설비 제조 업종의 리온은 전년 동기 대비 각각 53.8%와 67.3% 증가했습니다. 녹색 제조 업종의 효익이 개선돼 환경 감축 전용기기 제조, 리튬 이온전지 제조 업종 리온이 각기 100%와 25% 증가했습니다. 아름다운 중국 이제 숫자로 평가합니다. 중공중앙 반공청과 국무원 반공청은 각 성의 환경 성과를 평가하는 새로운 기준을 마련했습니다. 불합격 시에는 지도부 책임까지 묻는 만큼 각 지방정부의 움직임도 한층 바빠질 전망입니다. 중공중앙반공청과 공무원 반공청은 일전 아름다운 중국 건설 성과 평가 방법을 인쇄 발표했습니다. 평가 방법은 각 성, 자치구, 직할시 당위와 정부의 아름다운 중국 건설 성과에 대한 평가에 적용됩니다. 평가 방법은 다섯 가지 평가 내용을 명확히 설정했습니다. 내용에는 아름다운 중국 건설 책임 시절 정황과 아름다운 중국 건설의 연도 주요 목표 달성, 아름다운 중국 건설의 연도 중점 임무 완성 정황, 자금 사용 효과, 대중 만족도가 포함됩니다. 평가 결과를 성, 자치구 직할시 당위와 정부 지도부 및 관련 지도 간부의 종합평가, 상벌 인면의 중요한 참고와 생태환경 보호 관련 재정 자금 분배의 참고 근거로 삼는다고 명확했습니다. 성, 자치구 직할시 평가 결과가 불합격임에 제때 시정 조치를 내오고 기한 내 정돈 시정해야 합니다. 기한 내 정돈 시정이 되지 않을 경우 상황에 따라 중공중앙 조직부와 조항 생태환경 보호 독찰 사업 지도 소속 반공실은 성, 자치구 직할시 당위와 정부 주요 책임자와 약정 담화를 합니다. 책임을 물을 필요가 있으면 중공중앙 규를 검사위원회 국가감찰위원회와 중공중앙 조직부는 규정과 규를 법에 따라 책임을 추궁합니다. 생태환경보호 이번에는 주황이 직접 나섭니다. 제3년 6차 주황생태환경보호 독찰이 전면 시작됐으며 기림성을 포함한 7개 성과 신강 생산건설병통안이 그 대상입니다. 독찰 기간 중 주민들의 신고도 접수됩니다. 제3년 제6진 주황생태환경보호 독찰이 전면 시작됐습니다. 이번 독찰에서 도합 7개 주황생태환경보호 독찰조를 모아 려원형 길림, 흥룡강, 광동, 광서, 서장, 신강 7개 성구 및 신강생산건설병통안에 대한 독찰을 하며 진주 기간은 한 달입니다. 독찰조는 안정 속에서 발전을 추구하는 사업총재적 기조를 견지하고 올바른 실적권을 수립 실천하며 인민을 중심으로 하고 대국에 봉사하는 것을 견지하면서 중점을 두드러지게 하고 실질적으로 엄숙하게 독찰 사업을 추진하게 됩니다. 독찰조는 주황 8가지 규정 및 그 실시 세칙 정신을 깊이 관철시달하고 형식주의를 정돈해 기층 부담을 줄일 때 관한 당중앙의 관련 요구를 결연히 시달합니다. 진주기간 여러 독찰조는 연락처와 우편함을 설치해 비독찰 대상의 생태환경 보호 관련 서신과 전화신고를 접수합니다. 탄소 배출 이제는 기업뿐만 아니라 지방정부의 성과 지표가 됩니다. 중공중앙 반공청과 국무원 반공청은 탄소 피크, 탄소 중립 종합평가 체계를 도입했으며 석탄과 석유 소비 총량, 재생에너지 비중 등이 핵심 지표로 관리됩니다. 평가 결과는 지도자 인사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중공중앙 반공청과 국무원 반공청은 일전 탄소 피크, 탄소 중립 종합평가 심사 방법을 인쇄 발표했습니다. 탄소 피크와 탄소 중립을 실현하는 것은 고품질 발전을 실현하고 사람과 자연의 조화로운 공생 현대화를 추진하는 필연적 요구일 뿐만 아니라 국제사회에 대한 우리나라의 장엄한 공약이기도 합니다. 방법은 탄소 배출 이중 통제 체계 관건 제도로 탄소 배출 이중 통제 요구를 당내 법규 체계에 공식적으로 포함시켜 지방 당위와 정부가 탄소 피크, 탄소 중립 체계

책임을 짊어지고 사업시대를 철저히 탄소피크, 탄소중립 목표를 적시적으로 실현하도록 강력히 촉구하게 됩니다. 동시에 평가심사를 통해 탄소피크와 탄소중립의 전략적 견인 역할을 일층 발휘시키고 에너지 전환과 산업승격을 가속하며 경제사회 발전에 전면적인 녹색 전환을 다그치고 1차성 에너지에 대한 전사회의 의존도를 낮추게 됩니다. 15기간의 탄소피크 목표를 달성하는 공략기이자 결승기이기도 합니다. 당정과 국무원의 결체 포치에 따라 2030년 전면으로 탄소 피크를 실현해야 할 뿐만 아니라 석탄과 석유 소비 피크를 실현해야 하며 2030년에 탄소 배출 강도를 2005년보다 65% 이상 낮추는 것과 2030년에 비화석 에너지 소비 비중을 25%에 도달시키는 등 목표를 달성해야 합니다. 이에 방법은 5개의 통제 지표와 9개의 지탱 지표를 포함하는 지표 체계를 설정했습니다. 통제 지표는 탄소 배출 총량, 탄소 배출 강도 감소, 석탄 소비 총량, 석유 소비 총량, 비화석 에너지 소비 비중으로 모두 탄소 피크 목표 달성에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지표입니다. 지탱 지표는 에너지 절약, 공업, 도시와 농촌 건설, 교통 운수, 공공기구 등 분야에서 대표적이고 탄소 피크, 탄소 중립 목표에 대해 지탱 역할을 하는 지표입니다. 방법은 목표 분해, 결과 평가, 실시 절차, 감축과 조기 경고 면으로 포치했습니다. 방법은 평가 심사 결과에 따라 관련 성급 지역에 대해 약정 담아 통보 및 경고, 통보 표창을 합니다. 평가 결과가 불합격인 성급 지역 당류와 정부는 기한 내 정돈 시정해야 하며 기한 내 정돈 시정되지 못하면 중앙조직부와 국가발전및 개혁위원회에서 관련 부문과 약정 담화를 합니다. 평가 결과가 합격이지만 부분적 지표가 기준에 도달하지 못할 경우 관련 지표 평가 심사 책임 부문에서 통보와 경고를 합니다. 평가 결과가 우수 또는 개별적 지표가 두드러지며 국가발전의 개혁위원회는 관련 부문과 함께 통보 표창과 선전 보급을 하게 됩니다. 평가 결과는 성급 지역 당위와 정부 지도부 관련 지도 간부의 종합평가 심사, 선발 임용, 감독 관리에 중요한 참고로 됩니다.

이제 중의학이 건강과 관광 문화를 아우르는 새 플랫폼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상무부 등 6개 부처는 18개 지역을 중의학 서비스 소비 및 무역융합 시험점으로 지정했고 연면도 그중 하나로 선정됐습니다. 앞으로 3년간 건강관광, 약선, 체험형 서비스가 본격화될 전망입니다. 봉사무역의 혁신적 향상과 소비 고품질 발전 추동, 중의학 전승 및 혁신 발전 촉진에 관한 당중앙과 공무원의 포치 요구를 관철시달하기 위해 상무부, 중공중앙선전부, 문화 및 관광부, 시장감독관리총구, 체육총구, 국가중의약국은 중의학 봉사소비와 봉사무역의 융합발전 시험점 사업을 조직 전개하는데 18개 지역을 중의학 봉사소비와 봉사무역의 융합발전 시험점 지역으로 확정했습니다. 소개에 따르면 향후 3년 내 시험점 지역에서는 중의학 문화교류, 중의학 관광로선 추천 소개, 중의학 건강양생봉사, 약식봉사, 중의학 체육봉사 등 면에서 선행 선시범하면서 국제 건강양생시장의 다층차 수요에 맞춰 고품질의 다양한 중의학 건강봉사팩과 소비증명을 제공해 중의학 봉사소비와 봉사무역의 협동발전을 촉진하고 인류위생공동체 구축에 중국의 지혜와 방안을 기여하게 됩니다. 시험점 지역은 북경시, 천진시, 내몽골 자치구 훌륜부이르시, 길림성 연변조선족 자치주, 흑룡강성 흑하시, 상해시, 강서성 남통시, 절강성, 산동성, 광동성, 광서쫑족 자치구, 해남성, 중경시, 사천성 성도시, 운남성 곤명시, 섬서성, 감숙성, 신강 위글 자치구 우름치시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지금까지 국내 소식이었습니다. 이번에는 생활 밀착형 법률 정보입니다. 인터넷 공간에도 법이 살아 숨쉬고 있습니다. 지난해 우리나라는 180여 건의 인터넷 관련 법률을 제정하거나 개정했으며 부적격 사이트 9,600여 개를 폐쇄하는 등 단속을 강화했습니다. 디지털 세상 속 우리의 권리 법이 지키고 있습니다. 중앙 인터넷 안전 및 정보화위원회 판공실에서 일전에 발표한 중국 인터넷 법치 발전 보고 2025년에 따르

지난해 우리나라의 인터넷 공간 법치화 진척이 착실히 추진됐으며 중점 분야 입법에서 새로운 돌파를 이루어 인터넷 발전에 적합한 인터넷 법률 체계를 기본상 구축했습니다. 지난해 12월까지 우리나라에서는 인터넷 분야 입법을 180여 번 내왔습니다. 중앙 인터넷 안전 및 정보화위원회 办公室 인터넷 법치국 책임자는 보고는 14호 시기와 지난해 우리나라 인터넷 법치 건설 성과를 전반적으로 회고했다고 소개했습니다. 지난 1년 우리나라에서는 인터넷 입법을 종심회로 추진해 인터넷 안전과 정보화 기초 제도를 일층 완성했습니다. 인터넷 집법 효능이 높아지고 인터넷 집법 체제와 기재가 건전해졌습니다. 인터넷 사법이 전면 강화돼 인터넷 정보 기술이 사법 사업에 힘을 실어주도록 추동했습니다. 인터넷 법치 선전 교양이 깊이 있고 실속 있게 됐으며 인터넷 법치 건설 성과 집중 선전을 했습니다. 섭외 인터넷 법치가 지속적으로 심화돼 인터넷 공간 국제규칙 제정에 깊이 참여했습니다. 보고는 지난해 우리나라에서는 인터넷 집법 강도를 꾸준히 높이고 여러 류형의 법률 법규 저촉 사건을 조사 처리해 대중의 인터넷 합법적 권익을 확실히 수호했다고 했습니다. 전국 인터넷 안전 및 정보화 계통에서는 법에 따라 5,811개 웹사이트 플랫폼 책임자와 약정 담화를 하고 1,646차 경고를 했으며 521개 웹사이트 플랫폼에 대해 벌금을 부과했습니다. 또한 통신 주관 부문과 협력해 웹사이트와 앱 등록을 취소했으며 웹사이트와 앱 9,637개를 폐쇄했습니다. 소중한 경작지를 파괴하는 행위에는 이제 더 강력한 법적 조치가 적용됩니다. 자연자원부와 공안부는 경작지 훼손 범죄를 형사처벌까지 연계하는 이송 지침을 마련했습니다. 24시간 내 이송, 3일 내 입건 여부 결정 등 시효와 책임이 한층 강화됐습니다. 공안부에 따르면 일전 자연자원부와 공안부는 경작지 파괴 범죄 사건 이송 지침을 공동 발표했는데 이에 따라 가장 엄격한 경작지 보호 제도를 시행하고 행정, 형사 절차 연결 사업을 규범하며 사건 처리 질과 효율을 높이게 됩니다. 지침은 다음과 같이 요구했습니다. 자연자원 주관 부문은 관련 규정에 따라 24시간 내 형사 책임을 추궁해야하는 범죄 사건을 동급 공안기관에 이송해야 합니다. 이송 규정 기준에 부합되는 경우 공안기관은 사건 접수일부터 3일 내 립건 여부를 결정해야 합니다. 지침은 또 공안기관이 립건 수사 후 범죄 사실이 경미해 형사 책임을 추궁할 필요가 없지만 자연자원 주관 부문에서 행정처벌을 해야 하는 경우 공안기관은 불립건 또는 취소 결정을 내린 후 관련 법률 문서와 증거 자료를 자연자원 주관 부문으로 이송해 법에 따라 처리해야 한다고 명시했습니다. 이 밖에 지침은 이송 사업 요구와 이송 사건 필수 자료 및 규범 기준, 제도 기재 완성 등에 대해서도 구체 규정을 했습니다. 불법 채광, 멸종위기 동물 불법 포획, 국가보호, 식물 훼손 등 생태계를 해치는 범죄에 대한 공안 부문의 칼날이 더 날카로워졌습니다. 최근 공개된 5건의 전형 사례는 단순한 위반을 넘어 우리 모두의 생존 기반을 위협하는 심각한 범죄임을 보여줍니다. 공안부에서는 일전 생태안전 침해 범죄의 전형 사례 5건을 집중 발표했습니다. 소개에 따르면 지난해 공안부에서는 145건의 환경자원 파괴 범죄 중대 사건을 감독 관리했으며 전국 공안기관은 관련 사건 3만 7천 건을 립건 처리해 아름다운 중국 건설의 안전 최저선을 지켰습니다. 이 5건의 전형 사례는 불법 채광, 농지 불법 점용, 희귀하고 멸종위기에 처한 야생동물 침해, 환경오염, 국가 중점보호 식물 침해 등을 포함합니다. 천진시 개주구에서 발생한 류모 등의 불법 채광 사건에서 범죄 혐의자 류모 등은 모리의 목적에서 채광 허가증이 없으면서도 개주구 부분적 산지에서 불법 채광해 당지 생태 환경을 심하게 훼손했습니다. 절강성 명파시 리모 등의 희귀하고 멸종위기에 처한 야생동물 침해 사건에서 범죄 혐의자 리모 등은 모리를 목적으로 여러 차례 불법으로 자연보호구 핵심 지역에 침입해 야생동물을 포획 판매해 당지의 생물 다양성과 생태계통 안정을 심하게 위협했습니다. 공안부 환경자원 및 식품약품범죄수사국 책임자는 공안기관에서는 총체적 국가안전관을 확고부동하게 관철하고

생태 경무기재 건설을 지속적으로 심하며 곤륜 주동 수사단소 모식을 건립 완산하고 여러류형 생태안전침해 범죄를 호되게 단속하는 것으로 대중의 획득감, 행복감, 안전감을 꾸준히 높이고 아름다운 중국 건설을 전면 추진하며 사람과 자연이 조화롭게 공존하는 현대화 실현에 공안의 힘을 기여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불법 금융 이제는 전면전으로 맞섭니다. 정부는 올해부터 3년간 불법 금융 활동을 집중 단속하는 총력전을 선포했습니다. 투자 사기, 불법 모금 단속으로부터 소중한 재산을 지키는 일, 정부와 대중들이 함께 해야 합니다. 2026년 불법 금융활동 방범단속 부문간 연석회의 전체 확대 회의 및 불법 금융활동 방범단속 총력전 동원 포치 회의가 일전 북경에서 있었습니다. 회의에서는 올해부터 3년간 불법 금융활동을 방범단속하기 위한 총력전을 전개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소개에 따르면 2년간의 전국 불법 모금 특정 행동이 2024년부터 시작된 이래 여러 중대 사건이 조사되고 지방 3국 불법 모금 방법 단속 기재가 전면적으로 구축됐으며 업종 공동 관리가 지속적으로 강화되고 선전 교양이 더 광범위하고 깊이 전개돼 불법 모금 방법 단속 사업이 중요한 단계적 성과를 거뒀습니다. 연석회의는 지난 2년간 특정 행동의 토대에서 올해부터 3년간 불법 금융활동 방범단속 총력전을 전개, 특정 행동 성과를 공고히 하고 확대하며 불법 금융활동 방범단속 사업의 상시화와 제도화, 규범화를 실현하기로 했습니다.

5월엔 여섯 번째 민법전 선정월입니다. 이번 선정월에는 민법전은 물론 환경법전, 민원경제, 과학기술혁신 등 우리 삶과 밀접한 법률들이 중점적으로 다뤄집니다. 법은 멀리 있지 않습니다. 바로 우리 곁에서 함께 호흡하고 있습니다. 민법전 선전 활동을 깊이 있게 추동하기 위해 중공중앙선전부, 사법부, 전국 법률상식보급판공실에서는 2026년 민법전 선전을 사업방안을 인쇄 발부해 관련 사업을 포진했습니다. 방안은 습금형 법치 사상을 깊이 학습 관철하고 법치 선전 교양법을 관철 실시하며 고품질 발전 추동에 관한 당중앙의 결체 포치 시다를 둘러싸고 민법전 선전 활동을 광범위하게 전개해 15시기 경제사회 발전 목표를 실현하기 위한 좋은 법치 환경을 조성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방안은 올해 선전 중점은 습금형 법치 사상 및 그 최신 성과와 전면적인 의법 지구를 추진할 때 관한 15 전망교육 요강의 포치 요구, 민법전, 생태환경법전, 경영환경 최적화, 민영경제 발전 촉진, 전국 통일 대시장 건설 봉사, 과학기술 혁신 주동, 신질 생산력 발전, 향촌 전면 진흥 추진, 금융 분야 위험 방지 및 해소, 그리고 대외무역 투자 등에 관련된 법률 법규라고 명확히 했습니다.

가정폭력, 특히 경제적으로 의존해야 하는 장애인에게는 더욱 치명적입니다. 올해는 반가정폭력법 시행 10주년입니다. 최근 법원은 경제적 통제를 통한 가정폭력을 인정하고 장애인 피해자에게 임신보호령을 발부하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최고인민 법원이 일전 발표한 반가정폭력 전형 사례에서 진모가 임신안전보호령을 신청한 사건은 장애인 군체의 권익수호와 관련된 것으로 이는 장애인 군체가 가족관계에서 특별한 보호를 받아야 함을 보여줬습니다. 사례는 다음과 같습니다. 진모는 장애로 인해 독립적인 경제 수입이 없었고 가정생활비는 전적으로 남편인 류모에게 의존했습니다. 2025년 6월 양측은 생활의 사소한 문제로 다퉜고 류모는 진모에게 구타를 가해 그의 청각과 시력이 손상됐습니다. 류모는 진모의 입원 수속을 하지 않았고 진모가 스스로 입원한 후에도 의료비 지급을 거부하면서 강제로 퇴원시켰습니다. 이에 진모는 법원에 임신안전보호령을 신청했습니다. 법원은 류모가 구타 행위를 저지른 후 가정에서의 경제적 지배지위를 이용해 의료비 지불을 거부했고 치료 기회를 박탈하는 등 방식으로 지속적인 정신적 억압을 가해 진모가 그의 의지에 복종하도록 했으며 구타 행위는 경제적 통제와 중첩된 가정폭력을 구성했다고 판단했습니다.

인민법원은 법에 따라 인신안전보호령을 발부했습니다. 전문가는 가정폭력은 은폐성이 있다며 작년에 가정폭력에 직면했을 때 겪는 불리한 상황을 이렇게 소개했습니다. 만일 피해자가 생활 독립성이 약한 장애인이라면 의식주와 경제적 토대가 가해자한테 의존하고 있어 도움을 요청하는 데 더 많은 우려가 있게 됩니다. 가정폭력을 당한 장애인은 보통 교육 수준이 낮고 경제 상황이 좋지 않습니다. 또 권익수호 의식이 낮고 권익수호 능력이 약하기에 가족 구성원에게 더 의존합니다. 따라서 가정폭력에 직면했을 때 법의 무기를 들지 못하고 자신을 보호하기 어렵습니다. 또한 자신의 처지와 심신장애의 이중 제한으로 장애는 의사를 제대로 표달하고 효과적인 구제 방법을 찾기 어려우며 그들의 소구와 구제 요청 오해를 받고 무시되기 쉽습니다. 가정폭력 사건에 대한 집법기관과 사법기관의 처리는 때로는 가정폭력이 다시 발생할 위험을 완전히 제거하지 못합니다. 최고민법원 민사재판 일정 정정 진위방은 장애인의 인신안전보호령 신청 사건에서 주요 가정폭력 형태는 욕설, 협박 등 정신적 침해라고 소개했습니다. 장애인을 가정폭력으로부터 보호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지에 대해 진위방은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진모의 인신안전보호령 신청 사건에서 진모는 독립적인 경제 원천이 없어 류모가 그에게 실시한 치료 제한 행위에 대응하기 어려웠습니다. 단지 인신안전보호령을 발부하는 것만으로는 좋은 결과를 보기 어렵기에 취업 방조 부축을 통해 뒷근심을 해결해야 합니다. 재정 문서가 송달된 후 인민법원은 일괄식 련동 기재에 따라 관할구역 파출소와 주민위원회 집행협조 통지서를 보내 류모의 재정 내용 리행을 감독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진위방은 신청인 진모가 독립적인 경제 원천이 없어 배우자 류모의 치료 행위 제한에 대응하기 어려운 실정에서 인민법원은 당시 관련 부문과 협력해 위험 평가를 하고 장애인 취업 정책과 결부시켜 진모가 취업 양성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노동에 의존해 일정한 경제 수입을 얻을 수 있는 능력을 갖추게 했으며 특수 군체를 입체적으로 보호한 사례를 통해 경제 통제형 가정폭력 난제를 해결하는 데 유익한 사법 실천을 제공했다고 말했습니다. 10년 내 최건민 법원은 중국 장애인연합회 등 부문과 손잡고 협력 기재를 건전했으며 가정폭력을 당한 장애인에 대한 방조 부축과 구조를 강화했고 장애인 법률 봉사와 소송 봉사를 완성했습니다. 가정폭력 발견 기재를 완성했는데 민사행위 무능력자나 민사행위 제한 능력자가 가정폭력을 당했거나 당한 것으로 의심되는 경우 촌민위원회, 주민위원회 등의 강제보고 의무 리행을 명확했습니다. 또 피해자의 소송 편의를 위해 근친자와 공안, 민정, 장애인연합회 등 당사자의 의사에 따라 인신안전보호령을 대신 신청할 수 있게 했고 피해자에 대한 방조 부축과 구조를 강화했습니다. 최고인민법원의 데이터에 따르면 인민법원이 지난 10년간 심리 종결한 3만 3천 건의 인신안전보호령 관련 사건 중 신청자가 장애인인 사건 비율이 0.19%였고 장애인이 피해자인 가정폭력 사건은 비교적 적었습니다. 향후 최근민 법원은 각급 법원이 장애인 관련 사건을 법에 따라 심리하도록 지도하고 부문 간 협력을 강화해 특수 군체에 대한 입체적 보호를 형성할 방침입니다. 지금까지 지역사회 소식과 함께 월 1, 4분기 전국 공업기업의 총리운 동향 그리고 생활 밀착형 법률 정보를 나눴습니다. 청취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라디오 광장은 언제나 여러분의 곁에 있습니다. 건강하시고 다음 이 시간에 다시 만나뵙겠습니다.

0: 흥겨워 즐거운 이 시간
1: 함께하면 행복한 시간
0: 모두 함께 모여서 즐겨봅시다.
1: 오미란의 미녀광장.

조선족의 전통음악과 현대가 만나는 시간. 바쁜 일상에서 잠시 멈추고 흥겨운 가락에 마음을 맡기는 시간. 같은 공간은 아니더라도 지구촌 곳곳에서 인터넷 접속하면 함께 만나 노래하고 함께 만나 이야기 나누는 이곳. 민요광장에서 행복한 추억을 만들어 보실까요? 안녕하세요. 엄변입니다.

0: 꽃동네 내 고향 연변 이 노래로 오늘의 민요광장의 문을 열어봤습니다. 이 노래는 혼춘에 계시는 김여사님께서 신청해 주신 노래입니다. 박영일 작사 최학산 작곡이고요. 리영관 선생님의 노래로 들으셨습니다.
1: 독거리 장단이요. 자진몰이 장단이요.

0: 우리 장단에 맞춰 미녀 한가락 불러보고 덩실 덩실 춤추고 싶은 마음 어쩔 수가 없죠.
1: 오늘 미녀 한가락 뽑아보고 가보실까요?
0: 얼쑤 미녀가락 차차차.
1: 2915333번 컬하세요.
2: 미녀가락 차차차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자, 오늘의 첫 번째 분 만나볼까요? 여보세요?
3: 예, 여보세요?
2: 맞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3: 선생님과 즐거운 만남입니다.
2: 그럼요. 즐거운 만남이에요.
3: 예, 고똥리 내고의 하야 말 잘 감상했습니다.
2: 그래요. 또 혹시 또 배우고 싶은 노래가 아닌가요?
3: 어제 말소리 잘 안 들린다.
2: 안 들려요? 혹시 또 배우고 예, 싶은 예. 노래였나요? 이 노래가?
3: 예, 들린다.
2: 예.
3: 예.
2: 네.
3: 그럼 또 오늘 노래 한 곡 불러봅시다.
2: 네, 불러보세요.
3: 예, 전번 주에 저기 배워주신 냉산모파나리랑 불러보겠습니다.
2: 냉산모파나리랑?
3: 예.
2: 네.
3: 부른다, 예.
2: 네, 불러보세요.

0: 아스라린가 아스라린가 연결을 마오 손에이가 쓴도 노래로 샀어.
1: 어후, 이산다. 잘하셨습니다. 사설을 다 기억하셨네요. 네.
0: 예.
1: 네. 잘하셨어요. 네. 네. 이제는 저희 코너에서 가르치는 걸.
0: 가르쳤기 때문입니다.
1: 네, 그러니까요. 맹심해서 배우고 계시는 것 같아요. 수고하셨습니다.
0: 예, 다음 시간에 또 네. 만납시다.
1: 그래요. 행복하세요. 네. 자, 다음 분입니다. 여보세요?
2: 안녕하세요.
1: 안녕하세요.
2: 예.
1: 오, 전 선생님, 오랜만이에요.
2: 예, 반갑습니다.
1: 어디 가셨습니까?
2: 아니요.
1: 혹시 외출하셨어요?
2: 아니요. 쉬느라고.
1: 아, 그러셨군요. 저는 제가 지금 방송하면서 여태 소리를 못 들었거든요. 그래서 혹시 어디에도 어디 외출하셨을까 아니면 또 무슨
2: 네. 좀 심해 해야죠.
1: 아, 그러셨군요.
2: 예.
1: 그러니까 그냥 무소식이 희소식이라지만 가끔씩 예. 그냥 오랜만에 너무 오래 소식이 없다 보니까 걱정했잖아요.
2: 예.
1: 네.
2: 걱정해서 감사합니다.
1: 건강하시면 돼요.
2: 예. 예. 오늘은 태평가를 모르겠습니다.
1: 오, 그동안 쉬면서 태평가를 혹시 또 조용히 익히시느라고
2: 예.
1: 그러셨군요. 알겠습니다. 네. 자,

0: 다른 내여서 무하나 평화를 바치여 무하나
1: 좋다
0: 인생 일장 순몽인데 아니나 놀고서 무하나
1: 아이씨고
0: 이나노

0: 오, 잘하시네요.
1: 자체로 반주까지 지금 맡고 계시고. 자, 땅, 따닥, 땅, 컴, 땅, 따닥, 컴, 땅.
2: 경사 초롱의 불발벼라. 네. 잊었던 랑군이 다시 돌아온다.
1: 벌써?
2: 공수래는 공수여요. 놀아나가면서 살아보세요. 자.

0: 나오시고 잘하셨어요. 야, 네. 정 선생님 너무 잘 부르시는 거 아니에요 이거?
1: 아, 예. 자꾸 이렇게 선생님네 잘 가르쳐줘서 그렇게.
0: 어, 정 선생님 민요를 부르신 가운데서 태평가 절대 뭐 빠르지도 않고 늦지도 않고 너무 잘 부르셨어요.
1: 아, 반주가 그럼, 있으니까 그렇죠.
0: 아니 반주가 없어도 괜찮을 것 같아요. 좀 이 반주가 좀 빠르거든요.
1: 예, 예, 이 반주 너무
0: 빠르게 좀 천천히 더 느긋하게 하시면 더 잘하실 것 같아요. 네. 너무 잘 부르셨습니다. 아우, 네, 그동안 감사합니다. 조용히 많이 익히셨네요.
1: 네.
0: 예, 다음이 또 궁금해지고 기대가 됩니다. 네. 네.
1: 아이,
0: 네.
1: 아, 그 뭐야, 사랑의 거리 세 박자 짜리인데.
0: 그건 아니에요.
1: 사랑의 거리가?
0: 네, 사랑의 거리는 아니에요. 부르지 마세요.
1: 한 박자 짜리인데도?
0: 아니에요. 사랑의 거리. 그, 네. 그 연변 노래 아니거든요.
1: 아, 밤, 사랑의 밤, 밤길.
0: 아, 사랑의 밤길?
1: 예.
0: 사랑의 밤길 한번 해보세요. 어떤 노래인지.

0: 네, 그건 되죠.
1: 어떤, 예?
0: 그건 됩니다. 저는 사랑의 거리 하니까 그 우리 예, 노래 안에서 밤길, 예, 사랑의 밤길.
1: 예.
0: 예. 아, 이 노래도 또 배우셨어요?
1: 예, 예, 배웠습니다.
0: 반주곡도 있고요.
1: 예.
0: 있어요. 오, 준비를 잘하셨네요. 예. 뭐 그 너무 착실하게 준비 잘하신 것 같아요. 그동안.
1: 어떻게 하는지 뭐 네. 듣는 분들께도 좀 어떻게 좀 듣기 좋게 하자고 지금 노력은 하는 게 그렇습니다.
0: 이야 얼마나 이 각오가 대단하세요. 그냥 내만 좋으면 되는데 그냥 듣는 분들을 위해서도 배려도 하시고.
1: 아 듣는 분들께 그 관계 많죠.
0: 어 그러니까요. 정 선생님 너무 정식이에요. 네, 네. 좋습니다. 네. 반주곡이 없어도 괜찮아요.
1: 저 배운 노래는 또 후에 또 천천히도 하고 예.
0: 배우고 계시죠?
1: 반주 없는 거는 천천히 네. 하고
0: 그럼요 네. 괜찮아요 네, 네. 반주곡 굳이 없어도 괜찮아요 네
1: 감사합니다.
0: 수고하셨습니다 네, 네 안녕히 계세요
1: 네,
0: 네. 아, 오랜만에 또 목소리 들으니까 저희는 저희 민요 광장 가족분들이 건강하게 네. 정말 즐겁게 하루하루를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주 감사하겠죠 그래서 가끔씩 오시던 분들이 발길을 딱 잠깐 멈추면 어디 아프신가 아니면 원도 일이 생겼나 이렇게 다들 걱정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안부가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무소식이 희소식이라지만 또 뭐 그런 말 있잖아요 너무 뜸해도 정이 멀어지니까 눈에서 멀어지면 마음에서도 멀어지고 근데 우리는 귀로 듣는 방송이니까 네 괜찮아요 안부도 전해시면서 행복하게 보내시고 보내고 계신다는 걸 또 알게 하면 좋겠죠 자 민요광장의 노래 민요가락 차차차 함께하고 계십니다 그 방금 들은 노래가 있죠

그 홍춘희 김여사님께서 신청해 주셨어요. 아마 김여수 여사님은 여러 가지 노래를 또 방송을 통해서 배우고 계시는데요. 꽃동네 새, 꽃동네 내 고향 연변 노래는 반 곡거리 창단이고요.

내고 향기 연변에 대해서 또 정말 상세하게 노래한 부분이 있잖아요. 장백산 기슭의 연변. 봄이면 살구꽃이 하얗게 피고 언덕엔 백꽃이 구름 같다오. 하얀 웃음 피어나는 아름다운 연변은 형제 민족 함께 사는 요람이라오. 네, 이절 사설은 꽃동네 내 고향 하얀 마을은 해랑강 기슭의 낙원이라오. 여름엔 벽꽃이 하얗게 피고 알알이 희망이 익어간다오. 하얀 웃음 피어나는 아름다운 연변은 형제 민족 함께 사는 요람이라오. 3절입니다. 꽃동네 내 고향 하얀 마을은

풍년가 구성지다오. 구려움은 하얀 웃음 피어나는 아름다운 연변은 형제민족 함께 사는

네, 앞으로도 이렇게 여러분께서 배우고 싶은 민요, 풍의 연변의 창작가요들은 저희가 또 가르쳐 드리고 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신청하셔도 됩니다. 어떤 노래를 배우고 싶으신지 신청하시면 저희가 또 가르쳐 드리고 또 이런 노래를 통해서 우리 고향 연변에 대한 사랑을 또 한번 다질 수 있는 그런 시간이지 않을까 싶어요. 네. 아마 꽃동네 내 고향 연변은 몇 번 들으면

0: 우리 장단에 맞춰 미녀 한가라 불러보고 덩실 덩실 춤추고 싶은 마음 어쩔 수가 없죠.
1: 오늘 미녀 한가라 뽑아보고 가보실까요?
0: 얼쑤 미녀 가라 차차차.
1: 2921 9333번 컬하세요.

네, 민요가락 차차차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부르고 싶은 노래가 있으신 분들은 2919333번, 2919333번 전화 이용하시면 되겠습니다.

0: 다들 행사가 있으시나 봐요. 그러면 제가 또 여러분께서 배우시다가 잘 안 되는 노래 가운데서 회란벌의 풍년이 왔네. 지난 시간에 김여사님께서 이 부분이 잘 안 된다고 하셨어요. 그러면 앞부분 제가 해석해 드릴까요? 네. 풍년이 왔네. 이 부분에서 앞부분에 풍년이 왔네. 여기서 장단을 잘 모르실 때는 두 박자, 두 박자, 두 박자 이렇게 분리해 주시고요. 풍년이 왔네 에서 에까지 여섯 박자 이어집니다. 하나, 둘, 셋, 둘, 둘, 셋. 근데 잘못하시면 이 박자를 벗어나서 한 박자 더 가거든요. 그래서 풍년이 왔네 하나, 둘, 셋, 둘, 둘, 셋 끝납니다. 그 다음 풍년이 왔네 풍년이 왔네 콩 한 박자 쉬는 부분이 있어요. 그 다음 역시 두 박자씩 쪼개면 됩니다. 해란벌 그 어데나 던지고요. 콩콩 두 박자 쉬는 부분이 있어요. 잠시만요. 전화 왔고요. 여보세요?
1: 예, 안녕하십니까. 어머니 선생님.
0: 안녕하세요. 지금 김 여사님께서 잘 안 되는 부분을.
1: 안 되는 부분을. 네. 배워주셔서 너무 고맙고요. 지금 시간을 보니까 시간이 많이 지나서 이 시간을 놓치면 안 되겠다고 전화 들었습니다.
0: 그래, 괜찮아요. 괜찮습니다. 안 늦었어요.
1: 네. 안 늦었습니까? 네. 오늘은 네. 모내기 노래를 예. 어제는 모철도 다가오니까나.
0: 아. 역시 예. 역시 예 모내기 노래
1: 예
0: 좋죠 네 자
1: 예.
0: 불러보세요
1: 예
0: 네

너무 이슬렁슬렁 머리 불고 하늘하늘 춤을 추는 풍년 모양 천석거리 내려보자 만석거리 내려보지

내게 숨이 슬렁슬렁 너를 걷는 처녀애기 동계같은 투성시야 돌아보니 사장이라 푸른 두단 깔렸구나

0: 잘하셨어요. 잘하셨어요. 모내기. 예, 네, 자살이 생각 안 하실 때는 같은 뭐 후렴을 반복하셔도 되죠, 뭐. 네. 아유.
1: 아니, 어제 주문이 이렇게 뭐 상태가 안 좋으면서 지금 노래가 이렇게 올라가기도 힘들어요. 어제 노래가

0: 그렇게 잘 안 됩니다.
1: 아유, 괜찮아요. 감기가 아직 채 안 났죠?
0: 네, 어쩌고든지 이게 저기 비온 탓인지 네. 목소리가 옛날 목소리 아니라고 예, 모두 계제도 그랬습니다.
1: 괜찮아요. 저들 알레아 전혀 나타나지 않습니다. 차이가 없어요. 잘하셨습니다.
0: 예, 선생님 네. 너무 고맙고 저기 뭘까 해란 번에 풍년이 왔네. 지금도 제가 제대로 못합니다.
1: 괜찮아요. 다음에 이제 또 해보시면 되죠.
0: 예, 선생님 예. 다 해줘가지고 예. 그리고 전번에 재방송 들으니까 어제 이 신호가 좋지 않아서 예, 그 예. 저기 시원컬컬 감수로다가 어제 많이 어찌 아이 나갔습니다.
1: 예. 흐름구가 그럼 다음에 예. 또 신호 좋을 때 하세요.
0: 예, 그래도 예, 내가 뭐 애써서 야, 왜 이렇게 나는 불렀는데 방송에 나오지 않았어.
1: 그러니까요. 그러니까요.
0: 예.
1: 그때 마침
0: 선생님 예. 이렇게 좋은 프로 있어서 저는 항상 이렇게 이 프로를 기다리게 되고 내가 언제까지 부를 수 있겠는가 이렇게 생각하면 이 시간은 놓치고 싶지 않습니다.
1: 아유, 언제까지 부를 수 있냐. 이 부분은 그냥 사람이 사는 때까지 그냥 노래 부를 수 있을 때까지 부를 수 있다라고 생각하세요.
0: 예.
1: 그럼요.
0: 항상. 예, 선생님.
1: 아니, 전업 가수들도 그냥 무대에서 그냥 퇴직할 때까지 그냥 소리를 할 수 있을 때까지 하잖아요. 아니, 노래를 부르고 싶은데 누가 지금 예. 부르지 말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아니잖아요. 내 인생은 내 멋대로.
0: 예, 선생님, 예. 너무 고맙습니다.
1: 그럼요. 네, 그래요. 건강하세요.
0: 예.
1: 네. 단풀입니다. 여보세요.
2: 어미라 선생님 안녕하십니까?
1: 안녕하세요.
2: 예, 오늘도 만나 반갑습니다.
1: 그럼요, 반갑습니다.
2: 예.
1: 네.
2: 예. 그럼 오늘 노래에 새마치 당당한 대인이 좀 민곡이라 할 수 있겠는데 밀량 아리랑 불러봅시다.
1: 그럼요, 밀량 아리랑.
2: 예. 네. 이제 예, 금방 이런 데 지금 불러 못 봤습니다. 예, 오늘 노래 소송원에 부르던 게 아이들 같아요. 그래서 내 부르시를 지금 여기 바깥에 많이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1: 윤 여사님은 아무 노래도 다 소화가 가능하신 분이에요.
2: 네. 우리 동네는 좋기도 하지. 요 날에 원래 어제하고 오늘을 배웠는데 악수가 빠 배웠는데 아이들 같은 거.
1: 악수가 배우셨어요?
2: 이제 부르시를 바꿨습니다.
1: 네.
2: 예, 소송원에든 아주 즐겨 부르는데 아이들 같은 방법이 없죠.
1: 네.
2: 예. 예. 아, 밀랑 아니라 부르겠습니다.
1: 불러보세요. 네. 예.

0: 지났습니다.
1: 오, 잘하셨어요. 네, 그냥 뭐 문득 바꾸셔도 이렇게 잘하시네요.
0: 이건 분위기 바쁜 노래입니다.
1: 예.
0: 그, 붉은 암이 어째 근데 무슨 숨이 차됐으면 좋겠는 목이 아프다는 거
1: 아니 그 예, 그냥 반주
0: 노래니 정말 분위기 예. 바쁘지 않은 노래니 아주 그래서 부른 다음에 내 힘이 되게 섞고 진짜 바쁜 노래를 부르면 좀이 예.

0: 열심히 잘할 수밖에 없는데 하여튼 이게 좀 바쁘다는 감이 듭니다.
1: 아이 그냥 쉴 사이가 없이 3절까지 하시다 보니까 그런 거예요. 괜찮아요. 잘하셨어요. 그 꾸지집.
0: 아 이것은 예. 예. 내가 오늘 이만하게도 부른 것도 예. 영관 선생님과 엄미란 선생님이 덕분입니다.
1: 아유 아니에요.
0: 예, 그렇지요. 엄미란 선생님이 또 이광관 선생님 뒤를 위해서 얼마나 그 살피하셨으니까.
1: 그 꾸지 예. 짚어드린다면 2절에서 대나무 숲은 의의한데입니다. 의리의리하고
0: 의리 알고?
1: 의리의리한 게 아니라

0: 예.
1: 아랑의 서른 억시에 달프다.
0: 알았습니다.
1: 의하다. 의하다.
0: 네, 알겠습니다. 은이, 은이.
1: 은이 아니고요. 의하다. 대나무 숲은.
0: 의한.
1: 네, 의한데. 이렇습니다.
0: 아, 의. 이거 난 또 내 생각에는 은이, 의. 은이 의리한데
1: 대나무 숲이 의리의리하진 않죠. 의의하다. 네. 의젓하다. 네. 의의하다.
0: 맞습니다. 네. 예, 그래도 의미 있습니다. 예.
1: 궁궐이면 의리의리하겠죠. 그래요. 안녕히 계세요.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가사말을 그래서 저희가 그 가르칠 때마다 가사말을 또 정확하게 또 여러분께 전해드리고 있는 부분 바로 이런 부분이에요. 혹시라도 가사를 또 틀리게 하시면은 전혀 다른 노래가 되거든요. 네. 오늘도 우리 민요가락 차차차에 오셔서 오랜만에 또 오신 정 선생님 민요 정말 멋스럽게 부르셨어요. 그리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뭐 사람이 언제까지 이 프로그램에 내가 노래할 수 있냐 이렇게 본인은 그렇게 생각하시겠지만 인생은 누구나 다 자기 마음대로잖아요. 내가 노래를 부르고 싶으면 고학년이 되던 뭐 지금은 뭐 80이 청춘이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부를 수 있을 때까지 노래를 부르시면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괜찮아요. 아무리 뭐 내가 정말 몸이 아파서 정말 소리를 낼 수 없다 이 정도면 뭐 못 부르시겠죠. 그래도 여러분은 건강하실 때 또 노래 부르시면 또 젊어지잖아요. 자, 단뿐이에요.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2: 예, 안녕하십니까.
1: 네, 반갑습니다.
2: 오 선생님, 오래간만.
1: 오랜만이에요. 예.
2: 반년 거의 못 만났군요.
1: 그래요? 반년이나요? 오시지 않으셨나요?
2: 네, 할 때 있었고 26년 1월부터 못 보게 지금도 못 보니까
1: 그동안 왜 안 오셨어요? 예.
2: 네, 그래서 네. 오래간만에 선생님 만나고 어제 후춘의 김 여사님이 어제 생일에 노래 축하해서 하얀마을 하얀 동네 다 들었습니다.
1: 아, 그래서 보내드린 노래예요. 아, 예. 그렇군요. 네.
2: 네. 이제 가동네 내 고향 하얀마을.
1: 예. 자, 한 선생님 노래 부르시겠어요? 시간이 얼마 없어서 네, 빨리 부르세요.
2: 한번 해봅시다.
1: 그래요.
2: 그 새알이다 합시다.
1: 예? 예, 알겠습니다. 부르세요. 네. 네.
2: 아리랑 아리랑 아라리요 새로운 이 마을에 봄이 왔네.

0: 네. 어디서 송아지 오른다.
1: 예, 잘하셨습니다. 네, 시간이 얼마 없어서요. 그래요. 다음에 또 이야기 나누고요. 수고하셨습니다. 네. 안녕히 계십시오.
0: 다음 주에 또 만납시다.
1: 그래요. 네. 다음에 일찍 전화 주시고요. 네. 안녕히 계십시오. 미어가라 차차차 오신 여러분 너무 반가웠고요. 벌써 또 약속된 시간이 다가왔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감사하고요. 지금까지 엄이란이었습니다.

저녁 식사는 즐겁고 분위기 넘치게 마무리됐다. 도도와 소금은 짧은 대화를 나눴지만 시장에서 가게를 운영한다는 공통점으로 서로의 마음이 잘 통했다. 모임이 끝나고 모두가 밖으로 나오자 호생은 소금과 나란히 걸으며 이야기를 나누고 도도는 이 모습을 바라보며 따라가고 싶었지만 령자가 갑자기 도도를 식당 안으로 데려갔다. 령자는 미소를 지으며 도도가 소금에 대해 무슨 생각을 하는지 묻고 도도는 박매가 생각난다며 답을 피했다. 령자는 자신이 도도와 박매를 처음 소개해 주었으며 두 사람이 가게 운영이라는 공통점으로 만나 부부가 되었다는 과거를 상기시켰다. 도도는 말을 잊지 못하고 부끄러워하며 작별 인사를 건넸다. 식당 밖에서는 범총재가 우 씨와 함께 떠나고 주방 아주머니는 갈 선생을 따라 천천히 걸어가며 함께 모였던 사람들이 각자의 길로 흩어졌다. 소금은 오동나무 옆에 가만히 서서 고개를 숙이고 있다가 도도가 나오자 몇 걸음 다가가 미소를 지었다. 두 사람은 잠시 침묵을 지키다가 소금이 도도에게 시간이 나면 화정로에 찾아오라고 부탁하고 도도는 기쁘게 알겠다고 했다. 두 사람은 손을 흔들며 작별했다. 이제 이야기는 배채에게로 향한다. 배채의 마음속에 깊이 새겨진 피아노에 대한 기억은 특별했다. 배채에게 피아노는 단순한 가구가 아니라 심장 박동이 있는 살아있는 존재, 네 개의 발을 가진 생명과 같다.

같은 것이었다. 방 안에서 거울은 허무하게 주변을 비추지만 피아노는 룡혼으로 자리 잡고 있으며 특히 세로형 높은 등받이 피아노는 구석에 겸손하게 앉아 있으면서도 품위와 존재감을 드러냈다. 배체의 피아노는 검은색으로 예의 바르고 온순한 검은 말과 같았다. 세월의 흔적이 배여있고 어두운 광택을 띠며 배체가 손을 대고 탐구하는 것을 조용히 받아주는 듯한 느낌을 주었다. 배체가 어렸을 때 피아노는 컸고 낯설었으나 나이가 들면서 상대적으로 낮아져 어린 소녀인 배체에게 딱 맞는 크기가 되었다. 하지만 이는 모두 상상일 뿐 지금 피아노가 있던 자리에는 빈 벽만 남고 바닥에는 피아노가 끌리며 생긴 네 개의 흔적이 선명하게 남아있었다. 할머니와 배체가 그곳을 떠난 순간 피아노는 사라져버리고 바닥의 흔적은 쉽게 없어지지 않았다. 아버는 배체의 모습을 보고 중고품 가게에 직접 피아노를 찾아보겠다고 나섰다. 배체는 이미 두세 번 그곳에 찾아갔었다고 답했다. 배체의 할머니는 여러 번 헛걸음을 했으며 매번 가게에서 나올 때마다 배체가 땅에 쪼그려 앉아 슬퍼하는 모습을 보았다. 그날 할머니는 가게에 들어가 피아노 의자에 앉았다가 프랑스식 소파에 앉지만 표정은 매우 좋지 않았다. 할머니는 깊은 한숨을 쉬며 다시 소음으로 돌아가도 의미가 없다고 답하고 아버는 피아노를 찾아도 배체가 편하게 연주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할머니는 배체가 혼자서도 피아노를 찾아다녔으며 피아노에 작은 물고기 표시가 있어 쉽게 찾을 수 있다고 믿고 있다고 전했다. 점심때 가게 안에 사람이 없을 무렵 배체는 피아노 연주 소리를 들었다. 7~8살의 어린 소녀가 피아노 건반을 몇 번 치고 덮개를 닫았다가 다시 열어 연주하는 모습을 보았다. 배체는 가만히 서서 소녀의 연주를 듣고 주아는 그 소녀가 저문의 딸이라고 알려주었다. 배체는 자신처럼 피아노를 찾고 있는 소녀의 마음이 느껴진다고 말했다. 주아는 배체의 피아노가 중고품 가게에 들어온 즉시 팔렸을 것이라고 추측했다. 요즘 중고 물건은 값이 매우 저렴하며 오래된 의자는 3원, 피아노는 30원에서 80원 정도에 거래됐다. 아버는 이 가격이 공장 노동자의 한두 달 월급에 해당한다고 계산하지만 누가 피아노를 샀는지는 전혀 알 수 없었다. 결국 다들 말을 잊지 못하고 배체의 피아노 행방은 영원히 알 수 없게 되었다. 사실 그날은 아버가 배체와 할머니를 마지막으로 본 순간이었다. 아버가 집으로 돌아갈 무렵 하늘은 완전히 어두워지고 뒤를 돌아보면 할머니가 배체의 머리를 비껴쓰고 주하는 문 앞에 서 있었다. 눈앞에는 어두운 집들과 나무, 지나가는 자전거 불빛만 보일 뿐 모든 것이 평범한 풍경이었다. 며칠 뒤 아버는 주하로부터 편지를 받았다. 편지에는 아버가 이사를 간 그날 이후 배치와 할머니가 갑자기 실종되었다는 믿을 수 없는 내용이 적혀 있었다. 아마 남경이나 다른 지방으로 떠났을 것이라는 추측만 남고 주아는 시간이 되면 자세한 이야기를 나누고 싶다.

없다고 덧붙였다. 이 둘은 도대체 어디로 간 것인지 아무도 그 행방을 알 수 없으며 이 의문은 아버의 마음속에 오래도록

그날 오후 아버는 다시 회해로에 자리한 구경 중고품 가게로 향했다. 가게 입구부터 눈에 보이는 모든 곳에는 사람들로 붐비고 북적였다. 가게 안은 넓고 깊숙하여 끝이 보이지 않았으며 피아노들은 근처 골목길과 도로 아래까지 쌓여 있었다. 가게 점원들은 각종 낡은 가구의 명칭에 능통했다. 네모난 탁자를 사평이라 부르고 둥근 식탁을 월량이라 부르며 의자는 서각, 침대는 횡곤, 병풍은 육곡, 화장대는 탁조라 불렀다. 가게 안에는 그냥 보러 오는 손님들도 많았다. 아마 아버와 마찬가지로 본인이나 가족의 물건을 찾아 헤매는 사람들일 것이다. 그들은 물건을 살펴보지만 당연히 되찾을 수 없다는 것을 알면서도 눈을 뗄 수 없었고 길게 한숨을 쉬었다. 가끔은 손으로 만져보고 가격을 물은 뒤에 그냥 조용히 떠나가기 일쑤였다. 아버는 수많은 피아노들 사이를 맴돌며 걸었다. 어떤 건반에는 머리카락 몇 가닥, 조각지 조금, 머리가 부러진 연필 반개가 붙어있기도 했다. 피아노 뚜껑 안에서는 낯선 냄새가 풍겨나왔고 아버는 가까이 다가가지 못하고 한숨을 쉬며 뚜껑을 닫았다. 그는 배체가 피아노에 새겼다는 작은 물고기 모양을 끝내 찾지 못했다.

아버는 주한의 집으로 향했다. 주한은 침대 머리에 기대어 앉아 있었고 주아의 어머니가 잠시 뒤에 한 잔의 뜨거운 물을 가져다 주었다. 주아는 기운이 없어 보이면서 아버에게 할 말이 있다고 말했다. 주아의 어머니는 분위기를 눈치채고 조용히 자리를 피해 주었다. 이때 주아의 두 눈이 갑자기 빛을 뿜으며 아버에게 그날 있었던 기이한 일을 이야기하기 시작했다. 모든 일이 마치 꿈을 꾼 것 같았으며 정말로 믿기지 않는다고 말했다. 아버는 고개를 끄덕이며 들었다. 배채와 할머니가 실종된 뒤로 소식이 전혀 들리지 않았다고 했다. 주아는 그날 아버가 먼저 가는 것을 보고 자신도 가려고 했던 상황에 대해 설명했다. 그날 할머니에게 저녁밥을 지어도 되겠냐고 물었고 할머니는 날이 이미 어둡다는 말을 건넸다고 했다. 할머니는 미소를 지었고 배채는 주아를 보며 한마디도 하지 않았다고 했다. 주아가 집에 가려고 했을 때 정원에 빛 한 줄이 나타났다고 했다. 다시 보니 할머니가 방금 자신의 곁에 있었는데 눈 깜짝할 사이에 보이지 않게 되었다고 말했다. 배채는 주아를 붙잡고 연못으로 돌아가며 할머니를 불렀다. 해질녘이 되어 하늘이 어두워지자 물속에 잉어 한 마리가 나타났고 배채는 그 잉어가 할머니라고 말했다.

말했다. 주아는 그 연못이 원래 항상 마르고 텅 비어 있었는데 그날 밤에는 물이 가득 차고 물고기까지 있다는 것이 기이하다고 얘기했다. 자신이 손을 물속에 넣어도 그 잉어는 한치도 움직이지 않았다고 했다. 대체는 할머니에게 자신을 금붕어로 변하게 해달라고 말했다. 주아는 배체에게 동화를 너무 많이 본 것이 아니냐며 물었다. 배체는 언니인 주아도 원하면 금붕어로 변할 수 있다고 하며 한번 해보라고 권했다. 주아는 자신은 금붕어가 되고 싶지 않고 사람으로 살고 싶다고 답했다. 배체는 금붕어가 잉어보다 예쁘다고 말했다. 이때 배체가 갑자기 앉아서 울기 시작했다. 주아는 부엌으로 가서 할머니를 찾으려고 했다. 문가에서 다시 뒤를 돌아보니 연못 주위에는 아무도 보이지 않았다. 주아는 배체의 이름을 부르지만 대답이 들리지 않았다. 달려가 보니 물속에 물이 더욱 많아졌고 수초 한 폭이 잉어 한 마리, 금붕어 한 마리가 보였다. 주아는 상황이 심각해진 것을 느끼고 손을 뻗어 만지려고 하지만 물고기들은 수초 아래로 피해갔다. 주아는 겁에 질려 배체의 이름을 외치지만 주변은 고요할 뿐이었다. 금붕어는 꼬리를 흔들고 잉어는 움직이지 않은 채 금붕어에게 붙어 있었다. 주아는 다시 부엌을 찾아가는데 생각지도 못하게 할머니와 배체가 갑자기 자신의 앞에 서 있었다. 할머니는 날이 이미 늦었으니 주아에게 돌아가라고 말했다. 주아는 무서웠지만 한쪽으로는 안심이 됐다. 주아가 인사를 하려고 하자 할머니는 날씨가 추워졌다며 주아에게 옷을 더 입고 다니라고 당부했다. 그리고 내일 아침에 배체를 데리고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주아가 어디로 가는지 묻자 할머니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으며 그냥 가고 싶어서 그럴 뿐이라고 답했다. 주아는 여기까지 말하고 고개를 숙이며 더 이상 말하고 싶지 않다고 했다. 아버는 긴장하지 말고 계속 이야기해달라고 권했다. 주아는 모든 이야기가 마치 동화와 같다고 말했다. 아버는 두 사람이 정말로 사라졌다는 것을 깨달았다.

장편 소설 무성한 꽃 20번째 시간을 마칩니다. 지금까지 소설 낭독의 김란, 편집 리령, 기획 허복순, 제작 정설매, 감독 정홍매, 총감독의 리영민이었습니다.

0: 각종질환과 건강상식에 관한 궁금증을 풀어드리고
1: 주요 질병 예방과 관리 요령을 알기 쉽게 전합니다.
0: 건강을 지키는 방법, 건강의 기초가 되는 정보로
1: 당신의 건강한 삶을 지켜드립니다. 장수시대.
2: 본 프로는 녹음 방송으로 보내드립니다.
3: 현대사회가 발전하면서 사람들의 수명은 길어지고 있습니다. 나이가 많아지면서 심혈관 질병을 비롯한 기억력 감퇴, 건망증, 노인성 치매, 알츠하이머성 치매, 혈관성 치매, 파킨슨병으로 인한 치매 등 뇌조직에 나타나는 질병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중의학에서는 이런 뇌과 질병은 신장에 생기는 많은 병으로부터 병 원인을 찾고 치료합니다. 산동동화 아교제약공장에서 생산한 건뇌보신화는 25가지 진귀한 중약재를 사용하여 우리의 뇌를 보호하고 뇌에 생기는 질병의 원인을 치료하는 OTC 약입니다. 동화 아교 건뇌보신화는 1771년 건륭 황제가 사용했던 건신탕이라는 약 처방으로 만들어진 역사가 긴 약입니다. 건뇌보신환 판매 지점은 중관촌옆 우기대약방 2호 매대입니다. 문의 전화는 501-2797번, 501-2797번입니다.

가능하십니까? 짱수시대 건강자문 프로입니다. 네, 오늘도 리 선생님과 함께 각종 질병에 관해 말씀 나누도록 할 텐데요. 방송을 들으시면서 문의가 필요하신 분들은 생방송실 전화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256-1111번, 256-1111번입니다. 네, 근뇌 보신환입니다. 한 곽의 가격 498원이고요. 다섯 곽 구매하시면 세 곽을 더 드리고 열 곽 구매하시면 여덟 곽을 더 드림과 동시에 산풍으로 코엔자임 Q10 여덟 곽을 추가로 드립니다. 네, 이외에도 방송 전화에 참여하여 주문하시면 코엔자임 Q10 한 곽을 더 특별히 증정해 드립니다.

0: 네, 아래에 리 선생님 모시고 자세한 설명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1: 안녕하십니까?
0: 네, 반갑습니다.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1: 끝내 보신 환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제가 이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저희 회사에서는 우리 소개해드려야 될 약들이 아주 많다고 해. 그래서 우리 이미 전에 소개해드리던 연기 입간 구복액도 좋고 순백시환도 좋고 또 지금 소개해드리고 있는 끝내 보신환도 좋고 좀 우리 국내적으로나 국제적으로나 보면 아주 이름 있는 약이고 소문난 약입니다. 이래서 방송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이런 약을 알 수 있게끔 많은 사람들이 쓸 수 있게끔 소개해드리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근내 보신환을 소개해드리는데 이 약이 말하면 첫째, 역사가 깊은 약입니다. 그냥 깊은 것이 아니고 옛날부터 건중 황제가 쓰던 약이다 이 말입니다. 철룡 황제 하면은 여러분들도 다 아십니다. 이름 있는 분이 역사적으로 보면은 우리나라에서 제일 오래 산 황제입니다. 건중 황제가 그리고 17명이 아들을 뒀습니다. 황제 자리에도 60년 넘어 있었습니다. 63년가만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건중 황제는 역사적으로나 세계적으로 모르는 사람이 없을 정도죠. 그럼 어떻게 이렇게 장수했는가? 이 사람이라고 뭐 알지 않았겠습니까? 이미 1771년도 이게 청나라란 말입니다. 이때 이분이 지방에 시찰을 나갔다가 심하게 알았습니다. 알아서 어느 정도인가 의식이 불명이 돼서 혼미 상태에 있었습니다. 이렇게 되면 난리가 나죠. 궁리들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이 어떤 이사를 청해서 어떻게 하면 살고겠는가 많이 고민하다가 접한 것이 우리 이 약입니다. 이 약도 우리 쌍둥이가 있습니다. 쌍둥이 형제가 있는데 한 분이 이 사람 말입니다. 한 분이 순천자라고 이분이 이사인데 이분이 처방이가 건신탕이라고 이 약을 내렸는데 왕한테는 아무 처방이나 못 내립니다. 다 이런 이름 있고 이러니까 이 사람이 처방을 쓰고 했는데 세첩을 쓰고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대단하다고 이 약 처방이 대단하다고 이래서 이 처방이가 옛날에는 궁중에서만 썼죠. 또 백성들은 못 썼죠. 그러다가 해방이 되면서 이 약을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특히 백성들이 쓸 수 있게끔 만든 것이 건내보신환으로 됐습니다. 그 다음에 다른 특징 보면은 그냥 제약 공장에서 만든 것이 아니라 우리나라에서 이름 있는 산동 아교 제약 공장 뚱어어죠 여러분들 많이 들어봤을 겁니다. 산동이 있습니다. 산동 동화 아교 공장이라고 해서 뚱어어죠 하는데 직공만 해도 3,600명입니다. 이래서 우리 이 뚱어어죠 제약 공장은 세계적으로도 이름 있는 제약 공장이다 이 말입니다.
0: 네, 알겠습니다. 문의 전화 문자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2: 안녕하십니까?
0: 네.
2: 네, 근데 보신환에 대해서 좀 문의하자고 그럽니다.
1: 네.
2: 어찌나 나는 내 동안은
0: 네.
2: 나올 수도 있고 이 기억력이 없습니다.
1: 네.
2: 그리고 다발성 미김 색도 있고
1: 네.
2: 그리고 소변이염 작습니다.
1: 네.
2: 이런 사람은 어떻게 하는가에 문의한다.
1: 벌써 노을서 왔다. 이 사실 지금 보면 노발성 빙변이 심할 것 같습니다. 자각 증상이 기억력이 말감퇴됐다 할 때에는 우리 제일 무서운 것이 치매죠. 그래서 이런 병에 직접적으로 치료하는 OTC 약이기 때문에 이런 약을 지금부터라도 써주면 기억력도 돌아오고 치매 같은 건 초기에는 이 치료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약을 선택하는 게 아주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2: 예, 소변도 잘 수 있을까?
1: 예,

네, 이런 기운격 강태풍이나 나워에서 오는 원인이가 간하고 고파친다. 특히 고파친 나쁜 사람들이 나워에서가 빨리 옵니다. 그래서 이 약은 그 원인을 치료하기 때문에 고파치료, 비장치료, 간치료에 중점을 둔 약이기 때문에

0: 그렇게 안녕하십시오.
1: 네, 안녕히 계십시오. 계속 말씀 주시죠.
0: 여러분들 우리 이 병을 치료할 때면 머리가 아프면 머리 치료, 심장이 나쁘면 심장 치료 이렇게 하는데 사실 중의는 그렇지 않습니다. 병이 생기는 원인을 추적하죠. 노화가 생기는 원인, 치매가 생기는 원인, 혈압이 높아지는 원인, 피가 걸어지는 원인, 중풍이 오는 원인, 심장병이 오는 원인, 대부분 콩팥이나 간에 있습니다.
1: 네, 잠시만요.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2: 네, 선생님 수고하십니다.
0: 네.
2: 우리 남편이 이전에 이 건네버스 안에서 떠나갔답니다.
0: 네.
2: 근데 오늘 들어볼까? 이 정도만의 공장이 더 자원돼서 이 약 만들었습니다.
0: 예, 예, 동어 어족 공장은 이 대단한 지하 공장, 세계적으로 이름 있는 지하 공장.
2: 네, 지금 선생님 또 이 지금 이전에 먹다 지금 또 이전 안 살고 났는데 오늘 배달 받았습니다, 선생님.
0: 네, 이 약을 잡사 보시오. 효과 다르겠습니다.
2: 네, 감사합니다.
0: 네.
1: 네, 안녕히 계십시오.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0: 우리 콩팥은 우리 중의학에서 선주고 승수이라고 말합니다. 이건 철학입니다. 이건 기본 원칙입니다. 그거 뭐 누기 그렇대서 그런 것도 아니고 누기 그렇지 않다 해서 안 그런 것도 아닙니다. 우리 중의를 배울 때는 이것부터 배웁니다. 콩팥이가 뼈를 주관하고 골수를 만들어내는 장기다 이 말입니다. 이.
1: 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3: 네, 수고하십니다, 선생님. 네. 예, 우리 언니, 어서는 금년에 83세입니다. 그런데, 이 기억력이 미네 마구 없습니다. 고마 한 일 뒤에 자꾸 물어보고, 또 물어보고, 또 물어보고. 그리고 자음 미네 못습니다. 결국 여기다 예, 좀, 당뇨병이 있습니다. 이렇게, 굉장히 자꾸 예, 조금 이렇게, 뭐니까, 침에 들어왔는지, 어쩌는지, 자꾸 침에 들어온 것도 밤이 일어나 밤중이라 자꾸 닭각질 한단 말입니다.
0: 네.
3: 이렇게 이런 분이 되겠습니까, 이야기?
0: 그런 분들 초기에는 제대로 정상으로 돌아옵니다. 예. 이 약은 전문적인 건네 보신환이기 때문에, 내신 있는 분들 60세 이상 혹은 50세 이상부터는 다 써주는 게 좋습니다. 건강증이 있고 경력이 까딱까딱 그리고 이런 사람들 그 원인을 치료하는 약이기 때문에 간하고 콩팥 비장 것은 다 좋아집니다.
3: 예, 그렇구나. 예, 그래. 예. 우리 언니 한 조금 천이 조금 써서 예, 잡숴보겠다 그랬는데 좀 계속 뭐 같은 경력이 많이 들어 자꾸 물어본다 물어보마라. 예, 그래 수고하시오. 오늘 배달하겠습니다.
1: 예. 네, 안녕히 계십시오. 설명 주시죠.
0: 네,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은 골수. 골수를 어디에서 만들었냐냐 하면 우리 일반적인 상식으로 콩팥에서 만들어난다. 이것까지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뼈를 어느 장기가 주관하냐 하면은 콩팥이 주관한다. 그 다음에 힘줄, 인대, 근육, 진, 예, 진에는 간에서 주관한다. 이 돌입니다. 예.
1: 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4: 네.
1: 네.
4: 선생님, 수고하십니다.
0: 네.
4: 저는 코업에 대한 답을 봅니다.
0: 네.
4: 이런 병을 이 걸리 고시하면서 어떻습니까?
0: 아주 좋습니다. 보신환이라는 게 진짜 콩팥입니다. 이 콩팥이 기능이 떨어졌을 때 소변이 작고 소변에 나가지 말아야 될 담배, 그 다음에 뭐 포도탕, 이게 다 나간단 말입니다. 이 젖들고. 이게 다 콩팥이 기능이 문제 생겼다는 거기 때문에 직접적으로 콩팥이 기능을 높여주는 약이기 때문에 이런 약으로 쓰십시오.
1: 네. 네.
4: 알겠습니다. 받아 받아쓰겠습니다.
1: 네. 안녕히 계십시오. 설명 주시죠.
0: 우리 머리에는 뇌수라는 게 있습니다. 뇌수. 사람마다 조금씩은 다르지만 약 150g 정도 있습니다. 이 뇌수가 우리 뇌세포 사이사이를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머리에다가 뇌세포에다 충분한 영양 성분을 공급해주고 또 머리는 우리가 많이 씁니다. 머리 대뇌 중추란 말입니다. 사령부란 말입니다. 여기에서 뇌세포에서 대사 가운데서 상쇄된 노폐물을 뇌수를 통해서 배출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머리에 있는 뇌수가 말라들지 말고 줄어들지 말고 충분해야 된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사람은 늙어간다는 말이가 이 뇌수가 줄어든다는 말과 같습니다. 뇌수는 골수가 척수를 통해서 뇌수까지 가는 겁니다. 이게 아주 중요합니다.

예수가 어디에서 오는가? 골수에서 온다. 근데 이 골수를 어디에서 만듭니까? 콩팥에서 만든다 말입니다. 그래서 중의는 이런 뇌 조직에서 나타나는 모든 질병은 콩팥이 치료부터 합니다. 콩팥 간 비상을 치료해야만이 콩팥이 좋아진다 말입니다. 그러면 따라서 좋아지는 게 머리라 말입니다. 뇌 조직에서 나타나는 모든 질병, 이 치매도 그렇습니다. 그저 치매 한 가지 아닙니다. 늙어서 오키스입니다. 노말이다. 이것만 아닙니다. 혈관성 치매, 알츠하이머성 치매, 파킨슨으로 오는 치매, 혈관성으로 오는 치매, 그 다음에 음주, 흡연이 여기서 오는 치매, 유전적인 인소, 이런 면이 다 치매를 일으키는 원인이란 말입니다. 다른 사람보다 이런 치매가 빨리 오는 원인이 어디 있는가? 그 사람이 콩팥이가 남보다 먼저 허해했다. 때문에 이런 기형격 감퇴증, 건망증, 뭐 CT나 MRI 찍어보면 이미 뇌 조직이 위축됐다. 이런 분들 똑같이 먼저 오는 게 뭔가? 콩팥이 허한 증상이 나옵니다. 선시. 콩팥이가 허해서 온단 말입니다. 콩팥이 허하게 되면은 일단 소변이 작고 소변을 보면 더품에 나가고 소변을 봐도 시원하지 못하고 소변을 자주 보고 그 다음에 우리 고가병이 쉽게 옵니다. 허리 요추간 반돌출이요, 퇴행성 무릎 관절염이요, 견주염이요, 이런 많은 골가병이 먼저 온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이 쓸 수 있는 약이가 근뇌보신환입니다. 또 이런 병을 치료하는데 그 원인을 치료하는 약이가 또 이 콩팥을 치료하는 거죠. 예. 그래서 이 약은 일단 이런 콩팥이 치료는 기혈 보충부터 해야 됩니다. 기혈 보충. 기혈이 보충이 안 되면 콩팥이 좋아질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 약은 우리 기혈 보충에서 제일 좋은 약재 뭡니까? 홍삼입니다. 홍삼 로경입니다. 홍삼 로경 좋은 건 옛날부터 다 안다고 그러나 그게 어디 로백성들이 쓸 수 있는 약인가? 옛날엔 그랬습니다. 로경, 홍삼. 그런데 또 반대로 소결이 센 분들 나는 홍삼 못 쓴다. 로경 못 쓴다. 근데 그거는 잘못된 생각입니다. 그 좋은 홍삼 안 쓰고 그 좋은 로경 안 쓰고 병을 어떻게 치료합니까? 맨 그저 홍삼 로경만 들어가고 약이 조합이 잘 안 된다 할 때는 그렇게 소결이 세지는 겁니다. 혈압도 올라갈 수 있고. 예. 그런데 우리 이 근뇌보신환이가 잘 만들어진 약이고 황제거든 쓰면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알려졌고 이런 원인이 어디 있는가? 이 약에는 음양평형을 잡아주는 그런 허혈이 생기지 않게끔 하는 약재가 진잉화라든가 진잉화란 게 사람 이름 같죠. 그런데 아주 좋은 약재입니다. 이 약이가 진잉화라든가 렌츠라든가 우리 이런 음과 양이 병형을 잡아주면서 허혈이 생기지 않고 허혈은 내리고 병형을 잡아주는 약재가 들어갔습니다. 근심 없이 써도 된다 이 말입니다. 예. 때문에 우리 이런 좋은 로경 홍삼을 쓰고 써볼 거 써보자 이 말입니다. 그거 쓰지 않고는 어제는 특히 오래된 병 난 죽을 맥도 없다 눈뜰 맥도 없다 또 이런 기와 혈이 부족하게 되면은 제일 먼저 손상받는 게 오장육부입니다. 이 오장육부가 다 기능이 떨어진단 말입니다. 왜냐하면 오장육부는 기와 혈이 공급을 받아서 자기 기능을 한단 말입니다. 그래서 간이 문제에서 나는 진짜 콩팥이도 문제에서 비위가 나빠 심장이 나빠 폐 나빠 뭐 어디에 문제인가 이 오장육부에 보내주는 기와 혈이 부족하단 말입니다. 모자라단 말입니다. 어찌 모자란가? 콩팥이 허하기 때문에 이런 걸 만들어 못 내고 약을 먹어도 흡수를 못 합니다. 때문에 우리 이런 기와 혈이 부족한 것부터 해결하는데 나는 약을 많이 써봤다고 써봤는데 어찌해야 되는가? 아이 되면 오전은 아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어떤 약을 써야 되는가? 이거죠. 예? 그러면 어떤 약을 써야 되는가? 그러면 홍삼 로경 쓰자 이 말입니다. 예?
홍삼로 교

0: 응을 못 쓴다는 분들, 그게 다 제대로 된 이 음양 평형을 잡아주는 약을 같이 섞어 넣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아무 근심하지 마시고 쓰시고, 우리 그렇게 다른 약을 써도 효과 보지 못하던 병, 그러니까 내린 조직 위축구증 올 정도로 혈관이 막히고 뇌세포가 죽어나가고 관상동맥이 막히고, 이거 역시 우리 건뇌보신환에서 치료받을 수 있습니다.
1: 네, 알겠습니다. 잠깐 광고 듣고 오겠습니다.
2: 연기 입간 구복액은 예로부터 신선초라고 불리우는 오색병지를 주요 원료로 하고, 구기자 교고람 등 진견 중약재에서 진액만 추출해 만든 액체로 된 OTC 국약입니다. 주로 간의 독소를 해독시키고 간세포를 새세포로 재생시키면서 B형 간염, C형 간염 등 간염과 간경화, 지방간에 좋을 뿐만 아니라 눈이 잘 보이지 않은 백내장, 황반 변성, 시신경 위축, 안구 건조증에 좋은 약입니다. 흑지, 백지, 정지, 적지, 황지 등 오색병지가 들어감으로써 신경쇠약으로 오는 여러가지 신경성 질병과 각종 심장병, 머리 어지럼증에 좋은 효과가 있습니다. 현대 선진적인 제약기술을 이용해 중약재에서 주요 성분만 추출해낸 고농도 액체로서 흡수율이 높고 독특한 국약 비준번호 B20으로 나온 OTC 약입니다. 판매 지점은 중관천역 우기대학방 2호 매대입니다. 방송 후 문의 전화는 501-2797번, 501-2797번입니다.
1: 네, 선생님 계속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0: 네, 오늘 역시 우리 연기관 구복액에 대해서 설명드립시다.
1: 네.
0: 일단 저희들 연기관 구복액은 우리 그 효능에 똑똑히 밝힌 바와 같이 여러 가지 효능을 갖고 있지만, 제가 계속 드리는 말씀이지만 처음에 쓴 효능이가 제일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 처음에 무슨 효능이 있다고 밝혔는가 보면은, 일단 간과 콩팥을 자양해준다. 자양이라는 게 그렇습니다. 꼭 병이 걸린 다음에 그걸 막 소염제라든가 진통제라든가 뭐 이렇게 치료하는 것보다 본래 갖고 있는 기초상에서 더 강하게 만들어지고 병이 걸리지 않게끔 보양해주는 걸 말합니다. 그래서 이 약은 오래 쓰게 되면은 콩팥을 자양해주고 간을 양간해주고 그 다음에 몸이 허한 걸 보충하는 부식, 허하다는 게 우리 몸이 허약한 걸 말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몸이 약하다 하면 보약을 써야 되지 않겠는가, 이런 말처럼 간과 콩팥을 자양해주면서 몸이 허한 걸 보충해주는 약이다, 이 말입니다. 일단 우리 몸에서 간하고 콩팥은 이 오장육부의 생리평형을 잡아주는 데서 아주 중요한 작용을 놉니다. 물론 손톱끝 하나, 머리칼 하나가 우리 몸에서 중요하지 않은 건 없습니다. 다 제작용이 있단 말입니다. 그 중에서도 간하고 콩팥 비장은 많은 일을 합니다. 특히 우리 보통 사람들이 많이 앓고 있는 신선부조라는 게 있습니다. 신선부조라는 게 무슨 증상이 나타난가 하면은 위는 뜨겁고 아래는 냉한 증상이 나타납니다. 이 병이 있으면 콩팥하고 심장이 생리평형이 깨진 걸 말합니다. 심장은 오행학에서 보면은 불에 속합니다. 화입니다. 콩팥은 수에 속합니다. 물입니다. 물과 불은 상극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상극이가 상극대로 계속 가면은 우리 몸은 건강을 유지할 수 없죠. 우리 이 오장육부의 생리평형이 잘 잡아줘야 된다 하는 게 바로 심장하고 콩팥이 관계를 말합니다. 만약 이 심장하고 콩팥이 무지어 사이가 나쁘다, 이럴 때는 위는 덥고 아래가 냉해집니다.
1: 네, 알겠습니다. 문의전화 걸려왔는데요. 링겔합니다. 여보세요.
3: 네, 안녕하십니까.
0: 네.
3: 부모님이 지방 간직고 당남들이 앉아야 한산이 있었고 그게 소화한다고 해. 그리고 이제 꼬리를 키우면서 밥맛이 없으니 밥을 먹지만 영향이 없습니다 이러더니.
0: 예.
3: 그러다 이 성장관이 듣고 이렇게 구매하고 먹고 있는데 조금 소화 잘 되고 기름진 음식 먹으면 이전에 속이 몇쯤 그래도 이정사 중에 이렇습니다.
0: 예.
3: 예. 밥맛이 당연히 밥 잘 먹으면 맥이 나고. 근데 이 약 먹고 병원에 가 검사했는데 잠에도 정상수치로 나오고 그렇게 범사변이 영 잤는데 다이어트 폭이 봤습니다. 범사변으로
0: 범사변 잤던 사람들이 이 약 쓰고 많이 나사렸던 분들 좋지 않습니다.
3: 오, 그래도 구원을 쓴다부터 범사변에 아 정말 한 번 날이 두, 혹시 두 번 본다 했습니다. 이래.
0: 예.
3: 아, 그러니까 참 제가 아침에 일어나면 맥이 나지 정신 나오게 이 약을 꾸준히 좀 먹자,
0: 그 효과 좋으니까. 이 약은 꾸준히 쓸 수 있는 약입니다. 예. 계속 쓰게 되면은 지금보다 또 더 좋은 효과 봅니다.
3: 와, 그래도 나는 이번에도 네. 또 배달 받겠습니다. 예.
0: 배달 전화번호 알려드리겠습니다.
1: 네. 배달번호 501-2797번입니다.
3: 501-2797번에?
1: 네, 2797번입니다. 네, 안녕히 계십시오. 네, 계속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0: 네, 우리 신선부절한 어떤 증상이 있는가? 위는 덥고 아래는 냉하다 이 말입니다. 우리 중에서는 두한 종열이란 말이 있습니다. 두, 머리 두자입니다. 머리는 차고 족, 발이죠. 발에는 열해야 사람이 건강하다 이 말입니다.
1: 네.
0: 두한 종열.
1: 잠시만요.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4: 예, 안녕하십니까?
1: 네.
4: 예. 네, 지금 이 우리 이모가 영지 입간 구부객을 쓰고 있는데 병원에 가 검사라니까 강경화 복수 10초랍니다. 그래서 선생님 강의를 이거 열심히 듣고 지금 얻어놓은 반면 썼습니다. 반면 쓰니까 예, 그렇게 소화되지 않고 맥이 없고 몸이가 자꾸 붓기던 게 얻어놓은 많이 내렸다 제니까 그게 좋아 나십니다. 그리고 얼굴 색깔이 항상 누렇던 증상이 지금 많이 벗어졌답니다. 그러니까 이 약을 쓰니까 효과를 아주 잘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얘 눈도 그다 부었더니 지금 눈도 좋아지는 게 확실히 알기고 예. 몸이가 그렇게 약하던 게 지금 밥이 맛이 없어 그렇게 하던 게 너무 잘 먹어도 되었습니다. 소화도 잘 되고 겨우 잠을 잘지 못해 고사했는데 잠도 영 잘 잔답니다. 그래서 이번에 쓰고 너무 좋으니까 이거 계속 쓰겠답니다. 그래 오늘이 배달 됐다고 그래 전화 드린답니다.
0: 예, 우대활동, 이, 반값으로 내려가는 우대활동 계속 있습니다. 예, 참가하시네.
1: 네, 안녕히 계십시오. 네, 말씀 주시죠.
0: 우리가 덥다 하면은 마릅니다. 마를 뿐만 아니라 머리가 항상 휑합니다. 요리 몽땅 우여와 찼다 말입니다. 머리. 우이라는 게 어딥니까? 머리란 말입니다. 이래서 목도 마르고, 입도 마르고, 눈도 마르고, 머리가 항상 휑합니다. 우리 더우면 어떻습니까? 집이 갑자기 덥거나 바깥이 여름이 와서 더울 때면 정신이 나지 않습니까? 이렇게 계속 이 열이가 몽땅 위로 올라옵니다.
1: 네, 잠시만요. 다음 전화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5: 네, 두 선생님 안녕하십니까?
1: 네.
5: 예, 예 수고 많습니다.
0: 예.
5: 예, 나는 입간 냉모 구별 쓰고 이거 정말 많이 헛다봤습니다. 우리 여진이 시에서 와서 이 손에 신체 검사한데 있는데 어제 환단가 본가 야 수치에서 정상 수치 다 됐습니다. 야
0: 어찌 많이 좋겠습니다.
5: 그분이 대단한 됐습니다. 야 선생님 네. 정말 감사합니다. 야 내 이야기 알려 네. 정말 오늘 이날에 없습니다. 야 내 정말 네. 그들이 많이 실망했습니다. 그래서 이야기 쓰고 효과 없어하다 선생님 강의를 하니까 그때부터 시작했는데 야 정말 어찌 기쁘지 정말 나도 그렇습니다. 어제 환단 또 찾고 집에 오는 길이
0: 네 그렇죠. 네. 건강이 네. 좋아졌다는 것 말해서 좋은 일이 어디 있을까.
5: 그래 이런다 그 선생님 야 오늘 밤에 정말 좋아졌습니다. 어찌 기쁘지 그래서 아 정말 이야기 정말 효과 좋습니다. 이런 이야기 없습니다 선생님.
0: 그렇죠. 용지라는 게 이게 미세가지 네. 중약제 가운데서도 제일 좋은 약입니다. 간에
5: 예, 네. 그래서 내 그 이야기 아 보는 너무도 좋았어요. 이제 정말 야, 오늘 천하 어째 거기까지도 어찌나 거기였습니다. 예. 그래서 예. 이제 이야기 복용하겠습니다. 그래서 계속
0: 예, 날, 계속 복용하십시오. 예.
5: 예예예 선생님 정말 이 소양의 아서 감사합니다. 남수마 선생님 나의 두 번째 생명이

0: 감사합니다. 선생님 감사합니다.
1: 예, 건강하십시오.
0: 예, 선생님 건강하세요.
2: 네, 예. 안녕히 계십시오. 네, 설명 주시죠.
1: 우리 물리학적으로 봐도 그렇습니다. 이 물이 물이라며 보면은 찬물하고 더움을 섞어 놓으면은 찬물이 밑에 갑니다. 그래서 손을 엮어서 물이 다 따뜻했네 이러고 보면은 더 깊이 엮으면 밑에는 차단 말입니다. 우리 몸에 열도 그렇습니다. 열이 있으면 이런 걸 허열이라고 하죠. 쓸데없는 열을 말합니다.
2: 네, 잘 알겠습니다. 오늘도 좋은 말씀 주셨는데요.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방송 외로는 501-2797번, 501-2797번입니다. 장수시대 건강 프로 여기서 이만 줄이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자선성 있고 행복과 사랑이 있는 이곳 연면노래 감상은 여러분이 편안한 일상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안홍철입니다. 첫 곡은 김철아 작사, 장래연 작곡의 고양이 얼굴이입니다. 세월이 지나도 변하지 않는 고양이 모습, 그리운 그 얼굴을 노래합니다. 현진 가수가 불러드립니다.

이어서 박정길 작사 방화 작곡의 연변 축복입니다. 우리의 삼터 연변, 그곳에 깃든 아름다운 자연과 사람들의 정겨움, 그리고 앞날을 축복하는 마음을 담았습니다. 김선희 가수가 불러드립니다.

이번에는 최성숙 작사, 박성철 작곡의 할머니 소원입니다. 할머니의 자수들 잘 살라고 행복하는 바람, 그 따뜻한 소원이 노래가 되어 전해집니다. 지춘화 가수가 불러드립니다.

계속해서 문춘선 작사 박성국 작곡의 동구방 느티나무입니다. 말로 어귀를 지키는 느티나무, 그늘 아래 쌓인 셜과 추억을 노래합니다. 리지나 가수가 불러드립니다.

이어서 재반석 작사 최정원 작곡의 위대한 당이입니다. 믿음과 의지의 대상으로서 마음 깊이 새겨진 그 이름, 무한한 존경을 담아 노래한 숭고한 마음이 느껴지는 곡입니다. 리처드 가수가 불러드립니다.

이번 노래는 김옥 작사, 유춘석 작곡의 산꽃입니다. 산길에서도 수없이 피어나는 작고 힘찬 꽃처럼 역경 속에서도 아름다움 잃지 않는 삶을 노래합니다. 강화 가수가 불러드립니다.

오늘도 좋은 추억 쌓으셨나요? 연변가의 정답 멜로디로 항상 여러분과 함께하겠습니다. 청취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편집과 진행의 안홍철, 제작의 정홍실이었습니다.

0: 여행 가이드 항공편입니다. 구매 여행지까지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이륙 후 기장의 안내가 있을 예정입니다.
1: Welcome to Yeonhyang Miss Tour Guide. It will for a whole flight to your dream tourist destination, and we will have further announcement after taking off by the captain.
0: 기장 연영미와 스태프들은 여러분의 행복한 여정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알찬 서비스에 흥을 주체하기 어려울 수 있으니 안전벨트를 다시 한번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행 가이드 항공편 잠시 후 이륙하겠습니다.
1: The plane of Yeonhyang Miss Tour Guide is going to take off soon.

매일 같은 출퇴근길, 반복되는 일상 속에서 우리는 어느새 자신을 잃곤 합니다. 눈앞에 컴퓨터 화면과 쌓인 업무만 보다 보면 세상이 이것만 있는 줄 알고 살게 되는 때가 있는데요. 그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바로 여행이 아닐까 싶습니다. 여행은 단순히 떠나는 행위가 아니라 일상의 틀을 깨고 내면을 찾는 과정이자 새로운 시각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기회이기 때문인데요. 여러분의 자아를 알게 해준 여행은 어느 때의 여행이었나요?

네, 우리 곁에 살아 숨쉬는 무형 문화, 그 깊이와 아름다움을 발견하는 시간. 전통의 숨결과 현대 감각이 만나 펼쳐지는 특별한 이야기. 무형문화유산을 잇다 코너가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이 코너는 우리 조상들이 물려준 소중한 무형문화유산을 되새기고 그 속에 담긴 지혜와 정성을 현대적으로 재해석하는 공간인데요. 전통 음악, 춤, 공예, 의식, 고전문학 등 다양한 무형문화의 매력을 깊이 있게 탐구하며 그 가치를 오늘날의 삶과 연결해보는 시간을 선사합니다. 단순한 과거의 추억이 아닌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영감을 주는 살아있는 문화를 소개하는 우리 이곳을 찾아주는 관광객분들과 함께 무형문화의 아름다움과 의미를 발견하고 우리의 멋을 더욱 풍요롭게 만들어가는 특별한 시간을 가질 예정인데요. 오늘은 어떤 무형문화유산에 대해 알아볼지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네, 오늘은 연변 무형문화유산 전문가죠. 성원인인 박영률 선생님과 함께 할 텐데요. 우리 곁에 무형문화유산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0: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1: 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0: 네, 반갑습니다. 오늘은 어떤 무형문화유산에 대해서 소개해 주실 건가요?
1: 네, 오늘은 걸림문에 대해서 간단하게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0: 네.
1: 걸림문은 용령

0: 마리나기 위해서 모동들이 잘 사는 집 문 앞에서 춤과 노래를 추면서 후원을 요청했던 풍습에서 시작되는데 연영성 번개시 환영연에서 오래전부터 그 마을이 풍속과 안녕을 기원하는 민속무용표현 형식인 농악, 건류농악으로 전승 발전시키면서 2006년 국가급 무형문화유산으로 등재되었고 보단에는 환영연 만족자치현 그 문화관광발전공무중심이며 전승인은 1948년생인 김명환 선생입니다.
1: 네, 그렇군요. 이 걸림농악이란 무엇인지 자세하게 설명 부탁드릴게요.
0: 예, 걸림농악이란 마을이 공동행사에서 필요한 비용을 장만하기 위해서 걸리패를 조직하여 주변 마을들을 돌아다니면서 농악을 울리고 농악 놀이마당을 벌리는 선동수단으로서 그 단체적인 연기와 개미 창기를 곁들여서 하면서 남녀노소가 동원됩니다.
1: 네.
0: 이런 행사를 하는 단체를 걸립회 혹은 사당패라고 합니다.
1: 네. 걸림무의 독특한 형상 특징이 있나요?
0: 예. 어른들이 어깨에 어린 무동을 태우고 장기를 자랑하는 놀이 방식은 걸림농악이 독특한 형상 특징이요. 또한 특수한 기회 표현 수단입니다.
1: 네.
0: 그 분포지역을 살펴보면 연영성 한현을 중심으로 연변 지구와 기타 지역에서 선보이고 있습니다. 걸림은 상모춤, 장고춤, 접시춤, 소도박춤, 부채춤 등 여러가지 무용행식에서 쌍층무 즉 무동타기 정수가 서로 융합되어 형성된 무용으로서 도선적이 독특한 품격을 보여준 민속문화입니다.
1: 네. 걸림무를 연행하는 그 형식은 어떠한지요?
0: 예, 그 걸림무를 연행하는 형식은 공식화된 형식도 있지만 장소와 연행할 때 구체적인 그 정황에 따라서 수시로 변화합니다.
1: 네.
0: 예, 일반적으로 연행 형식은 아래와 같습니다. 걸림무 대화가 입당할 때 남성 청년 한 명과 남성 노인 한 명이 나란히 앞에 서서 상무를 돌리며 입당하고 그 뒤로 걸림의 총지휘자가 바라를 치며 대화를 이끕니다. 지휘자는 마을 앞에서 덕망이 높은 남성 노인이 맞고 그 뒤로 복수와 장고자리가 각 한 명이 나서서 따르고 이어서 남녀 청년 무용수들과 남녀 노인 무용수들이 따르고 제일 뒤에 쌍층무라고 하는 무동춤을 추는 배우들이 따릅니다. 이때 그 남성 어른이 어깨 위에 선 무동들은 손에 쥔 비단수건이나 생활을 연속 흔들면서 분위기를 돋굽니다.
1: 네, 걸림무만의 그 순서가 있군요. 그럼 예. 계속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0: 예, 모든 사람들이 입당한 뒤 바라서의 지위에 따라서 그 무용대가 큰 원형을 형성합니다. 연으로 북수 장고자비 청년과 노인들이 엇바꿔서 원형 안에 들어가서 각자마다 부동한 연기를 합니다. 그러다가 모든 배우들이 한데 어울려서 춤을 추며 보도를 이루는데 보도가 한참 동안 지속되다가 배우들이 그 바라스의 지에 따라서 다시 제자리로 돌아간 뒤 서서히 해당합니다.
1: 네, 그렇다면 이 걸림무의 특징은 무엇인가요?
0: 예, 걸림무는 기본적인 지신 박기 농악문화 오락성 농악에 이어서 공연성이 강한 특징을 지닙니다.
1: 네.
0: 예, 걸림무는 복잡한 형태, 세련된 동작, 뛰어난 기교로 조선족 무용 중에서 독특한 지위를 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그 걸림무는 대중들을 매우 즐겨하는 인간 무용으로서 독특한 표현 기법과 품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1: 네, 오늘 연변 무형문화유산 전문가죠. 송원인 박영일 선생님과 함께 걸림무에 대해서 알아보는 유익한 시간 가져보았는데요.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0: 네, 감사합니다.

안인현의 걸림무 연원을 살펴보면 1939년부터였다고 할 수 있습니다. 걸림무 제4대 전승인인 김명환네 일가는 1939년 그의 할아버지 대에 조선반도로부터 중국의 료령성 환인현으로 이주하여 왔고, 김명환의 할아버지 김흥진의 고향은 조선 평안북도 벽동군의 벽동읍입니다. 김흥진이 벽동읍에서 살던 시기 그곳에는 강풍, 홍수와 같은 자연재해가 자주 발생했는데요. 당시 노인들의 말에 따르면 그 원인은 벽동읍의 지형과 관련이 된다는 것이었습니다. 벽동읍의 지형은 마치 암초에 부딪혀 기울어진 배의 형태와도 비슷하다고 하면서 그 형태를 바로 잡자면 대형적인 줄다리기를 해야 한다는 속신이 생겼다고 합니다. 그리하여 벽동읍에서는 해마다 정월달에 줄달리기를 하게 되었고, 줄다리기 행사를 벌리는 과정은 약 10일간 걸리는데요. 3개 단계를 나눠 진행했다고 합니다.

그 첫 번째 단계는 자금을 모으는 단계로서 정월 5일부터 시작하는데요. 이때 지푸로 용두 모양의 물체를 엮는데 그것을 초령의 머리라고 합니다. 옛날 사람들은 초령두가 액을 물리치고 북을 불러들이는 복을 불러들이는 상스러움의 상징물로 믿었는데요. 건립을 할 때 초령두에 복이 많은 사람 한 명을 앉히고 많은 사람들이 그 초령두를 메고 부잣집, 상점집이 있거나 공사 현장을 찾아다니면서 농락 장단에 맞춰 춤을 추며

자금을 구걸하는데 자금을 얻을 때까지 그 자리에서 떠나지 않았다고 하네요. 이것을 건립이라고 하는데 이 행사는 건립회가 하며 건립회 가운데서 덕망이 높은 사람이 총지휘를 맡습니다.

두 번째 단계는 초룡의 몸체를 만드는 밧줄을 엮는 단계로서 정월 10일부터 시작합니다. 건립 행사를 벌려 얻은 돈으로 칡농쿨 같은 것을 대량으로 사들여서 줄다리기에 사용할 밧줄을 엮습니다. 밧줄의 형태는 중간 부분이 좀 실하고 양쪽은 점차 가늘게 생겼는데요. 중간 부분의 직경은 1m 정도 되고 밧줄의 총 길이는 수십 미터가 됩니다. 이렇게 엮는 밧줄은 원줄과 곁줄로 구성되었는데요. 원줄 양쪽에 수많은 곁줄이 달려있어 사람들이 줄다리기를 할 때 원줄의 양쪽에 서서 곁줄을 쥐고 당깁니다.

세 번째 단계는 밧줄 다리기를 벌이는데 반드시 정월 대보름날에 벌려야 합니다. 줄다리기에 참가하는 사람은 수백 명 내지 천여 명에 달하고 동서 두 편으로 갈라져서 남북을 향한 큰 길을 경계선으로 하고 시합을 한답니다. 양편의 응원자들도 백여 명에 달하며 관중들은 수천 명에 달하겠죠. 응원자들이 응원할 때에 농락을 울리면서 함성을 지르고 어떤 사람들은 어깨에 7, 8세 되는 남자애나 여자애를 세우고 춤을 춥니다. 이때 동남 동녀, 즉 어린아이들이죠. 이들의 손에는 쥔 꽃이나 비단 수건을 흔들면서 함께 응원을 한다고 하는데요. 이와 같은 대형 밧줄 다리기 장면은 실로 장관이며 요란한 응원 소리는 천지를 진동합니다. 경기가 끝나면 경기에 참가한 모든 사람들은 다 같이 어울려서 농락놀이를 벌리며 즐겁게

이른 걸림동강놀이는 정월 대보름, 5월 단오거나 추석 같은 중요한 명절뿐만이 아니라 어느 집에서 돌 생일잔치, 결혼잔치, 환갑잔치, 휘혼잔치 같은 경사가 있으면 그 집에 가서 하기도 했습니다. 허나 규모는 정월 대보름에 행하는 놀이보다는 훨씬 작겠죠. 걸림농악놀이에서 사용하는 악기로는 꽹과리, 징, 북, 장고, 세납 등이 포함이 됩니다.

현재 걸림무의 전승자들은 수년간 걸림무 공연을 여러 측면에서 변화 발전시켜왔고 이에 따라 걸림무는 그 내용과 형식이 풍부하게 발전이 됐습니다. 소중한 문화유산은 이들의 노력에 의해 고유의 멋을 잃지 않으면서 새로운 시대의 멋을 가미하는 방향으로 탈바꿈했는데요. 앞으로도 독특한 민속, 민간 문화 생태와 전승의 특수 환경을 구성하는 환인현 조선족 걸림무는 대대로 전승되면서 발전해야 할 것입니다.

네, 현재 본래 형태의 걸림물을 민간에서 자발적으로 공연하는 일은 드물고 전통문화예술의 회복을 위해 군중을 조직해서 공연하는 경우에나 공연을 볼 수 있을 뿐입니다. 특히 최근에는 문화 오락 형식이 다양한 데다가 경비를 해결하기 어렵고 공연 인원을 조직하기 힘들기 때문에 위기에 처해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걸림무 전승 지역의 해당 부문에서는 걸림무 연구실, 전승 업무실 등을 설립하고 걸림무 보호 조치 등을 강구하고 장기적인 체제를 구축해 지속적으로 전승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0: 여행의 시작은 연영미의 여행 가이드에서.
1: 네. 귀로 떠나는 여행 코너 이어집니다. 오늘은 좋은 날이 올 거야 라는 책의 일부분을 가져왔습니다.

좋은 날이 올 거야. 길들여진다는 것은 때론 지치고 성가실 때도 있다. 그래서 어떤 것에도 얽매이지 않는 삶을 살리라 마음을 먹어본 적도 있다. 무언가에 연연하지 않는 쿨레 진동하는 사람이 왠지 더 멋진 삶처럼 느껴지기도 했다.

누군가에게 온 마음을 내어주고 나 또한 상대에게 큰 의미가 되는 것만큼 인생의 귀한 가치가 또 있을까. 그래서 나는 바란다. 나도 아이들도 쿨한 삶보다는 따뜻한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상처가 두려워 시작도 하지 않는 사람이 되기보다는 온 마음을 미련 없이 다 쏟아낼 수 있는 사랑을 하기를. 모든 자리에서 어떤 상황에서든 나도 아름다울 때 떠날 줄 아는 사람이 되고 싶다.

싱그럽게 이슬을 머금은 꽃잎 하나가 내게 인생을 가르친다. 아침 산책에서 만난 꽃잎도 푸르게 펼쳐진 하늘도 길가에 흐트러진 작은 돌멩이 하나도 모두 여행에서 만난 인생 스승이다.

네, 저자는 삶에 커다란 숙제가 주어졌을 때 혹은 풀리지 않는 복잡한 실타래 같은 고민들이 머릿속을 가득 메울 때마다 어딘가로 훌쩍 떠나고 싶다는 마음이 본능처럼 불쑥 찾아오곤 했습니다. 사실 여행은 매번 그 어떤 해결책도 거저 건네준 적은 한 번도 없었지만요. 그럼에도 왠지 떠나기만 하면 지금보다 아주 조금이라도 무언가가 나아질 거라는 막연한 믿음으로 길을 나섭니다. 마치 그곳에서 좋은 날이 두 팔 벌려 나를 기다리고 있을 거란 상상으로 말이죠.

본명 조만간 저자에게 또 우리 모두에게 또다시 기대로 가득 찬 그곳을 향해 떠날 수 있는 그런 좋은 날이 오지 않을까요? 여행 에세이는 가끔 여행 에세이라는 말보다는 한 인간의 성장기라고 보는 편이 더 가깝습니다.

여행지에서 마주한 외로움, 사랑, 우정과 인연 등 한 보통의 인간이 어른이 되어가면서 깨닫고 느끼는 소소한 감정의 기록인 셈이기 때문이죠. 우리가 슬픔이나 좌절을 마주했을 때 조금이나마 힘이 되는 건 거창한 위로나 응원이 아니라 평범한 누군가가 건넨 공감의 한마디일지도 모릅니다. 누구나처럼 정신없는 일상을 살아가다 가끔 스스로에게 주는 보상처럼 1년에 한두 번 여행지로 향했던 저자. 네, 지극히 평범한 사람의 평범하지만 특별한 여행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불씨로 남게 되길 바랄게요.

우리는 일상의 피로를 풀기 위해 여행을 떠납니다. 평소에 쌓인 스트레스와 피로는 우리의 마음을 침식시키지만 새로운 곳에 도착하면 바람이 흩날리는 나뭇잎, 낯설지만 아름다운 풍경, 낯선 사람들의 미소가 그 모든 피로를 사라지게 해줍니다. 바다 앞에서 바람을 맞고 산 정상에서 도시를 내려다보는 순간 일상의 작은 걱정들은 모두 잊히게 되는 것인데요. 나를 아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것 역시 일상의 스트레스를 해소해주는 좋은 기제가 아닐까 싶습니다. 여행을 떠나는 여러분의 이유는 무엇인가요?

0: 시대의 거울인 우리 가요.
1: 멀리 떨어져 있어도 어디에 있어도 하나가 되는 시간.
0: 우리 가요와의 행복한 만남.

맑은 물, 푸른 숲, 정신한 공기, 파란 하늘, 하얀 구름, 찬란한 별물에 이나님은 우리가 바라는 삶의 터전입니다. 녹화 미화 연길 행동으로 우리의 삶의 터전을 아름답게 가꾸어 갑시다.

음악 있는 곳에는 사랑이 있고 사랑이 있는 곳에는 연변 노래가 함께합니다. 오늘도 우리 노래 함께 행복한 시간, 즐거운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박민아입니다. 인생은 혼자 걷는 길이 아닙니다. 누군가와 함께 걸을 때 그 길은 더욱 의미가 있고 아름다워지죠. 인생길을 함께 걸어가는 소중한 인연들을 응원합니다. 최근 작사 박동호 작곡의 안경수 마법자 가수가 부른 인생길 우리 함께를 오늘 시간의 첫 곡으로 전해드립니다.

세월이 흘러도 잊히지 않는 것들이 있습니다. 특히 어머니의 젊은 시절, 그 시절의 아름다운 추억들 말입니다. 방신국 작사, 허순자 작곡의 그 시절이 좋았네를 전해드리겠습니다. 허미옥 가수가 불러드립니다.

도시의 번잡함을 잠시 내려놓고 청산으로 떠나보는 건 어떨까요? 리상각 작사 박송철 작곡의 청산 소곡을 황순자 가수가 불러드립니다.

청산의 평온함을 뒤로하고 이번에는 학교 다닐 적 그 시절로 함께 떠나볼까요? 박춘선 작사, 류영근 작곡의 김홍련 가수가 부른 잊지 못할 동창들하는 함께 뛰놀던 운동장, 도시락을 나눠먹던 교실과 지금은 멀리 떨어져 있어도 잊지 못할 동창들을 노래하는데요.

약속된 시간이 다 되는데요.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편집과 진행의 박민화, 제작의 박무림이었습니다.

0: 이곳에 그녀들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곳에서 그녀들의 꿈이 싹틉니다. 매일같이 반복되는 일상 속, 끊임없이 이어지는 시간 속, 잊고 있었던 그녀들을 위한 주부 클럽.
1: 네, 오늘은 원치 않은 소음에 귀가 많이 지쳤습니다. 쓸데없는 말을 너무 많이 한 걸까요? 그 소음에 나도 한 몫을 더한 것 같은 느낌이 드는 날에는요, 어느 때보다도 침묵이 간절해지곤 합니다. 우리 모두에게는요, 늘 내일이 주어지지만은요, 어떤 내일을 맞이하게 될 것인가는 온전히 스스로의 몫이 될 것입니다. 비워내고 또 씻어내지 않으면은요, 얼룩덜룩한 마음 그대로 어수선한 내일을 맞이하게 될 겁니다. 네, 그러니까 이곳에서 잠시 마음을 헹구어 가십시오. 고요한 오후 내 마음을 비춰보는 시간. 안녕하십니까? 주부클럽 진행을 맡은 서태문입니다.

0: 클럽 행복한 가정 만들기 시간입니다. 행복한 가정 만들기는 아이, 부부 등 가족 성원 사이 서로의 속마음을 알아보면서 밝고 씩씩한 아이, 다정한 부부 사이와 함께 행복한 가정을 만들어가는 유익한 시간인데요. 이 코너는 가정의 행복을 지키고 사회를 밝게 비추는 푸르미 가정교육관과 함께합니다. 오늘은요, 푸르미 가정교육관 민춘선 강사님을 모시고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강사님 안녕하세요.
1: 네, 안녕하세요. 저는 푸르미 가정교육관 민춘선입니다.
0: 네, 반갑습니다. 오늘은 어떤 주제로 말씀을 주실 겁니까?
1: 네, 오늘은 감정을 잘 다루는 아이가 행복하다. 이 주제로 우리 아이들의 마음을 이해하고 함께 키워가는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0: 네.
1: 네, 요즘 이렇게 부모님들 보면은 정말 힘드시죠? 우리 아이가 이렇게 화가 많아 걱정이에요. 조금만 힘들어도 울어버려서 어쩔 줄 모르겠어요. 그리고 친구와 다툴 때 감정을 못 참고 폭발해버려요. 그리고는 아이가 학교를 안 가겠다고 했대요. 이런 고민들 어느 한 분의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 대부분의 부모님들이 공감하시는 고민일 겁니다.
0: 그래. 저도 그렇게 생각하는 고민인데 강사님도 그렇네요. 많은 부모님들이 아이를 키워가면서 똑같은 고민을 했을 때고 아이의 감정 앞에서 속수무책으로 다했던 그 순간들을 아마 여러 번 뭐 수없이 마주했을 것 같아요. 예.
1: 네, 그렇죠. 오늘은 그런 저희 경험과 함께 아이들이 그 감정에 대해서 이해하고 있는 부분을 편하게 이렇게 나눠보고 싶습니다. 네. 네, 우리 아이들은 지금 그 감정의 거대한 바다 한가운데 홀로 서 있는 것 같아요. 기쁨, 슬픔, 분노, 질투, 불안. 아이들은 이 감정들이 뭔지, 왜 생기는지, 어떻게 다뤄야 하는지 이걸 배울 기회를 점점 잃어가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 감정의 이 병터가 사라지고 있다는 말이 바로 이 현실을 말하는 겁니다. 예전에 보면은 아이들이 자연 속에서 뛰어놀고 친구와 싸우고 또 화해하고 기다림과 실패를 겪으면서 감정을 다루는 그런 법을 배웠는데 그때 마음이 상해도 엄마 품에 안겨울고 친구와 다투어도 스스로 화해의 법을 찾으면서 감정의 파도를 헤쳐나갔어요. 근데 하지만 지금은 참 힘들죠.
0: 그래요. 뭐 지금 힘들 때 뭐 보게 되면 이런저런 마음이 와닿을 수도 있습니다. 스마트폰과 화면 속 세상이 익숙해지고 또 뭐 경쟁과 성적의 압박 속에서 감정보다 그렇지 않습니까? 성과가 우선시되는 분위기 속에서 아이들을 보게 되면 감정을 다루는 그 연습할 기회가 사실 많이 이뤄질 수 있다고 그렇게 봐도 될까요? 어때요?
1: 그렇죠. 맞아요.

심지어는 우리 어른들조차 이 아이의 감정을 불편하게 생각하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아이가 울면은 울지 마. 별일도 아닌데 왜 그래? 엄마 화낼 거야. 이러면서 감정을 억누르게 하죠. 우리 아이가 화를 내면은 버릇없이 굴지 마.

0: 것 같습니다. 민춘선 강사님을 모시고요. 감정을 잘 다루는 아이가 행복하다는 주제로 얘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감정 코칭을 받은 아이 어떻게 달라진다고 보십니까, 선생님?
1: 네. 네. 실제로 이렇게 일상에서 감정 코칭을 꾸준히 받은 아이들은 이렇게 여러 가지 놀라운 변화를 보이게 된답니다. 첫째라면 집중력이 엄청 높아집니다.
0: 그래요, 예.
1: 감정이 이렇게 안정된 아이는 마음에 불안이거나 분노가 쌓여있지 않기 때문에 현재 하는 일에 집중할 수 있거든요. 아이가 화가 나거나 슬플 때 뇌의 그 에너지가 감정 처리에 다 쏠려버려서 공부나 놀이에 집중할 수 없게 되는 거예요. 근데 감정을 공감받고 다루는 법을 배운 아이는 감정의 에너지를 긍정적인 일에 쓸 수 있게 되어서 집중력이 크게 높아진 겁니다.
0: 네.
1: 네, 저희 아이도 이렇게 감정 코칭을 시작한 뒤로 학교에서 선생님께 요즘 집중력이 좋아졌어요 라는 칭찬을 많이 듣게 되었던 거였어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또 자기 주도 학습 능력이 우수해서 학업 성취도가 높아집니다. 아이가 감정을 잘 다룰 수 있으면 스스로 이 공부할 의지가 생기고 어려운

0: 제가 징계도 쉽게 포기하지 않거든요.
1: 그렇죠. 염성적이 잘 안 나와도 좌절하지 않고 다시 노력하면 되지라고 생각할 수 있는 힘이 생겨난다는 얘기도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 공부 성적 낮게 되면은 학교에서도 뭐 아이들 보기도 그렇고 집에 와서 엄마 아빠 선생님한테도 눈치 보이고 뭐 그렇잖아요. 정서가 떨어지기를 마련이죠. 힘들죠.
0: 힘들죠. 근데 보면은 실제로 이렇게 감성 코칭을 받은 아이들은 예, 학업 성취도가 나쁠 뿐만 아니라 이렇게 학업 스트레스도 적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네. 우리 아이가 고3 때 이 영어 쉬운 성적이 떨어져도 예전처럼 좌절하지 않고 아, 내가 어딘가 부족한지 찾아서 이렇게 공부하는데 이렇게 스스로 다독이면서
1: 그렇죠. 그런 힘을 가지는 애는 꼭 나중에 성공하도록 보니까 두고 보자. 네. 잘할 거야. 이렇게 힘이 생기는 네네. 아이. 예.
0: 네네, 맞아요. 네. 네, 그러면서 이게 자신만의 방법을 찾아가고, 그리고 그걸 또 저와랑 이렇게 나누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그때 정말 많은 감동을 받았답니다.
1: 맞아요. 세 번째.
0: 네, 또 세 번째가라면은, 기분이 이렇게 나쁘더라도 자기 진정을 잘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가 이렇게 화가 나거나 슬플 때 스스로 마음을 가라앉히는 그 방법을 배우게 되는 겁니다.
1: 맞아, 맞아. 그래서 뭐 이 공부 성적도 그렇고 기분 나쁜 것도 그렇고 주변 환경도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학교에서도 그렇고 자라나는 그 저 노는 아이들이 그 친구 사이도 그렇고 가정에 와서도 그렇고 이러저러게 정서 절약이 있다든가 성적 파동이 있다고 할 때 곁에서 잘 잡아준다든가 같이 그 기쁨을 나눈다든가 아니면은 또 어려운 점 힘든 점이 있으면은 뭐 다독여준다든가 이런저런 뭐 이런 면에서 힘이 되고 또 사랑을 주게 되면은 감동을 받으면서 더 잘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도 많이 들게 되는데 그렇죠? 그 예전에는 조그만 기분이 안 좋아도 하늘을 찌를 듯 화를 냈던 아이가 이 아이가 달라졌어요.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달리기라든가 혹은 또 뭐 주의력을 집중 분산시키면서 스스로 다독일 수 있게 되는 그런 환경도 조성이 된다고 봐요. 어떻습니까?
0: 네, 맞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네 번째로 말한다면은 감정 코칭을 받은 애들은 심리적인 그 면역력이 강해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심리적 면역력이란 게 바로 뭐냐면은 스트레스나 그 어려움에 맞서서 이겨내는 힘을 말하는데 이 감정을 잘 다루는 아이는 실패나 좌절을 겪어도 쉽게 무너지지 않고 다시 일어설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어요. 네, 그래서 요즘 청소년들이 그 우울증이나 자살 문제가 참 심각한데 그 근본 원인 중 하나가 감정 조절 능력이 부족이라고 할 수 있는 겁니다.
1: 그렇군요. 네. 감정 조절 능력 그렇죠. 어떤 친구는 잘 조절이 되는데 사람마다 좀 더 달라요. 욱하는 분들도 있고 애들이 뭐 지방 안에서 이걸 잘 맞춰줘요. 아이들이 잘못하면은 뭐 비뚤게 나간다든가 어선다든가 그런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이 아이의 감정 공감을 하고 다루는 법을 가르쳐주는 것이 아이에게 있어서 평생 우리가 심리적 면역을 선물하는 것 같다는 생각으로 잘해줘야 되죠. 그렇죠?
0: 네. 네. 완전 맞는 말씀입니다. 네. 그리고 이제 또 좋은 점이라면은, 이 다섯 번째라면은, 이렇게 또래 관계가 너무 좋았습니다.
1: 그렇죠. 친구 사이에.
0: 네. 네. 네. 감정을 잘 다루는 아이는 다른 사람의 감정도 이해하고 공감할 수 있기 때문에 친구들과도 잘 지낼 수 있어요.
1: 그래요.
0: 그래서 자신이 이렇게 감정을 표현하는 법을 아는 아이는 친구와 다툴 때도 폭발하지 않고 나는 네가 그렇게 말하는 게 상처받아 이렇게 솔직하게 이야기할 수 있거든요. 이런 변화들은 하루아침에 생기는 게 아니고 꾸준한 감정 코칭과 공감이 쌓여서 아이 마음속에 나는 사랑받고 있다, 난 괜찮다 이런 믿음이 생길 때 자연스레 나타나는 이런 변화거든요.
1: 그래요. 네. 그렇다면 우리 부모와 선생님들은 아이의 감정을 위해서 주변에서 어떻게 해주면 좋을까요?
0: 네. 참 어렵고 거창한 방법이 아니라 일상에서 할 수 있는 작은 일들이 아이에게는 큰 힘이 되거든요. 예를 들면 첫 번째로는 이게 아이의 감정에 귀를 기울여주세요. 아이가 무슨 말을 하든 먼저

0: 듣는 것부터 시작하세요. 이게 첫째고, 두 번째로는 아이의 감정에 이름을 붙여주세요. 아이가 느끼는 감정을 말로 표현할 수 있게 도와주란 뜻이죠. 그래서 너 지금 슬픈 거야? 화나는 거야? 아니면 불안한 거야? 이렇게 물어보고 아이가 감정을 말할 수 있게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감정을 말로 표현한 거는 하는 것만으로도 아이의 마음은 이렇게 한결 가벼워지거든요. 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세 번째라면은 감정은 받아주되 행동의 한계는 정해주세요. 이게 아이가 화가 나서 동생을 때리거나 물건을 던진다면 화가 나는 건 괜찮아. 하지만 때리거나 물건을 던지는 건 안 돼. 라고 명확히 알려주는 게 좋습니다.
1: 그래요. 이 감정 자체를 부정하지 않으면서 행동에는 한계가 있다는 것을 가르쳐 주기도 하네요. 예?
0: 네, 맞습니다. 그리고 또 보충한다면은 네 번째로는 이 아이와 함께 감정을 다듬는 연습을 해주세요. 아이가 이렇게 화가 났을 때 함께 심호흡을 하거나 달리기를 하거나 함께 방법을 찾아주는 게 좋아요.
1: 네.
0: 부모가 이렇게 함께 연습하는 모습을 보면 아이는 감정을 다루는 법을 배울 수 있구나 이렇게 느끼고 스스로 연습하게 되거든요.
1: 그렇죠.
0: 네, 그리고 또 한 가지라면은 다섯 번째라면은 아이의 감정이 언제나 옳다고 믿어주세요. 아이가 이 느끼는 감정은 그 아이에게는 참 진실이거든요.
1: 네.
0: 뭐 별일도 아닌데 왜 그래 라고 이 아이의 감정을 무시하지 말고 아이가 그렇게 느끼는 데는 이유가 있으니까 그 이유를 찾아주고 공감해주는 게 너무 중요합니다.
1: 네.
0: 네. 이제 마무리하며 오늘 이 자리에서 이렇게 감정을 잘 다루는 아이가 행복하다는 이야기를 나눴는데 아이의 감정을 이해하고 공감해주는 것 그것이 아이를 진정으로 사랑하는 방법이고 아이에게 평생 행복을 선물하는 방법이거든요. 네, 끝으로 우리 아이들의 행복을 위해서 노력하는 모든 분들께 응원의 박수 보내드립니다. 우리 아이들이 감정을 잘 다루고 행복하게 자랄 수 있도록 우리 함께 노력해 나가요.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1: 네, 좋은 얘기. 아이들이 바르고 씩씩하게 사랑 먹고 자란 아이가 됐으면 하는. 사랑 먹는 아이가 또 나중에 사랑도 잘 주지 않습니까? 그런 좋은 사랑, 행복한 아이로 잘 자랐으면 하는 그런 바람의 얘기로 긍정적인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감정을 잘 다루는 아이가 행복하다. 그래요? 라는 얘기를 해주셨는데 여기 오늘의 사연이 또 하나 있어요. 오늘의 사연 듣고 또 우리 강사님의 얘기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할 수 있죠? 예.
0: 네네. 좋아요.

0: 집에서요 고중 1학년 딸을 둔 엄마입니다. 이제 1학년이 거의 끝나가고 있는데 이번 학기에 들어서면서 딸이 부쩍 학교에 가기 싫어하는 것 같다는 생각이 자주 들더라고요. 학교를 신나서 폴짝폴짝 뛰어가는 고중생은 없겠지만요, 저의 딸은 학교 대문에 도착을 했는데도 차에 앉아서 10분이고 20분이고 내릴 생각을 하지 않은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렇다고 사람 가득한 데서 딸을 강제로 끌어내릴 수도 없잖아요. 그래서 같이 기다리는 그런 시간이 자주 늘어나곤 했는데, 그러면 큰 결심을 하듯이 한숨을 푹 내쉬며 차에서 내리는 딸을 배웅할 수가 많았습니다. 이런 모습들을 보며 또 가장 먼저 드는 생각은요, 왜 요즘 애들은 이렇게 스트레스를 견디는 능력이 약할까? 왜 이러지? 뭐 힘든 일이 많나? 하며 저 가면은 뭐 우울하다 하고, 또 저 가면은 뭐 학교 가기 싫다 하고, 이 자식이 모든 모습을 보이면은요, 힘든 모습을 보이면 당연히 내 자식이 최선을 다해서 사랑하고 안아줄 테지만은요, 자꾸만 머릿속에 지켜드는 그 물음을 무시하지 못하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뭐 이런 일을 가지고라는 생각을 자주 하게 되는 것 같아요. 이런 상황 저는 어떻게 헤쳐나가면 좋을까요? 하는 사연을 적어 보내주셨습니다. 들으시고 어떠신가요?
1: 아, 네, 너무 많이 이렇게 공감이 됩니다.
0: 네. 네.
1: 여기에 보면 매일 아침 이렇게 딸을 기다리고 배웅해 주시는 모습에 어머니의 그 사랑이 충분히 느껴지고, 그리고 이런 딸을 기다려 주려는 그 따뜻한 마음도 정말 잘 느껴집니다.
0: 네.
1: 아, 어떻게 보면 이 고중에 들어서서 첫해는, 고중 1학년이라고 했으니까, 첫해는 아이가 원래부터 큰 변화와 압력이 가해지는 시기이기 때문에 성적 경쟁, 친구 관계, 미래에 대한 불안이 한꺼번에 쌓이면서 심리적 부담이 극히 그게 이렇게 달하는 이런 경우가 많습니다.
0: 네.
1: 네, 아이가 이렇게 학교 앞 차 안에서 이 망설이는 모습은 단순하게 게으른 건 아니거든요. 얘가 견디기 힘든 스트레스를 몸과 마음으로 표현하는 건데, 다시 말하면 마음이 신호죠. 그래서 어머니께서 일을 가지고라는 생각하시는 마음도 충분히 이렇게 이해는 하는데, 지금 아이에게는 그 고민이 세상에서 가장 부러운 일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무조건 견디라고 다그치기보다는, 야, 너 진짜 정말 힘들었겠구나, 엄마 항상 너 편이야 라고 이렇게 따뜻하게 안아주면 좋을 겁니다. 억지로 이렇게 학교에 보내는 것보다 이 마음을 이해해주는 이 시간이 아이한테는 훨씬 큰 힘이 되어서, 천천히 이렇게 아이도 자신의 마음을 들여다보고 기다려주시다 보면은 언젠가 스스로 나아갈 용기를 찾을 거예요. 그래서 어머님도 너무 자책하지 마시고 아이와 함께 천천히 걸어가시길 응원합니다.
0: 그렇죠. 나이가 좀 그 유년 시기에서 뭐 청소년 시기에서 15, 60, 60, 70 오르게 되면 사춘기에 들어서면서 생각이 더 복잡하고 정서 파동이 좀 더 심해, 공부 압력도 있고 그렇잖아요. 고중이나 또 초중도 그렇고 고중도 사회도 다 강가집니다만, 참 이런 시기에 복잡하고 생각이 많고 이것을 잘 꿰뚫어 볼 수 있는 우리 부모님 또 선생님이나 좋은 친구 주변에 나와 대화를 할 수 있는 그런 사람만이 있어도 좀 그 무거운 짐을 덜어놓을 수는 있어요. 그렇잖아요.
1: 그렇죠.
0: 힘들 때 힘들다고 말할 수 있는 그런 좋은 친구도 뭐 삼촌도 좋고 언니도 좋고 오빠도 좋고 특히 어머니도. 근데 학교 때 보니까 어른들 그 아빠 엄마하고는 잘 털어놓지 않은 경우가 많아요. 알아서 할게요 뭐 이러고는, 뭔 일인데 어째야 되는데 알아서 할다니까 비치지 마세요 뭐 이런 경우 좀 네. 속이 답답하고 아 쓰려울 때가 있습니다. 다른 집 애들은 뭐 웃음이 까르르 뭐 글소리 낭낭 뛰어다니는데 우리 집에만 애처를 지하면 그래가 많이 소통을 하고 얘기를 많이 하고 감정을 많이 주면서 어떤 네. 어려운 점이 있을라 이렇게 다독여주면서 한번 다가서는 것이 그래도 할 수 있다 해낼 수 있다는 그런 긍정적인 메시지를 준다면 참 애가 바르고 또 씩씩하게 이 관을 잘 넘어야 될 것 같아 그렇잖아요.
1: 네네 네, 맞아요.
0: 저희들이 주변에서 이런 아이들 또 많이 보아왔기 때문에 그래 다 살아가면서 이런저런 일 힘든 일들도 많이 생기잖아요. 그것을 보면서 네. 내일에는 또 좋은 일이 있고 다 누구나 이렇게 크게 작게 겪고는 있어. 내일의 태양도 내일에 뜨니까 이제 좋게 얘기해 주시고 우리 또 강사님의 얘기도 잘 들었습니다. 감정 잘 다루기 아이 행복하다. 행복과 사랑을 먹는 아이로 잘 자라주길 바라면서 네. 오늘 선생님, 네, 강사님 말씀 감사합니다.
1: 네, 감사합니다.
0: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
1: 네.
0: 네, 벌써 마칠 시간이 다 됐네요. 오늘의 끝곡 보내드리면서 저는 여기에서 인사드리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프로 편집이 김인주였습니다.

0: 소리로 읽어보는 우리의 인생.
1: 문화로 다려내는 우리의 삶.
0: 라디오 전파의 삶의 주파수를 맞춰보세요.
1: 라디오 문화산책.

안녕하십니까. 라디오 문화산책의 신금철입니다. 라디오 문화산책 오늘의 건강 레시피 코너에서는 햇볕이 주는 영향과 햇볕을 쬐을 수 없을 때 먹으면 좋은 음식들을 준비해봤습니다. 먼저 노래 한 곡 듣고 이 시간 이어가겠습니다.

볕을 쬐는 행위는 마치 인생의 적당한 긴장감과도 같아서 전혀 없으면 살아갈 힘이 빠지지만 지나치게 담아다간 독이 될 수 있는 양날의 검과도 같습니다. 그렇다면 먼저 긍정적인 면부터 따뜻하게 꺼내보도록 하겠습니다. 태양의 부드러운 손길은 우리 몸속 깊은 곳에 잠자고 있던 기쁨 호르몬, 즉 세로토닌을 살며시 깨웁니다. 답답한 방 안에만 틀어박혀 있다가 문득 밖으로 나와 얼굴 가득 햇살을 한번 맞이하면 왜 그렇게 기분이 하늘 높이 날아갈 듯 상쾌해지는지 다들 경험으로 아실 겁니다. 그 비결은 바로 햇볕 덕분에 뇌 속에서 세로토닌이 콸콸 솟아나기 때문인데 이 녀석은 말하자면 마음의 종합 비타민 같은 존재입니다. 우울을 쫓아내고 불안을 달래며 밤에는 편안한 잠자리로 인도하는 마법사 같은 역할을 하죠. 그리고 또 하나 빼놓을 수 없는 이야기 바로 뼈입니다. 햇볕을 쬐면 우리 피부 속에서 비타민 D가 자연스럽게 합성되는데 이는 칼슘이 뼈에

단단히 고정되도록 도와주는 아주 중요한 조력자입니다. 결국 햇볕은 우리 골격을 튼튼한 철근처럼 만들어주는 무시할 수 없는 자연의 선물인 셈입니다. 그러나 세상에 공짜는 없는 법입니다. 햇볕도 무턱대고 대하다간 아주 매서운 도구로 돌아올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볕의 그늘진 얼굴을 낱낱이 들여다볼까요? 가장 흔하게 마주치는 해악은 바로 일광화상입니다. 자결하는 태양볕이 살갗을 집요하게 반복해서 만지작거리면 살갗은 처음엔 새우처럼 빨갛게 물들다가 나중에는 얇은 껍질이 조각조각 벗겨지기까지 합니다. 마치 실수로 달군 쇠붙이에 살짝 댄 것처럼 따갑고 아프기도 하고 오래도록 방치하면 살갗이 거친 사막땅처럼 갈라지고 두꺼워지기도 합니다. 더 무서운 사실은 햇볕 속에 교묘하게 숨어있는 자외선이라는 보이지 않은 도둑입니다. 이 교활한 도둑은 살갗의 가장 깊은 진피층까지 파고들어 콜라겐과 엘라스틴이라는 탄력 섬유를 몰래 훔쳐가고 그 결과 주름살이 늘어나고 처짐이 생기며 심지어는 나중에 위험한 혹, 즉 피부암으로 자라날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쯤에서 의문이 드실 텐데요. 도대체 얼마나 어떻게 쬐야 적당할까요? 봄과 가을철 아침 9시에서 10시 사이 혹은 오후 3시 무렵의 태양이 가장 착한 햇볕입니다. 이 시간대의 햇빛은 자외선이 강하지 않아서 마치 잘 짜인 보약처럼 좋은 성분만 골라줍니다. 이때 손바닥만한 정도의 너비, 예를 들어 팔뚝 안쪽 살갗에 15분에서 20분 정도 살짝 쬐어주면 비타민 D도 충분히 얻고 기분도 좋아지면서 햇볕의 나쁜 영향을 가볍게 피해갈 수 있습니다. 물론 여름철 한낮에 불볕은 피하는 것이 상책입니다. 그때는 차라리 시원한 그늘이 더 낫겠죠? 이처럼 햇볕이라는 존재는 지혜롭게 잘 활용하면 몸과 마음을 살리는 약이지만 탐내거나 무시하면 돌이킬 수 없는 칼이 됩니다.

사무실에 앉아서 일을 하는 시간이 많은 사람들은 햇볕을 자주 보지 못하게 됩니다. 볕을 제대로 못 쬐는 출근족들을 위해 특별한 처방을 준비했습니다. 바로 먹는 볕, 햇볕이 해준 일을 대신하는 음식에 대해 이야기해볼까 합니다. 햇볕이 우리 몸이 비타민 D를 만들고 기분을 좋게 하는 일을 밥상에서 해결할 수 있다면 정말 좋겠죠. 첫 번째로 소개할 음식은 말린 표고버섯입니다. 표고버섯은 햇볕을 쬐면서 비타민 D를 엄청나게 많이 만들어내는데 특히 말린 표고버섯은 생표고보다 더 많은 볕 에너지를 품고 있습니다. 자, 그럼 표고버섯 들깨 볶음을 만들어 볼까요? 먼저 마른 표고버섯 10개, 들기름 2큰술, 들깨가루 반컵, 곱게 다진 마늘 3쪽, 소금 한 꼬집, 물 반컵을 준비해 주십시오. 마른 표고버섯은 미지근한 물에 30분 동안 불립니다. 불린 물은 버리지 마세요. 불린 표고버섯은 물기를 꼭 짜서 한입 크기로 썰어줍니다. 달군 소태에 들기름 두르고 다진 마늘을 노릇하게 볶다가 표고버섯을 넣고 센 불에서 2분간 뒤집어가며 볶습니다. 불린 물 반컵과 들깨 가루를 넣고 중간 불에서 국물이 거의 사라질 때까지 저어가며 끓입니다. 마지막 소금으로 간을 맞추면 끝입니다. 들깨의 고소함과 표고버섯의 쫄깃함이 햇볕을 그리워하는 여러분의 뼈를 튼튼하게 해줄 것입니다. 자, 다음은 기분을 밝게 해주는 음식입니다. 햇볕이 만들어주는 기쁨 호르몬을 대신할 음식은 바로 바나나와 호박씨입니다. 이 둘을 합치면 어떤 음식이 탄생할까요? 바나나, 호박씨 과자를 만드는 법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잘 익은 바나나 2개, 호박씨 반컵, 귀리 가루 1컵, 꿀 2큰술, 계피가루 반 작은술, 코코넛 기름 1큰술을 준비해 주십시오. 먼저 바나나는 포크로 으깨서 푹신한 죽을 만듭니다. 호박씨는 마른 팬에 살짝 볶아 고소한 냄새를 내고 굴

굵게 다집니다. 큰 그릇에 으깬 바나나, 볶은 호박씨, 귀리가루, 꿀, 계피가루, 녹인 코코넛 기름을 넣고 주걱으로 고루 섞습니다. 반죽을 얇게 펴서 먹기 좋은 크기로 자르거나 동그랗게 빚습니다. 180도로 달군 오븐에 15분 또는 프라이팬에 약한 불로 앞뒤로 5분씩 구워내면 겉은 바삭, 속은 촉촉한 과자가 완성됩니다. 사무실 생활, 실내 활동이 많은 일상

0: 약한불로 앞뒤로 5분씩 구워내면 겉은 바삭, 속은 촉촉한 과자가 완성됩니다. 사무실 생활, 실내 활동이 많은 일상 속에서 부족해지기 쉬운 비타민 D와 햇볕이 주는 긍정적인 기운을 음식으로 보충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레시피는 달걀 노른자 멸치 볶음입니다. 달걀 노른자는 자연에서 드물게 비타민 D를 품은 식재료입니다. 특히 자유 방목된 달걀의 달걀은 더 많은 볕 에너지를 간직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뼈 건강에 좋은 멸치와 깨를 더하면 햇볕이 하는 일을 밥상에서 그대로 재현할 수 있습니다. 먼저 삶은 달걀 노른자 3개, 마른 멸치 반컵, 통깨 한 큰술, 들기름 한 큰술, 꿀 한 작은술, 소금 약간, 후추 약간을 준비해 주십시오. 삶은 달걀은 흰자와 노른자를 분리합니다. 노른자는 채 내리거나 잘게 으깨서 가루처럼 만듭니다. 마른 멸치는 기름 없이 약불로 살짝 볶아 바삭하게 만든 후 볼에 덜어놓습니다. 같은 팬에 들기름을 두르고 으깬 노른자를 넣어 약불에서 저어가며 1분간 볶습니다. 노른자가 고소한 향을 내고 모래알처럼 보슬보슬해집니다. 여기에 바삭한 멸치, 통깨, 꿀, 소금, 후추를 넣고 고루 섞어 30초간 더 볶습니다. 밥 위에 얹거나 김에 싸서 먹으면 더욱 맛있습니다. 달걀 노른자의 비타민 D와 멸치의 칼슘, 들기름의 오메가3이 어우러져 햇볕을 보지 못해 약해지기 쉬운 뼈와 면역력을 튼튼히 지켜줍니다. 바삭하고 고소한 질감이 우울한 기분까지 살짝 달래줍니다. 네 번째 레시피는 단호박 두부입니다. 단호박은 강렬한 주황색이 말해주듯 베타카로틴이 풍부해 몸속에서 비타민 A로 전환되며 점막과 피부를 보호합니다. 또한 자연적인 단맛과 탄수화물이 세로토닌의 재료인 트립토판의 흡수를 도와줍니다. 여기에 두부의 트립토판과 카카오의 항산화 성분까지 더하면 햇볕이 선물하는 행복한 기분을 그대로 요리할 수 있습니다. 먼저 단호박 1개, 부드러운 두부 반모, 통밀가루 50g, 코코아 가루 2큰술, 달걀 1개, 흑설탕 3큰술, 아몬드 가루 30g, 베이킹 파우더 한 작은술, 소금 한 꼬집, 다진 호두 약간을 준비해 주십시오. 단호박은 껍질을 벗기고 깔뚝 썰기에 전자레인지에서 3분간 또는 찜기에 10분간 찐 후 곱게 으깹니다. 두부는 면포나 키친타월로 물기를 살짝 짜줍니다. 믹서기 또는 볼에 으깬 단호박, 두부, 달걀, 흑설탕을 넣고 매끈해질 때까지 섞습니다. 다른 그릇에 통밀가루, 코코아 가루, 아몬드 가루, 베이킹 파우더, 소금을 채내려 섞습니다. 마른 가루 재료를 액상 반죽에 넣고 주걱으로 자르듯 섞습니다. 다진 호두도 함께 넣습니다. 사각들에 반죽을 붓고 170도로 예열된 오븐에서 20에서 25분간 굽습니다. 이쑤시개로 찔러 묻어나지 않으면 완성입니다. 완전히 식힌 후 먹어야 촉촉한 식감이 살아납니다. 단호박의 달콤한 볕 에너지, 두부의 단백질과 트립토판, 카카오의 피토케미컬이 뭉쳐 뇌를 편안하게 하고 우울감을 줄여줍니다. 건강을 위해서 하루에 약간의 시간이라도 내서 햇살을 만끽해 보십시오. 그 잠깐의 쉼이 하루를 더 알차게 건강하게 만들어줄 것입니다. 라디오 문화산책 매주 수요 코너는 건강한 삶을 위한 알짜 상식들과 함께합니다. 오늘 프로는 여기까지고요. 다음 주에는 더욱 알차고 재미있는 건강 상식으로 찾아오겠습니다. 이 시간 프로 편집의 박선녀, 제작의 리국이었습니다.
1: 운전 중 휴대전화 사용이 안전보다 중요합니까? 보행 시 휴대전화 확인이 생명보다 중요합니까? 한순간의 방심이 평생의 유감으로 남습니다. 집으로 가는 가장 가까운 길은 문명한 교통 습관에서 시작됩니다.

늦은 밤까지 우리 방송을 애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영변 라디오 소선호 문해생활 방송은 영변과 동북아 포근 지역을 향해 아침 5시부터 밤 12시 5분까지 방송하고 있습니다. 영변 라디오 소선호 문해생활 방송은 영변 지역사회와 동포사회 발전을 기하고 전국 조선족 문화 발전을 신성한 사명으로 여기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십시오.

0: 여기는 중국 연변조선어 문해생활 방송입니다.
1: 연변조선어 문해생활 방송은 연변과 동북아 부분 지역을 향해 우리말로 정규 방송을 하고 있습니다.
0: 연변조선어 문해생활 방송은 아침 5시 시작하여 밤 12시 5분까지 방송하고 있습니다.
1: 연변조선어 문해생활 방송은 라디오 텔레비전 방송의 해당 규정을 준수하고 방송 언론의 재기능 수행을 위해 정성을 다하고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연변라디오 조선어 문의생활방송입니다. 연변라디오 조선어 문의생활방송은 아침 5시에 시작해 밤 12시 5분까지 방송됩니다. 오늘은 2026년 5월 22일 목요일, 음력으로는 4월 초다세입니다. 아래 오늘 하루 방송하게 될 주요 프로그램들에 대해 안내해드리겠습니다. 5시 5분 가요산책, 5시 10분 라디오 문화산책, 5시 30분에는 그때 그 시절의 그 노래가 준비됐습니다. 6시 5분 모여라 어린이나라로, 6시 25분 매주 일가, 7시 연변뉴스, 7시 20분 열린방송 라디오시대, 8시 20분에는 가요산책시간입니다. 8시 25분 매주 일가, 8시 30분 연변노래가 좋아, 9시 30분 라디오극장이 준비되었습니다. 9시 50분에는 매주 일가가 방송됩니다. 10시 연변뉴스, 10시 50분 문학살롱, 12시에는 연변뉴스가 방송됩니다. 12시 20분 매주 일가, 12시 30분 연변노래가 좋아, 1시 30분 그때 그 시절의 그 노래, 2시 연변노래 감상시간입니다. 3시에는 연변뉴스가 준비됐습니다. 3시 20분 정보광장, 4시 20분 주부클럽, 5시 30분 모여라 어린이나라로, 5시 50분에는 매주일가가 방송됩니다. 6시 라디오극장, 6시 20분 문학살롱, 7시 연변뉴스가 준비됐습니다.

7시 20분 열린방송 라디오시대 8시 민요광장 8시 40분 라디오극장 9시 30분 연변노래 감상이 준비됐습니다. 10시 여행가이드 10시 40분 연변가요데이트 11시 주부클럽이 방송됩니다. 11시 40분 라디오 문화산책 밤 12시 5분에 하루 방송이 전부 마감됩니다. 오늘도 여러분의 많은 애청 기대합니다.

0: 소리로 읽어보는 우리의 인생.
1: 문화로 다려내는 우리의 삶.
0: 라디오 전파의 삶의 주파수를 맞춰보세요.
1: 라디오 문화산책.

성공한 사람들 대부분은 남다른 재능이나 특별한 능력을 가지고 있다기보다는 보통 사람들한테서 찾아볼 수 없는 뛰어난 인내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만약 인내심이 없으면 중도에서 포기하기 때문에 성공할 가능성이 적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보면은 인내심이야말로 성공에 있어 꼭 필요한 주춧돌입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은 낙심할 때도 있고 포기하고 싶을 때도 있으며 게을러질 때도 있습니다. 카네기는 승부를 가리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인내이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또 참고 있으면 반드시 기회가 생긴다고 했습니다. 생존 경쟁에서 남보다 앞서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인내가 중요합니다. 마음과 삶에 인내라는 뿌리를 내리면 성공이라는 풍성한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라디오 문화산책의 신금철입니다. 노래 한 곡 듣고 이 시간 문화산책 이어가겠습니다.

이 시간 문화산책입니다. 사철생의 글입니다. 아버지는 작은 산. 어릴 적 아버지는 내 마음속의 산이었습니다. 아는 것도 많고 무엇이나 다 해낼 수 있는 아버지는 내가 아무리 아등바등해도 넘을 수 없는 큰 산이었습니다. 그런데 차츰 내가 커감에 따라 내 마음속의 산은 점점 작아져 가고 있었습니다. 아버지는 어릴 적 내가 생각했던 것처럼 아는 게 너무 많은 것도 아니었고 무엇이나 다 해낼 수 있을 만큼 유능하지도 않았습니다. 권력도 없고 돈도 없고 게다가 고생하기까지 한 평생 농민으로만 살아온 아버지는 어딘가 좀 무능해 보이기도 했습니다. 지금이 어떤 세월인데 그래서 난 아버지를 바보로 알았습니다. 며칠 전 학교에서 치른 시험지에는 아버지의 개념을 적어보려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별의별 답이 다 나왔습니다. 아버지는 나의 할머니의 아들, 아버지는 나를 낳아준 부모 중에 남성 등등으로 자기의 견해를 발표하고 있을 때 누군가 그랬습니다. 아버지는 아버지일 뿐이라고. 아버지는 아버지이다. 왜서인지 그 말이 익숙하면서도 또 어딘가 가슴 아프게 다가왔습니다. 밖에서 집에 돌아와 어머니가 보이지 않으면 나는 항상 엄마는 하고 어머니부터 찾았습니다. 어느 한 번 그날도 수업이 끝나서 또 어머니를 찾으며 집에 들어서는 내게 아버지가 슬그머니 물었습니다. 혹시 내가 집에 없을 때도 나를 이렇게 찾니? 찾았던가요? 기억이 없습니다. 아버지는 내 주변에서 너무 익숙하고 자연스러워서 아버지는 그냥 아버지란 이름을 가진 사람이라고만 느꼈던 분이었습니다. 그날 시험을 보고 아버지에 대해서 다시 생각해 보았습니다. 아버지는 도대체 어떤 분일까? 언젠가 인터넷에서 아버지는 울 곳이 없어서 슬픈 사람입니다 라는 글을 읽은 적이 있습니다. 아버지란 무엇인가? 아버지는 기분 좋을 때는 헛기침하고 겁이 날 때는 너털 웃음을 웃는 사람이다. 아버지의 마음은 먹칠을 한 유리로 되어 있다. 그래서 잘 깨지기도 하면서 속은 잘 보이지 않는다. 아버지는 울 장소가 없어서 슬픈 사람이다. 아버지란 내가 정말 아버지 노릇을 하고 있나? 내가 정말 아버지다운가 하는 자책을 날마다 하는 사람이다.

0: 영원한 감동을 주는 추억들이 참 많았습니다. 아직도 기억이 납니다. 중학교 3학년이 되자 학교에서는 자료값이요, 수송료요 하면서 돈을 거두었습니다. 그번에도 아주 급하게 600원의 돈을 요구했습니다. 돈을 받지 할 날은 다가오는데 집에는 그만한 돈이 없을 것이 뻔했습니다. 사실 시골에서 농사를 지으면서 우리를 공부시키는 부모님의 입장에서는 여름철에 몇백 원의 돈을 쉽게 내놓는다는 건 힘든 일이었습니다. 며칠 고민하던 끝에 공부하고픈 내 욕심으로 렴치도 불구하고 돈 얘기를 꺼냈습니다. 아버지는 애꿎은 담배만 피우다가 말없이 집에서 나갔습니다. 집에 돌아왔을 때 아버지의 손에는 돈 600원이 쥐어 있었습니다. 다른 집에 가서 꼬은 게 분명했습니다. 저녁에 잠들 수가 없어서 가만히 누워있는데 아버지와 어머니의 소근거리는 말소리가 들려왔습니다.
1: 어디 가서 꼬았어요?
2: 리춘이네 집에 가서 빌려온 거요. 그 집도 리춘이 다음 달 식비로 남겨둔 거라오.
1: 그럼 인차 갚아야 되겠군요.
2: 방법이 나시겠지.
0: 순간 눈물이 왈칵 쏟아졌습니다. 돈은 학교에 제때 바쳤지만 이제 아버지가 무슨 수로 그 빚을 갚을까 하는 생각에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그러기를 며칠, 그날은 비가 오기에 저녁 사습에 나가지 않고 집에서 책을 보는데 촌장이 찾아와서 아버지 보고 오늘은 나가지 말라고 했습니다. 어디로 나가지 말라는 걸까? 영문을 모르는 대화인지라 이해할 수가 없었지만 나랑 마주치는 눈빛을 피하며 창밖을 원망스레 내다보는 아버지의 눈빛에서 나는 분명 무언가를 읽을 수 있었습니다. 그게 뭘까? 나는 다음날 저녁 차습에 나가는 척하다가 한참 후에 집을 나서는 아버지의 뒤를 몰래 따랐습니다. 그렇게 따라간 곳이 앞마을 전화선을 묻을 땅을 파는 곳이었습니다. 아버지는 풀숲에서 삽을 꺼내더니 그곳을 파기 시작했습니다. 한 삽, 두 삽, 자주 이마에 땀을 훔치면서도 멈추지 않았습니다. 아버지는 그걸 파서 돈을 버는 거겠죠. 고요한 밤에 아버지의 흙을 파는 소리와 귀뚜라미 우는 소리만 쓸쓸하게 들려왔습니다. 그날 나는 멀리 떨어진 풀숲에 숨은 채로 내쳐 울었습니다. 아버지는 바보였습니다. 퍽 늦어서야 아버지는 집에 돌아갔습니다. 내가 저녁 공부를 끝내고 집에 돌아가기 직전의 시간이었습니다. 아버지의 뒤를 조용히 따르면서 낮에 밭일에 지친 몸으로 밤에마저 힘든 일을 하여 후줄근해진 아버지의 뒷모습을 보면서 그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아버지는 우리에게 자신의 초라한 모습을 보이기 싫었을까? 아니면 우리에게 자신과 용기를 잃지 않게 하려고 그랬을까? 아버지는 결코 무능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아버지는 울 곳이 없어서 강하게 사는 분이었습니다. 그리고 힘든 삶을 살면서 아버지의 모습도 많이 변해갔습니다. 내 만화책을 보면서 재미있다고 하던 옛날의 아버지가 아닌 이젠 눈이 잘 보이지 않아서 내가 들려주는 내용으로만 책을 읽는 아버지였습니다. 내게 그림을 그려주고 글을 배워주던 손도 이제는 이래서로 갈라터진 투박한 손이 되어버렸습니다. 이젠 약을 잡수어야만 일밭에 나갈 수 있을 만큼 아버지는 우리가 자신만의 성장에 기뻐서 당신을 홀씨하던 사이에 훨씬 늙어버렸습니다. 그러나 단 한 가지, 어렸을 때 동상을 입은 팔 때문에 고생하는 내게 선인장을 찧어서 감싸주며 겨울에 자전거에 앉히고 다녔기 때문이라면서 자신을 탓하던 그런 모습만은 변함이 없었습니다.

0: 그건 분명 아버지의 사랑이었습니다. 그런 아버지의 사랑과 삶을 아직 리해할 수가 없습니다. 아니, 리해에 앞서 우리가 읽고 읽어도 제 읽을 수 없는 게 아버지였고, 아버지는 아버지라는 제목으로 된 자서전을 쓰는 작가였습니다. 그 글을 읽고 있다가 언젠가 다시 아버지를 새삼스레 떠올릴 때 내 곁에 아버지가 없을까봐 먼 훗날에 살며시 불러보며 그리워할 사람이 될까봐 참 두렵습니다. 아버지는 바보인데 왜 이렇게 가슴 따뜻하게 다가오는 이름일까요? 우리 가족에게 의지할 수 있는 시원한 그늘을 만들어주는 큰 바위라서? 아니면 우리를 감싸주는 울바자여서? 아니, 그 모든 걸 뛰어넘어서 아버지는 오늘도 내 마음속 산입니다. 큰 산이 아닌 작은 산입니다. 아버지는 나를 큰 나무로 키워주는 작은 산이었습니다. 그 산의 이름은 바보입니다. 그리고 나는 그 바보산을 영원히 사랑합니다. 오늘 프로 이만 마치겠습니다. 이 시간 프로 편집의 김춘하, 제작의 리국이었습니다.
1: 운전 중 휴대전화 사용이 안전보다 중요합니까? 보행 시 휴대전화 확인이 생명보다 중요합니까? 한순간의 방심이 평생의 유감으로 남습니다. 집으로 가는 가장 가까운 길은 문명한 교통습관에서 시작됩니다.

0: 즐거움 속에 느껴보는 그 시절 그 추억. 그대의 소중한 추억을 소환해주는 그때 그 시절의 그 노래.
1: 추억의 노래가 정다운 것은 노래를 부르면서 울고 웃었던 우리의 시절이 있기 때문이겠죠. 그리고 그 시절이 아름다운 것은 함께 그 세월을 지내온 누군가와의 사연이 있기 때문일 것입니다. 오늘도 그때 그 시절의 그 노래들과 함께 여러분의 추억과 감성을 소환해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최래영입니다.

0: 여러분은 지금 우리의 추억이 살아 숨쉬는 그때 그 시절의 그 노래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1: 그때 그 시절의 그 노래 첫 곡으로 1970년대에 창작된 김경련 작사 안국민 작곡의 조국의 화원에서 보내드립니다. 활짝 꽃피어 아름답게 물든 조국의 화원 풍경, 조국을 사랑하는 모든 사람들의 따뜻한 마음과 희망이 담긴 가요입니다.

이어서 원어연 작사 송규화 작곡의 마음을 나누세요 보내드립니다. 서로 아껴주고 마음을 나누는 따뜻한 정을 담은 가요입니다. 리설련 가수가 불러드립니다.

이어서 1960년대 창작된 김창석 작사 동희철 작곡의 선풍금 타는 총각 준비했습니다. 선풍금을 타며 즐겁게 노래하는 총각의 모습, 서정적이고 애잔한 선율로 사랑하는 처녀에게 사랑을 고백하는 총각의 마음을 표현하였는데요. 김선옥 가수가 불러드립니다.

이어서 김태희 작사, 김성민 작곡의 우리 수도 북경 준비했습니다. 이 가요는 그때 당시 가야금 병창이라는 새로운 장르를 무대에서 선보이게 된 가요입니다.

이어서 박철준 작사 김명록 작곡의 웃음골 준비했는데요. 오늘도 많이 웃는 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

이어서 남도 민요풍의 가요죠. 정문준 작사, 김경애 작곡의 님도 동실, 나도 동실 보내드립니다. 김성화 가수가 불러드립니다.

1990년대에 창작된 김신자 작사 김창근 작곡의 백지 한 장 준비했는데요. 아무것도 적히지 않은 깨끗한 백지처럼 순수하고 맑은 마음, 새롭게 꿈을 그려나가는 서정적인 멜로디입니다. 한미자 가수가 불러드립니다.

이어서 석화 작사 박찬일 작곡의 작은 꿈 보내드립니다. 마음속에 품은 소박하고 아름다운 작은 꿈들, 그 꿈을 향해 나아가는 마음이 담긴 가요입니다. 김철, 리허원 가수가 불러드립니다.

그때 그 시절의 그 노래와 함께한 시간, 오늘도 좋은 추억 하나 쌓으셨나요? 항상 추억의 멜로디로 여러분 곁에 찾아가겠습니다. 청취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편집과 진행의 최려영, 제작의 정홍실이었습니다.

연길시 길태중이 진찰부에는 10여 명의 의술이 탁월한 중의 전문가와 고급 물리치료사가 있으며 정기적으로 국내 이름 있는 전문가를 초청하여 중의, 조의, 미중서의 결합, 침구, 전골, 안마 등 물리치료 등 다원화된 서비스를 제공하는 일체화된 종합성 중의진료관입니다. 길태중이 진찰부에는 신경내과, 심장내과, 골과, 호흡내과, 소화기내과, 내분비내과, 신장내과, 피부과, 침구과 및 보청기 검사실 등 전문과실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통증과는 각종 골관절 통증에 탕제, 혈류주사, 침구, 의기 등 치료법을 사용해 최상의 효과를 내고 있습니다. 매일 아침 6시 30분에서 7시 사이에 라디오 생방송으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지점은 연길시 활력성 원신세기 1층에 위치해 있으며 문의 전화로는 276-5000번, 276-5000번.

피부병으로 고생하십니까? 연결시 시진 진찰보로 찾아가시죠. 32여 년의 님상 경험을 갖고 있는 한 원장님께서 완고성 보증, 청춘 여드름, 습진, 신마진, 신경성 피부염, 과민성 자반, 대상포진, 전신 가려움증 등 각종 피부병을 자신있게 치료해드립니다. 그 외 중의과에서는 우울증, 갱년기 종합증, 손발이 찬 증상과 손발이 뜨거운 증상, 노년성 비온비, 정신병, 과민성 비염 등을 전문적으로 치료해드리면서 매일 5점만 병을 봐드립니다. 지점 하남시장 서쪽 대문 맞은편 2층 시진 진찰부. 연계전화 1884432234번 1884432234번입니다. 두골테는 여러가지 관절 통증을 빠른 속도로 치료해주는 외용 고약입니다. 본 제품은 통증 부위의 혈액순환 장애를 풀어주어 순환을 촉진시켜주는 차원에서 소염, 지통 및 부종을 가라앉혀주는 작용을 합니다. 두골테는 풍습성 관절염, 류머티즘 관절염, 종식성 관절염, 비대성 척추염, 견주염, 요추간반 탈출, 허리 근육 손상, 좌골신경통, 발뒤축 골가시, 골절 증식, 통풍, 건초염, 고관절 괴사, 관절이 부어오르고 변형이 되는 증상, 골절, 넘어져서 상한 부위, 산후풍 후유증 등 각종 관절 통증을 빠른 속도로 해결해줍니다. 하루에 한 번 혹은 여러 번 바르고 안마해주면 오랜 관절 통증도 해결됩니다. 유효기간은 3년으로 안심하고 쓸 수 있는 최신 관절 치료 제품입니다. 국가 외용약 비준 번호가 있는 제품으로서 믿음성과 효과성이 좋은 제품입니다. 판매 지점은 중관촌 1층 우기 대약방 3호 매대입니다. 문의 전화는 2955666번, 2955666번입니다.

세상에 사랑을 전하고 온기를 나누는 당신과 나의 건강 지킴이 연변 신약대약방. 연변 신약대약방은 백성들이 안심하고 만족할 수 있는 약방입니다.

안녕하세요. 별이 언니의 꼬마 라디오 클럽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친구들의 소중한 친구 별이 언니예요. 콩당콩당 이야기, 두근두근 비밀, 토닥토닥 마음. 별이 언니의 신나는 꼬마 라디오 클럽. 네, 오늘 꼬마 라디오 클럽에는 친구들의 마음을 따뜻하게 해줄 이야기와 신기한 상식이 가득 차 있는데요. 상자 속 이야기 수첩에서는 약속과 신뢰, 우정에 대한 창작 동화가 담겨 있고, 알고 싶어 꼬마 상식에서는 치아를 건강하게 지키는 방법에 관한 상식을 알아볼 거예요. 그리고 마음 전달 우체통에서는 도윤 친구의 고민을 함께 풀어보고, 꼬마 탐정 출발에서는 가을이 되면 나뭇잎이 물드는 이유에 대해서 탐구하는 시간 가져볼게요. 그럼 먼저 경쾌한 동요 한 곡 들으며 오늘의 즐거운 방송 시작해볼까요? 동요 찰칵 찍었죠를 들려드립니다.

자, 그럼 이제 첫 번째 코너 상자 속 이야기 수첩으로 함께 떠나볼게요. 오늘 상자 속 이야기는 약속을 지키는 작은 참새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숲속에 작은 참새 삐삐가 살았어요. 삐삐는 친구들과의 약속을 무엇보다 소중히 여겼죠. 어느 날 삐삐는 친구 꼬리와 아침 9시에 열매밭에서 만나 함께 놀기로 약속했어요. 그런데 밤새 강한 바람이 불고 길은 매우 험해졌어요. 엄마는 오늘은 위험하니까 가지 말라고 걱정했지만 삐삐는 약속은 꼭 지켜야 해요 라고 조심스럽게 길을 나섰어요. 길을 가다가 넘어지고 발도 아팠지만 삐삐는 포기하지 않고 약속 시간에 맞춰 열매밭에 도착했어요. 꼬리는 약속을 지킨 삐삐를 보고 너무 기뻐하며 퐁퐁 뛰었어요.

그렇게 두 친구는 신나게 놀았답니다. 숲속 친구들도 모두 삐삐를 믿고 따르게 됐고 삐삐는 약속을 지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리고 신뢰가 진짜 우정을 만든다는 것을 깨달았답니다.

네, 정말 의미 있는 이야기죠. 친구와의 약속을 소중히 여기고 지키는 마음은 서로를 더욱 믿게 해준답니다. 네, 동요 한 곡 들은 뒤 다음 코너로 넘어갈게요. 동요 지평선을 들려드립니다.

자, 이제는 친구들의 호기심을 채워줄 알고 싶어 꼬마 상식 시간입니다. 오늘 알아볼 상식은 치아 건강에 대한 이야기예요. 친구들, 치아는 우리가 음식을 먹고 말을 하는데 꼭 필요한 소중한 부분이에요. 단 음식을 많이 먹으면 입안에 세균이 생겨서 충치가 생기기 쉬우므로 사탕, 초콜릿, 탄산 음료는 적게 먹는 것이 좋은데요. 그리고 아침 저녁으로 꼭 이를 닦고 식사 후에는 양치질을 해서 음식물 찌꺼기를 제거해야 합니다. 특히 어금니 안쪽까지 꼼꼼하게 닦는 것이 중요합니다. 치아는 한 번 상하면 다시 자라나지 않으므로 어릴 때부터 올바른 양치 습관을 들이고 정기적으로 치과 검진을 받아서 건강한 치아를 오래 유지해야 합니다. 친구들, 우리 함께 튼튼한 치아로 맛있는 음식을 마음껏 먹을 수 있도록 노력해봐요. 그럼 여기에서 퀴즈 하나 낼게요. 충치를 예방하고 치아를 깨끗하게 지키는 가장 기본적인 습관은 무엇일까요? 네, 동요 한 곡 들은 뒤 정답 알려드릴게요. 동요 샛별 눈을 감상하겠습니다.

친구들 정답 알려드릴게요. 충치를 예방하고 치아를 깨끗하게 지키는 가장 기본적인 습관은 바로 양치질입니다. 친구들 맞췄나요? 자, 이제 마음을 따뜻하게 해주는 마음 전달 우체통을 열어볼게요. 오늘은 도윤 친구의 편지를 읽어드릴게요. 별이 언니, 안녕하세요. 저는 수학교 2학년에 다니는 도윤이에요. 시험을 볼 때마다 너무 긴장해서 실수를 자주 해요. 그래서 걱정이 너무 많고 자신이 없어지는데 어떻게 하면 긴장을 줄일 수 있을까요?

네, 도윤 친구. 시험 볼때 긴장되고 걱정되는 마음 정말 잘 알아요. 많은 친구들이 같은 고민을 하고 있답니다. 별이 언니가 쉬운 방법을 알려줄게요. 먼저 시험 전에 깊게 숨을 들이마시고 내쉬는 연습을 해보세요. 천천히 숨을 쉬면 마음이 차분해지고 긴장이 풀린답니다. 그리고 시험 전날에는 너무 늦게까지 공부하지 말고 편안하게 쉬는 것이 중요해요. 자신이 열심히 공부한 모습을 떠올리며 나는 할수 있어 라고 스스로 경례해 보세요. 실수를 해도 전혀 부끄러운 일이 아닙니다. 도윤 친구가 최선을 다하는 모습 자체가 이미 훌륭한 거니까요. 네, 별이 언니가 도윤 친구를 믿고 응원할게요. 화이팅! 네, 동요 한곡 들은 뒤 다음 코너에서 만나요. 동요, 나의 병아리를 들려드립니다.

이제 친구들이 가장 기다리는 꼬마 탐정 출발 시간입니다. 오늘 탐구할 내용은 바로 가을이 되면 나뭇잎이 물드는 이유에 대한 신기한 과학 이야기예요. 친구들, 가을이 되면 푸른 나뭇잎이 노랗게 붉게 물드는 모습을 본 적이 있죠? 왜 그런 걸까요? 네, 푸른 나뭇잎에는 염록소라는 녹색 물질이 들어있어서 여름 내내 푸르게 보였는데요. 가을이 돼서 날씨가 추워지고 햇빛이 줄어들면 나무는 잎에 영양을 보내지 않고 염록소가 사라지게 됩니다. 그러면 잎에 숨어있던 노란색, 붉은색 색소가 드러나면서 예쁜 가을 단풍으로 보이는 거랍니다. 나무는 겨울을 준비하기 위해서 잎을 떨어뜨리고 추위를 이겨냅니다. 친구들, 가을에 공원에 가서 여러 가지 색의 나뭇잎을 직접 찾아보는 건 정말 재밌을 거예요. 네, 이제 우리 친구들과 인사 나눌 시간이네요. 오늘 꼬마 라디오 클럽 시간 즐거웠나요? 다음 시간에는 더 재미있는 이야기와 상식으로 찾아올게요. 친구들, 다음 꼬마 라디오 클럽에서 또 만나요. 안녕. 이번 주 동요입니다. 이번 주에는 김등만 선생님께서 작사하시고 김경애 선생님께서 곡을 쓰신 동요 학교 가는 길을 준비했습니다.

이 시간 프로 편집의 리연 선생님, 방송 담당의 박홍희 선생님, 녹음 제작의 원미란 선생님이었습니다.

매출과 시간입니다. 황혼의 언덕에서 어제를 돌아보니 참으로 그 많은 날들 사이에 행복이 스며들어 있었음을, 그리고 우리의 삶이 이토록 아름답고 다채로움을 느끼게 되겠죠. 지나온 행복을 발돋움으로 삼아 오늘도

0: 각종 질환과 건강 상식에 관한 궁금증을 풀어드리고
1: 주요 질병 예방과 관리 요령을 알기 쉽게 전합니다.
0: 건강을 지키는 방법, 건강의 기초가 되는 정보로
1: 당신의 건강한 삶을 지켜드립니다. 장수 시대.

전문가들로 모여있는 의료보험 지정병원 길태종이는 환자들의 건강 지킴이로서 많은 호평을 받아왔습니다. 연길시 길태종이 문진부는 10여 명의 경력이 풍부한 중의 전문가와 국가급 물리치료사가 진료에 참여하여 최상의 치료 환경을 제공합니다. 신경내과, 심장내과, 골과, 호흡기내과, 소화기내과, 갑상선과 모두 갖춰져 있을 뿐만 아니라 중의 정수, 조의 특색과 현대 진료법을 융합시켜 침구, 정골, 추나, 물리치료, 정맥주사, 혈류주사 등 다원화의 진료 서비스도 제공하고 있습니다. 정기적으로 국내 명의들을 초청해 진료하고 완선화된 품질로 환자들의 만족도를 제고시키고 있습니다. 건강을 지켜주는 최고의 선택, 길태중이는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지점은 연길시 활력성 원신세계 쇼핑광장 1층 서시장 북쪽에 위치해 있습니다. 연계전화 276

0: 안녕하십니까? 길태중의 문진보의 후원으로 보내드리고 있는 네, 여러분들의 건강을 위한 프로 시간입니다. 저희 방송은 매일 아침 6시 30분에서 7시 사이로 보내드리고 있는데요. 오늘도 생방송실에 박 선생님 모셨습니다. 방송을 들으시면서 각종 질병에 관해 문의나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생방송실 전화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291-9333번, 291-9333번입니다. 네, 박 선생님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1: 안녕하십니까?
0: 네, 반갑습니다. 네, 오늘도 도움의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1: 예. 이번 주 금요일하고 토요일, 그러니까 내일하고 모레 됩니다. 예. 길태중이문진부에서는 각종 질병으로 고생하는 연변의 환자들을 잘 진료하기 위해서 장촌의 명의로 불리고 있는 서장승 주임이사를 특별 요청해서 많은 환자들을 진찰하게 됩니다.
0: 네.
1: 서장승 주임이사를 놓고 본다 할 때 중의세가 출신인데 세가라 하게 되면 선조분들이 다 중의 사업을 하던 이런 집안이란 말입니다. 현재는 장촌시 관성구병원에서 사업을 하는데 중의과 주임직을 맡고 있어요. 그리고 최근에 영광스럽게 하늘로의 쌍챙크라는데 쌍챙크 주임이사로 팽이받았습니다. 이걸 잠시에 여러분들에게 상식적으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아주 생소한 이 개념입니다. 쌍챙크 주임이사의 이 직함을 놓고 본다 할 때 전과의학 영역에서의 불려지는 고급 말이죠. 기술 직무입니다. 주청이라 하는데 전과 질병을 처리하거나 치료하거나 또한 복잡한 병렬을 말죠. 치료하거나 말죠. 처리하는 능력을 말죠. 갖추어야 이 직함을 딸 수 있습니다. 쌍챙크의 주임이사에. 그러니까 이 국가에서 이분을 말죠. 쌍챙크 주임이사로 핑딩했을 때는 이러한 말죠. 기술적으로는 갖췄단 말입니다. 그러면 전과 이야기라 할 경우에는 조약에 보게 되면 서취라 하는데 사회구역이나 가정에 이걸 말죠. 대상을 해서 임상의학이나 예방의학에 강후이시라는데 건강회복의학에 이런 걸 말죠. 기술적으로 종합해가지고 인문사회학과하고 상관된 내용으로 말이죠. 많은 환자들 복무라는 이러한 말이죠.

0: 과학입니다.
1: 네.
0: 이분이 일찍이에 장춘시 이사상을 수여받은 분입니다. 그 뒤로 또 여러 차례 장춘시나의 관성구에서 각종 영예상을 탔습니다.
1: 네.
0: 림상을 하는 과정에서 이분이 준수라는 원칙이 있습니다. 병을 조기에 발견하고 조기에 확진하고 조기에 치료하는 이런 원칙을 말죠. 준수해오면서 또한 중의 특색을 살려가지고 정체관념하고 변증론치 않은 방법으로 말이죠. 개체와 진료모식을 채용해옵니다. 이름으로서 환자를 진찰하는 과정에서 질병에 대한 확진률을 높였고 호전율이라든가 치유율을 이걸 높여가지고 많은 환자들이 박수갈채를 받아왔습니다. 림상 치료 범위를 놓고 보게 되면 상당히 넓습니다. 쌍커, 쨍커 이석이기 때문에 치료 범위가 넓습니다. 중의학적 각도에서 보게 되면 상견 질병이라든가 다발성 질병, 인한 잡병들을 잘 치료합니다. 거기에 보게 되면 중의내과에서 늘상 볼 수 있는 현은증이라든가 두통증, 완고성 실면증, 소갈, 당뇨병이라고 예라도 좋습니다. 흉비, 심통, 기침, 거소, 쇼찬, 천시, 이러한 말조, 중의내과 질병들을 잘 치료합니다.
1: 네.
0: 또한 부인과 질병 치료에서도 조예를 보이는데, 부인과 질병에서 늘상 볼 수 있는 질병이 외진부퇴라는데 월경불조라든가 통경이라든가 복루라든가 이런 부인과 질병을 잘 치료합니다. 그리고 또 현대의학적 각도에서 놓고 보게 되면 심뇌혈관계통의 질병을 잘 치료합니다.
1: 네.
0: 고혈압이라든가 저혈압이라든가 관심병이라든가 뇌졸중으로 인한 중풍이라든가 중풍 후유증에 후유증을 놓고 보게 되면 반신불수라든가 언어장애라든가 예로 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결석에 관계되는 질병도 잘 치료합니다. 담낭결석이라든가 소뇨관결석, 신결성, 방광결석에 그리고 골관절계통의 질병도 잘 치료합니다. 경추병이라든가 견주염에 요추관 반돌출증, 퇴행성 관절염, 좌골신경통, 그리고 또 모종 피부병 치료에도 조예를 보입니다. 습진이라든가 여드름이라든가 소보짐이라든가 이런 말죠. 피부병을 잘 치료합니다. 그러니까 이분이 내일부터 길태중이 문진부에 오셔서 많은 환자를 진찰하게 되는데 이런 병증으로 고생하는 분들이 계신다기 때문에 이분이 오셨을 때 진료를 받으면 치료 효과가 좋으리라고 예견됩니다.
1: 네.
0: 그럼 오늘은 여러분들과 같이 심혈관계통 질병에 대해서 우리 알아봅시다.
1: 네.
0: 우리 심혈관계통 질병을 보게 되면 늘상 볼 수 있는 것이 고혈압이라든가 관심병에 고지혈증에 심교통에 심근경색에 심력쇠갈에 이러한 말죠. 병증들을 열어 둘 수 있습니다. 그럼 오늘은 여러분들과 같이 심혈관계통 질병에서 가장 많이 볼 수 있는 관심병에 대해서 우리 려해를 해봅시다.
1: 네.
0: 은근 그 심혈관계통의 질병에서 놓고 본다 할 때 대략 10% 이상으로 차지합니다. 관건 문제는 이 관심병으로 인해서 우리나라에서 사망되는 비율이가 아주 높습니다. 옛날에는 종류성 병변으로 사망

0: 사망되는 비율이 높았는데, 이제 근데 뇌암이라든가 간암이라든가 폐암이라든가 콩팥이 암, 성아 이런 것들 예로 들 수 있는데, 최근에 통계란 데 이야기되면 이 심혈관계통 질병으로 사망되는 비율이가 제1위를 차지합니다.
1: 네.
0: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고도로 되는 정신을 불러 일으켜야 됩니다.
1: 네, 알겠습니다. 문인사나 문자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2: 네, 여보세요.
0: 안녕하십니까.
2: 예, 네, 안녕하십니까.
0: 예.
2: 네, 네, 지금 저 뭡니까 전열선염으로 지금 그 약 쓰고 있는데 그 박윤도 교수님 오늘 예약할 수 있습니까?
0: 예, 오전에 오시면 됩니다. 예, 예약이 됐습니다.
2: 예, 그랬습니까? 그분이 약을 쓰니까 많이 좋아져서.
0: 예, 예.
2: 지금 다시 또 연결하자고 이란다.
0: 예, 그냥 오전에 오시면 됩니다. 예.
2: 오전에 가면 됩니까?
0: 예, 예.
2: 예. 그, 박윤도 교수님이 옳지?
0: 예, 맞습니다. 예.
2: 예, 예. 그러면 오늘 가겠습니다.
0: 예, 예, 예. 예.
1: 네, 예.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3: 여보세요.
0: 예, 안녕하십니까.
3: 네, 저는 그, 기침하고 목이 아팠는데.
0: 예.
3: 두건장 처방약 먹고 허전돼서 다시 예약하자고요.
0: 예, 예.
3: 언제
0: 예.
3: 가면 되십니까?
0: 예. 예약이 됐습니다. 그냥 오시면 됩니다. 예.
3: 아, 네. 감사합니다. 예. 오전에 예. 가면 되나요?
0: 예, 오전 오후 다 됩니다. 예.
3: 예.
0: 예. 네. 안녕히 계세요. 예.
1: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4: 여보세요?
0: 네. 안녕하십니까?
4: 예, 수고 많으십니다.
0: 예, 예, 예.
4: 저희 아저씨가 원장이 약을 잡수고 변비가 해결.
0: 예.
4: 조금 더 써야 될지.
0: 예, 공고히 하자면 더 쓰는 것이 한 번, 한 개월 정도 더 쓰는 것이 좋습니다.
4: 아, 그렇습니까?
0: 예, 예, 예.
4: 예약은?
0: 예, 예약이 다 됐습니다.
4: 예.
0: 그냥 오시면 됩니다. 예.
4: 예.
1: 네,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5: 예, 괜찮습니까?
0: 예, 맞습니다. 예.
5: 예, 내일에 심자일에 커졌답니다. 그래서 그거 어떻게 치료할 수 있습니까?
0: 예, 그거는 일단에 전문가를 보이겠습니까?
5: 예, 잘하는 의사를 배워야 되죠.
0: 그러면 예, 연결해 계십니까?
5: 아닙니다. 도문 양수라면 됩니다.
0: 아, 그러면 내일에 우리 장춘에서 예, 명의가 옵니다.
5: 예.
0: 예, 서주임라고, 예.
5: 예.
0: 예, 내일에 오십시오.
5: 예, 그, 될 수 있습니까?
0: 예, 예약이 됐습니다. 서주임, 예, 쉬주는, 예.
5: 예.
0: 예. 서주임을 예. 찾는다면 됩니다.
5: 예.
1: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6: 여보세요?
0: 예, 안녕하십니까?
6: 예, 안녕하십니까?
0: 예.
6: 여보세요.
0: 예, 말씀 주세요. 듣고 있습니다.
6: 네, 예, 차례 맞군요.
0: 예.
6: 그 뭡니까? 저희 전염 수위도 나빠서 전에 소변 너무 많이 나가서 이 박윤덕 선생님한테 교인데 효과가 좀 봐서 저녁에 한 두 번밖에 안 봅니다.
0: 예, 효과 좋습니다. 예.
6: 예, 중량 썼는데요.
0: 예.
6: 그래 좀 예약도 하기도 하자고요.
0: 예, 오전에 오십시오. 예.
6: 오전에 말입니까?
0: 예, 이분은 오전만 문진합니다. 예.
6: 예, 박윤덕 선생님.
0: 예, 맞죠. 예.
6: 예, 알겠습니다. 예.
0: 예, 건강하십시오.
6: 예, 건강하세요.
1: 네,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0: 네. 안녕하세요.
7: 예. 예, 안녕하십니까.
0: 예.
7: 허리다리 지금 맞고 저리 경락 성기 효과 많이 보고 있습니다.
0: 예, 어느 분은 보였습니까?
7: 강철수 예, 선생님 예, 그 병제 효과 예, 많이 보고 있습니다.
0: 예.
7: 예, 그래 오늘이 가다가 또 연락을 하다 그럽니다.
0: 예, 그냥 오십시오. 연결됐습니다.
7: 예.
0: 건강하십시오.
7: 예. 예.
1: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8: 예. 여보세요?
1: 네. 안녕하십니까?
8: 예, 예 안녕하세요.
0: 예.
8: 예, 저기 저 훈천에 있는데요.
0: 예.
8: 예, 이 허리하고 이 관절이 어떻게 수신하는지 좀 선생님 저기 강철수 선생님 좀 예약하려고 그럽니다.
0: 예, 그냥 오세요.
8: 예, 오늘도 가면 되죠?
0: 예, 됩니다. 어떤 오후 시간 단에 오시면 됩니다. 예?
8: 예, 이름 예약된 거죠? 예,
0: 예, 됐습니다. 됐습니다.
8: 예, 예.

0: 수고하세요.
1: 네, 네. 건강하십시오.
2: 네. 안녕히 계십시오. 네, 장수시대 건강 프로 여러분과 함께 합니다. 네, 계속해서 문의하실 분들은 291-9333번, 291-9333번을 눌러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3: 여보세요?
1: 예, 네, 안녕하세요?
3: 네, 박성호 선생님 예약하자 그래요. 한 번은 약을 먹었는데 좀 효과 있는 것 같아서 오늘이 가서 그래요.
1: 예, 네, 어떤 상황에서 치료받습니까?
3: 혈압도 운동 안 되고 자꾸 좋아서 그런 것 같아서 그랬어요.
1: 예, 그냥 오세요. 연결됐습니다.
3: 네. 네. 둘이 갑니다.
1: 예, 예, 예. 건강하십시오. 예.
2: 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4: 와이.
1: 안녕하십니까?
4: 예. 예. 예, 선생님 수고합니다.
1: 예, 예, 예.
4: 예, 난 김태승이 병원에 다 큰 감사를 드리고 싶습니다.
1: 예. 예,
4: 처음에 거기 가기 전에는 영 광고를 하거나 예, 반신반의 했는데
1: 예, 예,
4: 내가
1: 아니다.
4: 예, 내가 댕겨 볼까나 예, 정말 우리 노년들이 700만원 사람들이 댕길 만한 곳이대다.
1: 예, 예, 그랬어요. 예.
4: 예, 그런데 내 이전에 영 콜깔레 앉아서 민에 걸지도 못하고 서지도 못하고 통세 나서 24시간 이렇게 앓다가 거기 행여나 해서 거기 찾아간 게 아야 살부터 통증이나 먹고 지금 이 자립해서 이 기도 밥도 하고 채소 살라도 되고 정말 은인입니다. 정말 감사드리고 싶습니다.
1: 예, 예. 상당한 일이었습니다.
4: 예. 예. 예, 그리고 또 이 내 지금 심혈관 질병으로 이 혈압도 높지, 혈압 조절이 아이리지, 심장이 나쁘지, 이래서 예, 좀 이번에 오는 그 당천에서 오는 서점이 치료를 받자고 서리 예약하자 그랬다.
1: 그럼 내일로 예, 예약합시다. 예?
4: 예, 정말 감사드립니다. 나는 예. 인스감에 정말 예, 광고를 하자고 반시반에 했는데
1: 예,
4: 정말
1: 예,
4: 연변 내에서 예. 노숙미들을 모셔다가 예, 이렇게 하거나 정말 신심이 있을 때다. 다른 예. 데서는 네 중학가나 돈은 저래 한세 1만 얼마리 내라 몇천 원 내라 이런지 여기는 아이 그랬대다.
1: 예, 예. 그래,
4: 감사합니다.
1: 예, 나 이래였습니다. 예,
4: 예,
2: 네,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5: 예,
1: 안녕하십니까?
5: 예, 안녕하십니까? 그 박창호 주임 선생님 보이자 그랬는데.
1: 예, 어떤 정황입니까?
5: 이 음식만 먹으면 위가 너무 아파서.
1: 예. 그냥 오세요. 예, 예, 됐습니다. 예.
5: 예.
2: 예. 예.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6: 예, 이순환과.
1: 예, 네. 맞습니다.
6: 예. 네, 선생님께 한 가지 물어보자고요.
1: 예, 말씀하세요.
6: 예. 요즘에 조금 시간이 된지 그것을 허리 아파서 그 윗머리가 이만하였지. 노건수라고
1: 돼. 예, 노건수. 내시 네. 어떻게 됐습니까?
6: 많습니다. 80세.
1: 예, 예, 예.
6: 노건수란 게 어떻습니까?
2: 네, 그래요. 네.
1: 말씀하세요.
6: 예. 아이, 그게 이미 어떻습니까?
1: 아하, 이거 의학적으로 이렇게 해석하자면 한 시간 해도 다 못합니다. 노건수 진단 받았으면 치료를 받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2: 네.
6: 아이 노건수.
2: 네, 어느 선생님 보이시겠습니까?
6: 아이 지금 원투스 알아보다.
2: 아, 네. 아, 신호가 안 좋은데요. 네, 신호 잘 잡아주시고 다시 문의 전화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네. 네, 다음 분입니다. 안녕하십니까?
7: 안녕하세요.
1: 네, 안녕하세요.
7: 네, 저기 박윤덕 주임이사 선생님이 저의 환자입니다.
1: 네, 어떤 상황에서 치료받습니까?
7: 제가 잠을 못 자서 그렇게 고생했는데 그 박주임 박윤덕 선생님이 저기 약을 쓴 후부터에 좀 지금 효과가 현저하게 나타나고 잠도 잘 자고 그래서 오늘 또 가려고 그랬다.
1: 예, 어전에 오셔요.
7: 네, 알겠습니다.
1: 예, 건강하세요.
2: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전화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0: 네, 전화합니까?
1: 예, 안녕하십니까?
0: 네, 아, 좀 물어보시오.
2: 네.
0: 여기, 네, 지금, 저, 옆에가 창화시켜 했는데,
1: 네.
0: 콩밭이하고, 그, 소리 난거 생겼다던데,
1: 예. 네.
0: 이거 지나서 문서 잡혀야 됩니까?
1: 일단은, 그, 연기를 계십니까?
0: 아, 이제 하루 동서이신데.
1: 그러게 되면 내일에 전문가가 오시니까, 예. 예, 결절성 질병, 난동성 질병 이분이 잘 치료합니다.
0: 아, 근데 내가 지금 예, 거기다 먹약 있어서 내가 거기 약 좀 써보자 그랬는데 내일 못 가게 되겠습니까?
1: 아, 그러면 방법이 없죠. 그, 지금 네, 이분은 네. 왔다가 은사 가니까요.
0: 예, 네, 그래, 거기 어느 순서에 좀.
1: 그러다면 예, 봅시다. 수건장 네. 찾으세요.
0: 수건장?
1: 예, 예.
0: 아, 예, 알았습니다.
1: 예, 예, 예.
0: 예, 수고하시오.
1: 예.
2: 네,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번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3: 예, 박창호 주임 선생님 안녕하세요.
1: 아, 내가 박창호 아닙니다. 네. 박창호 주임은 문진에 있습니다. 예.
3: 아픈 거 말아. 네, 그냥 아픈 거 말아 하겠어요.
1: 예, 예, 예.
3: 예, 나는 예, 위 쓰리고의 짱하면 예, 위가 아픈다. 그래 토약을 쓰고 예, 많이 회복되었습니다.
1: 예.
3: 예. 내가 예, 내 같은 분들도 예, 이철에 아프면 이 토약을 예, 써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래.
1: 어느 분은 보입니까?
3: 예, 예, 약을 그래 해 주십시오.
1: 아니, 어느 분은 보입니까?
3: 박창호.
1: 예. 박창호. 됐습니다. 예, 됐습니다. 그냥 오시면 됩니다. 예.
3: 예, 안녕하세요.
2: 예. 네, 그래요. 안녕히 계십시오. 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4: 예.
2: 네, 안녕하십니까?
1: 말씀 주세요.
4: 예, 수고하십니다, 선생님.
1: 예, 예.
4: 저는 박성호 주임이 치료를 받고 있는 환자입니다.
1: 예, 어떤 정화에서 치료받습니까?
4: 지금, 예, 저는 예, 좀 이 소화도에 문제 있는지, 그냥 예, 위가 예, 냉하단 말입니다. 그리고 아, 아랫배도 아프고 설사가 예. 좀 자주 나갑니다.
1: 그렇죠.
4: 이 여름에 냉면이랑 먹기 얼마나 좋습니까?
1: 예, 예.
4: 근데 일단 먹으면 예, 그럼 화장실 달아간단 말입니다.
1: 예, 예, 예.
4: 그러니까 좀 곤란이 많죠. 예, 그래 예. 소화도 이런 소화내과람이 다니면 치료를 받았는데
1: 예.
4: 좀 약 먹을 때는 괜찮은데 자꾸 재발한단 말입니다.
1: 예, 예.
4: 근데 누구이 알려주는 게 박창호 선생님이 이거 이런 거 잘한다 해가지고
1: 예, 예.
4: 그 길 대병원에 가서 그 박창호 선생님 찾아서 예, 점량 예, 두 번 갖다 먹었지만 굉장히 예. 좀 설사도 쓰라고 배도 좀 쓰라고다 말입니다.
1: 예,
4: 그래서
1: 예.
4: 지금 이 공고하려고 한번 좀 가려고 오늘 예약 부탁드립니다.
1: 예. 그냥 오시면 됩니다. 예.
4: 예,
1: 연락이 다 됐습니다.
4: 예.
1: 예, 예, 예.
2: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5: 여보세요.
1: 네. 안녕하십니까.
5: 예, 안녕하십니까.
1: 예.
5: 변호의 군비 그 대통령 박윤덕 주임 이사의 그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1: 어떤 정황에서 치료받습니까?
5: 잘못하지 다시 못했어요.
1: 예, 예.
5: 그 한국에서 때리는 한국에 그 수면제도 먹고 이랬는데 원래 한 고생하고 그래 보여 받고 그냥 거기 수면제를 하면 이래 그런데 손발이 너무 시리고 해서 이렇게 영변에 왔는데 모두 친구들이 소개해가지고 그 박윤덕 주민사 한번 보이라 해서 예.
1: 예.
5: 그래서 이제 내 갔습니다. 이 진짜 손발이 지네 차고 예. 다리 지네 오히려 다리부터 아래 계속 지내가지고 예. 이런 것도 투입하고 고생했습니다. 이게 그 박윤덕 주민사한테가 보이니까 용신 내고 잘해줍디다.
1: 그렇죠.
5: 그래서 예. 예. 그래 그 선제 와고 이렇게 썼는데 한두 번 쓰니까 예. 조금 나신 게 알겠다 하고 예.
1: 예.
5: 그래도 그 선생 하도 너무 진액도 잘하고 영 이런 믿음이라고 해서 예. 약도 써보라 해서 그 선생 약을 계속 썼습니다. 세 번째를 쓰니까 예. 지금 오전 손발이 쓴 게 많이 나빠졌습니다.
1: 예, 예, 예.
5: 예, 그래서 오늘 또 가서 약을 더 드리려고 그랬다. 예, 예약하기죠.
1: 예, 오전에 오십시오. 예. 연락이 다 됐습니다. 예.
5: 감사합니다.
1: 예, 안녕히 계십시오.
2: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6: 네, 안녕하세요.
1: 네, 안녕하십니까.
6: 예, 저희 어머니가 저번에 그 박성호 선생님 보였는데 좀 이렇게 허전이 많은 것 같아서 예약하려고 그래요.
1: 예, 어떤 정황에서 치료받습니까?
6: 수면 장애가 있고요. 좀 혈압도

0: 온종 안 되고 했는데 약을 쓰고 나서 많이 좋아졌거든요.
1: 예예 예, 축하드립니다.
0: 예. 예.
2: 네.
0: 몇 시에 가면 돼요?
1: 예. 시간단에 오시면 됩니다. 예, 예.
0: 네, 알겠습니다.
1: 예, 예, 예.
2: 네,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3: 네, 안녕하세요.
1: 네, 안녕하십니까?
3: 예, 길배순이지요.
1: 예, 예, 예.
3: 예, 저는 이 밑에 전에 강철수 주임 이사한테서 관절 치료를 받았습니다.
1: 예.
3: 예, 근데 그때 이렇게 침도 맞고 선약도 먹으면서 치료를 한 보름 정도 했는데 그 치료가 용 잘 돼서 지금도 재발하지 않았습니다.
1: 좋은 일입니다. 예.
3: 예, 엄청 감사하죠.
1: 예, 예, 그렇지. 예.
3: 그래서 오늘도 또 다음적이나 진료를 주문하려고 그래요.
1: 예, 그냥 오십시오. 예. 다 연결됩니까? 예, 예, 연결됐습니다. 예.
3: 그러면 오늘 가겠습니다.
1: 예, 예.
2: 네,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전화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4: 네.
1: 안녕하십니까?
4: 네, 안녕하십니까? 네, 그 박창호 그 선생님께서 그 가래 많고 손이 차고 이런 게 약을 먹은 게 지금 많이 났을까? 예, 한번 예약 더 해주시오.
1: 예, 그냥 오십시오. 예,
4: 예, 예. 예,
1: 건강하십시오.
2: 예. 네, 안녕히 계십시오. 네, 시간도 얼마 남지 않았는데요. 계속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1: 그러니까 예, 우리 지금은 관심병을 말이죠. 예, 토론하다가 말이죠. 예, 예 중단됐는데 치료도 치료겠지만 예, 예방하는 것이 나는 예, 항상 더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예. 그러면 환자분들이 그러면 어떤 상황이 이래면 이 관심병이 왔지 않는가 이게 말이죠. 궁금할 테죠. 증조 행사이라 합니다. 예. 맨 안에 말죠 늘상 예 가슴이 답답하고 예 어떨 땐 또 예 쏙쏙 뛰는 것처럼 아파나고 예 가슴이 두근닥거리고 예 숨이 차고 또 어떤 분들은 예 요거는 진단하기 위해서 조금 의사 선생님들이 조금 예 애를 느끼는 이런 증상입니다 예 어깨라든가 예 등이라든가 예 아파날 때 있습니다 예 어떤 분들은 기시는 예 그만 좀 치과의 질병이 아닙니다. 예. 이것이 의사분들이 좀 곤란한 편입니다. 예. 이빨이 아파도 예. 이 관심병의 모든 문제를 말이죠 반영할 수 있습니다. 예. 그리고 어떤 분들은 말이죠 마취도 예. 소화계통에 문제가 있는 것처럼 미스꺼운 기운을 느낄 때도 있습니다. 조약에는 말이죠 이 관심병이 인기된 다음에는 흉커를 하는데 가슴 파기 말이죠. 예. 심교통이 옵니다. 예, 칼로 애이는 것처럼 조약에는 심장에 맞아 예, 공혈부도 산소결핍으로 인해서 말이죠 예, 생기는 증상인데 어떤 분들은 가슴이 아파나면서 요 발작할 때만이죠 하늘로 멍멍하나 합니다. 식은땀이 쫙 납니다. 그리고 예, 어제도 여러분들에게 교대를 했지만 현운증 현상이 있습니다. 심합니다. 예. 텐션 띠전, 예. 하늘땅이 말이죠. 핑핑 돌아갑니다. 예. 그리고 어떤 분들은 요거 진단하기 위해서 좀 곤란한데, 예. 팡웨이 현상이 있습니다. 예. 그리고, 메스긋고 토하고. 또한 어떤 분들은, 예. 목이 아파날 때도 있습니다. 사실은 말이죠. 경추병인가 검사를 해보기는 그것이 아닌데, 그리고 쌍블라이치열에 숨이 차서 이런 말이죠 증세가 나타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오늘 여러분들께 교대를 해드리지만은 이러한 증세가 생겼을 때 아직 진단은 못 받았지만 꼭 말이죠 이 심장내과의 전문가분들 찾아서 먼저 확진하고 그 다음에 치료를 받기를 기원합니다.
2: 네, 잘 알겠습니다. 오늘도 좋은 말씀 주셨는데요.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길태중이 문진보 예약 전화는 276-5000번, 276-5000번입니다.
5: 복경 시간으로 7시를 알려드립니다.

0: 연변 뉴스.
1: 연변 뉴스.
2: 안녕하십니까. 이 시간 뉴스의 주현영입니다. 주당위 상무위원회는 확대회를 소집해 주황 생태환경보호독찰통보와 성당위석의 황강의 회시정신을 전달하고 우리주의 시정실시사업을 연구 포착했습니다.
3: 2026년 연변 축구의 고향 문화시즌 가동 및 동북축구연맹전 연변 대표팀 출정식이 용정해란강 축구문화산업단지에서 있었습니다.
2: 1년 내 연변 라디오 텔레비전 방송국에서는 전환 승격의 모를 받고 연변 우선 전자상거래 생방송 프로젝트를 혁신적으로 구축해 전통 매체 플러스 신매체 전자상거래 융합발전 새 경로를 성공적으로 탐색해냈습니다. 주당위 상무위원회는 20일 확대회를 소집해 주황 생태환경보호독찰통보와 성당위석의 황강의 회시정신을 전달하고 우리주 시정실시사업을 연구 포착했습니다. 성당위 상무위원이며 주당위석인 호가복이 회의를 주재하고 연설했습니다. 호가복은 습금형 생태문명 사상을 깊이 관찰하고 록수청산이 곧 금산, 은산이라는 이념을 확고히 수립 실천하며 주황 생태환경보호독찰에서 통보한 문제에 대조해 책임을 다지고 엄격히 시정하면서 하나를 들면 셋을 알고 체계적으로 다스려 착실하고 확실한 시정 성과로 대중관심에 대답하고 독찰 시험지에 답을 잘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주인대 상무위원회 주임 최홍성, 주정협 주석 주금성이 회의에 출석했습니다. 회의는 다음과 같이 지적했습니다. 생태환경보호독찰을 전개하는 것은 습금형 동지를 핵심으로 하는 당중앙이 생태문명 건설과 생태환경보호를 강구하는 중대한 제도적 배치입니다. 우리주는 장백산 중부지역과 동북본 표범 국가공원 핵심구역에 위치해서 지역 생태안전과 국가 생태안전, 나아가 동북아 생태안전을 수호하는 중요한 사명을 짊어지고 있습니다. 이번 주황 생태환경보호독찰에서 통보한 전형적 사례는 문제를 정확하게 지적하고 단점과 약점을 지적하는 바 우리주 일부 지방과 부문의 생태환경보호사업에 여전히 비교적 큰 차이가 있음을 말해줍니다. 각 현시와 부문에서는 주황 생태환경보호독찰 시정사업을 잘 들어주는 정치 책임감과 사업 긴박감을 절실히 증강하면서 정치적 입장에서 보고 처리하며 시정하는 것을 견제해야 합니다. 주황 생태환경보호독찰 시정을 두 가지 확립을 확고히 수호하고 두 가지 수호를 견결히 실천하는 실제 행동으로 삼고 습금형 생태무명 사상을 관철실시하는 중대 조치로 삼으며 아름다운 생활에 대한 여러 민족 대중의 동경을 만족시키는 유력한 수단으로 삼아 환경보호독찰 시정의 후반부 문장을 착실하게 잘 작성함으로써 실질 사업 성과로 연변의 록수 청산을 잘 수호해야 합니다. 회의는 다음과 같이 강조했습니다. 각 현시와 부문에서는 문제의 시정 책임을 엄격히 실시하고 층층이 책임 사슬을 단단히 조이며 가장 견결한 태도와 가장 유력한 조치로 시정 실시와 문책 추궁을 잘해야 합니다. 주황 생태환경보호독찰에서 통보한 전형적 사례에 대해 한 개 사건 한 개 전담반, 한 개 문제 한 개 방안을 견제하면서 관건 부분을 들어주고 원인을 분석 연구해야 합니다. 기술 규범 표준을 엄격히 실시하고 시정 책임, 조치, 시한을 명확히 해 조속히 시정 성과를 형성함으로써 기준에 도달하는 대로 검수하고 종결해야 합니다. 문제 책임을 신속히 철저히 규명하고 규율 법률 위반 행위에 대해 엄숙하고 정확하게 책임을 물으며 규율과 법에 따라 엄숙히 처리하고 절대 묵인하거나 양보하지 말아야 합니다. 이첩된 신소신고 사건에 대해서는 적극 접수하고 전부 받아들여야 하며 조건이나 리유를 불문하고 일일이 분석 판단해야 합니다. 책임연계 기재를 건립하고 처리 시한을 단축해야 합니다. 당장 해결할 수 있는 것은 다같이 추진해 조속히 효과를 보고 단기 내 해결하기 어려운 것은 기일을 역배치해 기한 내에 종결시켜 모든 일에 대답이 있고 매 사건마다 락착이 있도록 확보해야 합니다. 회의는 다음과 같이 강조했습니다. 주황 생태환경보호독찰 반응 문제는 단점과 약점을 검시하는 고을일 뿐만 아니라 환경보호 책임을 가지고 사업 허점을 보완하며 질의 효능을 제고하는 계기입니다. 각 현시와 부문에서는 하나를 들면 셋을 알고 표본 동치를 견제하며 문제 근원을 깊이 파헤치고 제도 나사를 꽉 조여야 합니다. 당면의 문제를 해결할 뿐만 아니라 장기적인 문제도 해결하고 개별적 문제를 해결할 뿐만 아니라 공통된 문제도 해결해 류산 문제가 다시 발생하는 것을 견결히 방지해야 합니다. 리머 및 초원 부문, 삼림공업 집단에서는 야생동물 보호, 벌채지 갱신 조림, 자연보호지 법률 규정 위반 문제 정돈 등 전문 행동을 깊이 실시하고 함부로 수렵하고 규정을 어기고 개간하며 불법 점용하고 관리보호가 날아가지 못하는 등 문제를 집중 정돈해 림업 초원 생태보호 붉은선을 견결히 지켜야 합니다. 수리 부문에서는 전주 하천호수 범위 내 규정 위반 모래 채취, 네 가지 혼란 현상 반등, 수자원 관리 통제가 엄격하지 못한 등 문제 정돈을 통괄적으로 잘하고 하호장제 직체 리행 심사, 모래 자갈 자원 감독 관리, 수생태 보호 회복 등 제도의 강성 집행을 강화해 하천호수 관리 질서를 1층 규범화해야 합니다. 자연자원 부문에서는 광산자원 불법 채굴 단속 및 광산자원 회복 전문 행동을 집중 전개하고 무허가 채굴, 구역 초과 채굴 등 위법 행위를 엄격히 조사 처리해 광산자원 개발이 규범적이고 질서 있게 진행되며 효율적으로 리용되도록 확보해야 합니다. 농업농촌 부문에서는 농촌 생태환경 질의 박약, 농업면 원천 오염 관리 통제 미흡, 가금 가축 사양 오염 방지 미흡 등 잠재적 문제에 초점을 맞춰 농업 오염 방지와 농촌 주거 환경 정돈을 깊이 전개, 농촌 생태 환경의 지속적인 개선을 추동해야 합니다. 주택 및 도시농촌 건설 부문에서는 건축 쓰레기 발생, 운송, 수납 처리, 전사슬 감독 관리를 중점적으로 강화하고 법과 규정 위반 투기, 운송, 처리 행위를 엄하게 타격해 도시농촌 주거 환경지를 지속적으로 개선해야 합니다. 주당위 상무위원, 주정부 부주장, 주직속 관련 부문과 단위 주요 책임자, 각 현시 당위 주요 책임자들이 회의에 참가했습니다.
3: 5월 20일 우리준은 조항제2 생태환경보호 독찰조에서 이첩한 제11진 곤종신소 신고 사건 도합 6건, 중점 사건 2건을 전달받았는데 그중 전화 2건, 편지 4건입니다. 그중 혼촌시 1건, 중점사건 1건, 도나시 1건, 도문시 1건, 왕청현 3건, 중점사건 1건입니다. 이번에 이첩한 신소사건 중 여러가지 생태환경 관련 문제가 6건입니다. 그중 토양 관련 사건이 1건으로 16.7%, 대기 관련 사건이 1건으로 16.7%, 생태 관련 사건이 4건으로 66.7%를 차지합니다.
2: 2026년 연변 축구의 고향 문화 시즌 가동 및 동북축구연맹전 연변 대표팀 출정식이 20일 오후 룡정 해령강 축구문화산업단지에서 있었습니다. 축구의 향연, 다채로운 연맹과 함께를 주제로 한 이번 활동은 주체육국과 룡정시 인민정부에서 주최하고 연변축구협회, 룡정시 문화라디오 텔레비전 방송 및 관광체육국에서 주관했으며 전주의 축구연맹을 응집해 축구 문화관광융합의 세상을 함께 열었습니다. 부조장 윤조희가 가동식에 출석했습니다. 가동식 현장에서 특색 민족 가무와 축구 활력이 어우러져 연변 가무의 고향과 축구의 고향 두 가지 매력을 전시했습니다. 활동에서는 2026년 연변주 축구 경기 일정을 대독하고 2026년 연변 축구문화 추천 소개관 명단을 공포하고 이름패를 발급했습니다. 또 축구 따라 연변 관광 지안서를 대독하고 경기 특별 소비 혜택 조치를 발표했습니다. 선수 대표, 축구팬 대표들이 각기 공정 경기를 치르고 문명하게 경기를 관람할 때 대해 태도 표명 발언을 했습니다. 주체육국 관련 책임자가 동북축구연맹전 참가 연변 대표팀의 집결 깃발을 수여했습니다. 윤조희가 2026년 연변 축구의 고향 문화 시즌 가동, 동북축구연맹전 연변 대표팀 출정을 선포했습니다. 동북축구연맹전 연변 대표팀 선수 두지박입니다.

0: 연민주를 대표해 제1회 동북축구연맹전에 참가하게 되어 매우 영광스럽습니다. 이번 제1회 동북축구연맹전을 위해 목적성 있게 훈련을 했습니다. 경기에서 우리의 평소 훈련 내용을 남김없이 보여주고 연변의 용감한 품격을 보여주렵니다. 당연히 연변 축구 팬들은 시종 축구팀과 함께 해왔는데 그들은 연변 축구 발전에 든든한 후원자입니다. 출정식에서 축구 팬들의 뜨거운 열정은 고향 축구팀에 큰 힘을 보태주었습니다. 연변 축구팬 련의회 회장 고원철입니다. 동북축구연맹전이 곧 시작됩니다. 우리는 100명의 축구팬들을 모아 후코트에 갑니다. 이번 경기에서 이겨 좋은 출발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동북축구연맹전은 4개 성의 문화교류, 경제교류, 체육교류를 강화하게 됩니다. 동북축구연맹전을 통해 우리의 청소년 축구훈련 수준을 제고하고 사회체육, 사회축구를 발전시켜 모두가 축구를 좋아하게 함으로써 축구의 저력을 더욱 두텁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번에 출전한 연변팀은 연변농정축구구락부 예비팀을 주축으로 현지 우수축구 인재들을 받아들였으며 체계적인 훈련을 거쳤습니다. 5월 23일 연변대표팀은 원정에서 후코트팀과 첫 경기를 치르게 됩니다.
1: 1년 내 연변 라디오 텔레비전 방송국에서는 전환 승격의 모를 받고 연변 우선 전자상거래 생방송 프로젝트를 혁신적으로 구축해 전통 매체 플러스 신매체 전자상거래 융합발전 새 경로를 성공적으로 탐색해냈습니다. 프로젝트는 실시된 이래 시장화 운영, 현지화 자원 발굴, 브랜드화 전파를 빌어 사회 효익, 경제 효익, 인재 양성, 농업 조력의 여러 가지 돌파를 실현했습니다. 연변 라디오 텔레비전 방송국은 전통 매체 혁신 전환에서 성과를 냈을 뿐만 아니라 주류 매체 용량으로 연변 특색 산업 인기 상승, 지역 문화 전파, 향촌 진흥에 조력해 매체 융합과 지방 발전 봉사 쌍방향 상생이라는 우수한 답안지를 작성했습니다. 연변 라디오 텔레비전 방송국 연변 우선 틱톡 생방송실 방송인들이 네티즌과 열정적으로 소통하는 가운데 주문이 실시간으로 갱신되며 현장 분위기가 뜨겁습니다. 1년 내 연변 우선은 라디오 텔레비전 방송 매체 우세에 이탁해 내용 전파와 전자상거래 판매를 심층 융합했는 바 생방송 내용은 미식을 매개로 문화를 내포로하면서 고객들이 좋은 물품을 구매하는 한편 연변의 지역 풍정과 민족 문화를 느낄 수 있겠습니다. 연변 우선은 실내 일상 생방송을 완수한 토대에서 한 해 동안 32차례 실외 생방송을 완수했습니다. 지금까지 프로젝트 전 플랫폼 계정 팬이 루계로 129만 명이 늘어났고 생방송 단말과 영상 단말의 루계 루출량이 각기 연 8억 차와 6억 차에 달했습니다. 18명의 종업원들은 전통 방송인에서 능숙한 생방송 판매 달인으로 거듭나 라디오 텔레비전 방송 사업의 다원 발전에 인재 역량을 비축했습니다. 1년간 전반 플랫폼에서 루계로 180만 건의 판매를 완수한 가운데 판매액은 초기에 월 평균 45만 원에서 한 달 한 개 플랫폼에서 최고 554만 원으로 늘었습니다. 연변 라디오 텔레비전 방송국 연변 우선 방송주간 공혜은입니다. 최초의 단일 틱톡 플랫폼 생방송에서 점차 틱톡, 영상 계정, 콰이소우, 소홍서 및 핀도더를 포함한 여러 플랫폼으로 발전했습니다. 우리는 생방송 기반 전자상거래에만 국한되지 않고 전통적인 선반 기반 전자상거래로 한창 범위를 넓히고 있습니다. 연변 경제 발전에 봉사하는 면에서 연변 우선은 주류 매체의 담당을 보여줬습니다. 연변 우선은 30여 개 현지 기업의 증산, 일자리 확대에 조력했는 바 공급 사슬, 물류, 클라우드 창고 등 관련 산업에서 일자리 130여 개 새로 증가하고 왕청 기버섯, 룡정 사과배, 연변 입살 등 특색 농산품이 외부 시장에 진출하는 데 조력했습니다. 그중 룡정 사과배는 닷새 만에 30만 근을 판매하는 좋은 성적을 거뒀습니다. 한편 연변 금강산, 한식부, 도매궁 등 기업의 판매액 증가폭이 756만 원에 달하도록 조력했습니다. 연변 금강산 식품주식위원회사 시장부부장 로몽영입니다. 연변 우선은 공식 생방송 주진지입니다. 판매량이 집중적으로 늘고 고객 흐름 전화가 강해 현지 플러스 전국 두 가지 피복을 실현했습니다. 연변 우선은 기업을 도와 온라인 판매량을 제고시키는 한편 브랜드 지명도를 신속히

0: 확대하고 지역 브랜드에서 전국 시장내로 나아가도록 했습니다. 1년 내 연변 우선을 통해서 115만 봉지의 제품이 판매됐는데 판매액이 430만 원에 이릅니다. 방송 매체의 공신력에 힘입어 연변 우선은 업계의 광범한 인정을 받았는 바 선으로 틱톡 공식 선두 상품 판매 생방송실, 길림성 청년 전자상무협회 브랜드 추천관 및 흥변부민 전문 생방송 인도자 등 영예를 따내면서 전성 매체 융합 발전의 우수 사례로 됐습니다.
1: 5월 20일은 한해에서 당신을 사랑합니다와 발음이 비슷해 연인들이 결혼 등기를 하는 길로 떠올랐습니다. 당일 연결 영정 등지의 민정 부문에서는 혼인 등기 특색 활동을 펼쳐 다양한 형식으로 혼례의 새 풍습을 선도하고 문명 가풍을 전파했습니다. 20일 룡정 비암산 건강양생 휴가군의 사랑의 분위기로 가득 찬 가운데 우리 주 첫 결혼연애 문화개혁 등기 방문 지점이 이곳에 락착했습니다. 룡정시에서는 혼인 등기처를 풍경군의 백령 고택에 옮겨오고 혼인 등기 새 봉사 모식을 내왔으며 특별히 여러 쌍의 연인들을 현장에 요청해 몰입식으로 규범적이고 온정이 넘치며 간소화된 신식 혼인 등기 전 과정을 체험하겠습니다. 삼일꾼의 안내하에 이들은 차례로 정보 확인, 결혼증 발급 등 절차를 마쳤습니다. 현장 체험 참가 신혼부부 대표 조희갑니다. 비암산에서 결혼 등기증을 받게 되어 아주 즐겁고 이 추억을 잊지 못할 것 같습니다. 이곳은 풍경이 아름답고 전경도 낭만적으로 배치했으며 또 조선족 특색도 있습니다. 이런 아름다움을 가지고 서로 존경하고 사랑하며 가정을 잘 꾸려나가렵니다. 룡정시 민정 및 퇴역군인 사무국 국장 우리입니다. 향후 봉사를 지속적으로 지속하고 상시적으로 특색 등기 봉사를 전개하며 합동결혼, 혼송문화절, 결혼기념일 서약 되새기기 등 활동을 내와 이곳을 사랑을 증견하고 행복을 전달하며 새해 기풍을 인솔하는 연변주의 아름다운 대표적 방문지로 만들어 문명한 혼속이 사람들의 마음에 깊이 스며들게 하고 달콤 경제가 룡정의 문화관광 발전에 동력을 부여하도록 하렵니다. 연결시 민정구 혼인등기처 대청에도 기쁜 분위기가 넘쳤습니다. 연결시 민정구 혼인등기처에서는 따뜻하고 장엄한 의식을 마련해 신혼부부들에게 잊지 못할 순간을 선사했습니다. 활동에서 연결시 민정구 관련 책임자가 매 신혼부부들에게 결혼증을 발급하고 진심어린 축복을 전했습니다. 결혼증을 받은 신혼부부들의 얼굴에는 행복과 기대로 가득 찼습니다. 신혼부부 장근 맹흔입니다. 우리는 5월 20일을 선택했습니다. 오늘은 의미가 매우 좋고 분위기도 좋습니다. 활동도 매우 많아서 아주 좋습니다. 의식 현장에서 신혼부부들은 문명 혼속 지연서를 읽었습니다. 활동 현장에는 행복 탁본 기념 액자 제작 순서가 마련되는데 신혼부부들은 손을 맞잡고 탁본을 만들어 5월 20일에 달콤한 추억을 남겼습니다. 근래 우리 주에서는 신시대 결혼연애 문화개혁 건설에 초점을 두고 결혼 루습을 타파하고 문명건강 결혼연애 새 기풍을 육성해 광범한 청년들이 문명, 절약, 건강, 향상의 결혼연애관, 가정관을 수립하도록 이끌었습니다. 다음 단계 우리 주에서는 결혼연애 문화 개혁 사업을 지속적으로 심화하고 문명 새 기풍 전파 경로를 계속 넓혀 문명한 결혼연애 새 기풍이 부단히 전파되고 조화롭고 문명한 사회 새 기풍을 전력 조성해 전주 정신문명 건설 고품질 발전에 조력하게 됩니다. 융합매체 간추린 뉴스입니다. 연변 고급 쥐사도구 농기구 그림글 전시가 18일 도나시 역사박물관에서 펼쳐졌습니다. 전람은 신석기 시기에서 근현대까지 연변의 쥐사 경작 문명 발전 역정을 전시하고 여러 민족 선민들의 생산 생활 지혜를 보여줘 여러 민족 융합 공생의 역사를 재현했습니다.
0: 훈춘시 마천자향 남산촌의 훈춘 모란원이 개화기를 맞이한 가운데 활짝 피어난 모란꽃들이 절경을 이뤘습니다. 연변 뉴스 여기서 마칩니다. 담당의 아나운서 신금철, 박홍이었습니다.

0: 열린방송 라디오 시대.
1: 열린방송 라디오 시대.
0: 고향은 지금.

0: 최저기온은 섭씨 영상 7도입니다. 산림화재 위험기상 등급 4급이고요. 공기오염 기상조건지수 1급입니다. 날씨였습니다. 네, 오늘 시간에는 이 농업 정보와 고향 소식에 이어 우리 주에서 실시하는 보성 경작 기술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려 합니다.
1: 요즘 피부 고민으로 힘드시죠?
2: 연주 피부병 병원이 피부병 환자들의 고민을 해결해드립니다.
1: 연결시 건공수학교 맞은편에 위치한 연주 피부병 병원은 진료, 연구, 예방, 재활을 일체화한 현대적인 의료기관입니다.
2: 국내외 최신 의료 설비를 갖추고 있고 첨단 기술로 치료를 하기에 치료 기간이 짧고 효과가 탁월합니다.
1: 환자 중심으로 쾌적한 환경과 량질 봉사를 제공하며 풍부한 경험을 가진 국내 유명 피부 전문의들이 친절하게 치료합니다.
2: 수술, 유전자, 면역요법 등 중세의 결합 방법으로 각종 난치성 피부 질환과 의난성 피부 질환까지 효과적으로 치료해드립니다.
1: 연조 피부병 병원 문의전화 0433-895-8888번 0433-895-8888번으로 연락주십시오.
2: 건강한 피부, 연주 피부병 병원이 함께합니다.

네, 먼저 농업 정보 전해드리겠습니다. 최근 제14기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에서 농업법 수정 초안이 처음으로 채택됐습니다. 이 초안은 농촌 토지도급 관계의 안정과 삼권 분리 제도를 법적으로 명확히했으며 아울러 식량 안전 신질 생산력, 농업의 친환경 발전, 도농융합 등 우리 농촌의 미래를 바꿀 중요한 내용들을 담고 있습니다. 일전 제14기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제22차 회의에 제청하여 처음으로 심의한 농업법 수정초안은 농업생산 경영체제 관련 내용을 보완해 농촌 토지도급관계의 장구한 불변 및 삼권 분치시달에 관한 내용을 증가했습니다. 농업법은 농업농촌 경제 분야의 기초적인 법률로서 1993년에 제정돼 2002년에 전면적인 수정을 거쳤으며 2009년과 2012년에 각각 개별 조항을 수정했습니다. 새 시대 새 로정에서 농업농촌 경제발전이 새로운 형세 새로운 임무에 직면하면서 농업법 수정이 필요해졌습니다. 농업법 수정 초안은 도합 16장 14장 110조로 되어 있는데 농업강국 건설을 목표로 농업농촌 현대화의 특징과 요구에 따라 중점 내용을 두드러지게 해 수정했습니다. 수정 초안은 다음과 같이 명확히 했습니다. 국가가 농촌 토지 도급 경영 제도를 실시해 법에 따라 농촌 토지 도급 관계의 안정과 장구한 불변을 보장하고 토지 도급에 대한 농민들의 경영권을 보호합니다. 국가는 도급 측이 법에 따라 자원의 원칙하에 유상으로 타인에게 토지 경영권을 이전하는 것을 보호하고 토지 경영권자의 합법적 권익을 보호합니다. 수정 초안은 또 농업의 적정 규모 경영을 발전시키고 가정 경영과 현대 농업 발전의 유기적인 연결을 실현할 것을 제기했습니다. 양식 안전을 보장하고 중요한 농산물 공급을 보장하는 면에서 수정 초안은 국가 양식 안전 전략을 명확히 했는데요. 양곡 주요 산지의 리익 보상 기제와 양곡 생산자의 수익 보장 기제를 건전히 하고 대식물관을 실시하며 다원화된 음식물 공급 체계를 구축한다고 했습니다. 수정 초안은 또 당지 실정에 알맞게 농업의 신질 생산력을 발전시키고 과학기술 혁신과 산업 혁신의 심층융합을 추진할 것을 제기했습니다. 농업지지보호체계를 보완했는데요. 농민들이 소득증대를 촉진하는 면에서 수정초안은 국가가 재정의 우선 보장, 금융의 중점 지원, 사회의 다원화한 참여라는 농업농촌 투입구도가 빠르게 형성되도록 추진하고 국가가 강농해농 분농정책의 효능을 제고할 것을 제기했습니다. 수정초안은 농업

친환경 발전 상자를 단독으로 내와 절약적 집약적 재배 사육 기술을 사용하고 병충해 생물 예방 퇴치를 강화하며 생태순환 농업을 발전시키고 법에 따라 농업의 생태보호 보상을 실시하며 농업의 생태제품 가치 실현 기제를 점차 보완하고 농업면에서 오는 오염을 예방 퇴치하도록 권장하고 지지하는 등 내용을 추가했습니다. 농촌 경제 발전을 촉진하고자 수정 조항은 또 도시와 농촌 융합 발전 내용을 보완하고 빈곤 퇴치 난관 돌파 임무 완수 후에 새로운 상황에 적응하며 미발달 지역의 발전을 지원하고 재빈곤 및 빈곤 방지 상시화 기제를 보완하는 등에 대해 규정했습니다. 일전 농업농촌부의 주최로 양돈읍 발전 좌담회가 열렸습니다. 회는 양돈 능력 종합조절을 착실히 들어줌으로써 돼지시장의 예기를 안정시키고 가격의 합리적인 회복을 도모하며 양돈읍의 고품질 발전을 촉진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전문가들은 생산 능력의 과잉과 시장 공급의 관성 증가의 영향으로 당면 돼지 가격이 낮은 수준에서 운행 중이며 생산량 감축 효과가 나타나면서 돼지 가격이 점차 안정되고 회복 상승을 가져오며 전반이 낮고 후반이 높아지며 좁은 폭의 파동을 보이는 연간 가격 특징을 보일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관련 책임자는 각급 부서의 책임을 단단히 다지고 생산력 감축 과제를 실질적으로 이행해 번식용 암돼지의 사육수를 합리적인 수준으로 조정하고 생산량 조절 예상 유도 산업 업그레이드를 총괄적으로 추진함으로써 양돈업이 주기적인 변동을 줄이고 내실 있는 발전을 도모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회의는 양돈업이 생산 능력 조절과 전환 및 업그레이드를 추진하는 것을 결부해 양돈업 관련 정책을 최적화로 조정하고 돼지 종자업이 자주적 혁신을 추진하며 저단백질 사료 기술을 적극 보급하고 사육의 표준화 지능화 수준을 지속적으로 향상시키며 양돈과 도축의 배치를 최적화하고 도축기업에서 정밀 분할 및 재물 가공을 추진하도록 유도하며 전 과정 품질 관리를 강화하고 질병 예방 통제를 틀어줌으로써 재방 과정에서 양돈업이 전환 및 업그레이드를 촉진해야 한다고 요구했습니다. 네, 계속해 고향 소식입니다. 우리수 보충 경작지 질 검수 사업이 순조롭게 추진되고 있습니다. 국가 및 성 경작지 보호 직능 조정 통일적 배치에 따라 올해 2월 1일부터 보충 경작지 질 검수 관련 사업 직책이 자연자원부에서 농업농촌부문으로 정식 이관됐고 관련 사업 성과도 동시에 경작지 보호와 식량 안전에 대한 당위와 정부 동일 책임 심사에 포함됐습니다. 전주농촌부문은 신속하게 행동하고 긴밀히 연계하면서 다각적인 조치를 통해 보축경작지 질 검증 전 과정을 세밀하게 추진하고 경작지 질이 최저선을 지키며 식량 안전의 기반을 다지고 있습니다. 전주농업농촌부문은 단계적으로 정책 업무 학습을 전개하고 골간 인원을 선발해 성급 전문 업무 강습 2기에 참가시켰으며 보충경작지 검수 관리 방법 성급 실시 방법 및 실시 세칙 등 정책 기술 부문을 문건을 깊이 있게 연구했습니다. 전주 농업농촌 부분에서는 농객기 성급 전문가 등록 관리 관련 규정에 따라 단위 추천 개인 신고 공개 선발을 결부한 방식을 통해 연변주 보충 경작지 질 감정 전문가 목록을 구축했습니다. 등록된 전문가는 도합 35명으로 농학, 농업자원환경, 수리공사, 토지관리 등 여러 전공이 포함되며 길림농업대학, 연변대학, 성농업과학원 등 대학의 과학연구골관들이 참여해 전문 기술 역량으로 경작지의 질 감정 심사 사업을 정밀하게 지원했습니다. 주 농업농촌국에서는 각 현실을 총괄적으로 지도해 전역의 보충 경작지 파악 조사를 전개하고 토지 구역별로 면적, 지역 위치, 경작지 생산 능력 상황을
확인했으며 규범적으로 사업 대상을 작성하고 동태적 정밀화 관리를 실시했으며 전성의 총괄적 경작지 질 관리 통제를 위한 정밀한 서류를 제공했습니다. 지금까지 전주의

검수를 기다리는 보충경찰지 총면적은 2,600여 모인데 그중 도나시가 2,400여 모, 훈춘시가 240모입니다. 네, 안도현 성문진 룡흥천에서는 온실 체리 재배로 특산업에서 새봄을 열어가고 있습니다. 안도현 실적 평가 봉사 중심에서 추진하는 이 특색 산업 기지는 총 2천여만 원이 투입될 계획이며 현재 온실 열동을 세우고 체리 묘목 2,500여 그루를 심은 상태입니다. 룡흥천 특색산업기지는 체리 위에도 블루베리, 딸기, 오이 등을 다양하게 재배해 재배와 채집 체험이 하나로 어우러진 발전 모델을 형성했습니다. 산업지능의 최종 귀착점은 언제나 대중의 주머니를 불리는 데 있습니다. 채집원은 건설 초기부터 주변 마을 촌민들을 우선적으로 채용했습니다. 물주기, 시비, 가지치기 등 농산일에 익숙한 촌민들을 집앞 해서 우리 숙련된 일섬시로 돈을 벌 수 있게 했습니다. 통계에 따르면 기지는 이미 100여 명의 취업과 소득 증대를 이끌었습니다. 가지마다 묵직하게 매달린 황금 열매는 안도현 특색 산업 발전을 위한 실질적인 세기를 열어줬으며 향촌 진흥에 새로운 희망을 심어주고 있습니다.

0: 농업은 지역 발전의 튼튼한 버팀목입니다.
1: 농업은 새로운 경제 장성점입니다.
0: 농업은 곧 우리의 문화이고 자존심입니다. 지식경제 시대, 현대 농업은 곧 과학입니다. 끊임없는 품종 개량과 기계화 작업,
1: 친환경 농법과 산업화 경영, 효율적인 정보 공유와 현대적인 유통 체계,
0: 저투입 고산출, 고품질 고효과성,
1: 우리가 가고 있는 현대 농업의 길입니다.
0: 신뢰받는 농업, 경쟁력 있는 농업,
1: 특색 있는 농업, 희망 있는 농업,
0: 화학용농이 만들어갑니다.

0: 네, 최근 보게 되면 농업 해당 부문에서 이 농작물 재배에서 선진적인 기술을 도입해 우리 천민들이 인력 물력을 절약하면서도 좋은 효과 볼 수 있는 기술을 추진하고 있는데요. 그 가운데서 꼽을 수 있는 것이 아마 맹경 기술, 심증 정지 작업, 보성 경작 기술이라고 봅니다. 오늘 시간에는 올해 우리 주에서 실시하는 보성 경작 기술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려 합니다. 예, 주 농기계 관리본소 농기계 보급과의 현애선 과장님을 생방송실에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1: 네, 안녕하십니까?
0: 네, 올해 우리 성에서 그 동북 흑토지 보호 경작 행동 실시 방안을 내왔다면서요?
1: 네. 네, 농촌부가 재정 발행한 동북 흑토지 보호성 경작 행동 계획 2026년부터 2030년 문서에 따라서 네. 15차 5개년 계획 기간 흑토지 보호성 경작 기술 실시 효과를 지속적으로 공고히 하기 위하여
0: 네.
1: 농업 농촌부 농업 기계화 관리사는 최근 동북 흑토지 보호성 경작 행동 계획 기술 지침 2026년 판을 발행했습니다.
0: 네.

0: 이는 15차 5개년 계획기간 흑토지 보호성경작과 주요장 미리 대면적 단위면적 당 생산량 제고 기술을 유기적으로 결합하는 방향을 제시했습니다.
1: 네.
0: 우리 성에서는 관련 전문가를 조직하여 길림청 2016년 보호성 경작 실시 방안과 2026년 길림성 흑토지 보호성 경작 행동 기술 계획 지침서를 출범했습니다.
1: 네. 그렇다면 이번 실시 방안의 그 총체적 요구는 어떠합니까?
0: 네, 습근평 총서기가 길림성을 시찰할 때
1: 네.
0: 한 중요 연설과 주요 지시 정신을 심도 있게 관찰하고 동북 흑토지 보호성 경작 행동 계획 2026년부터 2030년이 심층적인 실시를 추진합니다.
1: 네.
0: 생태를 우선으로 이용과 보호를 결합하며
1: 네.
0: 안정 생산과 증산,
1: 네. 네.
0: 비용 절감과 효율 증진이 원칙을 견제하고
1: 네.
0: 조직 지도와 정책 유도를 강화하며
1: 네.
0: 정부와 시장 양측이 힘을 발휘하고
1: 네.
0: 농기계와 농예를 심도 있게 융합하며
1: 네.
0: 과학기술 지원과 산업 육성을 병행하고
1: 네.
0: 기술 혁신과 매니커즘 혁신을 병행 추진하여
1: 네.
0: 보호성 경작과 식량 유지 작물이 대면적 단위 면적당 생산량 제고 행동을 밀접하게 결합시키고
1: 네.
0: 실시 주체가 안정 생산과 증산이 전제하에 보호성 경작 실시 면적을 줄 수 있게 확대하도록 유도하며
1: 네.
0: 흑토지 보호 효과를 지속적으로 강화합니다.
1: 그렇네요. 우리 총체적 요구는 동북 흑토지 보호성 경작 행동 계획 26년부터 30년에 이런 심층적인 실시를 추진한다.
0: 네.
1: 그렇게 되고 있죠. 올해 보호성 경작 실시에서는 어떤 목표를 전제로 하고 있는지요?
0: 네. 2026년에 우리 성에서 보호성 경작 임무 면적을 2,100만으로 하고
1: 네.
0: 기초 조건이 량화한 현실은 실정에 맞춰 향촌 단위로 일괄 추진하고
1: 네.
0: 실시 면적을 줄 수 있게 확대하며
1: 네.
0: 현 향급 고표준 응용 시험장과
1: 네.
0: 실시 효과 감축 지점 건설을 꾸준히 추진하여
1: 네.
0: 작업 기준과 관리 수준을 지속적으로 제고하게 됩니다.
1: 네.
0: 이번 방안의 실시는 전성이 적합 지역에서 전면적으로 실시하며 옥수수 생산을 보호성 경작 보급 응용이 중점으로 하고
1: 네.
0: 콩, 유채 등 작물 생산을 함께 고려합니다.
1: 네.
0: 올해도 작물 대피복 변경 파종 작업을 실시하는 것을 지원하고
1: 네.
0: 보호성 경작과 연계한 심송, 줄가리, 갈퀴질, 얕게 묶고 관수하는 포관 작업
1: 네.
0: 그리고 질량 감축 실시 감축평가와 고표준 집성 응용 시험장 건설을 동시에 전개합니다.
1: 네.
0: 올해 우리 주에서 실시하는 보호성 경작 작업 임무 면적은 78만 모입니다.
1: 그러네요. 성적으로 2,100만 모인데 우리 연변 주는 78만 모라고 소개해 네. 주셨는데요. 그러면 지난해 우리 주에서 완성한 정황 어떠합니까?
0: 지난해 우리 주에서는
1: 네.
0: 139.4만 무에 달하는 보호성
1: 네.
0: 경작 임무를 완수하여
1: 네.
0: 원목표인 136만 무를 초과해서 완성했습니다.
1: 네.
0: 이런 목표 실시를 위해서 우리는 현시급 고표준 응용기지 2개,
1: 네.
0: 향급 응용기지 9개를 건립했습니다.
1: 네.
0: 이렇게 현지 조사와 숫자적인 확인을 거쳐 최종 123만 무에 달하는 면적을 보조범위에 넣었으며
1: 네.
0: 여기에 배치된 자금이 4,391만 여원이 됩니다.
1: 네.
0: 동시에 감축소한 것은 장기적으로 효과성을 감축할 수 있게끔 했습니다.
1: 네.
0: 전주 농기계 부문에서는 적극적으로 성급 부문을 협조해 업무 조율에 적극적으로 나섰는데
1: 네.
0: 1차에 달하는 조율 보고를 성급에 반영하였습니다.
1: 네.
0: 목전까지 전주의 면경 파종기계 보유량은 8,764대인데
1: 네.
0: 지난해 새로 증가된 면경 파종기가
1: 네.
0: 814대에 달하며
1: 그렇네요.
0: 정보화 전자감측 설비 안장 수량은 4,361대에 달하는데
1: 네.
0: 새롭게 증가된 수량은 826대 에 달하였습니다.
1: 그렇네요. 우리 농기계 보유량 그리고 검측 설비 우리 대수도 많이 늘어나는데 이러한 숫자들은 우리 주 그 보성경작 임무를 완수하는데 유리한 조건으로 되고 있다고 봅니다. 보성경작 실시가 우리 주 삼농사업에서 어떤 효과를 보고 있다고 보십니까?
0: 네, 보성경작 사업에서 1년이 조치를 취한 데서 네. 우리 보성경작 사업은 잘 진척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네. 촌민들이 보성경작 사업에 대한 인식이 높아지고 네. 접수하는 능력이 높아졌습니다.
1: 네.
0: 보성경작 기술이 보급과 성과가 날로뚜렷해짐에 따라 많은 촌민들이 보성경작 기술이 선진성을 인식하고 네. 전통적인 경작 방법을 바꾸기 위해 농업이 지속 가능한 발전을 도모했습니다.
1: 네.
0: 현재 우리 주의 3분의 1 되는 강냉이 파종은 보호성 경작 기술을 응용하고 있는데
1: 네.
0: 이는 보호성 경작 기술이 적합한 면적의 70% 이상을 점하고 있습니다.
1: 네.
0: 다음으로 보호성 경작 측 기술을 실시하는 면적이 해마다 늘어나고 있습니다.
1: 네.
0: 보호성 경작 기술을 실시한 이래 응용 면적은 줄곧 늘어나고 있는데 특히는 2022년에 나라에서 보조를 실시한 이래 6년 사이 3.6배 늘어났으며
1: 네.
0: 그 면적은 139.4만 무에 달하였습니다.
1: 네.
0: 또한 경작 질량이 온당하게 높아졌습니다.
1: 네.
0: 보성 경작을 통해 곡식대가 밭에 나가고 네. 적게 밭갈이 하거나 하는 조치 실시로 토양의 침습을 감소하고
1: 네.
0: 토양의 유기질 함량을 높이며 토양 구조를 개선하고 토양 비옥도를 높였습니다.
1: 네.
0: 감측에 따르면 보성 경작을 3년 이상 실시한 토양의 유기질 함량이 킬로그램당 38.12g으로
1: 네.
0: 보성 경작을 실시하기 전보다 5% 이상 높아졌는데 이는 길림성이 동부지구에서 제일 높은 수준으로 되고 있습니다.
1: 네.
0: 아울러 량식 생산도 해마다 제고되고 있습니다.
1: 네.
0: 우리 주의 량식 생산은 8년간 장성하는 추세인데
1: 네.
0: 2023년에는 생산량이 37억 근을 돌파해 네. 역사상 새로운 기록을 창조했고 2024년에는 38.32억 근,
1: 네.
0: 2025년에는 38.5억 근에 달하는 생산량을 냈습니다.
1: 네.
0: 여기에서 우리는 보성 경작 기술의 역할이 크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1: 네.
0: 앞으로 우리는 량식 안전을 삼농 사업에서의 첫 번째로 가는 임무로 임무로 삼고 보성 경작 사업을 착실히 틀어주고
1: 네.
0: 농업의 종합 생산 능력을 높이고 양식 생산에 유력한 보상을 제공하려고 합니다.
1: 그렇네요. 보성 경작 기술의 역할이 참으로 크다고 보는데요. 네. 이렇게 큰 기술인데요. 우리는 여기에 지금 보조금을 지불하고 네. 있는 줄로 알고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보성 경작에 체현된 자금 얼마나 되는지요?
0: 네, 2021년부터 2024년 사이 보성 경작 작업 보조가 전부 체현되었습니다.
1: 네.
0: 그 보조금을 보게 되면 2021년에는 2,644만여 원, 그리고 2022년에는
1: 네.
0: 3,548만여 원,
1: 네.
0: 2023년에는 3,163만여 원,
1: 네.
0: 2024년에는 4,864만여 원에
1: 네.
0: 달합니다.
1: 네.
0: 그리고 작년 2025년에 체현된 자금은 4,391만여 원에 달합니다.
1: 그러네요. 네. 그 왕년과 비해 볼 때 어떻습니까? 이 보화성 경작 실시 범위와 기술 모식에는 변화가 있습니까?
0: 올해는 실시 범위에는 변화가 없는데 기술 모식에는 새로운 네. 변화가 있습니다.
1: 네.
0: 구체적으로 놓고 볼 때 첫째는 실시 범위입니다.
1: 네.
0: 전주적으로 실시가 가능한 지역에서 전부 락실했으며
1: 네.
0: 옥수수 작물을 보성 경작 기술 보급에서 중점으로 놓고 있으며
1: 네.
0: 콩, 잡곡 등 기타 작물에 대한 보성 경작 기술도 탐색 추진 중에 있습니다.
1: 네.
0: 둘째로는 기술 모식입니다.
1: 네.
0: 보성 경작이 많이 덥고 적게 흙을 다치는 핵심 기술 요구를 여전히 견제하지만 올해에는 면경 파종과 동시에 심송 줄갈이 갈퀴질 얕게 묶고 관수하는 보관 작업을 함께 지원하며
1: 네.
0: 품질 감측 평가와 고표준 통합 적용 시험장 건설을 동시에 진행하게 됩니다.
1: 네.
0: 작년까지는 심성 작업을 따로 지원받을 수 있었는데 올해는 네. 심성 줄가리 갈퀴질 약게 묶고 관수하는 보관 작업을 명경 파종한 밭에 추가 작업하였을 경우에만 해당한 보조금을 지원받을 수 네. 있습니다.
1: 변화가 있는 만큼 네. 우리 농민들께서는 이런 변화에 꼭 중시를 돌려야 보조금을

0: 향수받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러면 올해 보조금은 어떻게 되고 있는지요?
1: 국가에서 우리 성에 배정한 자금 총량과 각 현시 보호성 경제 임무에 따라 각지에 네. 보조금을 하다라면 네. 각 현시는 과학적이고 합리적으로 분배하여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0: 네.
1: 자금은 중점적으로 다음과 같은 몇 가지 방면에 사용합니다.
0: 네.
1: 첫째는 작업 보조금입니다.
0: 네.
1: 주로 작물 대피복 전제하에 민경 파종 작업 정황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합니다.
0: 네.
1: 그리고 지표면 작물 대피복 정도 그 정도에는 부분 피복과 대량 피복이 있습니다.
0: 네.
1: 그 정도에 따라서 두 단계로 차별화된 보조금을 실시하는데
0: 네.
1: 작물 대 대량 피복 네. 즉 피복률이 60% 이상일 경우에는
0: 네.
1: 무당 보조금 기준을 80원 이하로 하고
0: 네.
1: 작물 대 부분 피복
0: 네.
1: 즉 피복률이 30% 내지 60% 사이일 경우에는
0: 네.
1: 무당 보조금 기준을 50원 이하로 합니다.
0: 네.
1: 작물 생산량 제고에 유리하고 보성 경작과 연계한 심송 줄가리 갈퀴질 얕게 묶고 관수하는 보관 작업을 동시에 실시한 토지에 대해서는
0: 네.
1: 실정에 따라 단일 항목 또는 네. 두 항목을 중첩한 작업을 실시할 수 있으며
0: 네.
1: 기존 보조금 기준에 기초하여 무당 네. 25원,
0: 네.
1: 그중 얕게 묶고 관수하는 보관 작업은 무당 15원이 작업 보조금을 추가할 수 있습니다.
0: 그렇네요.
1: 예를 들면 민경 파종 한 가지 기술 모식만 작업하였을 경우에는
0: 네.
1: 피복 상황에 따라 50원 혹은 80원,
0: 네.
1: 그리고 민경 파종과 심송 작업 두 가지를 하였을 경우에는
0: 네.
1: 이때도 피복 상황에 따라서 75원 혹은 105원
0: 네.
1: 민경 파종과 줄가리 작업 두 가지를 하였을 경우에는
0: 네.
1: 또 피복 상황에 따라서 75원 혹은 105원
0: 그렇네요.
1: 민경 파종과 갈퀴질 작업 두 가지를 하였을 경우에는 또 피복 상황에 따라서 75원 내지 105원 이하의 그 보조금을 향해 받을 수 있습니다.
0: 네.
1: 그리고 맹경 파종과 얕게 묶고 관수하는 보관 작업 두 가지를 하였을 경우에는
0: 네.
1: 피복 상황에 따라서 65원 혹은 95원 이하 그리고 맹경 파종과 심송 작업 그리고 얕게 묶고 관수하는 보관 작업 세 가지를 하였을 경우에는
0: 네.
1: 피복 상황에 따라서 90원 혹은 120원 이하 맹경
0: 네.
1: 파종과 줄가리 작업 그리고 얕게 묶고 관수하는 보관 작업 세 가지를 하였을 경우
0: 네.
1: 피복 상황에 따라서 90원 내지 90원 혹은 220원 이하
0: 네.
1: 맹경 파종과 갈퀴질 작업 그리고 얕게 묶고 관수하는 보관 작업 세 가지를 하였을 경우에는
0: 네.
1: 피복 상황에 따라서 90원 혹은 120원 이하의 보조를 받을 수 있습니다.
0: 그렇네요.
1: 그리고 작물 때 피복률이 30% 이하의 경우에는 보조금을 향유받을 수 없습니다.
0: 네.
1: 이 부분이 다 작년하고 다른 점입니다.
0: 꼭 중시해야겠습니다.
1: 네.
0: 네.
1: 주의할 점은 각지에서는 현지 작물 대피복, 면소경, 작업 종합비용과 기술 응용 기초 등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조금 상한을 초과하지 않는 전제하에 지역 실정에 맞춰 단계별 작업 보조금 구체 기준을 확정해야 합니다.
0: 그렇네요. 그렇다면 올해 어떤 부분에 보조금이 추행되게 하고 있는지요?
1: 네. 고표준 집성 응용 시험장 보조금입니다. 그
0: 네.
1: 고표준 응용 시험장은 작물 대 대량 피복을 위주로 해야 합니다.
0: 네.
1: 현급 응용 시험장 면적은 500무 이상으로 하고
0: 네.
1: 구릉 산지 실시 지역은 시험장 면적 기준을 적절히 낮출 수 있으며
0: 네.
1: 시험장 면적은 정상 기준이 60% 이상에 도달해야 합니다.
0: 네.
1: 각 현급 시험장에는 최소 한 개소의 기술 지원 단위 를 배치해야 하며
0: 네.
1: 각급 농기계 보급기관 또는 과학연구기관입니다.
0: 네.
1: 네, 중앙재정자금 지원 상한은 연간 15만 원입니다.
0: 네.
1: 그중 응용 주체의 기술 모델 최적화 완성과 시험 시범 전개 지원 자금 상한은 연간 10만 원이고
0: 네.
1: 기술 지원 단위 지도 서비스와 포장 기술 훈련 등 자금 지원은 한 해에 5만 원을 초과하지 않습니다.
0: 네.
1: 향급 응용 시험장 건설 기준 지원 비용 기준은 각지가 실정에 맞춰 자체적으로 확정합니다.
0: 네.
1: 둘째로는 슬시 혀과 감

0: 특지점 보조금을 실시합니다.
1: 네.
0: 각지에서 보호성 경작 시행 효과 감측지점 구축을 장려하며
1: 네.
0: 장기 감측지점은 보호성 경작 고표준 직접 응용 시험장에 중점적으로 조성해야 합니다.
1: 네.
0: 성급 보호성 경작 기술 지원 기관 한 곳을 배치해야 하며
1: 네.
0: 각 감측 지점별 감측 보조금 금액은 5만 원을 초과하지 않습니다.
1: 네.
0: 주로 연구기관이 시행 효과 감측 업무를 추진하고
1: 네.
0: 관련 감측 원자재를 구매하는 데 지원하게 됩니다.
1: 그렇네요. 올해 농기 부문에서 이 보호성 경작에 관한 사업 절차 어떠합니까?
0: 네. 우리 주에서는 서울농업 농촌청이 능간 임무 방안, 업무 방안 요구에 따라 일찍 계획하고 일찍 준비하며
1: 네.
0: 일찍 착수하는 것을 기본으로
1: 네.
0: 임무 면적을 신속히 분배하고 작업 임무를 재배 후 작업자에게 락실하여
1: 네.
0: 임무 면적이 확실히 락실되도록 합니다.
1: 네.
0: 이를 위해 각 현시에서는 범철 파종 작업이 종료된 후 면적금 사공시 등 업무를 조직하여 전개할 수 있습니다.
1: 네.
0: 주 농기 관리 부문에서는 전주 업무 조정을 총괄하며 4월 20일부터 6월 30일까지
1: 네.
0: 주간 보고 형식으로 농업 농촌청에 보호성 경작 실시 진도를 제출합니다.
1: 네.
0: 각 현시 농업 농촌 농기계 주관 부서는 8월 31일 전에 보호성 경작 실시 면적에 대한 검사 확인 업무를 완료해야 합니다.
1: 네.
0: 그리고 보조금 결산은 보호성 경작 작업 상황에 대한 검증이 종료된 후
1: 네.
0: 현급 농업 농촌 부서에서는 검증 결과에 근거하여 보조 자금 체현 신청서를 상급 부문에 제출해야 합니다.
1: 네.
0: 재정 부문에서는 제때에 보조 대상자에게 보조금을 지급합니다.
1: 네.
0: 기술 지도 비용과 실시 효과 감측 지점 비용도 제때에 지급해야 합니다.
1: 네.
0: 올해 보호성 경작 업무 상황은 11월 31일 전에 보호성 경작 실시 상황 업무를 청결하여
1: 네.
0: 실시 면적 및 보조금 상황 집계표 성과 자체 평가 보고 장기 감측 지점 감측 보고를 서울농업 농촌청 성재정청에 제출합니다.
1: 네.
0: 임무를 미완료하거나 초과 완료한 현시에 대해서는 실정에 따라 자금을 조절을 합니다.
1: 그렇네요. 올해 보호성 경작 대상에 대해 어떤 규정이 있습니까?
0: 네. 작업 보조 대상은 연관된 기계화 작업을 진행하는 개인 또는 조직
1: 네.
0: 그리고 보호성 경작 실시 품질 감측 평가 주체이며
1: 네.
0: 응용 시험장 보조 대상은 건설 임무를 맡은 주체와 기술 지원단입니다.
1: 네.
0: 구체적인 보조 대상은 각지 실제 정황에 근거하여 자체로 확정할 수 있습니다.
1: 그렇네요. 보호성 경작에서 지금 어떤 보조 방식이 따르고 있습니까?
0: 보호성 경작 작업은 먼저 작업하고 후에 보조하며
1: 네.
0: 먼저 공시하고 후에 체납하는 방식으로 진행합니다.
1: 네.
0: 각지에서는 해당 요구에 따라 보호성 경작을 실시한 작업 현장에 대한 검사 검험을 진행하여 보조받는 면적을 확정하고 보조 대상 및 보조 금액을 정한 후 7일간의 공시를 거쳐
1: 네.
0: 의의가 없을 경우
1: 네.
0: 최종적으로 보조 면적, 보조 금액과 보조 대상을 확정합니다.
1: 네.
0: 고표준 응용기지 보조는 현급 농업 농촌 농기주관 부문에서 심사한 후 재정 부문에서 직접 자금을 지불합니다.
1: 네.
0: 고표준 응용 시험장 기술 지원 비용과 실시 효과 감측 지점 감측 비용은 현급 농업 농촌국 농기주관 부문과 기술 지원 단위과 계약 체결 등을 통해 결정하고 현급 재정 부서에 보고하여 해당 부문에서 기술 지원 단위에 지급하게 됩니다.
1: 그렇네요. 이 자금은 어떻습니까? 어떻게 체현되고 있는지요? 보호성 경작 보조 자금.
0: 네. 보성 경작 작업 정황에 대한 검험이 끝난 후 현금 농업 농촌 농기 관리 부문에서는 검험 결과에 근거하여 보조 자금 재현 신청서를 상급 부문에 제출해야 합니다.
1: 네.
0: 그러면 재정 부문에서 곧 보조 대상에게 보조 자금을 체납하게 됩니다.
1: 네.
0: 기술 지원 비용과 실시 효과 감축이 비용도 제대로 바로 체납됩니다.
1: 우리 주위에 지금

0: 지금까지 완성한 정황 어떠합니까?
1: 올해 정해서 락실한 우리 조 임무는 78만 무인데 네. 이미 122.42만 무를 완성하여 네. 목표를 저과해서 완성했습니다.
0: 네네.
1: 이런 목표 실시를 위해서 우리는 현시급 고표준 응용기지 4개 향급 응용기지 3개를 건립하였습니다.
0: 네.
1: 동시에 올해에는 도나시와 활용시의 감축소 2곳을 증가하여 네. 모두 3곳에서 장기적으로 효과성을 감축할 수 있게끔 했습니다.
0: 네.
1: 목전까지 전주의 면경 파종기계 보유량은 9,120대인데 새로 증가된 면경 파종기가 356대에 달하며
0: 네.
1: 올해 정보화 감측 설비 안장 수량은 3,459대에 달하였습니다.
0: 네, 이 보성 경작 기술을 실시하는 가운데서 우리 촌민들이 중시를 돌려야 할 문제들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요?
1: 네, 보성 경작 기술을 하려는 분들은 아래와 같은 요구가 있습니다.
0: 네.
1: 보성 경작을 하려는 농민들이나 조직에서는 우선 보성 경작에 관한 내용으로 신청을 해야 하는데 현급 농기계 해당 부문에 작업 면적을 신청해야만이 현급 농기계 해당 부문에서는 길림성 조직 길림성에서 하달한 임무에 따라 네. 표준을 락실하게 됩니다.
0: 네.
1: 그리고 농민이나 조직에서는 계약 체결을 꼭 해야 합니다.
0: 네.
1: 그리고 험수 과정도 거쳐야 합니다.
0: 네.
1: 험수는 원격 감축하기에 원격 전자 감축기를 놓아야 하며
0: 네.
1: 험수도 함께 받아야 합니다.
0: 네.
1: 그리고 지금 일부 농민분들이 보성 경작을 하고 있지만
0: 네.
1: 그 가운데 중요한 환절인 심층정지 작업을 하지 않은 분들이 많습니다.
0: 네.
1: 이러면 서출에도 영향을 주기에 토양이 굳어지는 것을 방지하고
0: 네.
1: 수분을 축적하기 위해 필요한 경작지에 대해서는 여름철에는 며치 심층정지
0: 네.
1: 가을철에는 가을철 심층정지 작업을 해주셔야 하겠습니다.
0: 네.
1: 지금 심층정지 작업에도 보조가 따르기에 희망컨대 농민분들은 심층정지 작업을 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0: 네. 지금까지 농기계 관리기술본서 농기계보급과의 현애선 과장님을 모시고 보성 경작기술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여러 농가들에서 잘 활용했으면 하는 바람을 가져보게 됩니다. 네, 과장님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네. 고향은 지금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저는 다음 주 이 시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0: 각종 질환과 건강 상식에 관한 궁금증을 풀어드리고
1: 주요 질병 예방과 관리 요령을 알기 쉽게 전합니다.
0: 건강을 지키는 방법, 건강의 기초가 되는 정보로
1: 당신의 건강한 삶을 지켜드립니다. 장수시대.
2: 현대사회가 발전하면서 사람들의 수명은 길어지고 있습니다. 나이가 많아지면서 심혈관 질병을 비롯한 기억력 감퇴, 건망증, 노인성 치매,